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저는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화요일이기 때문에 일상 영어를 해볼 건데요. 제가 요즘에 사실 뭐 약간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 네.
0: 다이어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1: 아니 살이 쪽 빠졌어요.
0: 아 지금 이게 정말 잘 안 돼요. 이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다이어트 중에
1: 예.
0: 절대 보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1: 뭐죠?
0: 그 소셜 미디어에 보면 영상들이 흔히 말해서 먹방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1: 그거 보면은 정말
0: 저는.
1: 견디기 어렵죠.
0: 많이 먹는 걸 보면은 배고파진다 이게 아니고요.
1: 네.
0: 뭔가를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배가 고파지는데.
1: 맞아요.
0: 제가 사실은 음식 다 잘 먹는데요.
1: 네.
0: 그 뭐라 그러죠? 그 막 너무 시큼한 그 생선 이렇게 삭힌다고 했나요? 삭힌다고 하는 거. 그걸 먹지도 못하는데요.
1: 예.
0: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거랑 이렇게 막 삼합이라고 하죠. 무슨 고기랑 해서 먹는
1: 거고. 맞아요. 삼겹살이랑.
0: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침이 막 나와서.
1: 어머, 어머.
0: 아, 그래서 진짜 다이어트의 하나의 그 고비였습니다. 그때.
1: 야, 그 못 먹는 것도 먹고 싶게
0: 그렇습니다.
1: 만드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이어트 중 보면 안 되는 것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올 것 같아요.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거의 그냥 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그쵸.
0: 이건 다이어트 전에도 그랬어요.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1: 아.
0: 그러니까 친구도 약간 같은 지금 라인인 거예요.
1: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는 뭐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0: 맞습니다. 에. 근데 같이 그 다이어트 하다가 같이 영상, 먹는 영상 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1: 그렇죠.
0: 네, 큰일 납니다.
1: 절대 안 됩니다. Alright. 자, 좋습니다. 그럼 과연 다이어트를 얼만큼이나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보러 갈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아우,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너무 배고프게 만드네. 아우,
2: stomach ache.
1: No, no, no. Hungry.
2: 아.
1: Yeah, this 먹방. You know? Yeah, 요리 cooking movie.
2: Cooking videos.
1: Video. Cooking yeah. video make me hungry. Yeah, oh, starving.
2: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1: Huh?
2: I agree with you.
1: Yeah.
2: But they're so satisfying.
1: Oh, satisfying.
2: Hungry but still.
1: Oh, yeah, so fun.
2: I love them. Yeah.
1: yeah, yeah, yeah.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거야.
2: Diet?
1: Diet.
2: We need a diet?
1: I have to lose weight but failed. Look this video and
2: that's the reason.
1: Yeah, fail. Diet fail.
2: That's it.
1: Eh?
2: I'm cooking ramen.
1: Huh?
2: That's it. I'm cooking ramen.
1: Ramen?
2: I can't resist.
1: No,
2: it looks so delicious.
1: I have to lose weight.
2: I'm cooking ramen.
1: Ramen? 맛있겠다. 두 개 끓여! 맛있겠다.
0: 네. 여기가 지금도 아파요.
1: 아, 그쵸.
0: 아, 이게 침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1: 아, 정말 이 먹방은. 정말 이 식욕을 엄청 돋궈서.
0: 이게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건데요.
1: 네.
0: 또 만족도 됐다가
1: 맞아요.
0: 또 배고팠다가 이게 위험하더라고요.
1: 그래서 저는 사실 다이어트 때 오히려 먹방을 봤어요. 그러면 조금 대리 만족이 되더라고요.
0: 대리 만족. 네. 실제로 해외에서도 먹방이라는 거를 은근히 많이 보거든요.
1: 그렇죠.
0: 자, 일단 오늘 또 재밌는 표현들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4: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3: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4: That's it. I'm cooking rame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 문장부터 가볼게요. 아,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하면서 뭐 친구들끼리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1: 그러면 뭘 만드는 영상인 거죠?
0: 아니, 날 배고프게 만드는 거.
1: 아, 날 배고프게 만드는 거. 아니, 난 요리를 하는 영상인 줄 알고.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배고프게.
0: Right.
1: So, 배고프다는 hungry니까 hungry.
0: 네. Okay. These cooking videos가 make me 날 만들어요. 어떻게 네. 만들어요?
1: 배고프게.
0: Hungry하게. 정답. 맞습니다.
1: Yes.
0: There you go. 자, hungry 간단하지만 hungry 이러면 안 되겠죠. 뭐 hungry 정신 이거는 너무 리을이죠, 그렇죠?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음할 때 입 모양 모으고 r 사운드를 제대로 하려면 입 모양 모으고 혀를 당겨줘야 됩니다. So r 이기 때문에 리가 아니라 re, re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두 번 해볼게요. Hungry, hungry,
1: hungry, hungry.
0: 좋습니다. 자, 그리고 hungry 정도가 아니라 진짜 배고플 때 혹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hungry보다
1: 나 배고파 죽겠어 할 때 그거 I'm starving.
0: 오.
1: 알죠? 근데 starve예요?
0: 네.
1: 그러면
0: 안 되면서 왜 물어봤어요?
1: 아니 그렇게 starving은 많이 들어봤는데 기본형을 제가 헷갈리네요.
0: 자, starve 비슷합니다. 그냥 starving이 맞아요.
1: 아, 그래요?
0: 자, 왜 그러냐면 starve는 굶주리다라는 동사예요.
1: 아...
0: right. 뭐 굶다, 굶주리다라는 동사. 거기에서 ing가 이 대신에 ing가 들어가면서
1: 네네.
0: 형용사화가 되는 거예요. So either you say I'm hungry, I'm very hungry, or you could also say I'm starving.
1: Starving.
0: 의미는 같아요, basically. Okay? So 이거는 나 지금 굶주리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날 hungry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1: 네.
0: 이거 제가 그대로 품사만 가져와 볼게요.
1: Mm-hmm.
0: Starve make someone 그 다음에 형용사 보세요. 목적어가 me고요.
1: Me.
0: 형용사는
1: hungry.
0: hungry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 사람을 어떤 상태로 만든다라고 할 때 make someone 형용사
1: 드러내요.
0: 쓰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문법을 처음 배울 때 네. make라는 동사가 나오면요. make me love you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만 쓰는 줄 아시거든요.
1: 예.
0: 그게 이제 1단계예요. make someone do something.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지만 그냥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2단계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상태로 만든다라고 한 거죠.

0: makes us happy.
1: 그렇죠. She makes us happy. 이거는 현재형으로 쓰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고요. Made us라고 쓰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뭐 과거에 뭐 예를 들어 재롱을 부렸다든가.
0: 맞아요.
1: Something like that. All right. So 중요한 거는 make 목적어 쓰고 동사 원형도 되지만 형용사를 바로 넣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0: 네. Okay?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on't make me sad.
0: Don't make me sad.
1: She made us happy.
0: She made us happy.
1: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뭐 먹방이라고 쓰지 않고 요리 영상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그렇죠? 이 cooking videos 저는요 요리 영상 어떤 걸 본 게 하나 있어요.
0: 뭐요?
1: 이 소고기를 가지고 이 ASMR 있죠?
0: 아,
1: 삭삭삭삭삭삭 썰면서
0: 써는 소리.
1: 양념 막 하면서 구우면서. 그게
0: 맛있겠다.
1: 저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Right, right. 자, 침이 약간 오죠? 가보겠습니다.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0: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1: 네, 그런데 자 볼게요.
0: 음?
1: 아, 뭐 동의는 하는데 대신에 또 배고프게 만들긴 하는데 엄청 또 만족스럽잖아.
0: 그러니까.
1: 네, 그게 대리만족이죠.
0: 바로 대리만족.
1: Yes.
0: I agree, but they are so 만족스러워. 예. 만족스럽다가 그거거든요.
1: 만족스러운 거.
0: 근데 이게 또 품사가
1: 품사가 항상 그 친구가 말썽이에요.
0: Satisfy.
1: 오케이.
0: 예.
1: 자, 여러분들 만족하다, 뭐 만족하는 이 단어 아예 모르셔도 괜찮아요.
0: 네.
1: 우리 계속 배워갈 거니까요. 그렇죠? 자, 지금 슬기 씨는 satisfy를 썼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다른 품사로 썼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I agree, but they're so satisfied. 정답? ing가 들어갔습니다.
0: 네.
1: 자, 이거는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0: 네.
1: satisfy 시킨다라고 하는 거 사실 동사예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한번 다시 써보세요, please.
0: 아까 그거 쓰면 되죠?
1: 네,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 주세요.
0: 그게 동사군요. satisfy. 요렇게.
1: 맞습니다. ing만 안 붙인 거예요.
0: 네.
1: So 이게 satisfy, 누군가를 satisfy 시키는 것은 만족시키다라는 동사입니다.
0: 네.
1: So 예를 들어서 그 뭐 어떤 영상이 있었는데 it satisfied me 이런 식으로 동사고요. 거기에 ing를 붙이면 만족시키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So 여기서는 satisfying이라는 형용사가 됐고 여기 비동사랑 같이 나온 거 보니까 확실하게 형용사죠, 그렇죠?
0: 그러네요.
1: Okay, so, oh, they're so satisfying 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they가 뭐겠어요?
0: They?
1: 사람들인가요?
0: 아니요, cooking videos.
1: 맞아요.
0: 예.
1: cooking videos를 they로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왜냐면 they는 사람도 얘기하지만 어떤 것도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들이 엄청 satisfying 하잖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satisfying도 아니라 so satisfying, right? So 형용사 앞에 so 붙이면 어떤 느낌이요?
0: 너무, 완전.
1: 너무는 좀 넘어갔다라는 느낌이고요. 에이. 과하다는 느낌이고요. 엄청, 완전, 아주,
0: 아주.
1: 긍정적인 느낌입니다. Right? So 뒤에 형용사 넣어서 간단하게 입형작 해볼 겁니다.
0: 네.
1: 자, 혹시 날씨가 엄청 습할 때 있잖아요.
0: 네.
1: 습한 게 형용사로 뭔지 아세요?
0: Humid.
1: Humid. H-U-M-I-D.
0: Yes. 네?
1: 보통 여름 시즌에 제가 많이 써먹는 단어인데
0: 네.
1: 엄청 습한이라고 하면 그냥 humid이 아니라
0: so humid.
1: 그렇죠. 복잡한 거는 뭐죠? 아마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복잡한.
0: Complicated. Complicated.
1: Complicated. 그러면 엄청 복잡한 그러면
0: so complicated.
1: So complicated. 자, 이제 문장 들어갑니다.
0: 네.
1: 오늘을 주어로 하세요. 오늘 엄청 습해. 오늘 엄청 습해.
0: Today is so humid.
1: 그렇죠. Today is so humid.
0: Mm-hmm.
1: 자, 그 질문은 엄청 복잡했어. 그 질문이 뭐야?
0: The question
1: 과거로
0: was so complicated.
1: 그렇죠. The question was so complicated.
0: Uh-huh.
1: So 하나 들어간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강조를 해줍니다. 그렇죠?
0: 그러게요.
1: Alright. Mm-hmm.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Today is so humid.
0: Today is so humid.
1: The question was so complicated.
0: The question was so complicated.
1: That's right. 자, 그리고 앞부분에 인정은 좀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I agre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gree하는 게 뭐예요?
0: 동의하다.
1: 동의하다. 자, 그러면 교재에 이거 같이 한번 써주기. 동의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물론 don't나 doesn't 써도 되겠지만 다른 게 있죠.
0: Disagree. 예, disagree. 앞에 dis 붙여주면 되는 것 같아요.
1: 오케이, 정답.
0: 같은데요.
1: 같습니다.

0: 맞습니다. 학창시절에 굉장히 또 어휘 공부 많이 하신 분이
1: 아유, 열심히 또 공부했어요.
0: I like that. 네. All 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ll,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1: I agree, but they are so satisfying.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0: 자, 다음 문장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1: 네.
0: 제가 그 미국에서 고등학교 시절에요. 저랑 항상 몸매가 둘이 같이 가던 친구가 있었어요.
1: 아, 원래 친구들은 또 그렇게 비슷하게 어울려 가요.
0: 제3자가 보면 한 사람인 줄 알아요.
1: 그래요?
0: 그 정도로 비슷하게 좀 쪘다가 조금 빠졌다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1: 도플갱어 스타일.
0: 그 친구랑 짐을 가면 그게 문제예요. 짐을 갔다 오는 길에 피터집을 같이 들려요.
1: 아.
0: 근데 들어가다가 서로 원하는 거예요. 먼저 말 꺼내기를. 죄책감 덜 느끼게.
1: 그렇죠.
0: 그러면 피자 어때?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아이스크림 어때? 그래서 항상 망했습니다.
1: 학교 다닐 때 다 똑같나 봐요.
0: 그래요?
1: 저도 친구랑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0: 아니, 미국도 똑같습니다.
1: 예, that's why. 그게 이유야.
0: 그게 이유야.
1: 그게 왠지야. We always our diet.
0: 네.
1: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를
0: 실패하는 거.
1: 실패하는 이유야.
0: Yes.
1: 오. 그러면은 여기가 항상 실패하는 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we always fail.
0: 오, 오케이.
1: Yeah.
0: F-A-I-L, okay? So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1: 네.
0: 정답? 맞습니다.
1: Oh.
0: 실패하다, 낙제하다, 뭔가를 망하게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사실 이거는 our diets fail 이라고 해도 돼요. 우리 다이어트들이 fail하는 이유야 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fail 해버렸다. 우리는 그거를 실망시킨 거야.
1: 그렇죠.
0: 이런 느낌으로 썼고요.
1: 예.
0: fail 혹시 명사 아세요? 이상하게 실패하다는 아는데 명사 형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 실패.
0: 오늘 기회에 실패.
1: 이거 뭐냐면
0: failer?
1: No. 실패도 똑같아요. Fail. 깜짝 놀랐죠.
0: 아니,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활용할 때도 있긴 한데 이 실패란 일반적인 명사로는요.
1: Failure.
0: 혹시 영화에서 I'm a failure.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 근데 저는 조금은 생소한데요.
0: 자책하는 영상 같은 게 나올 때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이럴 때 있거든요.
1: Failure.
0: 그럴 때 이 단어를 또 쓰기도 합니다.
1: 아.
0: 오케이. 자, 이거는 꼭 기본 항상 여러분들 동사, 명사, 형용사 형태 있잖아요.
1: 네.
0: 같이 알아두시면 너 진짜 언젠가는 써먹게 됩니다.
1: 당연하죠. 문장 만들 때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죠.
0: 그럼요.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처음에 출발할 때 that's why라고 했어요.
1: 네.
0: 그때 why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1: 그렇죠.
0: 이유라고 했습니다.
1: 그래서
0: 그게 바로 이유야. 어떤 이유야? 뭐뭐뭐뭐뭐뭐라는 이유야.
1: 네.
0: 그게 이유야.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이유야.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이유가 나왔을 때 아유 그거지. 이런 느낌입니다.
1: 바로 그거야.
0: That's right. So that's why 평소문 그래서 평소문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 뭐 EBS 왕초보 영어를 보면 영어가 많이 든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1: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미리 그게 얘기가 나왔을 때
1: 네.
0: 슬기 씨가 여러분이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일단은 얘를 넣어야겠죠.
1: 그죠. That's why.
0: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본다.
1: People watch this program.
0: 그렇죠.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Okay. So how about this? 예를 들어서 본인이
1: 네.
0: 그게 뭔가 사람들한테 매력을 끌고 잘해주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1: 오.
0: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막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So 인기가 많은 거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야.
1: That's why you were so popular.
0: 그렇죠. That's why you're so popular. Because you're so nice, but you don't even realize that.
1: 네.
0: 스스로 알지도 못해요. 이런 느낌. Alright?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 정도 끊으면 되겠죠. 결국에는 이것도요, 평소문을 어순대로 얼마나 잘 구성하느냐, 그리고 that's why랑 자연스럽게 어떻게 블렌딩을 시키느냐입니다.
1: 네.

0: 자, 한번 연기해 볼게요.
1: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2: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1: Oh, that's why you're so popular.
2: That's why you're so popular.
0: All right. 자, 그리고 하나만 복습할게요, 여러분들. That's why는 뭐랑 바꿔도 되겠어요? 저번에 나왔습니다.
2: 아하, that's the reason.
1: That's the
2: reason.
1: reason.
0: 자, 이유라는 단어, 그렇죠.
2: Yes.
1: That's the reason.
0: 이렇게 쓰고 평소문을 써도 괜찮습니다. 물론, that's the reason 같은 경우는 조금 더 formal해요. 격식이기는
2: 네,
0: 해요. 근데 이게 왜냐면 더 짧잖아요. 더
2: 그쵸?
0: 쉽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거 많이 쓰긴 하지만 이걸 쓴다고 해서 너무 격식이거나 어색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2: 네.
0: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2: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0: 자, 이랬을 때 역시 결론은
2: 어떻게 되죠?
0: 없어.
2: 뭐 먹으러 가나요?
0: 아이고. 나 라면 끓인다.
2: 아,
0: 그러면 또 물어보죠.
2: 네.
0: 너 먹을 거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또.
2: 두 개 하나에
0: 이어지죠.
2: 그렇죠.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That's it. I am 라면. 그러면은 나는 I am I am 근데 끓인다. 이거 왠지 의역 같아요. 예. 그래서 I am 나 라면 만든다.
0: 오.
2: I am making 라면.
0: Okay. That's it. I'm making 라면.
2: 왜냐면 여기 I am boiling 해버리면 다 끓는다가 되잖아요.
0: 아, 끓인다는 맞는데 라면은 그냥 물 넣고 끓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프도 넣고 해야 되잖아요.
2: 아,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0: 좀 신기하죠. 한국, 네. 우리말에서는 끓인다에 이미 요리의 느낌이 다 들어간
2: 다
0: 것
2: 있는데.
0: 같아요. 라면이랑 뭔가 끓이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친구가 된 것 같아요.
2: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말로도 완전히 따지고 보면 그냥 물을 넣고 끓인다? 그럼 뭐 스프 안 넣어? 이럴 수도 있는데.
2: 그렇죠.
0: 예,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Alright, 자, 메이킹을 썼는데 일단 이거 맞고요.
2: 네.
0: 오늘 다른 거 가져왔습니다. 그냥 쿠킹으로
2: 쿠킹.
0: 썼습니다. 자, I'm cooking 라면이라고 했는데요. 쿡이 뭐죠?
2: 쿡은 요리하다.
0: 맞아요.
2: 네.
0: 쿡 요리하다. 자, 그런데 아 그러면 아무 거에나 다 쿡 쓰고 메이크 해도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difference 얘기한 적이 있었죠. Do
2: 네.
0: you remember?
2: 뭐죠?
0: 오케이. 자, 네. 메이크는 훨씬 더 포괄적이에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나 샐러드 만들었어. 뭐 샌드위치 만들었어. 나 라면 만들었어. 뭐 삼계탕 만들었어.
2: Yes.
0: 우리도 다 그렇게 쓰죠? 그래서 메이크는 다 됩니다. 근데 쿡 같은 경우에는
2: 네.
0: 불로 막 뒤지고 볶고 끓이고 하는 요리들을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2: 맞아.
0: 열이 가해지지 않은 굉장히 좀 심플한 거 있죠?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샐러드라든가 나 오늘 샐러드를 쿡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샌드위치도 쿡했다고 안 하고 그냥 메이크를 씁니다.
2: Make sandwich.
0: So 만약에 if you're confused between the two 두 개 중에 헷갈리면 그냥 이거
2: 메이크를 써야 되겠네요.
0: 메이크를
2: 써야 되겠네요.
0: 네. 오케이? 자, 그리고 보세요. 앞부분에 추임새가 하나 들어갔어요. 뭐라 그랬죠?
2: That's it.
0: That's it인데 제가 해석으로 뭐라고 써놨나요?
2: 못 참겠다.
0: 맞아요. That's it이라는 건 바로 그거야 라는 뜻도 됩니다. Oh,
2: 네.
0: That's it. That's it. 오케이? 아니면 뭐 상대방이 굉장히 뭔가를 잘 맞췄어요.
2: 네.
0: 아, 바로 그거지. That's it. That's it. 가능하지만 그런 뜻 말고도요. 더 이상은 안 된다. 나 못 참겠다. 거기까지다. 진짜 거기까지예요. That's it. Right? 그렇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2: 네.
0: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convenience store 갔거나 슈퍼마켓 갔을 때 물어본단 말이에요.
2: 네.
0: That's it? 그것 뭐 다예요?
2: 다예요?
0: 더 이상 안 사요? 그런 의미로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안 된다 보다 못 참는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2: 좋아요.
0: Let me show you the sentences here. 자, 읽어주세요.
2: 네, that's it. Go to bed.
0: Right. 이거 좀 강하죠?
2: 네.
0: 네, 잠자리 들어. 이제 그만 갖고 놀아. 아이한테 뭐 장난감 얘기를 할 때
2: 네.
0: 좀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Hey, that's it. Go to bed. 거기까지.
2: 거기까지야.
0: 못 참아. 그렇죠. 그런 느낌.
2: 그리고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0: 그렇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위협적으로 굴어요.
2: 그렇죠.
0: 그래서 내가 분명 경고했는데 하다가 이 사람이 그 선을 넘은 거죠.
2: 그렇죠.
0: 그래서 hey,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이러면은 나 거기까지 못 참아요. 나 경찰 부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2: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결국에는 이 that's it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억양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 상황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 느낌 살려서 한번 읽어 볼게요. That's it. Go to bed.
2: That's it. Go to bed.
0: Right.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2: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0: 자, 우리 더 이상 못 참아요. 배고파요.
2: 네.
0: 갈게요. That's it. I'm cooking ramen.
2: That's it. Oh, I'm cooking ramen.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기타 트레이닝 할게요.
3: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it. I'm cooking ramen. That's it. I'm cooking ramen.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2: 네.
0: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2: This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0: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2: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0: 그렇죠.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2: 주세요.
4: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3: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4: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3: That's it. I'm cooking ramen. That's it. I'm cooking ramen.
0: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make someone, 그 다음에 형용사.
2: 네.
0: Right?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셔야 돼요.
2: Yes.
0: 걔는, 그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우리를이고요. 과거입니다.
2: She made us happy.
0: She made us happy. You make me happy.
2: Yeah,
0: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2: 맞아요.
0: 자, 다음은요. 날 슬프게 만들지 마.
2: Don't make me sad.
0: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2: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0: 그렇죠.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자, 같이 읽어볼게요. She made us happy. Don't make me sad.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Alright, 다음은요?
2: 네?
0: Oh, that's why 뭐뭐뭐. 이거 하실 때 꼭 이런 식으로 가주세요. Oh, that's why 뭐뭐뭐.
2: Yeah.
0: 이런 느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기 많은 거야.
2: That's why you were so popular.
0: 그렇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우리의 다이어트들을 실패하는 거야.
2: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0: 그렇죠. 세 번째.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거야.
2: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0: Alright. 읽어볼게요. That's why you are so popular.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어우, 좋습니다.
2: Yeah.
0: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5: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6: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5: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6: That's it. I'm cooking ramen.
0: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3: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2: Yeah,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
3: Yeah. That's it. I'm cooking ramen.
2: Ramen?
3: I need to eat it now. Oh, sorry.
2: No, no.
0: Good job, you guys.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이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워라는 문장이었죠? This exam is much more difficult.
0: There you go.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 That's why 평서문 사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2: 네.
0: 그래서 영어가 재밌는 거야.
2: 아.
0: 그렇죠. 이유가 바로 전에 나왔나 봐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영어가 재밌는 거야를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입영작 할 때 무조건 소리 내주시고 큰 소리로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2: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행동도 평범을 거부하는 친구. 볼 때마다 재미있기도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넌 참 특이해.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You're special? You're different? 같은으로 생생한 표현 확인해 볼게요.
1: This trip was so much fun!
2: Wasn't Jeju wonderful? Let's go again next time.
1: Yes! Oh, I'm tired. Let's hurry home. Where do we take the subway?
2: I don't think we can take the subway. It's already past midnight.
1: Really? In New York, the subway runs 24 hours a day.
2: Yeah. We'll have to take the taxi.
1: It seems we have no choice. Do you think we can get a taxi right away?
3: Why is my bag so heavy?
2: Remember, you bought over 20 boxes of chocolate.
1: Right. I forgot about that.
2: Oh, Christine. You're such a character. You're such a character. You're such a character. Oh, here comes the taxi.
1: Shotgun!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빅톨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제주도에서 크리스틴과 케빈이 막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정을 넘어서 도착을 했더니 전철을 탈 수가 없네요.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야 되겠죠. 그 와중에도 크리스틴은 막 가방이 무겁다고 성합니다. 자기가 감귤 초콜릿을 20박스를 넘게 샀다는 거를 잊었나 봐요. 오늘도 재밌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녹여봤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보면서 재미난 표현들 배워볼게요. 제주에서 막 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 너무 재미있는 여행이었죠? 다음에도 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요, 도착 시간이 이제 너무 늦다 보니까 전철을 탈 수가 없겠습니다. It's already past midnight. It's already past midnight. 벌써 자정이 넘었네요. Midnight이 바로 자정, 밤 12시입니다. 그리고 12시가 넘었다라고 할 때 past를 사용을 했죠. 이 past는요, 무엇무엇을 지난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적으로도 몇 시가 지났다, 몇 분이 지났다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뭔가 우리가 길을 갈 때 장소적으로 뭐를 지나쳤다 라고 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정각에서 몇 분 지났어 할 때 사용하는데요. 바로 이렇게요. It's half past

4이라고 하면 half가 반, 1시간의 반이니까 30분이겠죠? 30분이 지났는데 4, 4시로부터 지난 거죠. 4시 반이야 라는 뜻이고요. It's 10 past 2 같은 원리로 2시 10분이야. 2시로부터 10분이 지났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자정이 이제 넘었으니까 택시를 타야 돼요. 이 얘기를 해줬더니 우리 택시 잡을 수 있을까? 내가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그 와중에 크리스틴은 가방이 막 무겁다고 성화입니다. 왜 무거운지 우리는 알잖아요. Remember, you bought over 20 boxes of chocolate. 몇 상자요? 20상자를 넘게 감귤 초콜릿을 샀으니 가방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자, 이렇게요. 무언 뭔가를 기억하다 라고 할 때 remember 사용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문장을요. 뭐뭐라는 거 기억해, 뭐뭐라는 거 잊지 마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member that은 써도 되고 생략을 해도 돼요. 그래서 remember I paid for it 이라고 하면 내가 돈 냈다는 사실 잊지 마 라는 뜻 되겠고요. Remember you wanted to come here. 내가 아니고 너, 너가 여기 오고 싶어 한 거야. 알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Remember, 요렇게도 사용해 보세요. 자, 그랬더니요. 아, 이제야 생각이 났나 봐요. 맞아, 맞아. 내가 초콜릿을 20박스나 샀었지. 하하하. 아, 크리스틴, 너 참 특이해. 오늘의 표현이네요. 넌 참 특이해.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습니다. You're such a character. You're such a character 인데요. 이 문장은 you're, you are 만난 거죠. 너는 무엇 무엇이다, 어떠어떠하다. 그리고 such는요, 여기서 너무나 정도로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는 우리 뜻은 알지만 여기선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Character 잘 봐주세요. Character이라는 것은 등장인물이잖아요. 여기서는 특이한 사람, 괴짜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You're such a character. 한번 말해볼게요. You're such a character. 좋아요. 모두 붙여서 그리고 노란 부분을 강조해서 말해볼게요. You're such a character. You're such a character. 좋습니다. 자, 넌 참 특이해 하고 말하는데 마침 Here comes the taxi. 택시가 왔네요. 아이고, 그런데요. 막 무겁다고 하던 크리스틴 잽싸게 달려가서 조수석에 앉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shotgun이네요. Shotgun은 앞자리 내가 찜이라는 뜻입니다. 이 shotgun은요, 조수석을 뜻해요. 운전하는 사람 옆자리. 예전에 아주아주 아주 옛날 서부 시대에 마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디가드 같은 역할이겠죠. 총을 든 사람을 이렇게 옆에 태우고 다녔다는 데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ride shotgun이라고 하면 조수석에 타다라는 뜻이고요. call shotgun 하면 내가 찜, 이렇게 조수석을 찜한다라고 말하는 거를 call shotgun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카툰 속에 있는 재미난 표현들 살펴봤고요. 이제는 우리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넌 참 특이해. You're such a character. You're such a character. 비슷한 표현 있는데요. 넌 참 대단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You're something else.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범주와는 또 다른 무언가라는 뜻이죠. You're something else. You're something else. 넌 참 대단하다. 자, 그러면 이 표현 우리 상황에서 사용해 볼게요. 내 친구는 큐브 챔피언입니다. 요리조리 돌리면서 큐브를 몇 초 만에 탁 맞춰내네요. 와, 너 진짜 대단해.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re something else. You're something else. 그런가 하면 특이하다는 것이 좀 부정적일 때도 있잖아요. 걔는 좀 이상하더라 라고 할 때는요. weird 씁니다. He is weird 또는 she is weird. 남잔지 여잔지에 맞췄으면 되겠죠. He's weird. She's weird.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우리 집 개는 좀 이상해요.
자기가 늑대인 줄 아는지 밤만 되면 달을 보면서 아우.

하고 우네요. 제 이상해. 어떻게 말한다고요? He's weird. 여자라면 She's weird.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특이한 크리스틴을 묘사하는 말로 You're such a character 함께 배워봤죠. 특별한 하면 우리 special 생각하기 쉽지만은요, 뭔가 남들과는 조금은 다른 특이한 사람 뜻할 때는 such a character, 그리고 우리 뒤에서 배운 것처럼 something else 같은 말도 쓸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특이한 친구, 특이한 사람 만났을 때 반드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으로 또 만나요. 안녕.

0: EBS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발음을 선생님이 확 업그레이드 시켜줄 건데요. 오늘 다룰 표현들 먼저 영어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Let's take a listen.
1: Speak. Do you speak English? Spoon. We need two more spoons. Spain. He's from Spain.
0: Okay, 오늘의 단어도 선생님이랑 같이 바로 체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왔는데요. Speak, spoon, 그리고 Spain. 공통점이 뭐죠, 여러분? 맞아요. 다 SP로 시작하는 단어들인데요. 이거 여러분 조금 익숙하지 않나요? 기억하나요? 우리 예전에 S랑 T의 만남에서 비슷하게 봤거든요. 오늘은 바로 S와 이제 P의 만남입니다. S랑 T처럼 예전에 배웠던 이 P도 역시 S랑 정말 진한 우정을 나누는 단짝 친구예요. 그래서 둘의 우정은 어떻다고 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맞아요. 정말 뜨거워서 이렇게 불타오른다고 했어요. S랑 P도 만나면 소리가 진해진다. 오늘 이게 학습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단어에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 자, 말하다 라는 단어인데 이거 많은 친구들이 speak라고 발음을 하는 것 같아요. speak가 아니라 S랑 P 이렇게 정말 진한 우정 만난 상황에서는 발음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된소리 난다. speak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speak, alright? 그리고 speak 부분 길게 끌어주세요. speak. 자, 예문으로 볼게요. 우리 이런 말 정말 자주 해야 돼요. 특히 외국 여행하면 혹시 영어 하세요? 영어 할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영어 할 줄 아세요? 라고 물을 때 can you speak도 되지만 do you도 많이 물어봐요. 영어를 하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요걸 한번 가볼까요? Do you speak English? 그렇죠. Do you speak가 아니라 speak, be 이렇게 완전한 된소리 내줘야 돼요. Do you speak English?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영어 잘해 보인다는 거. 자, 두 번째 단어. 이번에는 spoon. 우리 이거 없으면 밥 못 먹죠? 숟가락. 역시 우리는 스푼이라고 하지만 한국식 발음이고요. spoon 이렇게 뿌 완전 된소리 발음으로 내줘야 자연스러운 영어 발음이 됩니다. 신기하죠? 둘이 친해서 그래요. S

0: S랑 P랑. 자, 문장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스푼 두개더 필요해라고 말을 해볼게요. 스푼에 지금 S 붙었지만 뭐 똑같아요. We need two more spoons. Spoons. 이렇게 뿌 발음으로. 오케이. 자, 마지막 단어는 이거 나라 이름인데 스페인이라고 우리는 표기하고 말하지만 역시 영어 발음상은 Spain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자연스럽습니다. Spain. 이거 그냥 Spain이라고 하는 원어민은 영어 원어민은 없다고 보면 돼요. Spain. 빼 발음. 오케이. 자, 문장 갈게요. 그는 스페인 출신이야. 그는 스페인 사람이야라고 말할 때 이렇게 from이라는 표현 하나만 써주면 돼요. 그 사람의 출신 국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He's from Spain. He's from Spain? No, Spain. He's from Spain. Okay. 어렵지 않죠, 여러분? S랑 T처럼 이렇게 P도 S랑은 만나면 소리 진해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발음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Okay, 오늘의 표현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 말하면서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 말하다. Speak 아니죠? Speak. 된소리로 선생님 듣고 발음 듣고 따라해 주세요. Speak. Speak. Good job. 좋아요. 이번엔 숟가락 갑니다. Spoon. 한번 더. Spoon. 여러분도 익숙해지고 있죠? 이 된소리에. 자, 마지막 단어는 나라 이름으로 Spain. 완전 된소리로 one more time. Spain. Great job. 자, 문장 가볼까요? 영어 할줄 아세요? 영어 하시나요? 가볼게요. Do you speak English? 선생님이 이렇게 지휘해주는 이 박자에 맞춰서 다시 한번. Do you speak English? Great. 두 번째. 우리는 스푼 두 개가 더 필요해. 갑니다. We need two more spoons. Okay, one more time. We need two more spoons.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는 스페인 출신이야. 스페인 아니고 스페인으로 발음상 갑니다. He's from Spain. One more time. He's from Spain. Wonderful. 정말 잘했어요. 큰 소리로 따라하니까 이 된소리 우리 입에 찰싹 붙었죠? 자,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러 가야겠죠?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Speak. Speak. Do you speak English? Do you speak English? Spoon. Spoon. We need two more spoons. We need two more spoons. Spain. Spain. He's from Spain. He's from Spain.
0: 네, 여러분. 영어에도 이렇게 된소리가 있다는 사실, 영어에 된소리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된소리 정말 많으니까, 특히 우리가 배웠던 이첫 S 다음에 T, 그리고 오늘 배운 P까지 계속 뿌! 이렇게 된소리 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 언제나 여기 이곳 EBSE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져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Living room. LIVINGROOM. Living room. Living room. Bedroom. BEDROOM. Bedroom. Bedroom. Bathroom. BATHROOM. Bathroom. Bathroom.
0: Okay, so what are we gonna learn today?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오늘은 my house, 내 집 1편이에요. 우리 집에는 여러 방도 있고 물건도 많고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Let's look at it together. 첫 번째 단어, 역시 living room, 거실이에요. 보세요, what's in our living room? We have a big television, a comfortable sofa, nice carpet. 아주 좋네요. 거실, living room. Next, bedroom, 침실이에요. Everyone, what do you do in your bedroom? Do you do your homework or study? 자, 여러분, 침실에 꼭 이렇게 침대가 있죠? Bed, 침대가 있는 room, 방. 이렇게 외우면 쉽죠? 그 다음은 bathroom, 화장실 또는 욕실이에요. Everyone, we wash our face, brush our teeth in the bathroom, and we also take a shower. Bathroom. 잘했어요. 그럼 이제 발음과 강세 같이 연습해봐요. 거실, living room. 자, living 할 때 li를 강하게 해보세요. Living room. Very good. 침실, bedroom. 자, room을 길게 해볼까요, 이번에는? Bedroom. Excellent. 화장실, 욕실, bathroom. 자, bath 할 때 입을 크게 벌려봐요. Bathroom. Excellen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Living room. Living room. Bedroom. Bedroom. Bathroom. Bathroom.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I watched TV in the living room. 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어. 거실, living room 잊지 말고요. 친구들 지난 시간에 제 수업 봤나요? 그때 텔레비전을 television이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짧게 TV라고 해도 돼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I watched TV in the living room. Good job, guys. Okay, let's try this one. I have a big bed in my bedroom. 내 침실에 커다란 침대가 있어. 맞아요. 우리 침실에 가면 편안한 침대에서 sleep 할 수 있고 아니면 we can read books,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Okay,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라는 표현 쓰면 좋아요. Okay,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nice and loud. I have a big bed in my bedroom. Very good. Okay, next. Wow, this is very short. Where is the bathroom? 화장실은 어디야? 우리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자.

0: D-I-N-I-N-G-R-O-O-M. Dining room. Dining room. Kitchen. K-I-T-C-H-E-N. Kitchen. Kitchen.
1: Okay, let's look at our next words. Room. 방. 굉장히 짧죠? What's in your room, everyone? Do you have a bed? Do you have a desk? Room. 그 다음은 dining room. 식탁을 놓고 식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dining room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외국에서는요, 이렇게 부엌 옆에 따로 식사하는 곳이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를 하죠. Dining room. 그 다음은 kitchen. 부엌 또는 주방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왜냐면 we can make delicious food. 여러분, 키친에서 요리한 적 있나요? 아니면 라면만 만들어 봤나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방, room. 여러분, 이 단어를 길게 끌어보세요. Room. Excellent. 식탁을 놓고 식사하는 곳, dining room. 여기도 끝에 길게 끌어볼까요? Dining room. Very good. 부엌, 주방, kitchen. 자, 여러분, 굉장히 짧죠? Kitchen. Excellent. Now, let's hear our words one more time.
0: Room. Room. Dining room. Dining room. Kitchen. Kitchen.
1: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I did my homework in my room. 나는 내 방에서 숙제를 했어. Oh, really? You're a good student. What else do we do in our room? We study. Of course, we sleep, we read books. Okay, now,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I did my homework in my room. Excellent. My family and I ate dinner in the dining room. 나와 우리 가족은 dining room에서 저녁 식사를 했어. 여러분, 기억나죠? Dining room은 우리가 외국 집에 있으면 이 방이 있는데 따로 식사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dining room이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큰 소리로 let's say it all together. My family and I ate dinner in the dining room. 오, 굉장히 길었는데 아주 좋은데요. I found the fork in the kitchen. 나는 부엌에서 포크를 찾았어. 부엌, kitchen, my favorite place. 그리고 I found, 난 무엇을 찾았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연필을 찾았어. I found my pencil. 이렇게 적용시키면 되죠. Okay,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I found the fork in the kitchen. Good job, everyone.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0: Living room. Living room. Bedroom. Bedroom. Bathroom. Bathroom. Room. Room. Dining room. Dining room. Kitchen. Kitchen.
1: 친구들, did you have fun today? 이렇게 저와 매일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죠.

0: Unit 57. TW.
1: Let's go. Phonics TW. Tw, tw, tw. Tw, twins.
2: Tw, twins.
1: Tw, twinkle.
2: Tw, twinkle.
1: Tw, twice.
2: Tw, twice.
1: Tw, twist.
2: Tw, twist.
1: Tw, 12.
2: Tw, 12.
1: Tw, 20.
2: Tw, 20.
3: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만날 준비 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오는지 배워볼 거예요. T 소리가 나는 알파벳 T와 W 소리가 나는 알파벳 W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나게 해요? 네, 듣고 따라해보세요. 토우, 토우. Very good! 그럼 토우 소리가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쌍둥이, twins예요. 가끔가다 사람이 똑같이 생긴 경우가 있죠. 너무 신기한데요. 바로 쌍둥이, twins라고 해요. twins, twins, twins. Good job! 또 토우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반짝반짝 빛나다, twinkle예요. 친구들, 우리가 밤에 하늘을 보면 별 있죠? 별이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는데요. 이거는 영어로 twinkle, twinkle, twinkle. Excellent!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 두 번, twice도 tw 소리가 나네요. 친구들, 우리 두 번 손뼉을 쳐볼까요? 네, 두 번은 영어로 twice, twice, twice. 발음이 너무 좋네요. 또 tw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돌리다, 비틀다, twist예요. 친구들, 우리가 맛있는 꽈배기를 보면 이렇게 비틀어져 있죠? 이 꼬여져 있는 모양을 바로 twist라고 해요. twist, twist. 너무 잘했어요. 또 tw 소리가 나는 단어는요, 바로 숫자 12, 12예요. 친구들, 6 더하기 6은 뭐죠? 바로 12, 영어로 12, 12, 12. 친구들, 발음이 너무 좋네요. tw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20, 20예요. 친구들, 10 더하기 10은 뭐죠? 맞았어요. 숫자 20, 영어로 20, 20, 20. Great job! 와우! 이렇게 tw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우리 써니가 알려준 단어로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4: Hi.
3: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친구들, 오늘 T 소리 나는 알파벳 T와 W 소리가 나는 알파벳 W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4: 토. 토, 토.
3: That's right! 트, 트, 트 소리가 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배운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쌍둥이였어요. Logan, 쌍둥이 영어로 뭐예요?
4: Twins.
3: That's right! Twins. 로건이는 쌍둥이 본 적 있어요? No. No, 없어요. 엄청 신기하거든요. 똑같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오늘 써니와 함께 트윈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 색종이를 접어서 써니가 쌍둥이를 그릴 거예요. 자, 검정색 black을 써서 머리, 팔, 그리고 다리. 자, 그럼 이제 써니가 cut, cut 오려볼게요. 우리 로건이도 같이 오려볼까요? Yes. 친구들, 우리 cut 할 때는 손 조심해야 돼요. Be careful. 친구들, 이렇게 짠! 두 명이 똑같이 생겼죠? 이걸 바로 twins라고 하는데요. 너무 신기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로건이가 쌍둥이 twins 세 번 발음해 주세요.
4: 토아토아 트윈스. 토아토아 트윈스. 토아토아 트윈스.
3: Good job. 또 트윗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죠. 로건, 우리가 별을 보면 어때요?
4: Twinkle.
3: That's right. 반짝반짝 빛나다. Twinkle. 그래서 말이죠. 짠. 이렇게 별이 있네요. 너무 예쁘죠? 근데 안 빛나요. 우리 로건이가 반짝반짝 빛나게 색칠해 줘 보세요.
5: 그래서 you color the moon, okay?
4: Nah, I keep doing it.
3: 친구들 한번 볼까요? 짠! Twinkle, twinkle, little star. 아주 반짝반짝 빛나네요. Thank you. 자, 그럼 반짝반짝 빛나다. Twinkle. 세 번 발음해 볼까요?
4: Twa twa twinkle. Twa twa twinkle. Twa twa twinkle.
3: 너무 잘했어요. 또 어떤 단어가 twa 소리가 날까요? 아, 두 번. Logan, 두 번 영어로 뭐였죠?
4: Twice.
3: Very good. 자, 그럼 우리 써니와 함께 twice 두 번 박수 쳐 볼까요? 시작. Very good. 자, 그럼 두 번 twice 발음해 볼게요.
4: Twice. Twice. Twice.
3: 아주 잘했어요. 또 어떤 단어가 twa 소리가 났죠? 아, 꽈배기처럼 비틀다, 꼬이다. 영어로 뭐였죠?
4: Twist. Twist. Twist.
3: Good job. 이 단어도 twa 소리가 나는데요. Logan, this is a quiz. 퀴즈예요. What's 6 plus 6?
4: 12.
3: That was very good. 트윗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로건이는 수학을 잘하니까 또 한번 퀴즈를 낼게요. What's 10 plus 10?
4: 20.
3: Good job!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 볼까요? Let's chant!
1: Let's go! Phonics TW Twa, twa, twa Twa, twins
2: Twa, prince
1: Twa, twinkle
2: Twa,
1: Twice. Twa, twist.
2: Twa, twist.
1: Twa, 12.
2: Twa, 12.
1: Twa, 20.
2: Twa, 20.
3: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twit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twit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Full basket. Light brown. Light brown. Brown.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는 음악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정 악기를 연주해보고 싶어, 배우고 싶어 라는 표현을 같이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3. Music. I can say that I want to learn an instrument.
0: It's time for warm-up. Warm-up 시간이에요. Oh, it's music class. 자, 여기도 역시 음악 수업인 것 같은데요. The two friends are playing an instrument each. 각자 악기를 하나씩 들고 있네요, 그죠? Look at the boy. What instrument is he holding on to? 우리 남자아이는 어떤 악기를 들고 있나요? 그쵸, saxophone, 맞아요. Then what about the girl? 우리 여자친구는요? Trumpet, that's right. 서로 악기를 보여주면서 나 이 악기 연주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서로 또 서로의 악기를 연주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럴 때 어떤 표현을 쓸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올게요.
1: What's that?
2: This is a guitar.
1: It sounds nice. I want to learn the guitar.
2: I can teach you.
1: Really? Thanks.
0: 자, 대화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What's that? What's that? 그건 뭐야? 라는 질문이죠. What's that? This is a guitar. 자, 이건 기타야 라는 대답이죠. This is a guitar. 자, 기타 앞에는 어가 붙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기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영어는 이 개수에 굉장히 민감한 예민한 그런 언어니까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나? 그 중에 하나다 그러면 무조건 앞에 어가 붙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this is a guitar. 이건 기타야 라고 얘기를 했죠. It sounds nice. 띵가띵가띵가띵 했었나 봐요. 어, 굉장히 좋게 들리네 라는 말이죠. It sounds nice. sound가 뭐뭐하게 들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it은 그것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어떻게 들려 라고 할 때는 It sounds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면 돼요. 자, 방금 전에는 nice라는 말을 썼었죠? 한번 다른 것도 넣어볼게요. It sounds terrible. 자, terrible이라고 하면 정말 안 좋게 들린다. 약간 너무너무 이상하게 들려. 정말 듣기 싫어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It sounds terrible. 연습해볼까요? It sounds terrible. It sounds terrible. Good job. 어머,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게 들려요. 라고 할 때는 It sounds okay. It sounds okay.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만약에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잘 연주를 못하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끽끽 이런 소리가 나요. 우리 쥐가 찍찍거리는 소리를 squeak, squeak 한다고 하거든요. 혹은 유리에 꽥꽥 소리 나잖아요. 닦을 때 삑삑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squeak, squeak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비슷한 소리가 날 때는 squeaky 하다고 하거든요. It sounds squeaky.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같이 연습해 볼까요? It sounds squeaky. It sounds squeaky. 잘했어요. 오, 좀 이상하게 들려요. It sounds weird. It sounds weird.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I want to learn the guitar. 기타 소리가 너무 nice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타를

0: 배워보고 싶어 라고 말을 했네요. I want to learn the guitar. 자, I want to learn the 다음에 악기가 오면 그 악기를 내가 배우고 싶어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기타는 여러 개니까 그 중에 하나라서 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더예요? 여기서는 기타라는 악기 자체, 그것을 배우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든 말든 이 경우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the 다음에 악기가 온다는 거.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질 수 있으니까 많이 연습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럼 연습해 볼게요. 나는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 I want to learn the violin. I want to learn the violin. 나는 플루트를 배우고 싶어. I want to learn the flute. I want to learn the flute. 나는 하프를 배우고 싶어. I want to learn the harp. I want to learn the harp. 나는 클라리넷을 배우고 싶어. I want to learn the clarinet. 자, clarinet. 이게 바로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의 이름이에요. I want to learn the clarinet. 이런 식으로 악기 이름을 넣으면 되겠네요. I can teach you.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수 있어. 라는 말이에요. I can teach you. 자, 근데 이 teach 대신에 다른 단어를 넣어서 내가 너에게 뭐뭐 해줄 수 있어. 라는 말로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can call you. 내가 너한테 전화할 수 있어. 라는 말이겠죠? I can call you. 연습해 볼까요? I can call you. Good.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I can help you. I can help you. 그쵸? 내가 너를 밀어줄 수 있어. 우리 그네 탈때 서로 밀어주잖아요. I can push you. I can push you. 네, 그네 탈때 말고는 친구 밀면 안 돼요. I can push you. 자, 그리고 I can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해줄 수 있어. 라는 말이죠. I can tell you. I can tell you. Good job. Really? 정말로? Thanks. 고마워. 라고 말을 했네요. 네, 저도 누군가가 이렇게 악기를 가르쳐 줄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대화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1: What's that?
2: This is a guitar.
1: It sounds nice. I want to learn the guitar.
2: I can teach you.
1: Really? Thanks.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이죠. Wow, it's music class again, and the two kids are holding an instrument each. 자, 어떤 악기를 들고 있고 어떤 악기를 배우고 싶은지 우리 말을 한번 해볼게요. What's that? 그건 뭐야? 라는 질문이죠. 뭐, 악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뭐든지 그거 뭐야? 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었죠. What's that? 자, 어떤 악기일까요? 일단 우리 여자친구는 트럼펫, 트럼펫을 들고 있네요. 그쵸? 트럼펫. This is a trumpet. 이거는 트럼펫이야. 라는 말인데, 트럼펫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라서 This is a trumpet 이라고 했죠. This is a trumpet. 혹은 It's a trumpet.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This is It's, 뭐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It's a trumpet. It's a trumpet. 자, 그랬더니 우리 남자친구가 트럼펫이 멋있어 보였나 봐요. I want to learn the trumpet. 자, 여기선 더로 바뀌죠. I want to learn the trumpet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트럼펫을 배우고 싶어 라는 말이죠. 자, 큰 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want to learn the trumpet. I want to learn the trumpet. 자, 우리 여자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I can teach you.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수 있어. 라는 말이죠. I can teach you.

너무 착한 친구네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남자친구가 들고 있는 악기가 궁금했나 봐요. What's that? 이라고 또 물어봤죠. What's that? 뭔가요? 그쵸? Saxophone. 이렇게 발음하죠.

0: 라고 말을 했네요. I can teach you.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악기를 가르쳐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혹시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나요? I want to learn the 다음에 그 악기 이름을 넣으면 그 악기를 배우고 싶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 표현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we're gonna do the chant. Let's start now. What's that? One more time. What's that? Nice. Nice. It sounds nice. It sounds nice. Terrible. Terrible. It sounds terrible. It sounds terrible. Squeaky. Squeaky. It sounds squeaky. It sounds squeaky. Guitar. Guitar. I want to learn the guitar. I want to learn the guitar. Violin. Violin. I want to learn the violin. I want to learn the violin. Clarinet. Clarinet. I want to learn the clarinet. I want to learn the clarinet. Teach. Teach. I can teach you. I can teach you. Help. Help. I can help you.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 want to learn an instrument. 악기를 배우고 싶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인데요. 할 수 있죠? 잘했어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다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2: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우리 친구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죠?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3 Traffic Signs Tuesday What is a yield sign? I can say what a yield sign mean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자, 시작해볼게요. Here we go. 빠밤. 자,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0: 오늘도 저 여자아이가 또 등장했네. 어제도 봤잖아, 그쵸? 자, a girl is standing on the road. 자, road가 뜻이 뭐였지? 도로입니다. 자, 이 여자아이가 지금 도로 한가운데에 딱서 있어요. 근데 좀 위험하다, 그치? Dangerous해 보여요. 자, 이 여자아이가 지금 뭘 들고 있냐면 yield라고 적혀 있는 표지판을 들고 있습니다. She's holding a yield sign. 발음이 되게 좀 특이하지 않아요? Yield. 그리고 지금 트라이앵글 모양으로 되어 있죠. 지금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뒤집힌 삼각형이죠. 거꾸로 뒤집힌 삼각형. Upside down triangle shape입니다. 그리고 지금 cars가 보이죠? A silver car and a blue car. 어떤 상황인지는 선생님이랑 이따가 커튼톡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오늘의 단어 4개 보자. 빠밤. 첫 번째는요. Yield sign. Yield sign. 양보 표지판입니다. 근데 발음이 되게 특이하잖아? Yield. 자, 우리 친구들도 읽어볼게요. Yield sign. Ready? Yield sign. 이것도 마찬가지로 sign 할때 G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Signal 아니에요. Sign. Alright. 그다음에 triangle. Triangle. 삼각형 모양으로 지금 표지판이 되어 있죠? 근데 거꾸로 뒤집힌 삼각형이야. 그쵸? Upside down triangle. 자, 이 단어 triangle 해볼게요. Triangle. Okay. 자, 그 다음에 slow down. Slow down. 속도를 줄이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속도를 줄여야 돼요. 차를 너무 이렇게 과속하면 안 되겠죠? 자, 해볼게요. Slow down. Okay. 자, 그다음 마지막은 take turns. Take turns. 자, 이거는 교대로 하다, 번갈아 하다, 또는 차례대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읽어볼게요. Take turns. Alright,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지문 한번 들어볼게요.
1: Yield sign. This is a yield sign. It is a red and white triangle. We slow down and look around. We let others go first. It helps people take turns on the road.
0: Read and speak time. 바로 시작해볼게요. 빠밤. 첫 번째 문장이에요. This is a yield sign. 선생님은 이 발음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게 좀 특이한 발음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Yield 해볼게요. Yield. Alright. 자, yield sign의 뜻은 양보 표지판이에요. 양보 표지판. 그러니까 도로에서 서로서로에게 양보를 하라라는 의미로 적혀지니 만들어진 표지판이겠죠? 자, 읽어볼게요. This is a yield sign. 이것은 양보 표지판입니다. 시작. This is a yield sign. 그쵸? 잘했어요. yield sign의 뜻은 양보 표지판. 발음이 조금 특이하지만 그래도 꼭 기억하세요. yield sign. Alright. 자, it is a red and white triangle. Alright. red가 또 나왔네요. 우리 친구들 red가 뭔지 알아요? red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red. Alright. white는요? 바로바로 흰색이죠? 선생님, 오늘 의상에도 지금 빨간과 이 하얀색이 보이죠? 자, triangle는 무슨 뜻이었어? 쌤이 알려줬는데. 그쵸? triangle는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 It is a red and white triangle 하면은 그것은 빨간색과 하얀색의 삼각형이에요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아까 기억나나요? 아까 선생님이랑 봤던 그림에서 yield sign의 모양 이렇게 삼각형이었죠? 네, upside down triangle이었어요. 그쵸? 거꾸로 뒤집힌 삼각형이었죠? Alright,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It is a red and white triangle. Ready? Go! It is a red and white triangle. 아이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we slow down and look around. Okay, 자, slow down은 무슨 뜻이었지? 그쵸? 속도를 줄이다입니다. Slow down, slow down, slow down 하면 자,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속도를 줄여라는 뜻이에요. Okay, look around은 무슨 뜻일까? Look around 하면은 주변을 살피다예요. So, yield sign을

0: 보게 되면은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라라는 뜻이겠죠? We slow down and look around. 우리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We slow down and look around. 좋아요. 이두 단어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Slow down. 천천히 천천히 속도를 줄여. Look around. 주변을 살피다. 기억해서 평소에도 꼭 사용해 보세요. Okay. 자, we let others go first.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자, let는 몸을 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Let. Okay. Others 하면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Others. Go first. 자, go first는 먼저 가다예요. First가 첫 번째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Go first 하면 먼저 첫 번째로 가게 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let others go first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가게 하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 다시 해볼게요. We let others go first.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들이 가게 해요. 그러니까 양보한다는 뜻이죠.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We let others go first. 잘했어요. 양보하는 모습 멋져요. 자, 그 다음은 It helps people take turns on the road. Okay. 자, 이것도 볼게요. Help. 쌤이랑 많이 얘기해본 단어죠. Help 뭐예요? 돕다란 뜻입니다. 도와주다, 돕다. 그다음에 take turn 하면은 차례를 지키다란 뜻이야. 차례를 돌아가면서 뭔가를 하다. take turns. 우리 게임할 때도 야, 넌 차례 지켜. 이렇게 하잖아. 그쵸? take turns. 차례를 지키다. 돌아가면서 하다란 뜻이에요. take turns. 그다음에 road는 도로죠. 그쵸? 아까 차에 있던 도로 봤죠? 그래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It helps people take turns on the road. 그것은 자, On the road, 도로에서 사람들이 차례를 지키도록 help, 도와준대요. 무엇이 여기서 말하는 이시 뭐야? 그쵸, yield sign이죠. 양보 sign, 양보 표지판입니다.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우리 퀴즈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Number one, the yield sign is a circle. What is a circle? 자, 잘 생각해보고 어운지 엑스인지 친구들이 알려주세요. 3, 2, 1. Is it circle? Really? No, it is triangle. Red and white upside down triangle이죠? 그쵸? 빨간색과 하얀색이 섞인 upside down, 거꾸로 뒤집힌 triangle이었어요. 삼각형이었죠? 그래서 circle is wrong. 동그라미는 아니었어요. 원 형태가 아니었죠? 자, number two. We slow down and let others go first. 자, 우리는 그 yield sign을 보면은 slow down 하고 let others go first 해요, 안 해요? 자, 3, 2, 1. Is it O or X? It is O. Of course, we slow down and let others go first. 우리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게 하자. 그게 바로 yield sign의 의미죠. 잘했습니다. 자,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볼게요. yield sign. 자, 양보 표지판. This is a yield sign. 이것은 양보 표지판이에요. It is a red and white triangle. 그것은 빨간색과 하얀색의 triangle. 뭐야? 삼각형이에요. We slow down and look around. 우리는 slow down. 속도를 줄이고, 그리고 look around. 주위를 살펴요. We let others go first. 우리는 다른 사람이 먼저 가게 해요. We let others go first. It helps people take turns on the road. 자, take turn이 뭐였지? 차례를 지키다, 돌아가면서 하다였죠. 그래서 그것은 자, on the road, 도로에서 사람들이 차례를 지키도록 help, 도와준다라는 거죠. 무엇이? yield sign이. 오케이. 자, 양보 표지판이 영어로 yield sign인 거 우리 잘 알고 그 뜻이 뭔지 잘 배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신나고 신나고 신나는 컬투 톡 타임 시작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림 기억나나요? 여자애가 어떤 표지판을 들고 있었죠? 그쵸, yield sign을 들고 있었죠? 자, 그 그림 안으로 한번 풍덩 빠져보겠습니다.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She's holding a yield sign. yield sign이 무엇인지 선생님이랑 여태까지 이야기를 나눴죠? 자, 한번 그림 속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빠밤!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이라고 하죠. 모두들 안녕이라고 해요. Hi everyone. Hi. Okay. 자, please pay attention to the yield sign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알려줬는데 pay attention to 하면은 뭐뭐에 집중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please pay attention to the yield sign이라고 했으니까 이 양보 표지판에 모두를 집중을 해주세요라는 뜻이 되겠죠? Yield sign. Please pay attention to the yield sign. Alright. 자, 그다음에 Here you need to let others go first. 여기서는 you need to let others go first. 다른 사람이 먼저 가도록 해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하죠. You need to let others go first. Okay, let others go first. 쌤이랑 다뤘던 단어죠. 다른 사람이 먼저 가게 하다. Alright, slow down, everyone. Slow down은 무슨 뜻이야? 속도를 줄이다죠. 모두들 속도를 줄이세요. 그러면서 and take turns라고 합니다. Take turn은 차례를 지키다죠. 그리고 차례를 지키세요라고 이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어, 훌륭한 아이네요. Yield sign, 양보 표지판인 거꼭 기억할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a yield sign means. 나는 양보 표지판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We let others go first 였죠?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했습니다. 내일 또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Oh, you're such a bogey bear.

monster. Papa! Papa!

0: 굳게 닫힌 지유리의 방문이 빼꼼 열렸다.
1: Hey, how are you?
0: 지유라, 지유리는 매서운 눈으로 쏘아붙였다.

0: talk to you.
1: 엄마는 나무라는 듯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는 지유리를 안아주셨다.
0: Don't be sad. Let's talk. Just you and me.
1: 그럼 저는 여기서 기다릴... 쿵! 문이 닫혔다. 처음에는 지유리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곧 조용해졌다.
0: What are they talking about?
1: 나는 문에 몰래 귀를 대보았지만 웅얼웅얼 소리만 겨우 들릴 뿐이었다. 한참을 궁금해하던 차에 갑자기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0: How about it? I love it. Thank you, Mom.
1: 뭐야? 지유리 기분이 왜 갑자기 좋아졌지?
2: 하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아, 더 흥미진진해졌어요. 엄마가 딱 들어가시고 쿵 문이 닫혔죠. 처음에는 막 지유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엄마 말에 지유리가 아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엄마 이런 활기찬 기분 좋은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어떤 아이디어 어떤 이야기를 지유리한테 하셨길래 지유리의 기분이 이렇게 좋아졌는지 우리 다음 일기도 기대하고요. 지난 시간에 drawing quiz 기억나죠? I want to be alone이 정답이었어요. 뜻이 뭐예요? 나 혼자 있고 싶어. 저 혼자 있고 싶어요. I want to be alone. 마친 친구들? Very good. 오늘의 일기는 닫힌 문이라는 제목의 일기예요. 오늘의 일기 읽기를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오늘도 네 개의 단어 있네요. 잘 듣고 첫 소리로 단어들 찾아볼게요. 첫 번째, hey. Hey. 소리로 시작했어요. H 찾아줘야 되겠죠. 두 번째, talk. Talk. T 소리로 시작하고 K 소리로 끝이 났어요. 여기. 세 번째, sad. Sad. S 소리로 시작하고 D 소리로 끝났어요. 찾았죠. 마지막, love. Love. 오, 소리로 시작하는 거 들었나요? 다 찾았네요. 자, 이제는 그림 보면서 각 단어의 뜻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림. 어, 울고 있어요. 울고 있을 때 기분 어때요? 슬퍼요. 슬픈? sad. sad. 두 번째 그림. 서로 인사하고 있네요. 안녕, 안녕. 인사할 때 안녕도 될 수 있고요. 얘야, 어이 이렇게 부르는 말도 될 수 있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아, 그래요. Hey, hey 라는 말이 있네요. 친구들 hi만 알고 있었다면 hey도 같이 알아두고요. 세 번째, 강아지를 안고 사랑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다, 아주 좋아하다. Love, love. 마지막,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Talk. Talk. Very good. 자, 이제는 단어 두 번씩 따라해 볼게요. 빨간 점 없어요. 모든 단어는 한 박자에 넣어서. 첫 번째, Hey. Hey. 두 번째, Talk. Talk. 세 번째, Sad. Sad. 네 번째, love. Love. Good job. 자, 이제는 일기 속에 숨어있는 영어 문장들 쏙쏙 뽑아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Hey, how are you? 에요. Hey, how are you? 자, hey는요, 우리 조금 전 단어에서 봤듯이 안녕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교실에 들어가면서 친구들한테 hey 이렇게 hi 말고 hey 이렇게 좀 편하게 인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저기요, 이봐 또는 어이, 뭐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 말로도 hey 쓸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지유리가 울다가 문을 열어줬죠. 보고 아이고 엄마가 얘야 지유라 이런 느낌으로 hey 인사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이 How are you?예요. How are you? How are you?는 친구들 뭐예요? 어떻게 지내? 잘 지내니? 이렇게

이렇게 만났을 때 하는 인사로 우리 친구들이 배웠죠. 그거 말고도 이렇게 아유 기분이 어때? 어떤 일 다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좀 어떠니?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How are you?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Hey, how are you? 엄마가 위로해 주면서 문연 지유리를 맞아 주셨죠. 그랬더니 또이 틈을 타서 지유가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아 지유라 미안해 막 이렇게 막 끼어들려 그랬죠. 지유리가 막 쏘아보면서 I don't want to talk to you 라고 했어요. I don't want to talk to you. 문장이 좀 길죠? 그래도 우리 친구들 무슨 뜻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I don't 아닌 거예요. want to. want는 뭐 하고 싶단데 don't want니까 뭐예요? 안 하고 싶어. 뭐안 하고 싶어요? 동작. talk 말하는 거. 누구한테? to you. 너, 즉 오빠한테 말하기 싫어. 오빠랑 말하기 싫어. I don't want to talk to you. I don't want to talk to you. 훅 쏘아붙였어요. 엄마가 아휴, 그때를 못 참고 막 나무라는 눈빛으로 지유리를 안아주시면서 Don't be sad. 무슨 뜻? 슬퍼하지 마. Let's talk. 우리 이야기하자. Let's talk. 우리 이야기하자. 근데 누구만요? Just. Just는 뭐뭐만, 단지 이런 뜻이잖아요. 누구누구만? You, 너랑 and me, 나랑. 너랑 나만 우리 얘기 나누자 하고 달래면서 들어가셨죠. 들어가서 처음에는 막 지유리가 이제 서러우니까 막 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지우가 밖에서 궁금하겠죠. 문에다가 막 귀를 대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 혼잣말로 What are they talking about? What are they talking about? 무슨 뜻이에요? What, 무엇을? What are they? Are they는 그들은? 지? 이렇게 물어보는 말. Are they talking about? Talk about이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예요. 근데 talking이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무슨 얘기하는 거지? What are they talking about? 혼잣말을 했어요. 안 들려요. 웅얼웅얼웅얼 하더니 갑자기 엄마 목소리. How about it? How about it? 그거 어떠니? How about은 뭐뭐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건 어떠니? How about it? 뭔가 엄마가 의견을 내셨겠죠. 이 말을 들은 지유리가 되게 활기차고 기분 좋은 목소리로 I love it! 이라고 했어요. I love it! Love는 사랑하다도 되지만 like something or someone very much. Like very much. 정말 좋아하는 거. 정말 마음에 드는 거. 이럴 때도 I love it! 엄마 아빠가 어떤 선물 사주셨을 때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하면 I like it 보다는 I love it이 좋겠죠. I love it. 엄마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Thank you, mom. 엄마 고마워요. 지유리가 무슨 말을 했길래,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지유리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는지 아주 궁금하죠. 자, 이렇게 우리 일기 있는 문장들 다 뽑아서 또 살펴봤어요. 이 중에서 네 개만 뽑아서 리듬 살려 읽어보고 젠트도 불러봐요. 리듬 살려 말하기. 오늘의 리듬 살려 말하기 첫 번째 문장은 I don't want to talk to you. 너무 길죠, 친구들. 근데 이 중에서 강조할 건세 개? 세 개의 단어를 찾아서 딱 강조해 볼게요. 그래요. 안 하고 싶대요.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리고 말하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I don't want to talk to you. I don't want to talk to you. 이렇게 해볼게요. 친구들도 I don't want to talk to you. 좋아요. 이렇게 리듬을 살려서 말하면 좋겠다. 두 번째, don't be sad. 어디 강조할까요? 두 개. 맞아요. 하지만 슬퍼가 중요하죠. Don't be sad. Don't be sad. 좋아요. 세 번째 문장은 What are they talking about? What are they talking about? 두 개만 강조할 단어 찾아볼게요. 뭐 얘기하지?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What are they talking about? What are they talking about? What are they talking about? 그죠?
마지막 문장은 I love it. 하나만 강조한다면? 너무 좋아. I love it. I love it. 이렇게 강조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 강조할 부분 다 찾았으니까 신나게 chant 불러볼까요? Here we go. I don't wanna talk to you. Don't be sad.

오늘의 조잉 퀴즈. 오늘도 선생님이 일기 속 영어 문장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친구들 그림 보면서 아, 이거 오늘 일기에서 봤어. 어떤 영어 문장인지 찾아주면 돼요. 자, 오늘은 누구의 생일인가 봐요. 자, 이렇게 생일 모자를 막 쓰고 있고. 자, 와, 입을 이렇게 손 어디 갔어? 자, 이렇게. 와! 왜요? 부모님이 선물을 해주셨는데. 딴딴딴, a laptop computer. 엄청 멋진 최신 노트북을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엄마와 아빠가,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우리 친구한테 짜잔, 짜잔, 생일 축하해 하고 선물을 해주셨어요. 이거 보면 이 친구 어때요? 친구들 이 최신 컴퓨터 노트북을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들겠죠? 자, 이 선물을 보고 이 친구가 할 말, 외칠 말을 친구들이 찾아주면 돼요. 일기에서 외치지만 말고, 맞아요. 자료실에 와서 친구들 다운로드 받아서 쓰기도 해보고 또 문장 위에 나만의 그림으로도 표현해보는 거 우리 친구들 매일 잘하고 있죠. 오늘도 선생님이 친구들의 답변과 그림 실력 기다릴게요. 오늘도 정말 잘해줬어요, 친구들. 문장이 길어질 때도 있고 또 새롭게 배우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열심히 해주는 거 선생님이 아주 칭찬합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우리 친구들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드로잉 퀴즈도 꼭 해보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재미난 일기로 또 만나요. 안녕.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띵띵 화재 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짠!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영어에 반하는 시간이에요. 반짝반짝 샤이니 함께요. 예이! 자자자, 우리 친구들 혹시나 Do you raise a dog or a cat? 여러분 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친구 있으세요? 오, 그러면 키우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엄마, 강아지 키워도 돼요? 고양이 키워도 돼요? 이러면 부모님들께서 많이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띵! 오늘의 미션 문장이기도 한데 네가 키운다고, 네가 잘 돌본다고 약속을 하는 한 키워도 돼.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알아서 키워라. 엄마 아빠는 안 도와줄 거다. 네가 키우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자, 네가 잘 키우겠다고 약속하는 한 어떠한 조건을 다는 말입니다. 그쵸? 과연 그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오늘 알게 될 거예요. 자, 먼저 단어부터 만나봐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0: 그래요. 자, 첫 번째 단어 불러.

0: Okay. Raise. Raise. 라는 단어구나. 자, 여러분 잘 보면 여기 가축들이 있죠. 가축들을 키우는가 봐요. 어떤 농장에서 가축을 기르고 키우는 모습입니다. 오케이? 원래 우리 raise 하면 이렇게 손을 들다, raise your hand 할 때도 raise 썼었죠. 그래요. 이렇게 들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기르다, 키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오케이? 따라서 말해볼게요. Raise, raise, raise, raise. Very good. And next. Promise, promise가 나왔구나. 자, 여러분, 뭐 하는 모습? 바로 약속하는 모습. 오케이, 약속하다예요. Promise, promise, promise. Very good. And next. Take care of, take care of.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보면요, 요분께서 아기를 잘, 그래요, 보살피고, 돌보고 있죠? 보살피다, 돌보다, 우리 나온 적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주 쓰이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보시고, 실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오케이? 따라서 말합니다. Take care of. Take care of. Take care of. Very good. And next. Safe. Safe. 자, 여러분, 보면, 요 분, 누군가 서 있어요. 얼굴 안 보이고 딱 요만큼만 보입니다. 그쵸? 그런데, 어떤 작업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공사를 하실 수도 있고, 그쵸? 요거, 이 모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맞아요. 이런 분들을 안전하게, 특히 머리,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안전모입니다. 안전하게 보호해주죠? 안전한 safe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Safe, safe, safe, safe. Very good. 좋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단어들 쭉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대화 다 함께 들어볼게요.
1: Can I raise a puppy? You can have a dog as long as you promise to take care of it. You won't help me at all? Nope.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아니, 강아지 본인이 다 키울 수 있으니까 지금 키우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재밌는 대화인 것 같은데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봅니다. 자라. 자, 이제 아들인 것 같아요. 그쵸?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Can I raise a puppy? 라고요. 자, raise. 우리 어휘에서 봤습니다. 키우다, 기르다. 그쵸? 키우는 거죠? puppy 하니까 새끼, 강아지를 얘기하잖아요. 엄마, 저 강아지 키워도 돼요? 이 말인 겁니다. 그쵸? 따라서 말해볼게요. Can I raise a puppy? Can I raise a puppy? Can I raise a puppy? 어렵잖아요. 자,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아이고 조금 기네요. 자, you can have a dog. 자, 여러분 보세요. 너는 can have a dog. 강아지를 가질 수 있다. 즉, 강아지 길러도 돼, 키워도 돼. 그쵸? 그런데 자, 중요한 부분 빨간 색깔 보이시죠? As long as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잠깐만. Long 하면 긴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as long as는 이건 뭘까? 자, 이거 하나의 덩어리처럼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데, 뭐뭐 하는 한. 이런 걸 하는 한너 강아지 키워도 돼. 이 말이에요. 자, 뭐 하는 한인가 볼게요. You promise to take care of it. 네가 강아지를 돌보겠다고 약속하는 한 강아지 키워도 돼. 그러니까 네가 돌보면 키워도 돼. 엄마 아빠는 안 도와줄 거야. 이 말인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건을 다는 거예요.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따라서 말해볼게요. You can have a dog as long as you promise to take care of it.
1: You can have a dog as long as you promise to take care of it.
0: You can have a dog as long as you promise to take care of it. Very good. 좋아요. 자, 여러분.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요거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 봅니다.
1: How about this one?
0: 야,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한 나도 너를 사랑한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I love you. 나는 당신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1: as long as you love me.
0: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한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말해 볼게요.
1: I love you as long as you love me. I'll love you as long as you love me.
0: I'll love you as long as you love me.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Oh, 네가 뭐 안전하는 한, 안전하게 있는 한, 괜찮아. 응, 그거 괜찮아. 뭘 하겠다고? 야, 너 안전하다면 괜찮아. 아, 오케이 해. 이런 말인 거죠.
1: As long as you're safe, it's okay.
0: As long as you're safe, it's okay.
1: As long as you're safe, it's okay.
0: As long as you're safe, it's okay.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1: We'll go as long as the weather is good.
0: 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갈 거야. 그런데 뭐 하는 한?
1: As long as the weather is good.
0: 날씨가 좋은 한. 우리는 갈 겁니다. 뭐 예를 들어 피크닉을 갈 수도 있고 캠핑을 갈 수도 있고 뭐 드라이브를 갈 수도 있고 등등등 그렇죠? 날씨가 좋은 한 이렇게 조건을 달 수도 있겠죠? 따라서 말합니다.
1: Oh, we'll go as long as the weather is good.
0: We'll go as long as the weather is good.
1: Oh, we'll go as long as the weather is good.
0: We'll go as long as the weather is good. 좋아요. 샤이니도 그래요, 여러분. 날씨가 좋다면 사실 뭐 차가 막혀도 괜찮아. 그렇죠? 뭐 어디 뭐 밥값이 비싸도 괜찮아. 일단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대화 내용으로 돌아와서 강아지 네가 키운다고 약속한다면 너 키워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아들이 갑자기 목소리가 살짝 떨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1: You won't help me at all?
0: 이라고요. 엄마가 나, 여러분 이게 won't 하면 will not을 축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will not. 엄마는 나를 at all, 전혀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1: 엄마 아빠는 나 전혀 안 도와주고 저 혼자 키우나요?
0: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자, 말해볼게요.
1: You won't help me at all?
0: You won't help me at all?
1: You won't help me at all?
0: You won't help me at all? Very good.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엄마의 대답 아주 단호하죠.
1: Nope.
0: 전혀 안 도와줘. 안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혼자 다 키울 수 있으면 그러면 강아지 어디에서 입양해 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야, 이러면 또 아들이 엄마 생각을 바꿔서 이러는 거 아닌가? 자, 아무튼 정말 원하면 제가 다 키울게요.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 보세요.
1: 저 강아지 키워도 돼요?
0: Speak. Can I raise a puppy? 네가 잘 보살핀다고 약속한다면 강아지 키워도 돼. Speak.
1: You can have a dog as long as you promise to take care of it.
0: 엄마는 전혀 안 도와주실 건가요?
1: Speak. You won't help me at all.
0: 안 도와줄 거야.
1: Speak.
0: Nope. 영어의 반하는 퀴즈 타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세 문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잘 풀어보세요. 첫 번째. 오케이. 아이고, 오늘의 핵심 문장, 미션 문장 나왔습니다. 조금 길죠? 자, 여러분. You can have a dog. 다음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3, 2, 1 띵!
1: Time's up.
0: Okay, the answer is... 그렇죠.

As long as 조건을 다는 거죠? 말해 볼게요. Oh, you can have a dog as long as you promise to take care of it. You can have a dog as long as you promise to take care of it. You can have a dog as long as you promise to take care of it. You can have a dog as long as you promise to take care of it. 잘했어요. And next question. 날씨가 좋다면 우리는 갈 거야. 아, 또 조건 달고 있다. 3, 2, 1 Ding! The answer is 그렇죠. 우! 다시 한번 그쵸? As long as 입에 익도록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말해보세요. Oh, we'll go as long as the weather is good. We'll go as long as the weather is good. Very good. And next.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Woo! 3, 2, 1. Ding! The answer is... 그렇죠. Safe. 네, 여러분. 오늘은요. 조금 문장들이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건을 다니까 아무래도 길어지죠. As long as 뭐뭐 하는 한이라는 거죠. 예전에 샤쌤 어렸을 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As long as you love me.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As long as you love me.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한. 그 다음에 뭐 I don't care who you are. 당신이 누군지, 그렇죠? 어디서 왔는지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래서 As long as you love me.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한 이렇게 또 조건을 달았거든요. 오늘의 문장, 네가 그거 강아지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하는 한 키워도 돼. 다시 한번요. You can have a dog as long as you promise to take care of it. 잘 기억해 주세요. Okay, then see you next time.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무엇을 복습할 시간이냐 하면요. 의문문, 그 중에서도 이제 주관식으로 답해볼 차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그동안은 yes or no 이렇게 대답하는 것들만 의문문을 좀 배웠었는데요. 이제는 의문사를 써서 물어보는 시간, 그리고 그에 맞는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를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의문사랑 그에 맞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주시죠.

0: 여러분, 기억이 조금 나나요? 첫 번째 문제부터 봤을 때, 아, 그 의문사 where 그거구나 하는 기억이 조금 났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의문사 의문문, 앞으로 의문사를 총 6개, 그래서 6개에서 7개 정도라고 선생님은 말할 것 같은데, 그 의문사들을 배울 때 여러분들 학교 시험 출제하는 거는 다 똑같은 포인트입니다. 바로 의문사의 뜻과 의문사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요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사실 의문사는, 이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의문사 의문문 선생님이 그냥 다 합쳐가지고 20분 안에 가르쳐드려도 의문사 뜻만 외우면 되니까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요. 그냥 의문사 의문문 다 합쳐서 20분 안에 알려드려도 되는데 많은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잊지 못할 의문사의 추억을 만들어드리고자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하는 거니까 겁먹지 말고 일단 오늘은 where에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where는 어디를 뜻하는 의문사, 그러니까 장소와 관련해서 해서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의문사 의문문을 만들 때는 원래 우리가 만들었던 그 의문문의 양식이 있죠. 비동사 의문문을 만들 때는 주어랑 비동사 cross, 조동사 의문문 만들 때는 조동사 주어 cross, 그리고 일반 동사 의문문 만들 때는 일반 동사 의문문 cross. 그거 아니었고요. 자, 그냥 일반 동사 의문문을 만들 때는 맨 앞에 do, did, does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거였죠. 자,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의문문에다가 맨 앞에 의문사를 추가를 하기만 하면 의문사 의문문이 완성이 됩니다. 요 원칙을 기억해 놓으면 시험 문제 거의 다풀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당신은 그것을 어디에 두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어디에 라는 뜻을 잘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did만 놔두면 어디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없죠. 문장 안에 어디 있어요? 어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어디에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문사 where 넣어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So where did you put it?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셔야 당신은 이것을 그것을 어디에 두었나요? 라는 말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요. 그쵸. 자, 의문사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문사 where로 쓰셔야 합니다. when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옛날에도 배웠지만 언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언제 사나요? 그런 거를 물어볼 수 없겠죠.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요건 조금 난이도가 있죠. 아무래도 문장도 길고, 둘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생각을 합니다. 유럽이 끝나고 아시아가 시작한다. 뭔가 엔드가 있어. 그러니까 두 개니까 둔가? 이러면서 이제 요거를 싹 고르는 친구들이 은근 많았을 겁니다. 자, 근데 정답은 where does로 하셔야 합니다. 자, 이유는요. 뜻을 잘 생각해 주세요. 유럽이 끝나고 아시아가 시작하는 곳. 거기는 한 군데예요, 여러 군데예요? 봐봐. 어떤 게 시작하고 끝나는 곳은 하나야. 요 지점에서 유럽은 끝나고 뭐는 시작하겠지. 딱 여기를 기점으로 두 개의 지역이 나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입니다. 그 지점은 딱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does 라고 동사를 써주셔야 하는 거고, 조동사죠. 라고 does를 써주셔야 되는 거고, 그맨 앞에 의문사 where 넣어주시는 형태가 맞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웠는데, 요 정도 난이도가 거의 이제 중1에서 나올 만한 가장 어려운 의문사 문제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grammar 봤고요. listening 포인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1: Listening point one. Where did you put it? Where did you put it? Listening point two. Where do they live? Where do they live? Listening point three.

0: Where does Europe end and Asia begin? Where does Europe end and Asia begin?
1: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의문사 의문문의 intonation 집중해서 먼저 들어볼 겁니다. Where did you put it? 가장 강조하는 건 의문의 초점이죠. 즉, 내가 가장 궁금해하는 걸 가장 높게 뭔가 발음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위주로 들어주시면 돼요. Where? 가장 높게 들릴 거고요. Did you put it? 가장 지금 중요한 게 where? Put. 두 개입니다. 어디에 뒀냐? 그래서 where did you put it? 이 두 개 단어가 잘 들리는지 체크하면서 두 번 들어보겠습니다.
0: Where did you put it? Where did you put it?
1: 그렇죠. 확실히 where, put 이렇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높게 들렸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겠죠. 가장 중요한 의문사,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어디잖아. 이 어디를 물어보고 싶어서 이 문장을 쓴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높게 들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live, 어디에 사냐고. 그게 지금 제일 궁금한 거기 때문에 where do they live? Where do they live? 요렇게 where live 요 두 가지 단어가 높게 들릴 겁니다. 자, 그렇게 들리는지 체크해 볼게요. 두 번 들어봅시다.
0: Where do they live? Where do they live?
1: 좋아요. 여기까지 아주 잘 들었고요.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의문사 높게 시작합니다. Where does Europe and Asia begin? Begin 살짝 높게 끝을 맺게 됩니다. 결국은 유럽이 끝나고 아시아가 시작하는 그 지점이 어디냐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where 높고 begin 높습니다. and도 적당히 높을 겁니다. Where does Europe and Asia begin? 이렇게요. 자, 그럼 또 마지막으로 두 번 들어보겠습니다.
0: Where does Europe end and Asia begin? Where does Europe end and Asia begin?
1: 자, 스피킹 포인트입니다. 잘 들린 만큼 그거를 입 밖으로 내봐야겠죠. 아까 전에 들었던 대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가장 높이 이제 말해볼 겁니다. 자, 제일 높게 말해야 하는 건 where 그리고 put 이겠죠. 제일 궁금한 걸 강조해서 말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같이 해볼게요. Where did you put it? Where did you put it? 자, 당신은 그것을 어디에 두었나요? 당신은을 지금 사실은 지금 사실상 이거를 물어볼 때 눈앞에 있는 당신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당신은 그렇게 지금 중요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와 두었나요를 강조합니다. 어디에 두었나요? Where did you put it? Where did you put it? 한 번 더. Where did you put it? Where did you put it? 마지막. Where did you put it? Where did you put it? 좋아요. 자, 요건 조금 더 쉽죠? 그들은 어디에 사나요? 인데요. 요것도 where과 live 요 두 개가 높습니다. Where do they live? Where do they live? 한 번 더. 그들은 어디에 사나요? Where do they live? Where do they live?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요거는 사실 발음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 END와 AND의 발음은 어떻게 구분하죠? 하실 텐데 사실상 원어민들도 말할 때 구분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의미상, 맥락상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말할 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자, 끝이 올라가는 거 begin 여기에 좀 집중만 해주세요. Where does Europe end? 여기까지만. Where does Europe end? Where does Europe end? 유럽이 끝나는 곳

어디인가요? 물어본 거고, 아시아가 시작하는 곳, and Asia begin. And Asia begin. 좋아요. 좀 길어서 끊었고요. 같이 붙여봅시다. Where does Europe end and Asia begin? Where does Europe end and Asia begin? 좋습니다. 긴 문장인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복습할 시간입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리딩 시간입니다.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질문 들어보고요. 해석은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1: Where does a rainbow start? I don't know, but I really want to know. Where do you think rain comes from? I think it comes from clouds. Where do clouds come from?
0: 자, 어디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궁금증이 이어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먼저 단어부터 짚고 갈게요. Rainbow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그냥 뭔가 아름다운 동화 이야기에서 많이 봤을 법한 단어입니다. Rainbow. 비가 오고 나면 bow. 약간 그 우리 활의 활을 보우라고 하는데 활 시위 모양처럼 뜨는 것이다라고 해서 rainbow 무지개라는 단어 이렇게 됩니다. 따라 읽어볼게요. rainbow. 좋아요. 해석해 봅니다. Where does a rainbow start? 어디에서 무지개가 시작하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does a rainbow start? 요거 그냥 일반 동사 의문문의 순서에다가 where를 맨 앞에 넣은 요 의문문의 구성 잘 봐주셔야 되고요. 자, 무지개가 어디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래 대답이 나옵니다. I don't know. 나도 잘 몰라. But, 그러나, I really want to know. 하지만, 나는 정말 알기를 원해. 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Where do you think? 어디를 너는 생각하고 있니? Rain comes from. 비가 어디에서 온다고 너는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어디에선가는 떨어지는 물일 거니까 그게 어디일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하네요. I think, 내가 생각했을 때 it comes from clouds. 그것은 구름들로부터 오는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그쵸, 비가 오는 건 구름들로부터 오는 게뭐 어느 정도 맞는 얘기긴 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Where do clouds come from? 해서 그러면은 그 구름들은 어디서 오는 거지? 라고 하면서 질문이 마무리되네요. 뭔가 끊임없이 무지개는 어디서 오는 거지? 그럼 비는 어디서 오는 거지? 그럼 구름들은 어디서 오는 거지? 하는 그런 물음들이 계속 나오는 질문이었는데요. 자, 전체 질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다시 들어봅시다.
1: Where does a rainbow start? I don't know, but I really want to know. Where do you think rain comes from? I think it comes from clouds. Where do clouds come from?
0: Writing입니다. 총세 문장인데요. 자, 의문사 의문문인 만큼 모두 다 의문사로 시작한다는 점, 그리고 주어 동사를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인데, 일단 의문사 맨 앞에 쓰고 시작합시다. Where? 이죠. 자, 어디에는 썼어요. 그러면 당신은 있나요가 지금 남았는데, 당신이 주어고, 있나요가 지금 동사입니다. 당신은 you. 있다는 비동사죠. You are. 인데, Are you? 요 순서로 써야 의문문이겠죠? 그래서 Where are you? 이렇게 쓰는 게 맞는 순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맨 앞에 일단 의문사를 박아두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순서들은 내가 아는 의문문의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Where 일단 맨 앞에 써요. 자, 어디서를 썼고 주어는 우리가. 그리고 찾을 수 있나요가 동사죠. Where 썼고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을 먼저 의문문이니까 써야죠. 찾을 수 있다. 찾다는 find고 뭐뭐 할수 있다는 can이죠. 그래서 where can we find? 이런 식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조동사 의문문 만들 때 조동사랑 주어 자리를 cross해서 쓰곤 하니까요. So where can we find this? 라는 순서로 쓰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장. 당신은 어디에 사나요? 요건 where 맨 앞에 쓰고 쉽죠? 당신은 어디에?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ere 쓰고 do you live 뒤에다가 붙이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맨 처음 나오는 의문사 의문문 모두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도 의문사 의문문 계속 배워볼게요. 안녕!

0: 자원순환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2: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1: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2: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요, 우리 수동태에서 출제 포인트 마지막 시간인데요. 중요한 내용들 남아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의 듣기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적 파악하기 유형 풀어보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인터넷에 검색하는 이유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식당을 알아보기 위해서, 2번은 음식 보관 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3번은 플라스틱 용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4번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자, 마지막에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각자 이유가 다 다른데요. 정확히 잘 듣고 정답을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듣고서 남자가 인터넷 검색하는 이유 골라볼게요. Listen up.
1: Mark, what are you searching on the internet?
2: I'm looking for information on the use of plastic, Mom.

0: Is it for homework?
1: Yes, I need to find ways to reduce the use of plastic.
0: Right. Why don't we take a food container from home when taking out food from a restaurant?
1: Yes, I've discovered that's one of the ways to avoid using plastic.
0: We should start doing that too.
1: You're right.
2: 자, 정답 찾으셨나요? 비교적 앞부분에 정답은 이미 나왔고요. 뒷부분은 쭉 주제가 이미 정답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부가적인 자세한 설명들 이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들으면서 정답 다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0: Mark, what are you searching on the internet?
2: 자, 여자가 Mark, what are you searching on the internet?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searching on, 들으셨나요? Search on 해서 무언가를 검색하다, on the internet 해서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다 라는 뜻인데요. 진행형이니까 ing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뭐를 검색하고 있는 중이니? 그랬더니
1: I'm looking for information on the use of plastic, mom.
2: 자, 이미 정답이 나왔어요. 그쵸?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들었어야 하고요. 엄마가 인터넷으로 뭐 검색 중이야? 그러니까 답이 나올 차례죠. 남자가 I'm looking for 우리 되게 많이 봤던 표현입니다. 전치사 for를 쓰게 되면 look for, 찾다죠. 그러니까 뭐 searching for이랑 거의 같은 의미인데요. 저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정보냐면 the use of plastic, mo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플라스틱의 use 하면 사용이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가 찾고 있어요. 정답은 여기서 사실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I'm looking for information on the use of plastic, mom.
0: Is it for homework?
2: 숙제니?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계속해서
1: Yes, I need to find ways to reduce the use of plastic.
2: Yes, I need to find ways to reduce the use of plastic. 좀 길었는데요. 첫 번째 빈칸에는 need to find 들으셨죠? need to find 입니다. 근데 우리 귀에 들릴 때는 우리 두 발음 탈락되는 거 많이 했었잖아. So I need to find. 그래서 찾아야 돼요. ways. 방법을. 근데 무슨 방법? to reduce the use of plastic.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에 reduce 하면 줄이다란 뜻이에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I need to find ways to reduce the use of plastic.
0: Right. Why don't we take a food container from home when taking out food from a restaurant?
2: 자, 빈칸이 좀 많으니 다시 한번 들으면서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안하는 표현, 우리 또 많이 연습했던 그 표현이 들렸는데요.
0: When taking out...
2: 자, 들어보죠, 다시.
0: Why don't we take a food container...
2: 자, 여기서 잠깐 끊을까요? Why don't we? 였습니다. 그쵸? 뭐뭐 하지 않을래? 라는 제안의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빈칸은 뭔가 container 들었니 얘들아? Why don't we take a food container? 그래서 contain이 뭔가 포함하다, 담다라는 뜻이고요. 끝에 ear 붙여서 담는 거, 즉 그릇 또는 용기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무언가를 담는 용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음식 용기를, 음식 그릇을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뜻이야.
0: From home, when taking out food from a restaurant.
2: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가져가는 게 어떨까 이런 거죠. When taking food from a restaurant.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음식을 가지고 올 수도 있으니까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올 때 우리 집에서 용기를 좀 가져가서 거기에다가 담아오면 어떨까? 왜 남은 음식 싸주세요? 라고 할 때 식당에서는 또 플라스틱 같은 용기에 싸줄 테니 이런 방법을 엄마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 길었어요, 여러분들. 다시 들어볼게요.
0: When taking out food from a restaurant.
2: 자, 빈칸 두 칸은 taking out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0: Why don't we take a food container from home when taking out food from a restaurant?
2: 자, 계속 이어가 보죠.
1: Yes, I've discovered that's one of the ways to avoid using plastic.
2: Yes, I've discovered that's one of the ways to avoid using plastic.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빈칸은

Discovered. 물론 두 발음 잘안 들려도 여러분 앞에 v가 있잖아. 그럼 have의 축약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리는 have을 PP 현재 완료 자리겠구나. 요 정도 이제 여러분 예측해서 빈칸 채워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the ways인데요. 이때 s가 또잘안 들렸다 해도 원어부터 복수명사 되게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그러니까 ways에 s 꼭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엔 avoid였습니다. 피하다란 뜻.

We should start doing that too. 그러면서 should, 트 발음 잘 안 들렸고 start에서도 역시나 트 발음 잘 안 들렸습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 귀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들리시죠? We should start doing that too. 아, 그것도 우리가 시작해야겠구나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가 인터넷을 검색하는 이유는 초반에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수동태 마지막 출제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부 목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동일한 동사 또는 명사가 다른 형태의 접미사와 연결되면 이제 의미가 다른 각각의 형용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슷하게 생긴 형용사인데 얘네가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 단어들을 공부한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child, 아이라는 이 명사에 ish가 붙을 때가 있고 like가 붙을 때가 있어요. 뭐 childish, childlike 이렇게 될 때 품사는 둘 다 형용사인데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헷갈릴 수 있는 이 형용사들 정리해보도록 하죠. 먼저 ish를 붙여서 childish 그러면 유치한 이런 형용사가 됩니다. 뭔가 아이같이 유치한 뭐 이런 거 있잖아. 예문 하나 보죠. His handwriting looks childish 그러면 그의 그 손글씨가 필기가 좀 유치해 보인다. 좀 애가 쓴 것 같다. 이런 느낌 있죠. 이렇게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like를 붙이면 어떤 뜻이 될까? 이거는 like 자체가 왜 뭐뭐 같은이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이 같은 순수한 천진난만한 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본 유치한 거랑은 완전 뉘앙스가 달라요. 그렇죠? So she has a childlike innocence. 그러면 그녀는 아이와 같은 어떤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 말 그대로 천진난만한 그런 순진함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로 childish, childlike 전혀 다른 의미의 형용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이번에는 consider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able을 붙일 때와 ate라는 전멸을 붙일 때 전혀 다른 또 의미가 만들어지는데요. 먼저 consider 하면 고려하답니다. 첫 번째 able을 붙여서 considerable 하잖아.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양이나 또는 정도가 상당한, 많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고려하다와는 전혀 다른 단어가 되는 거예요. considerable, 상당한, 많은으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문 속에서 보겠습니다. He wasted a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그럼 무슨 뜻이야 이제? 그가 낭비했습니다.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그랬으니까 상당량의 돈을 그가 낭비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엔 HE를 붙여서 considerate가 되면 얘가 이제 뭔가 그래도 좀 고려하다 해서 파생된 느낌의 사려 깊은, 뭔가 고려를 좀 많이 하는, 그래서 사려 깊은 또는 남을 배려하는 그게 사람의 어떤 성격과 관련된 형용사가 만들어집니다. considerable과는 전혀 다르죠? She is considerate enough to help me. 그 무슨 뜻이야? 그녀는 사려 깊다는 거죠. 충분히 나를 도울 만큼, 그녀는 나를 도울 만큼 충분히 배려심이 있습니다.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전혀 다른 그렇지만 헷갈릴 수 있는 형용사 공부해봤어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출제 포인트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표현들이 빈출이 돼요. 그러니까 수동태 파트 할 때 또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by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전치사를 쓰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앞에 있는 이 수동태 표현과 전치사를 세트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자, 같이 한번 문제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차례로 넣으세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각각 앞에는 이제 수동태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어떤 전치사일지 맞춰보세요. 첫 번째는 I was pleased his help. 두 번째는 they are interested learning a new language. 세 번째 the box is filled colorful balls. 그 다음 the door was fixed my uncle. 자, 마지막엔 he was tired watching the movie.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여기에

다에도 하나 들어가 있긴 합니다. 자, 어떤 전치사일지 여러분이 생각한 전치사 몇 개나 맞았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볼 텐데, 자, 지금 요거 보면서 답이 확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요렇게 시험에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 평소에 뭐 독해 지문 속에서도 좀 비교적 빈도수가 높게 자주 만날 수 있는 스톤탭 플러스 전치사 표현들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be surprised at이죠. 그러니까 얘는 꼭 at을 쓰는데요. 해석은 뭐뭐에 놀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입에 붙이세요, 여러분들. Be surprised at 입니다. 자, 두 번째는 be excited about. 얘는 항상 about을 쓰는데요. Be excited 하면 알잖아. 이거 신이 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신이 나는지 about을 쓰는 게 맞겠죠. Be excited about 뭐뭐에 신나다, 뭐뭐에 흥분하다. 자, 그다음 be tired of. 얘는 또 of랑 입에 붙여서 표현 외우시고, be tired of. 뭐 동의어로는 be sick of. 이런 것도 있어요. 얘는 무슨 뜻이냐? 바로 뭐 무엇무엇에 싫증이 나다였습니다. Be tired of.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be filled with입니다. 얘는 또 with예요. 꼭 기억해 주시고,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와 함께 채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전치사 with가 당연히 자연스럽고요. Be filled with였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역시 전치사 with네요. Be pleased with 이렇게 되어 있는데, pleased는 얘도 뭐 excited처럼 감정 분사죠. 그래서 기쁜인데요. 뭘로 기쁜지, 뭐뭐와 함께 기쁜지 요런 그림 가져가시고 전치사는 with를 씁니다. 뭐뭐로 기쁘다. Be pleased with였습니다. 자, 마지막은 요거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이미 be interested in입니다. 무엇무엇에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인데, 우리가 관심과 흥미가 있으려면 좀푹 빠져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어디 안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항상 전치사 in과 함께 쓰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전치사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답을 맞춰보죠. 첫 번째는 뭐 들어가면 좋을까? I was pleased, 그렇죠, with his help. 그의 도움에 나는 기뻤다. 자, 두 번째는 they are interested, 그렇지, in learning a new language. 그들은 흥미가 있습니다. In 뭐에 흥미가 있냐면 learning a new language,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에 흥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the box is filled, 그렇죠, with 였습니다. 뭘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지. The box is filled with colorful balls, 그래서 형형색색의 공들로 박스가 채워져 있어요. 가득 차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어서 the door was fixed. 그럼 이거는 그 문이 수리가 되었다잖아. 요거는 이제 누구에 의해서가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우리 삼촌에 의해서니까, 아, 이거는 우리가 정석으로 배운 고수동태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냥 by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엔 he was tired of. 입에 붙이라 그랬지? 연음 되면서 tired of, tired of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뭐뭐에 싫증 나다, 지치다였습니다. He was tired of watching the movie. 그럼 무슨 뜻이야? 그는 그 영화를 보는데 싫증이 났어요. 지겨워졌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정도 전치사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니까 머릿속에 좀 넣어 주시고요. 우리 그러면 두 번째 출제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 자, 우리 요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먼저 보면 삼형식 문장에서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들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삼형식을 수동태로 만드는 방법부터 사형식의 수동태 문장까지 이어온 거 아니야? 왜냐면 수동태는 목적어가 있어야 가능하니까. 근데 목적어가 있음에도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몇개안 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자, 요 네모칸은 우리가 처음 수동태 배울 때 이미 봤었죠. 일형식 동사들은 원래 안 되지. 왜? 일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져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원래 수동태 불가능한 동사로 앞에서 이미 봤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와봤어요. 복습하는 느낌으로. 다시 보면 happen, occur, 일어나다, 발생하다, appear, disappear, 나타나다, 사라지다, arrive, 도착하다, remain, 남아있다, 이런 것들과, 뭐, 얘는 3단 변화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3단 변화도 기억했었죠.

rise, rose, risen. 올라가다, 떠오르다. lie, lay, lain. 누워있다, 눕다, 놓여있다. 우리 그러면 삼형식인데 수동태가 불가능한 거 요거 네 개만 머릿속에 넣으면 문제 없습니다. 첫 번째는 resemble. 자, 얘가 삼형식이기 때문에 명사 바로 뒤에 목적어 오고요. 누군가를 닮다라는 뜻인데요. 수동태로 안 써요. 그 다음 거는 lack. 목적어 오면 무엇무엇이 부족하다, 없다, 결여되어 있다라는 뜻인데 마찬가지 BPP 형태 불가합니다. 자, 그 다음은 fit. 목적어 쓰면 어디어디에 어울리다라는 뜻인데요. 역시나 수동태를 쓰지 않고요. 자, 마지막은 hav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대표 뜻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 있잖아. 이거 역시나 수동태 불가 문장이 되겠습니다. The girl resembles a mother.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소녀는 엄마를 닮았어 라는 뜻인데 이거를 막 수동태를 써서 막 엄마를 닮아졌어, 뭐 엄마를 닮은 거야, 뭐 이렇게 is resembled 라는 형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그러면 한번 맞는 거 골라보죠. 첫 번째는 반지가 어젯밤에 사라졌다. 자, 요거는 일형식이니까 당연히 수동태가 안 돼서 disappear 때가 정답이죠. 자, 이번엔 그의 아이디어는 창의성이 좀 부족해. 아, 렉 동사도 수동태 불가였습니다. His idea lacks creativity. 그 바지는 너에게 잘 맞는다. 아, 요것도 fit, is fitted라는 형태는 없습니다. The pants fit, 그냥 you예요. The pants fit you. 자, 마지막에 그 사건은 이틀 전에 발생했다. 얘도 일형식 수동태 불가. 뭐 볼 것도 없이 이런 형태는 존재 자체 불가합니다. The accident occurred 2 days ago. 이렇게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내용의 출제 포인트로 찾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꾸미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바로 경복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궁전 다섯 개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경복궁의 위치를 잠깐 보면은 다섯 개의 궁 중에서 뭔가 이렇게 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 보이나요? 자, 보이나요? 총 다섯 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보았는데, 경복궁, 경희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자, 이렇게 위치를 영어로는 location이라고 해요. 자, 일단 경복궁의 위치 확인을 했고요. 단어 또 살펴볼게요. 자, location은 앞에 봤던 대로 위치라는 명사이고요. destroy는 파괴하다라는 동사입니다. intact는 뭔가 온전한 혹은 손상되지 않은이라는 형용사이고요. Pavilion이라고 하면 어떤 것에 딸려있는 뭔가 부속 건물을 Pavilion이라고 해요. 다음 단어, best preserved라고 하면 원래 preserve가 보존하다, 유지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죠. 자, 그래서 best preserved는 가장 잘 유지된이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 entry. entry라는 단어는요, 입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보았었던 그 경복궁 사진을 떠올리면서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리스닝 클리어로 지금 확인해 볼게요.
1: Gyeongbokgung Palace, the largest of the five in South Korea, was built in 1395 and is often referred to as the Northern Palace due to its location. Once destroyed by a fire during the Imjin War of 1592 to 1598, Gyeongbokgung Palace has been known as the most beautiful of the five.

0: five palaces. Much of the palace has remained intact over the centuries, and in particular, the Gyeongwaeru Pavilion and the pond around Hwangwonjeong Pavilion are amongst the best preserved areas. When visiting the palace, wear a traditional Korean hanbok for free entry.
1: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자, 경복궁 palace. 앞 글자도 이렇게 경, 그렇죠? 뭔가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palace의 이 p도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 고유명사인 걸 알 수 있는데요. 경복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The largest of the five in South Korea. 우리 남한에서 다섯 개 중에 가장 큰 궁이 어디다? 맞아요. 경복궁이라고 해요. 자, 실질적으로 입구부터 끝 부분까지 보면은 약 900m라고 하니까요. 꽤나 규모가 큰 거죠. 자, 경복궁 palace was built in 1395 and is often referred to as the Northern Palace due to its location. 자, 1395년에 지어졌고요. 자, 종종 경복궁은 Northern Palace, 북궁이라고도 불리워진대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의 위치 때문에 그러하대요. 자, 우리 앞에서 선생님 지도를 보여준 이유가 있었죠. 위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북궁, Northern Palace라고도 불리운대요. Once destroyed by a fire. 그런데 화재에 의해서 한때 뭐가 되었다? 그렇죠. 파괴된 적이 있는데요. During the Imjin War of 1592 to 1598. 자, 1592년부터 1598년이 있었던 임진왜란 때 화재에 의해서요. 한때 뭐가 되었다? 이 경복궁이 파괴가 되었대요. 경복궁 palace has been known as the most beautiful of the five palaces. 우리 한국에 있는 다섯 개의 궁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궁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Much of the palace. 한때 화재에 의해서 손상되긴 했지만 복원이 되어서 가장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궁에 much of the palace라고 하면 이 궁의 많은 부분이 has remained intact over the centuries. 수세기에 걸쳐서, 그렇죠. 몇 세기들에 걸쳐서 손상되지 않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대요. In particular, 특히 어디요? 맞아요. 경회루 pavilion and the pond. 자, 폰드는 연못이란 뜻이거든요. 자, 어디 주변인 연못이다? Around, 맞아요. 향원정 바빌리언이라고 보시면 경복궁에 딸려있는 곳이 되는 거니까 경회루와 이와 같은 황원정의 연못들이 the best preserved areas, 가장 잘 유지가 된 부분들입니다. When visiting the palace, 궁을 방문을 할 때 wear a traditional Korean hanbok for free entry. 자, wear는 입다란 뜻이죠. 그래서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입장을 할 때 free, 한복을 입으면 무료라고 해요. 자, 그래서 뭐 할 때? 이 경복궁을, 궁을 방문할 때 공짜, 무료 입장을 위해서 한국의 한복을 입으세요. 네, 자, 우리 계속해서 경복궁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Speaking Clear에서 발음 연습까지 해볼게요. 자, 우리 맨 마지막에 있었던 문장이었었는데요. 여기에서 for free라는 단어를 볼게요. 자, 원래 free라고 하면요. 뭔가 자유로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로 무료의 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for free라고 하면은 무료로 혹은 공짜로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for에 대한 이 F 사운드를 좀 볼게요. F 사운드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바로 바람 소리가 나와야 하죠. 앞니가 아랫니를 살짝 물면서 그 사이로 바람 소리로 F, F, F 발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해 볼게요. For free, for free.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우리 말에 없는 발음들 때문에 그렇죠. F 발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R을 보시면 R 사운드도 우리말엔 없는 발음이죠. 그래서 for, free 이두 단어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약간 버거운 게 실은 맞아요. 선생님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와 같은 문장들을 볼 때는 여러 번 소리 내서

0: 정확하고 발음을 하는 게 유일하게, 그게 유일한 방법이더라고요. 정확한 발음할 수 있는 쌤이랑 같이 이 부분 천천히 연습해 볼게요. For free, for free, for free. 자, 이제 전체 문장 같이 해볼게요. When visiting the palace, wear a traditional Korean 한복 for free entry. 이번 원어민 소리로 지금 확인해 볼게요.
1: When visiting the palace, wear a traditional Korean hanbok for free entry.
0: 네, 자, 우리 친구들도 for free. 자, 이 부분에 유의해서 지금 바로 연습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부서, 바로 한국관광공사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의 영어 홈페이지, 웹사이트 주소가 바로 Visit Korea이더라고요. 자, 한국을 방문하세요. 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배경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경복궁입니다. 자, 여기 사진에 잘 보이시나요? 자, 지금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Visit Korea에서 외국인들, 특히 영어권 나라들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을 선생님이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경복궁에서 Admission Fees, 입장료들, 이 부분을 잠깐 볼게요. Individuals라고 하면 개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경우에는 3,000원이고요. 어린이들은 요금이 1,500원이래요. 자, 그런데 free admission. 자, 우리 앞에서 free가 무료회라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공짜로 입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reschooler. 자, pre라는 말은 이전에란 뜻이고요. 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의 아이들. 그래서 우리말로 뭐 미취학 아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6살이거나 그 이하의 아이들은 무료 입장을 할수 있대요. 어디로? 경복궁으로요. 자, 두 번째는 senior citizens. 나이가 이제 많은 분들, 65세 혹은 그 이상의 분들도 무료 입장이 가능하대요. 자, 세 번째 조건은요. People wearing 한복, 한복을 입은 사람들도 역시 무료로 갈수 있고요. All visitors on the last Wednesday of every month. 매달 마지막 주그 수요일이 Culture Day라고 해서요. 경복궁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어떤 곳에 다른 나라의 관광 명소를 갈 때요. 이와 같이 입장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이 표현. Admission fee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요, 관광공사 Visit Korea 사이트에 들어가서 참고해서 다른 원어민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부분 Grammar Clear로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이번 문제는요, 쌤 조금 수능 스타일로 문제를 내보았습니다. 자, 총 5개의 선택지에 밑줄을 그어 놓았어요. 자,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A, B, C 이렇게 두 개씩 묶여있는 3개짜리 어법 문제를 내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 밑줄 어법 문제로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built라고 하면요. 동사 build. 그렇죠. 근데 약간 스펠링하고 발음하고 조금 다르죠? 스펠링은 build인데요. 우리말처럼 빌딩에 쓰이는 그 build라는 단어, 발음 build. 그것에 대한 과거 분사가 built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를 보면요. 경복궁이요. 경복궁이 혼자 짓는 겁니까? 경복궁이 혼자 짓는 거예요? 아니죠. 지어진 거죠. 사람들의 의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의 형태로 쓰인 거 너무나 맞죠. 그래서 특히나 시제가 지금 정확한 시점이 1395년이라고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과거 시제로서 was built 쓰인 부분 너무나 맞습니다. 자, 1번 패스하고 2번 볼게요. 자, 이번에 destroyed라는 단어를 보면요. 자, 좋습니다. 자, 여기서 destroy가 일단 파괴하다라는 뜻이었었고요. 이 전체 문장의 주어는 뭐였다? 그렇죠. 경복궁 palace가 되는 건데, 자, 경복궁이 파괴를 한 겁니까? 파괴가 된 거예요? 경복궁이요. 문맥상 임진왜란 때 화재에 의해서 파괴가 된 거죠. 다시 경복궁이 파괴를 시킨 게 아니라 파괴를 당한 거니까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분사로서 destroyed 너무나 맞게 쓰인 거죠. 그 이유는 destroy 동사 변화가 ed가 붙여서 destroy, destroyed, destroyed 세 번째 자리가 과거 분사로서 이렇게 수동의 뉘앙스로 쓰이는 거 너무나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이어서 3번 가볼게요. Much of the palace has remained. 자, 여기서 remain이라고 하면은 뭔가 유지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이 주어와 동사의 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앞에서 주어가 A of B로 나올 경우에는 대부분의 원어민들이요. 앞부분에다가 맞춘대요. 다시, 자, 영어에서는 주어와 동사의 수를 맞춰주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주어가 전치사 of와 함께 묶이게 되면은 주로 원어민들은 여기 앞에, 전치사 앞에 이것과 수를 맞춰준대요. 단, 예외가 있는데 이 of의 앞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요.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때 뭔가 부분을 나타내면은 특이하게 전치사 of 여기 뒤에다가 수를 맞춰준대요. 자, 그렇다면 much of the palace라고 하면요. much가 뭐 많은 부분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디다가 맞춘다? 맞아요. the palace 여기 뒤에다가 맞추니까 the palace는 단수 복수? 단수 복수? 그렇죠. s가 안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단수죠. 단수이기 때문에 have remained가 아니라 has remained라고 맞게 잘 쓰인 거고요. 해석적으로도 어떻게 돼요? 이 경복궁의 많은 부분이 어떤 식으로 유지되어 왔답니까? intact. 손상되지 않은 형태로 잘 유지가 되어 온 거니까 여기서는 has remained라는 시제까지, 현재 완료 시제까지 맞게 쓰인 거대요. 자,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제가 4번 가볼게요. 자, 4번은 is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비동사 같은 것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요. 아주 높은 확률로 역시 주어와 동사의 수를 물어보는 수의 일치 문제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여기를 보시면 주어가 지금 어디다? 맞아요. In particular 여기 부분부터 이렇게 지금 끊어서 보면은 더 경회로 pavilion and the pond around 향원정 Pavilion is amongst the best preserved areas. 자, 이 부분만 쌤이 따로 정리해서 지금 보여줄게요. 네, 자 일단 여기 5번의 where까지 위치를 확인을 했고요. 4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자면 바로 수의 일치는 뭐다? 주어의 인칭과 수를 동사의 형태로 똑같이 잘 맞춰주는 거예요. 주어가 단수 혹은 3인칭이라면 동사는 비동사라면 is를 쓰고 일반 동사라면 s나 es를 쓰는 것이 규칙이고요. 앞에 주어가 뭔가 복수 형태로 나오거나 혹은 1인칭, 2인칭이라면 일반 동사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혹은 주어의 개수가 두 개라면 당연히 여러 개이기 때문에 동사도 역시 복수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라면 are를 쓰고 일반 동사라면 그냥 원래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4번 볼까요? 자, 4번은 이 문장이었었죠? In particular, 이렇게 지금 끊어서 보면은 경회로 pavilion이라는 주어가 하나 나와 있고 두 번째 주어가요, 이렇게 and를 두고 병렬이 되어서 the pond around 향원정 pavilion이라고 해서 주어가 지금 몇 개예요? 주어가 두 개가 되는 거죠. 하나는 연못이 있는 이곳과 그 다음에 이런 경회로라는 이 두 곳이 무엇이다? Amongst the best preserved areas. 가장 잘 보존된 그런 구역들입니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주어가 몇 개? 주어가? 그렇죠. 두 개이기 때문에 비동사 is가 아니라 뭘 써야 된다? 맞아요. 비동사 are로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문에서 보시면요. 우리 원문에서도 비동사 are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 부분 주어가 지금 두 개여서 수의 일치를 맞춰줘야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과거 시점부터 지속되는 일을 표현할 때 head PP를 쓴다. 자, 혹시 이거 기억나요? 자, head PP.

PP를 무슨 시제라고 하죠? 헤드 PP를 우리나라 말로 이름을 붙였을 때, 맞아요. 과거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자, 영어는요, 우리말하고 다르게 시간이 있어서 굉장히 좀 뭔가 세분화해서 규정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보통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과거 시제로 끝나는데요. 과거 완료 시제라고 하면 영어에서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때, 뭐뭐 했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과거 시점부터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것 이리로 쭉 해온다라는 의미를 쓸 때는요, 헤드 PP가 아니라, 그렇죠. 해브 PP를 써야 하죠.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를 쓴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X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가 아니라 뭘 써야 된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걸쓸 때는 영어에서는 have PP를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오늘의 워스 퀴즈 나갑니다. 주어가 복수일 때 비동사 있죠? 자, 비동사는 어를 쓸수 있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궁, 이었던 또 경복궁을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해 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Kevin,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Kevin, 이제 내가 뭐라고 하는 걸까요? It's my turn to buy. 내가 무언가를 살 차례야. To you something. 너에게 무언가를 살 차례야. 그렇죠.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빠밤.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내가 살 차례야.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자 케빈이 Oh, I appreciate the thought, but it's okay. 정말 마음만 받을게. 고마워라고 케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Well, I hate to say this, but you have a hole in your pants. 아, 바지에 구멍이 있다고 하네요. 저기였네요. 아이고, 케빈. 네, 구멍이 엄청 커요. Oh, what? Oh, no. This is my favorite training. 자기가 정말 아끼는 튜리닝인데, 아, 구멍이 났네요. 어쩌죠? 그러자 크리스님. 어? Training? Training? What's that? 추리닝 뜻을 모르네요. I'm wearing training. 난 트레이닝은 입고 있어. You don't know training? 트레이닝 모르니? 라고 하자 크리스틴이 알아차렸죠? You mean sweatpants. 그렇죠, 여러분. 추리닝은 콩글리시입니다. 외국에서는요, 추리닝이라고 하면은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추리닝 대신 sweatpants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꼭 외워주세요. Let me get it.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이제 내가 살 차례야. 사줄게. 라고 크리스틴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Oh, no, no, no. I can't patch it up. 그냥 내가 실로 꾸미면 돼. 라고 케빈이 얘기를 하네요. Don't be silly. Excuse me, sir. How much are these? 오, 새 거를 사주고 있네요. 자,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자 사장님께서 Oh, you're back! 다시 와서 기분이 좋나 봐요. Well, it's originally 10,000 won, but you can have it for 5,000 won. 원래 만 원인데, 5천 원에 줄게요. 정말 인심 좋은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You are an angel. Thank you very much. 사장님께, 천사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건 칭찬입니다. You are an angel. 자, 케빈, 이제 가져. 네 거야.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자, 케빈도, thank you, Kristen. Wow, thanks, Kristen. You are the real angel. 너가 정말 천사야. 와, 정말 훈훈하게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핵심 문장을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는 코너 가져보도록 할게요.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절 도와줄 친구 불러볼게요. Come on in, Jamie.
1: Hello, my name is Jamie. Nice to meet you.
0: Jamie. 오늘 핵심 문장 배워볼까요?
1: Yes.
0: 오늘의 핵심 문장. 빠밤.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내가 살 차례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1: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0: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볼까요? Excellent. 아주 잘했어요. 말이 나온 김에, Jamie, 오늘 점심 뭐 먹을래?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내가 살 차례야.
1: I want some sandwich in your place.
0: 오, 우리 집에 가서 샌드위치를 먹자고?
1: Yes.
0: Okay then. It's your turn to wash the dishes.
1: Oh, 알겠어.
0: It's your turn to wash the dishes. 네가 설거지할 차례야. 하하.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을 응용해 왔죠?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It's your turn to wash the dishes. 한번 더.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참 쉽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튼을 다시 한번더 보고 오늘의 핵심 표현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Let's go!
1: Go, go!
2: Kevin.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 앤 매치 지원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뭔가 특이하고 뭔가 조금 미스테리스한 표현들이 나와요. 전치사 by로 시작할 텐데요. 어떤 표현들인지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1: This must have, by and large, been a very difficult job.
0: 이건 분명히 대체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야.
1: You can say that again. I did many things by mistake.
0: 정말 맞아. 나는 정말 많은 걸 실수를 했어.
1: That's understandable since it was your first time.
0: 이번이 너의 처음이었으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능하지. 자, 요렇게 by로 시작하는 두 가지 표현입니다. 사실 by mistake 같은 경우는 mistake를 알잖아, 실수니까. 얘는 조금 느낌이 와. 근데 by and large는 뭔지 감도 안 오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실제로 쌤도 영어 배울 때 그랬어요. 자, 일단 전치사 by라는 친구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보면 뭐뭐에 의해 혹은 뭐뭐까지, 뭐 뭐뭐 옆에 되게 다양한 뜻이 있었다, 그쵸? 자, by mistake 쉬운 것부터 한번 의미를 살펴봅시다. 자, 이거는요 뜻이 실수로입니다. mistake가 실수라는 거죠. 앞에 by mistake 하면 실수로라는 부사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요 자리에 by가 아니라 뭐 at mistake 이렇게 넣으면 정말 이상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말고 mistake 앞에는 by를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by mistake 붙여서 입에 외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전에 이렇게 나왔죠. 나는 많은 것들을 했는데 실수로 많은 것들을

즉,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주 재미난 그 선생님이 재밌게 봤던 미드의 에피소드에 나왔던 건데요. He drilled. 그가 drill 하면은 우리 전동 드릴 알죠? 그못 박을 때, 벽 뚫을 때 이렇게 쓰는 거. 다다다다다닥. Drilled through the wall by mistake. 굉장히 웃긴 상황입니다. 드릴링을 막 해요. 드르르르르 전동 드릴을 막 하는데 너무너무 드릴링을 많이 한 나머지 벽이 뚫린 겁니다. 세상에 망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실수로 당연히 했겠죠. 설마 난 벽을 뚫어버리겠어 하고 했겠습니까? 요럴 때 이제 실수로라는 요 by mistake가 굉장히 잘 어울리죠. 자, 요런 식으로 실수로라는 의미에서 부사처럼 쓸수 있는 게 my mistake였고요. 얘가 조금 어려워요. by and large, 대체로.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처음에 봤을 땐 뭐야? 이게 왜 대체로야? 이건 뭐야? 하는데요. 여기에 관해서는 원어민들끼리도 되게 다양한 속설을 제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 이 by and large가 원어민들이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또 교과서에서 나오니까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어떤 어원 중에 하나, 가장 조금 유력하다고 하는 게이배 타는 선원들의 모습에서 따왔다라는 설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탈 때요, by wind 면은 바람을 맞서는 방향이었대요. 우리가 지금 by wind로 간다 그러면 바람은 이렇게 부는데 우리는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람과 맞서는 상황이었고, large wind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를 뒤에서 크게 받쳐주는 바람입니다. 즉, 우리가 가는 방향대로 부는 바람. 요거를 large wind라고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바람이 오는 요거, 바람이 가는 요거, 둘 다를 합치면 대체로라는 뜻이 됐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해가 되셨다면 참 좋았겠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오는 바람, 요렇게 오는 바람, 아, 두개 합해서 뭐뭐 대체로 요런 느낌이 됐다고 하는 거 속설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대체로 분명 어려운 일이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자, 요 문장도 뉴스 같은 데 적혀 있는 문장이었는데, celebrities, 유명 인사들이죠. By and large, 대체로 get preferential 하면은 뭔가 조금 더 대우받는 트리트먼트가 대우잖아요. 조금 더 우호적인 대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유명인사라고 하면 대체로 좀 잘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문장입니다. By mistake, 실수로라는 뜻이고, by and large는 대체로라는 뜻이다. 뭔가 그 선원들의 바람 방향, 요거, 요거, 둘다 합해서 대체로. 요런 뜻이 됐다는 게 모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퀴즈 풀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외워볼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퀴즈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네 문제 맞춰볼게요. 첫 번째 가보죠. 내가 그걸 실수로 말해버렸어.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죠? 막 비밀이었는데 꼭 실수로 얘기한다. 그지? 그러고 와서 더 입을 막 막아. 맨날 나오는 클래식한 에피소드죠. By mistake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같이 읽어보죠. I said that by mistake. I said that by mistake. 자, 여러분은 입 조심합시다.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그는 실수로 그의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죠. 액정부터 확인해야 되겠지? 그쵸. By mistake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핸드폰을 떨어뜨릴 때 보통은 실수로 떨어뜨릴 테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그죠? 세 번째 문제 볼게요. 대체로 나는 중학교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대체로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살펴보면 그쵸. By and large입니다. 요거는 요 자체 통으로 외워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넣었어요. 대체로 by and large. 자, 요거는 표현이 입에 붙어야 되니까 읽어봅시다.

0: By and large, I had a great time in middle school. By and large, I had a great time in middle school. 좋아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그 팀은 대체로 서로 잘 어울려 지낸다. 자, 요거는요. 대체로도 서로도 둘 다 맞춰주세요. 뒤에가 서로예요. 배웠잖아, 얼마 전에. 그죠? 맞아요. By and large랑 one another 혹은 each other도 가능합니다. 자, 요것도 같이 읽어보죠. The team, by and large, get along with one another. The team, by and large, get along with one another.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 수업 마쳐볼까요?
1: This must have, by and large, been a very difficult job. You can say that again. I did many things by mistake. That's understandable, since it was your first time.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by로 시작하는 두 가지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첫 번째 건 조금 쉬웠다, 그죠? By mistake, 실수로. 아, mistake 앞에는 by가 주로 쓰이는구나. 요게 포인트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배웠던 건 다소 처음 보았을 때는 좀 어색하지만, 그죠? By and large, 대체로라는 뜻의 단어였습니다. 자, 대체로는 요 바람이 맞서는 방향, 가는 방향, 뭐 둘 다 해서 대체로다, 이런 설명을 제가 해드렸는데요. By and large, 대체로는 꼭 외워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Living room. LIVINGROOM. Living room. Living room. Bedroom. BEDROOM. Bedroom. Bedroom. Bathroom. BATHROOM. Bathroom. Bathroom.
0: Okay, so what are we gonna learn today?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오늘은 my house, 내 집 1편이에요. 우리 집에는 여러 방도 있고 물건도 많고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Let's look at it together. 첫 번째 단어, 역시 living room, 거실이에요. 보세요, what's in our living room? We have a big television, a comfortable sofa, nice carpet. 아주 좋네요. 거실, living room. Next, bedroom, 침실이에요. Everyone, what do you do in your bedroom? Do you do your homework or study? 자, 여러분, 침실에 꼭 이렇게 침대가 있죠? Bed, 침대가 있는 room, 방. 이렇게 외우면 쉽죠? 그 다음은 bathroom, 화장실 또는 욕실이에요. Everyone, we wash our face, brush our teeth in the bathroom, and we also take a shower. Bathroom. 잘했어요. 그럼 이제 발음과 강세 같이 연습해봐요. 거실, living room. 자, living 할 때 li를 강하게 해보세요. Living room. Very good. 침실, bedroom. 자, room을 길게 해볼까요, 이번에는? Bedroom. Excellent. 화장실, 욕실, bathroom. 자, bath 할 때 입을 크게 벌려봐요. Bathroom. Excellen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Living room. Living room. Bedroom. Bedroom. Bathroom. Bathroom.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I watched TV in the living room. 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어. 거실, living room. 잊지 말고요. 친구들, 지난 시간에 제 수업 봤나요? 그때 텔레비전을 television이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짧게 TV라고 해도 돼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I watched TV in the living room. Good job, guys. Okay, let's try this one. I have a big bed in my bedroom. 내 침실에 커다란 침대가 있어. 맞아요. 우리 침실에 가면 편안한 침대에서 sleep 할 수 있고 아니면 we can read books,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Okay,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라는 표현 쓰면 좋아요. Okay,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nice and loud. I have a big bed in my bedroom. Very good. Okay, next. Wow, this is very short. Where is the bathroom? 화장실은 어디야? 우리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자, 뭐뭐가 어디야? Where is 무엇무엇? 이렇게 물어보면 좋아요. Okay, now why don't you say it? Where is the bathroom? Good job, everyone. Now, let's learn our next set of words.
1: Room. R-O-O-M. Room. room. Dining room. D-I-N-I-N-G-R-O-O-M. Dining room. Dining room. Kitchen. K-I-T-C-H-E-N. Kitchen. Kitchen.
0: Okay, let's look at our next words. Room. 방. 굉장히 짧죠? What's in your room, everyone? Do you have a bed? Do you have a desk? Room. 그 다음은 dining room. 식탁을 놓고 식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dining room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외국에서는요, 이렇게 부엌 옆에 따로 식사하는 곳이 마련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를 하죠. Dining room. 그 다음은 kitchen, 부엌 또는 주방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we can make delicious food. 여러분, 키친에서 요리한 적 있나요? 아니면 라면만 만들어 봤나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방, room. 여러분, 이 단어를 길게 끌어보세요. Room. Excellent. 식탁을 놓고 식사하는 곳, dining room. 여기도 끝에 길게 끌어볼까요? Dining room. Very good. 부엌, 주방, kitchen. 자, 여러분, 굉장히 짧죠? Kitchen. Excellent. Now, let's hear our words one more time.
1: Room. Room. Dining room. Dining room.

터지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미래 표현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오늘의 미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동사와 will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My sister blank a cake for my birthday. 자, 이 빈칸은 우리 학습을 마친 후에 돌아와서 채워 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래 표현. 뜻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will이 있습니다. 주어에 will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써서 주어의 의지나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Don't worry, I will help you.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앞으로 뭐 할게 라는 뜻을 나타낼 때 이렇게 will,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I will은 줄여서 I'll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WI를 지워주고 그 자리에 점콕 찍어서 I'll 이라고 써줬어요. It's cold outside. 바깥이 추워. You will need a jacket. You will 마찬가지로 줄여 쓸수 있는데요. WI 지우고 점콕 찍어줘서 You will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You'll need a jacket. 너는 자켓이 필요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will에다가 동사 원형 붙이면 뭐뭐 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It will snow tomorrow. 내일은 눈이 내릴 거야. It'll 줄여서 it'll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WI를 지우고 점콕 찍어서 축약형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will의 부정문 의문문도 살펴볼까요? 부정문 만들 때는 will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써줘요. will not 동사 원형. 그런데 will not은 또 줄여서 쓸 수가 있는데요. 독특하게 형태가 아예 바뀝니다. won't라고 바뀌었죠. 그래서 will not을 줄였을 때는 won't라는 아예 새롭게 생긴 단어가 탄생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의문문 만들 때는 will 주어 앞으로 보내줘요. will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적어주면 의문문입니다. will not은 want로 줄여 쓰고요. 의문문에 대답할 때도 will 사용해서 yes 주어 will, no 주어 won't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예문 한번 볼게요. I will not go to the party. will not 줄여서 won't라고 쓸 수도 있으니 I won't go to the party 하면 나는 그 파티에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요, will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너내 숙제 도와줄래? 라는 뜻이죠. will이 주어 앞으로 갔고요. 그 뒤에 동사 원형 help를 적어줬습니다. 너내 숙제 도와줄래? Yes, I will 하면, 내가 도와줄게. No, I won't 하면, 아니, 나는 도와줄 수 없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니, 나는 도와주지 않을게. 자, 이렇게 위례 부정문 의문문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한번 빈칸 문제 풀어볼게요. 1번, he blank spicy food. 자, 이거 우리 부정문으로 만들 수 있겠죠. 끝에 물음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는 매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will 뒤에다가 not을 쓰고 동사 원형 it 적어주면 완성. He will not eat spicy food. 다음 2번은요. blank you blank me later. 자, 이번에는 물음표가 있으니 의문문으로 써줄게요. 주어 앞에 will 써주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와야죠. Will you call me later? 나한테 나중에 전화해 주겠니? 라는 말입니다. 다음 3번. They blank TV tonight. 자, 우리 부정문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물음표가 없으니까. 그러면 will not, 그 다음 동사 원형 watch를 쓸수 있을 텐데, 빈칸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will not을 줄여서 한 단어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will not을 줄이면 won't라고 쓰기 때문에 they won't, 그 다음 동사 원형 watch를 붙여서 they won't watch TV tonight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들은 오늘 밤 TV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4번. 이번에는 물음표가 있으니까 의문문으로 써줄게요. 주어 앞에 will을 보내서 will she 해주고 그 다음 동사 원형 come 적어주면 will she come to school tomorrow 이렇게 되겠죠? 그녀가 내일 학교에 올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will 부정문 의문문까지 연습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새로운 미래 표현 하나만 더 배워보겠습니다. be going to예요. 이때 be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비동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주어에다가 am, are, is 적어주고요. 비동사의 현재형을 적어주고 going to를 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 미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해요. 이미 하기로 계획한 일이나 근거가 있는 예측을 할때 이렇게 be going to를 적어줍니다. I am going to visit my grandma this weekend. 나는 이번 주말에 우리 할머니를 방문할 거야. 이번 주말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일이죠. 그래서 be going to를 써줬습니다. They are going to watch a movie after school. 그들은 방과 후에 영화를 볼 것이다. 이것도 역시 방과 후에 하기로 계획된 일. 그래서 be going to 동사 원형을 써줬네요. Look at the sky. 하늘을 봐. It is going to rain. 비가 올 거야. 비가 올 거라는 근거가 있는 예측이에요.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껴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때도 be going to 적어줍니다. The train is leaving. 열차가 떠나고 있어. We're going to miss it. 우리가 그것을 놓칠 거야. 라는 겁니다. 열차가 떠나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근거가 있죠? 근거가 있는 예측할 때 be going to 동사 원형 적어줘요. 자, 그러면 부정문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냐? 우리 비동사가 나오면 항상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인다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주어. Am, is, are, not 적어주고 going to 동사 원형 이렇게 부정문 써줄 수 있고요. 의문문 만들 때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줍니다. Am, are, is 주어 going to 동사 원형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대답할 때는요. Yes, 주어 am, are, is. No, 주어 am, not, isn't, aren't 이렇게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I am not going to play games tonight. 나는 오늘 밤 게임을 하지 않을 거야. am 뒤에 not을 붙이고 그 다음 동사에 ing

거죠? I am not going to. 이렇게 써줍니다. Are you going to study tonight? 너는 오늘 밤에 공부할 거니? 이번엔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고요. 주어 뒤에 동사의 ing 형태를 써서 의문문 만들어줬습니다. Yes, I am. 응, 나는 오늘 밤 공부할 거야. No, I'm not. 아니, 난 오늘 밤 공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미션은 will과 주어진 동사를 사용해서 문장 완성하기였거든요. will 뒤에다가 동사 원형 그대로 적으면 미래 표현이 완성되죠. My sister will make a cake for my birthday. 내 여동생이 내 생일을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래 표현까지 모두 다 학습해 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소리와 바다 냄새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2강인데요. 오늘은 신나는 파티와 관련된 영단어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울 영단어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주말 크리스마스 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할 예정이에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맛있는 케이크와 간식도 준비할 거예요. 선물을 주고받고 게임도 하면서 신나게 놀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요. 오늘은 파티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오늘은 파티와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보시면 invite, invite가 나와 있죠. 초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잘 보시면 in이라고 하면 안으로 라는 의미죠. 그리고 white는요, call이에요, call. call이라는 건 부르는 겁니다. 안으로 부르다, 즉 초대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invite 하면 초대하다 라는 의미고요. 참고로 명사형도 같이 기억해 둘까요? 명사형은 뒤에 ation을 붙여주면 됩니다. invitation 따라해 볼게요. invitation 초대하다는 invite 초대 혹은 초대장은 invitatio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사 형태에 집중해서 오른쪽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invite I invite 읽을 때는 invite 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I'd like to invite you to my party tonight 이라고 했습니다. I'd like to invite you 라고 했으니까 나는 뭐 하고 싶다는 걸까요? 당신을 내 파티에 초대하고 싶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nvite, 초대하다 라는 의미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명사 형태도 지금 바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decorate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decoration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decoration은 장식이나 장식품을 말합니다. 자, decoration은 ation을 붙인 명사 형태고요. 이 단어는 decorate라는 동사 형태에서 나온 것이에요. decorate 하면 장식하다, 꾸미다 라는 뜻입니다. decorate, 장식하다, 꾸미다. 명사 형태는 decoration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동사 형태를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펠링 외워서 같이 써봐요. decorate, decorate. 읽어볼게요. decorate. 한 번 더. decorate. 자,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We decorated the Christmas tree 라고 했어요. With colorful light bulbs. 자,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decorate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했냐면 colorful light bulbs니까 얘가 전구거든요. 형형색색의 전구들을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decorated 어떻게 해석할까요? 장식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트리를 장식했다. decorated the Christmas tree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decorate와 함께 이 decoration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욱더 좋겠네요. 자, 이어서 present입니다. 자, 우리 파티하면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잖아요. 이 present는 이때 선물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쉬운 단어로는 gift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운 단어인 이 present 한번 써볼게요. present present 강세는요, 앞에 두시면 됩니다. present 이렇게 읽어주시면 선물이라는 뜻이 되고요. 자, 예문을 보면 excuse me, 실례합니다.
I'm looking for a present for my cousin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I'm looking for 이라고 하면 저는 무엇을 찾고 있어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I'm looking for a present 라고 하면 저는 무엇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선물을 찾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게에 가서 아, 제가 선물을 찾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파티의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나는 혹은 흥미진진한 이라는 단어로 exciting, exciting 알아두겠습니다. 강세는요,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exciting 이렇게요. 읽어볼게요. exciting 한 번 더. exciting. 네, exciting 이라고 하면요, 어떤 대상이 우리를 굉장히 신나게 해주고 흥미진진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단어는 스펠링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정확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exciting, E-X-C-I-T-I-N-G. 읽을 때는 exciting. 네, 신나는 흥미진진한이고요. 예문 속에서 살펴보면 I saw a very exciting magic show 라고 했습니다. 나는 보았는데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A very exciting magic show니까 매우 신나는 마술쇼를 봤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exciting은요, 이렇게 굉장히 신나는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자, 그럼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지루한, 재미없는 이라는 단어는 우리 boring 이라고 합니다. boring. 자, 오른쪽에 써볼게요. b-o-r-i-n-g. 읽을 때는 boring, boring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The movie was very boring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The party was really boring. 그 파티는요, 매우 뭐 했을까요? 지루했다, 재미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단어들 정리해 볼 텐데요. 내 파티에 초대할 거예요. 초대하다라는 단어는

invite. 자, 우리 파티할 때 이렇게 풍선을 가지고 꾸밀 수가 있어요. 꾸미다, 장식하다, decorate. 선물이라는 단어는 P로 시작하죠? present. 자, 이어서 어떤 쇼나 파티가 재미없고 지루해요. 재미없는, 지루하는, boring. 그리고 이 파티나 쇼는 굉장히 신나고 흥미진진합니다. 신나는 exciting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단어들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꼭 한번 복습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0: paper fairy from the paper world.
1: My name is Lizzle.
2: I'm the paper bird talkie. I'm the paper bird talkie.
1: 토끼야,
0: 너가 친구들과 나를 정말 잘 도와줘서 고마운 마음에 선물 하나 준비했어.
2: A present? A present?
0: Yes, I have a present for you. 힌트를 줄게. 이건 매일매일 바라보고 또 돌봐주고 가꾸어주는 그런 거야. 방에 놓을 수 있는 건데 뭔지 알겠어?
2: I know, I know.
0: A flower pot? A flower pot? Flower pot. 맞아, 바로 화분이야. 친구들, 오늘 같이 화분을 접고 관련된 영어 표현도 배워볼까요?
2: Yes, please. Yes, please.
1: 친구들, 식물을 심어본 적 있나요? 식물은 영어로 plant. 심다도 영어로 plant. 그러면 식물을 심다 하면
0: I plant a plant. 이렇게 된답니다. 자, 여러분 plant a plant 할 준비되셨다면 따라오세요. Step by step. I'm going to use light brown. 저는 밝은 갈색 화분을 만들 건데요. Put it facing down. 아래쪽을 향하게 놓아주시고요. Fold in half. 반으로 접고. Now fold to the center line. Turn it over. 뒤집을게요. And then fold to the center line again. Turn it over again. 다시 뒤집어요. Fold to the center line. 여기 중앙선이 보이시죠? 거기를 향해서 양쪽을 접어볼게요. Take this layer, 이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접어줄 건데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조금 더 당기면요. 이렇게 안쪽에 틈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You see there's a little bit of space. Leave some space here. 자, 이렇게 접으셨다면 Take the bottom part and fold up. 위로 올려주세요. 자, 이제 pot. Flower pot의 pot. 화분 부분이 완성되었는데요. 여기 새싹이 자라나는 모습까지 우리가 한번 접어볼까봐요. Let's fold the sprout. I'm going to use light green. 저는 연두색을 사용할 거예요. But we only need one third of this paper. 이 종이 3분의 1만 필요해요. Then turn it over.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시작할게요. Fold in half. 반으로 접어주세요. Fold again. 또 한 번 반으로 접어서 unfold. 쭉 펼쳐주세요. And then fold the long way. Fold to the center line. Fold along the center line. 여기 중앙선이 보이시죠? 그 중앙선을 기준으로 fold up both sides. 이 선을 따라 fold down 아래로 내려 잡아 볼게요. 이 윗부분을 살짝 펼치듯이 잡을 거예요. Let's fold four corners. 이 네 귀퉁이 The beautiful flower pot is complete. 여러분, 아름다운 화분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화분을 우리 잘 길들어 가볼까요? Wow! Where is this place? You are in my room. It's sunny today. 오늘은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날이네요. 그렇다면 와, 우리가 아까 접었던 flower pot. flower pot을 창가에 둬야겠다. 식물은 햇빛을 받아야 무럭무럭 크지. Plants need sunlight. 그러면 화분을 창가에 둬요. Put the flower pot next to the window. 화분을 창가에 두세요. put the flower pot next to the window. 와, 오늘 날씨가 정말 좋다. The weather is so nice. 그러면 이 화분 혼자 있으면 외로워 보이니까 Let me put some more. 좀 더 화분을 둬볼까 봐요. 어떤 꽃을 심으면 좋을까? Tulip or sunflower? 아, 결정을 못하겠어. 어떤 꽃을 심으면 좋을까? 화분에 꽃을 심어요. I plant a flower in a pot. 나는 화분에 꽃을 심어요. I plant a flower in a pot. 이렇게 튤립을 먼저 심어보자. I plant tulip. 와, 새싹도 튤립도 해바라기도 정말 예쁜데 잘 자라려면 What do we need? Sunlight 말고도 water, 물이 필요하지. 그러면 화분에 물을 줘야겠다. 화분에 물을 줘요. I water the flowers. 꽃에 물을 줘요. I water the flowers. 이제 제발 쑥쑥 무럭무럭 자라줘. 꽃들의 키가 매일매일 커져요. The flowers grow taller every day. 꽃이 매일매일 쑥쑥 자라요. The flowers grow taller every day. 와, 너무너무 행복해. 방이 아주 화사해졌는걸. 그럼 다음번엔 또 어떤 식물을 심어볼까?
3: 흐흐. Put the flower pot next to the window. Put the flower pot next to the window. I plant a flower in a pot. I plant a flower in a pot. I water the flowers. I water the flowers. The flowers grow taller every day. The flowers grow taller every day.
0: 친구들, 화분을 접어서 방을 화사하게 꾸며보았나요? 그렇다면 그 화분을 잘 기르기 위해서 오늘 배운 영어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고요.

0: 수분을 창가에 놓아요. That's right. Put the flower pot next to the window. Put the flower pot next to the window. 나는 화분에 꽃을 심어요. Good. I plant a flower in a pot.
1: I plant a flower in a pot.
0: 나는 꽃에 물을 줘요. I water the flowers.
1: I water the flowers.
0: 마지막으로 꽃이 쑥쑥 자라요. The flowers grow taller every day.
1: The flowers grow taller every day.
0: That's fantastic! 여러분 정말 정말 잘하셨네요. 토끼 아주 좋았어. 그럼 친구들 우리 이만 가볼게요.

0: 행동도 평범을 거부하는 친구. 볼 때마다 재미있기도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넌 참 특이해.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You're special? You're different? 같은으로 생생한 표현 확인해 볼게요.
1: This trip was so much fun!
2: Wasn't Jeju wonderful? Let's go again next time.
1: Yes! I'm tired. Let's hurry home. Where do we take the subway?
2: I don't think we can take the subway. It's already past midnight.
1: Really? In New York, the subway runs 24 hours a day.
2: Yeah. We'll have to take the taxi.
1: It seems we have no choice. Do you think we can get a taxi right away?
3: Why is my bag so heavy?
2: Remember, you bought over 20 boxes of chocolate.
1: Right. I forgot about that.
2: Oh, Christine. You're such a character. Oh, here comes the taxi.
1: Ooh, shotgun!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빅톨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제주도에서 크리스틴과 케빈이 막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정을 넘어서 도착을 했더니 전철을 탈 수가 없네요.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야 되겠죠. 그 와중에도 크리스틴은 막 가방이 무겁다고 성합니다. 자기가 감귤 초콜릿을 20박스를 넘게 샀다는 거를 잊었나 봐요. 오늘도 재밌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녹여봤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보면서 재미난 표현들 배워볼게요. 제주에서 막 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 너무 재미있는 여행이었죠? 막 다음에도 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요, 도착 시간이 이제 너무 늦다 보니까 전철을 탈 수가 없겠습니다. It's already past midnight. It's already past midnight. 벌써 자정이 넘었네요. Midnight이 바로 자정, 밤 12시입니다. 그리고 12시가 넘었다라고 할 때 past를 사용을 했죠. 이 past는요, 무엇무엇을 지난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적으로도 몇 시가 지났다, 몇 분이 지났다 사용할 수 있고요.

뭔가 우리가 길을 갈 때 장소적으로 뭐를 지나쳤다 라고 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정각에서 몇 분 지났어 할 때 사용하는데요. 바로 이렇게요. It's half past four 이라고 하면 half가 반, 한 시간에 반이니까 30분이겠죠? 30분이 지났는데 4, 4시로부터 지난 거죠. 4시 반이야 라는 뜻이고요. It's 10 past 2 같은 원리로 2시 10분이야. 2시로부터 10분이 지났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자정이 이제 넘었으니까 택시를 타야 돼요. 이 얘기를 해줬더니 우리 택시 잡을 수 있을까? 내가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그 와중에 크리스틴은 가방이 막 무겁다고 성화입니다. 왜 무거운지 우리는 알잖아요. Remember, you bought over 20 boxes of chocolate. 몇 상자요? 스무 상자를 넘게 감귤 초콜릿을 샀으니 가방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자, 이렇게요. 무언 뭔가를 기억하다 라고 할 때 remember 사용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문장을요. 뭐뭐라는 거 기억해, 뭐뭐라는 거 잊지 마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member that은 써도 되고 생략을 해도 돼요. 그래서 remember I paid for it 이라고 하면 내가 돈 냈다는 사실 잊지 마 라는 뜻 되겠고요. Remember you wanted to come here. 내가 아니고 너가 여기 오고 싶어 한 거야. 알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Remember 이렇게도 사용해 보세요. 자, 그랬더니요. 아, 이제야 생각이 났나 봐요. 맞아. 내가 초콜릿을 20박스나 샀었지. 하하하. 아, 크리스틴, 너 참 특이해. 오늘의 표현이네요. 넌 참 특이해.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습니다. You're such a character. You're such a character 인데요. 이 문장은 you are 만난 거죠. 너는 무엇 무엇이다, 어떠어떠하다. 그리고 such는요, 여기서 너무나 정도로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는 우리 뜻은 알지만 여기선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Character 잘 봐주세요. Character이라는 것은 등장인물이잖아요. 여기서는 특이한 사람, 괴짜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You're such a character. 한번 말해볼게요. You're such a character. 좋아요. 모두 붙여서 그리고 노란 부분을 강조해서 말해볼게요. You're such a character. Such a character. 좋습니다. 자, 넌 참 특이해 하고 말하는데 마침 Here comes the taxi. 택시가 왔네요. 아이고, 그런데요. 막 무겁다고 하던 크리스틴 잽싸게 달려가서 조수석에 앉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shotgun이네요. Shotgun은 앞자리 내가 찜이라는 뜻입니다. 이 shotgun은요, 조수석을 뜻해요. 운전하는 사람 옆자리. 예전에 아주 옛날 서부 시대에 마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디가드 같은 역할이겠죠. 총을 든 사람을 이렇게 옆에 태우고 다녔다는 데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ride shotgun이라고 하면 조수석에 타다라는 뜻이고요. call shotgun 하면 내가 찜, 이렇게 조수석을 찜한다라고 말하는 거를 call shotgun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카툰 속에 있는 재미난 표현들 살펴봤고요. 이제는 우리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넌 참 특이해. You're such a character. You're such a character. 비슷한 표현 있는데요. 넌 참 대단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You're something else.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범주와는 또 다른 무언가라는 뜻이죠. You're something else. You're something else. 넌 참 대단하다. 자, 그러면 이 표현 우리 상황에서 사용해 볼게요. 내 친구는 큐브 챔피언입니다. 요리조리 돌리면서 큐브를 몇 초 만에 탁 맞춰내네요. 와, 너 진짜 대단해.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re something else. You're something else. 그런가 하면 특이하다는 것이 좀 부정적일 때도 있잖아요. 걔는 좀 이상하더라 라고 할 때는요. Weird 씁니다. He is weird.
또는 she is weird. 남잔지

0: 여잔지에 맞췄으면 되겠죠. He's weird. She's weird.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우리 집 개는 좀 이상해요. 자기가 늑대인 줄 아는지 밤만 되면 달을 보면서 아우 하고 우네요. 제 이상해 어떻게 말한다고요? He's weird. 여자라면 She's weird.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특이한 크리스틴을 묘사하는 말로 You're such a character 함께 배워봤죠. 특별한 하면 우리 special 생각하기 쉽지만은요, 뭔가 남들과는 조금은 다른 특이한 사람 뜻할 때는 such a character, 그리고 우리 뒤에서 배운 것처럼 something else 같은 말도 쓸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특이한 친구, 특이한 사람 만났을 때 반드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으로 또 만나요. 안녕.
1: Cyber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AI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핀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을 후석후석후석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봐요. 우리 집은 게임 시간이 30분밖에 안 돼요. 다른 친구들은 얼마나 하는지 물어봤어요. How long do you play games a day? 너는 하루에 게임을 얼마나 오래 하니? 놀랍게도 친구의 대답은 난 게임을 안 해. 클릭.
1: How long do you play games a day? I don't play games. How come? It's not fun. How come it's not fun?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오늘도 우리 함께 채울 빈칸 하루, 하다, 즐거운 세 개가 있네요. 떠오르는 단어 있죠? 내가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하루에 게임을 얼마나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단 하루를 채워볼게요. 하루, 하루. 그렇지. Day, day예요. Day는 하루라는 말도 되고 not이라는 뜻도 될 수 있고요. 뭐 특별한 날도 될 수 있고 그래요. 이 day라는 것이 우리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친구들은 단어 볼 때마다 생각해 보면 좋겠죠. How long이에요. 여기서의 how는 얼마나겠죠. 얼마나 길게 시간. How long do you play? 너는 하니? Games a day. Play games가 게임을 하다예요. 이쯤 되면 친구들 하다가 무조건 do가 아닌 거 알고 있죠. play가요. 운동이랑 붙어서도 운동하다 될 수 있고요. 악기랑 붙어서 악기 연주를 하다도 될 수 있고요. 그냥 놀다라는 뜻도 될 수 있고 오늘처럼 게임을 하다 할 때도 do games가 아니라 play games라고 하는 거예요. How long do you play games a day? a가 하나거든요. a day니까 하루에가 되겠죠. How long do you play games a day? 너는 하루에 게임을 얼마나 하니? 그랬더니 I don't 하다 games. 게임을 하다니까 이거 하다 뭐라고요? 그렇지, play. 친구의 대답이 띵, 엄청 놀랍죠? I don't, 나는 안 하는데 play games. 나 게임 안 하는데? 그랬더니 다음 친구 답이 웃겨요. How come? 어째서? How come은 친구들 이렇게 세트로 알아두세요. How come이라고 물어보면 어째서라고 물어보는 말. 그랬더니 이 친구 대답이 It's not 즐거운. 즐거운, 재미있는, 이런 신나는 이런 말 뭐 있죠? 그렇지, 친구들 많이 아는 fun 있어요. It's not fun. 그 재미가 없어 라고 친구가 대답을 했더니 또 친구가 How come it's not fun? 아니 어째서? 어째서 재미가 없다는 거야? 이 친구는 지금 자기 게임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짜증이 나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친구의 대답이 훨씬 더 첩첩산중이죠. 나 게임 안 하는데? 어째서? 재미가 없으니까. 왜 재미가 없는데? 어째서? 라고 대화가 아주 재미있게 진행이 되었어요. How come? 어째서? 요거 잘 친구들 기억하고요. 그럼 우리가 만든, 완성한 이 대화 리듬에 맞게 함께 읽어볼게요. How long do you play games a day? 이렇게 많은 단어가 있는 문장, 어디를 강조하면 자연스럽고 잘 들릴까요? 그렇지. 뜻을 나타내는 부분.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하니 무엇을 게임을 언제 하루에가 중요하잖아요. How long do you play games a day? 이렇게 강조해 볼게요. How long do you play games a day? 좋아요.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해보고 익숙해지면 How long do you play games a day?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자, 대답도 말해볼게요. 나는 게임을 안 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 너 이런 말은 강조 안 한다 그랬죠. 대신에 안 해. 뭘 안 해요? 동작. play. 뭐를 play 한다고요? games. 그래서 I don't play games. 이렇게. 그랬더니 물어보는 말. 어째서? How come? 어디 강조? 이건 다 해요. How come? 한 번 더. How come? 아니 어째서? 그랬더니 재미가 없어. It's not fun. 어디 강조? 그렇지. Not과 fun 강조하면 되겠죠. It's not fun. 마지막. 아니, 어째서 재미가 없다는 거야? How come은 당연히 강조일 거고요. Not fun도 강조해야 되겠죠. How come it's not fun? How come it's not fun? 좋아요. 자, 그럼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줘요. 자, 오늘도 친구들 스피킹 눌러서 친구, 그리고 scene 18이네요. 18번째 대화 함께 연습해 볼게요. 리듬 중요해요.
2: How long do you play games a day?
0: How long do you play games a day?
2: I don't play games.
0: I don't play games.
2: How come?
0: How come?
2: It's not fun.
0: It's not fun.
2: How come it's not fun?
0: How come it's not fun? 감정까지 살려서 완성.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talk more 함께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해볼 문장은 바로 I don't 동작이에요. 물론 친구들 I don't like vegetables 이럴 때 우리가 I don't를 봤는데요. 오늘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동작이 강조된 것들로 나는 뭐뭐 안 해. 습관이나 일상을 나타낼 때쓸수 있는 말이에요. I don't. 여기서는 우리 친구가 I don't play games. 나는 게임 안 하는데 이건 자기의 습관, 항상 그런 것들이 일상에 관련된 거죠. 우리 동작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TV 안 봐. 안 보는 습관이 있는 거죠. 나는 TV를 안 봐. 어떻게 해요? 오, I don't 다음에 TV를 보다 넣어주면 되죠. I don't watch TV. 한 번 더. I don't watch TV. 이렇게 표현한다. 이건 어때요? 나는 아침 안 먹어. 아침 안 먹는 습관이 있잖아요. 나는 아침을 안 먹어. 어떻게 말할까요? 아침을 먹다는 have breakfast니까 I don't have breakfast. I don't have breakfast. 좋아요. 마지막. 나는 축구 안 해. 뭐 이런저런 운동 있는데 다른 건 좋아하지만 나는 축구는 안 해.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축구를 하다를 넣으면 I don't과 만나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축구를 하다. 그렇지. Play soccer. 나 축구 안 해. I don't play soccer. I don't play soccer. Well done.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게임을 안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니 지금 충격받은 우리 친구도 있을 텐데 나와 다름을 인정하자고요. 자, 오늘 우리 앱에서 클릭하지 않은 다른 답변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친구들 클릭해서 스스로 대화 연습해보기 잊지 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어 대화하러 만나요. See you next time.
3: TV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는 음악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정 악기를 연주해보고 싶어, 배우고 싶어 라는 표현을 같이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3. Music. I can say that I want to learn an instrument.
0: It's time for warm-up. Warm-up 시간이에요. Oh, it's music class. 자, 여기도 역시 음악 수업인 것 같은데요. The two friends are playing an instrument each. 각자 악기를 하나씩 들고 있네요, 그죠? Look at the boy. What instrument is he holding on to? 우리 남자아이는 어떤 악기를 들고 있나요? 그쵸, saxophone. 맞아요. Then what about the girl? 우리 여자친구는요? Trumpet. That's right. 서로 악기를 보여주면서 나 이 악기 연주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서로 또 서로의 악기를 연주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럴 때 어떤 표현을 쓸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올게요.
1: What's that?
2: This is a guitar.
1: It sounds nice. I want to learn the guitar.
2: I can teach you.
1: Really? Thanks.
0: 자, 대화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What's that? What's that? 그건 뭐야? 라는 질문이죠. What's that? This is a guitar. 자, 이건 기타야 라는 대답이죠. This is a guitar. 자, 기타 앞에는 어가 붙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기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영어는 이 개수에 굉장히 민감한 예민한 그런 언어니까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나? 그 중에 하나다 그러면 무조건 앞에 어가 붙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this is a guitar. 이건 기타야 라고 얘기를 했죠. It sounds nice. 띵가띵가띵가띵 했었나 봐요. 어, 굉장히 좋게 들리네 라는 말이죠. It sounds nice. sound가 뭐뭐하게 들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is은 그것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어떻게 들려 라고 할 때는 It sounds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면 돼요. 자, 방금 전에는 nice라는 말을 썼었죠? 한번 다른 것도 넣어볼게요. It sounds terrible. 자, terrible이라고 하면 정말 안 좋게 들린다. 약간 너무너무 이상하게 들려. 정말 듣기 싫어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It sounds terrible.

0: terrible. 연습해볼까요? It sounds terrible. It sounds terrible. Good job.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게 들려요. 라고 할 때는 It sounds okay. It sounds okay.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만약에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잘 연주를 못하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끽끽 이런 소리가 나요. 우리 쥐가 찍찍거리는 소리를 스퀵 한다고 하거든요. 혹은 유리에 꽥꽥 소리 나잖아요. 닦을 때 삑삑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스퀵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비슷한 소리가 날 때는 스퀴키하다고 하거든요. It sounds squeaky.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같이 연습해 볼까요? It sounds squeaky. It sounds squeaky. 잘했어요. 좀 이상하게 들려요. It sounds weird. It sounds weird.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I want to learn the guitar. 기타 소리가 너무 nice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타를 배워보고 싶어 라고 말을 했네요. I want to learn the guitar. 자, I want to learn the 다음에 악기가 오면 그 악기를 내가 배우고 싶어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기타는 여러 개니까 그 중에 하나라서 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더예요? 여기서는 기타라는 악기 자체, 그것을 배우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든 말든 이 경우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the 다음에 악기가 온다는 거.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질 수 있으니까 많이 연습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럼 연습해 볼게요. 나는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 I want to learn the violin. I want to learn the violin. 나는 플루트를 배우고 싶어. I want to learn the flute. I want to learn the flute. 나는 하프를 배우고 싶어. I want to learn the harp. I want to learn the harp. 나는 클라리넷을 배우고 싶어. I want to learn the clarinet. 자, clarinet. 이게 바로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의 이름이에요. I want to learn the clarinet. 이런 식으로 악기 이름을 넣으면 되겠네요. I can teach you.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수 있어. 라는 말이에요. I can teach you. 자, 근데 이 teach 대신에 다른 단어를 넣어서 내가 너에게 뭐뭐 해줄 수 있어 라는 말로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can call you. 내가 너한테 전화할 수 있어 라는 말이겠죠? I can call you. 연습해 볼까요? I can call you. Good.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I can help you. I can help you. 그쵸? 내가 너를 밀어줄 수 있어. 우리 그네 탈때 서로 밀어주잖아요. I can push you. I can push you. 네, 그네 탈때 말고는 친구 밀면 안 돼요. I can push you. 자, 그리고 I can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해줄 수 있어. 라는 말이죠. I can tell you. I can tell you. Good job. Really? 정말로? Thanks. 고마워. 라고 말을 했네요. 네, 저도 누군가가 이렇게 악기를 가르쳐 줄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대화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1: What's that?
2: This is a guitar.
1: It sounds nice. I want to learn the guitar.
2: I can teach you.
1: Really? Thanks.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이죠. Wow, it's music class again. And the two kids are holding an instrument each. 자, 어떤 악기를 들고 있고 어떤 악기를 배우고 싶은지 우리 말 한번 해볼게요. What's that? 그건 뭐야? 라는 질문이죠. 뭐 악기에 대해서

0: 물어볼 수도 있지만 뭐든지 그거 뭐야?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죠. What's that? 자, 어떤 악기일까요? 일단 우리 여자친구는 trumpet, 트럼펫을 들고 있네요. 그쵸? trumpet. This is a trumpet. 이거는 트럼펫이야 라는 말인데 트럼펫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라서 This is a trumpet 이라고 했죠. This is a trumpet. 혹은 It's a trumpet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This is, it's 뭐 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It's a trumpet. It's a trumpet. 자, 그랬더니 우리 남자친구가 트럼펫이 멋있어 보였나 봐요. I want to learn the trumpet. 자, 여기선 더로 바뀌죠. I want to learn the trumpet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트럼펫을 배우고 싶어 라는 말이죠. 자, 큰 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want to learn the trumpet. I want to learn the trumpet. 자, 우리 여자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I can teach you.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 라는 말이죠. I can teach you. 너무 착한 친구네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남자친구가 들고 있는 악기가 궁금했나 봐요. What's that? 이라고 또 물어봤죠. What's that? 뭔가요? 그쵸? Saxophone. 이렇게 발음하죠. Saxophone. This is a saxophone. 이거는 색소폰이야 라는 말이죠. 근데 아까 또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It's a saxophone. It's a saxophone. 자, 우리 여자친구도 배우고 싶어 하니까 우리 남자친구가 I can teach you 라고 말을 했네요. I can teach you.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악기를 가르쳐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혹시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나요? I want to learn the 다음에 그 악기 이름을 넣으면 그 악기를 배우고 싶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 표현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we're gonna do the chant. Let's start now. What's that? One more time. What's that? Nice. Nice. It sounds nice. It sounds nice. Terrible. Terrible. It sounds terrible. It sounds terrible. Squeaky. Squeaky. It sounds squeaky. It sounds squeaky. Guitar. Guitar. I want to learn the guitar. I want to learn the guitar. Violin. Violin. I want to learn the violin. I want to learn the violin. Clarinet. Clarinet. I want to learn the clarinet. I want to learn the clarinet. Teach. Teach. I can teach you. I can teach you. Help. Help. I can help you.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 want to learn an instrument. 악기를 배우고 싶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인데요. 할 수 있죠? 잘했어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다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우리 친구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죠?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3. Traffic signs. Tuesday. What is a yield sign? I can say what a yield sign mean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자, 시작해볼게요. Here we go. 빠밤. 자,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늘도 저 여자아이가 또 등장했네. 어제도 봤잖아, 그쵸? 자, a girl is standing on the road. 자, road가 뜻이 뭐였지? 도로입니다. 자, 이 여자아이가 지금 도로 한가운데에 딱 서 있어요. 근데 좀 위험하다, 그치? Dangerous해 보여요. 자, 이 여자아이가 지금 뭘 들고 있냐면 yield라고 적혀있는 표지판을 들고 있습니다. She's holding a yield sign. 발음이 되게 좀 특이하지 않아요? Yield, yield. 그리고 지금 triangle 모양으로 되어 있죠. 지금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뒤집힌 삼각형이죠. 거꾸로 뒤집힌 삼각형. Upside down triangle shape입니다. 그리고 지금 cars가 보이죠. A silver car and a blue car. 어떤 상황인지는 선생님이랑 이따가 cartoon talk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오늘의 단어 4개 보자. 빠밤. 첫 번째는요. Yield sign. Yield sign. 양보 표지판입니다. 근데 발음이 되게 특이하잖아. Yield. 자, 우리 친구들도 읽어볼게요. Yield sign. Ready? Yield sign. 이것도 마찬가지로 sign 할 때 G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Signu 아니에요. Sign. Alright. 다음은 triangle. Triangle. 삼각형 모양으로 지금 표지판이 되어 있죠? 근데 거꾸로 뒤집힌 삼각형이야. 그쵸? Upside down triangle. 자, 이 단어 triangle 해볼게요. Triangle. Okay. 자, 그 다음은 slow down. Slow down. 속도를 줄이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속도를 줄여야 돼요. 차를 너무 이렇게 과속하면 안 되겠죠? 자, 해볼게요. Slow down. Okay. 자, 다음 마지막은 take turns. Take turns. 자, 이거는 교대로 하다, 번갈아 하다 또는 차례대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읽어볼게요. Take turns. Alright,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2: Yield sign. This is a yield sign. It is a red and white triangle. We slow down and look around. We let others go first. It helps people take turns on the road.
0: Read and speak time. 바로 시작해볼게요. 빠밤. 첫 번째 문장이에요. This is a yield sign. 선생님은 이 발음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게 좀 특이한 발음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Yield 해볼게요. Yield. Alright. 자, yield sign의 뜻은 양보 표지판이에요. 양보 표지판. 그러니까 도로에서 서로서로에게 양보를 하라라는 의미로 적혀지니 만들어진 표지판이겠죠? 자, 읽어볼게요. This is a yield sign. 이것은 양보 표지판입니다. 시작. This is a yield sign. 그쵸? 잘했어요. yield sign의 뜻은 양보 표지판. 발음이 조금 특이하지만 그래도 꼭 기억하세요. yield sign. Alright. 자, it is a red and white triangle. Alright. red가 또 나왔네요. 우리 친구들 red가 뭔지 알아요. red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red. Alright. white는요? 바로바로 흰색이죠.

그래서 오늘 의상에도 지금 빨간과 이 하얀색이 보이죠? 자, triangle는 무슨 뜻이었어? 쌤이 알려줬는데, 그쵸? triangle는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 It is a red and white triangle 하면은 그것은 빨간색과 하얀색의 삼각형이에요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아까 기억나나요? 아까 선생님이랑 봤던 그림에서 yield sign의 모양 이렇게 삼각형이었죠? 네, upside down triangle이었어요. 그쵸? 거꾸로 뒤집힌 삼각형이었죠? Alright,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It is a red and white triangle. Ready? Go! It is a red and white triangle. 아이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we slow down and look around. Okay, 자, slow down은 무슨 뜻이었지? 그쵸? 속도를 줄이다입니다. Slow down, slow down, slow down 하면 자,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속도를 줄여 라는 뜻이에요. Okay, look around은 무슨 뜻일까? Look around 하면은 주변을 살피다예요. So, yield sign을 보게 되면은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라. 라는 뜻이겠죠? We slow down and look around. 우리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We slow down and look around. 좋아요. 이두 단어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Slow down. 천천히 천천히 속도를 줄여. Look around. 주변을 살피다. 기억해서 평소에도 꼭 사용해 보세요. Okay. 자, we let others go first.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자, let는 뭘 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Let. Okay. Others 하면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Others go first. 자, go first는 먼저 가다예요. First가 첫 번째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Go first 하면 먼저 첫 번째로 가게 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let others go first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가게 하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 다시 해볼게요. We let others go first.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들이 가게 해요. 그러니까 양보한다는 뜻이죠.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We let others go first. 잘했어요. 양보하는 모습 멋져요. 자, 그 다음은 It helps people take turns on the road. Okay. 자, 이것도 볼게요. help. 쌤이랑 많이 얘기해본 단어죠. help은 뭐예요? 돕다란 뜻입니다. 도와주다, 돕다. 그다음에 take turn 하면은 차례를 지키다란 뜻이야. 차례를 돌아가면서 뭔가를 하다. take turns. 우리 게임할 때도 야, 넌 차례 지켜. 이렇게 하잖아. 그쵸? take turns. 차례를 지키다. 돌아가면서 하다란 뜻이에요. take turns. 그다음에 road는 도로죠. 그쵸? 아까 차에 있던 도로 봤죠? 그래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It helps people take turns on the road. 그것은 자, on the road, 도로에서 사람들이 차례를 지키도록 help, 도와준대요. 무엇이 여기서 말하는 it이 뭐야? 그쵸, yield sign이죠. 양보 sign, 양보 표지판입니다.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우리 퀴즈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Number one, the yield sign is a circle. What is a circle? 자, 잘 생각해보고 어운지 엑스인지 친구들이 알려주세요. 3, 2, 1. Is a circle really? No, it is triangle. Red and white upside down triangle이죠? 그쵸? 빨간색과 하얀색이 섞인 upside down, 거꾸로 뒤집힌 triangle이었어요. 삼각형이었죠? 그래서 circle is wrong. 동그라미는 아니었어요. 원 형태가 아니었죠? 자, number two. We slow down and let others go first. 자, 우리는 그 yield sign을 보면은 slow down 하고 let others go first 해요, 안 해요? 자, 3, 2, 1. Is it O or X? It is O. Of course, we slow down and let others go first. 우리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게 하자. 그게 바로 yield sign의 의미죠. 잘했습니다. 자,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볼게요. yield sign. 자, 양보 표지판. This is a yield sign. 이것은 양보 표지판이에요.

0: a red and white triangle. 그것은 빨간색과 하얀색의 triangle. 뭐야? 삼각형이에요. We slow down and look around. 우리는 slow down. 속도를 줄이고 그리고 look around. 주위를 살펴요. We let others go first. 우리는 다른 사람이 먼저 가게 해요. We let others go first. It helps people take turns on the road. 자, take turn이 뭐였지? 차례를 지키다, 돌아가면서 하다였죠. 그래서 그것은 자, on the road, 도로에서 사람들이 차례를 지키도록 help, 도와준다라는 거죠. 무엇이? Yield sign이. Okay. 자, 양보 표지판이 영어로 yield sign인 거 우리 잘 알고 그 뜻이 뭔지 잘 배웠죠? Okay.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신나고 신나고 신나는 컬투 톡타임 시작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림 기억나나요? 여자애가 어떤 표지판을 들고 있었죠? 그쵸, yield sign을 들고 있었죠? 자, 그 그림 안으로 한번 풍덩 빠져보겠습니다.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She's holding a yield sign. yield sign이 무엇인지 선생님이랑 여태까지 이야기를 나눴죠? 자, 한번 그림 속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빠밤!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이라고 하죠. 모두들 안녕이라고 해요. Hi everyone. Hi. Okay. 자, please pay attention to the yield sign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알려줬는데 pay attention to 하면은 뭐뭐에 집중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please pay attention to the yield sign이라고 했으니까 이 양보 표지판에 모두를 집중을 해주세요라는 뜻이 되겠죠? Yield sign. Please pay attention to the yield sign. Alright. 자, 그 다음에 Here you need to let others go first. 여기서는 You need to let others go first. 다른 사람이 먼저 가도록 해야 해요. 해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하죠. You need to let others go first. Okay. Let others go first. 쌤이랑 다뤘던 단어죠? 다른 사람이 먼저 가게 하다. Alright. Slow down, everyone. Slow down은 무슨 뜻이야? 속도를 줄이다죠. 모두들 속도를 줄이세요. 그러면서 and take turns라고 합니다. Take turn은 차례를 지키다죠. 그리고 차례를 지키세요라고 이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훌륭한 아이네요. Yield sign, 양보 표지판인 거꼭 기억할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a yield sign means. 나는 양보 표지판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We let others go first 였죠?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했습니다. 내일 또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도서관에 가면 재밌는 책들 진짜 많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릴 때 필요한 표현들을 영어로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1. Books and Reading. Tuesday. When is it due? I can borrow a book and ask when to return it.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그림을 보시죠. 무슨 상황인가요? It looks like it's a library, right? 네, 도서관인 것 같아요. 책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가 데스크 위에 책을 이렇게 놓으면서 책을 빌리려고 하나 봐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책 빌리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도서관 카드가 필요한데, 도서관 카드는 영어로 library card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library card. library card. library card. 네, 쉽죠? Library, 도서관, 카드. 그래서 도서관 카드입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책을 도서관에서 빌릴 때, 대출할 때 이 쓰는 영어 표현은 checkout이라고 합니다. 이제 체크는 확인하다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반납하고 이제 빌리는 그 데스크에서 책을 check, 확인하고 out, 책을 갖고 확인시키고 이제 나간다 해서 checkout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checkout. checkout. checkout. Very good. 그러면 우리 책을 빌리면 이 반납일에 지켜서 책을 다시 반납해야 되잖아요. 반납일은 영어로 due date라고 합니다. due는 어떤 기한까지 끝내야 하는, 반납해야 하는, 제출해야 하는 이렇게 만기일이 정해진 무언가를 그때까지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그 뒤에 date를 붙이면 date는 날짜이니까 due date 하면은 반납일, 만기일. 만약에 이게 숙제나 과제였으면 제출 기한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따라해 보세요. due date. due date. due date. Very good.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우리 이 책을 빌리면 이 반납일에 늦지 않게, 제 시간에 다시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제 시간에 늦지 않게는 on time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on time. on time. on time. Very good. 우리 단어들도 배웠으니까 그럼 이제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2: Can I check out this book?
1: Sure. Do you have your library card?
2: Yes, here it is. When is it due?
1: It's due on May 10th. You can keep it for 2 weeks.
2: Okay, I'll bring it back on time.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넘어가 볼게요. When is thing due?가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입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반납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맞아요. 반납일, due date를 체크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 due date라는 단어를 배웠으니까 뭐 what is the due date? when is the due date? 이렇게 due date를 사용해서 물어봐도 되는데 보통 원어민들은 이거를 when is it due?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it는 그 책을 뜻하는 거겠죠?

그럼 따라해 보세요. When is it due? When is it due? When is it due? Very good. 네, 그래서 due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면은 언제까지 반납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이런 뜻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 이 책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 한번 연습해 봐요. 이제 숙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를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숙제를 이 빈칸에 넣어서 When is my homework due?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When is my homework due? When is my homework due? When is my homework due? Very good. 이제 과학 과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로 한번 물어볼까요? When is the science project due? When is the science project due? When is the science project due? Very good. 자, 그럼 두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It's due on 땡땡. 땡땡까지예요. 라고 아까 물어본 질문에 답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여기 due가 또 들어갔죠? 언제까지 due예요? 그래서 it's due on 하고 이 뒤에 그 반납일, 그 기한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날짜나 요일을 이렇게 집어넣을 때, 빈칸에 집어넣을 때 앞에 꼭 on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5월 10일까지예요로 한번 답을 해볼게요. 5월 10일은 영어로 어떻게 하죠? 네, May 10th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합해서 It's due on May 10th라고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It's due on May 10th. It's due on May 10th. It's due on May 10th. Very good. 자, 금요일까지요로 한번 답을 해볼게요. 그러면 금요일을 이 빈칸에 넣어서 It's due on Friday. It's due on Friday. It's due on Friday. 만약 월요일 아침까지요면은 It's due on Monday morning. It's due on Monday morning. It's due on Monday morning.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 expression입니다. 우리 책을 이제 반납을 늦지 않게 할게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I'll 땡땡 on time. 늦지 않게 땡땡 할게요. 입니다. 네, 여기서 I'll은 I will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게요. 라고 미래형으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On time. 늦지 않게. 제때, 제 시간에 무언가를 할게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늦지 않게 반납할게요. 반납할게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할까요? 반납은 영어로 이제 bring back 라고 할 수 있겠죠. return 아니면 bring back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책을 it라고 해서 bring it back. 그래서 I'll bring it back on time 하면 늦지 않게 반납할게요 라는 말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ll bring it back on time. I'll bring it back on time. I'll bring it back on time. Very good. 늦지 않게 갈게요 라고 만약에 말을 하고 싶으면 I'll be there on time. I'll be there on time. I'll be there on time. 늦지 않게 끝낼게요. 늦지 않게 끝낼게요는 I'll finish it on time. I'll finish it on time. I'll finish it on time. Very good. 여러분, 오늘 너무 잘했어요. Boom, boom, chant, music, start. Can I check out this book? Can I check out this book? When is it due? When is it due? It's due on May 10th. It's due on May 10th. I'll bring it back on time. I'll bring it back on time.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짜잔! 자, 우리 남

남자친구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이책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Can I 땡땡 this book? 우리 배웠죠? 자, 그러면 빌리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다, 대출하다라는 표현을 우리 배웠었는데 이 빈칸에 한번 넣어볼까요? 3, 2, 1. 네, 바로 check out, check out이었습니다.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Can I check out this book? Can I check out this book? Very good. 네, 이책 빌릴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럼요. 도서관 카드 있나요? 라고 이제 또 질문을 했는데요. 그럼요. Sure, sure. 네, 도서관 카드 있나요? Do you have로 가야 되겠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Do you have your 땡땡. 그러면 여기엔 이제 도서관 카드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니까 도서관 카드가 아마 이 빈칸에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3, 2, 1. 맞습니다. Do you have your library card? 라고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Sure. Do you have your library card? Sure. Do you have your library card? Excellent. 그럼 여기에 답으로, 네, 여기 있어요 하면서 이제 카드를 건네면서 말을 합니다. Yes, here it is. 언제까지 반납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When is it? 땡땡. 자, 이 빈칸에 오늘의 그 마법의 단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3, 2, 1. 네, 그 마법의 단어는 바로 due였습니다. 그래서 when is it due 하면 이거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언제까지 반납해야 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Yes, here it is. When is it due? Yes, here it is. When is it due? Very good. 자, 이게 언제까지 반납해요? 반납 기일이 뭐 언제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5월 10일까지예요. 라고 답을 해주십니다. It's due. 그쵸? When is it due? 라고 물어봤으니까 It's due로 답을 해서 It's due, 땡땡, May 10th. 2주 동안 빌릴 수 있어요. 2주 동안 갖고 계실 수 있어요. You can keep it for 2 weeks.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처음에 5월 10일까지예요. 라고 이그 날짜가 나왔는데 날짜 앞에 뭔가 좀 휑한데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그죠?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3, 2, 1. 맞습니다. on이 들어가야 돼요. 요일과 날짜 앞에는 항상 on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It's due on May 10th. You can keep it for 2 weeks. It's due on May 10th. You can keep it for 2 weeks.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제때 반납할게요. 라고 답을 하는데 Okay, I'll bring it back. 땡땡. 자, 빈칸. 제때, 제 시간에 그 표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3, 2, 1. On time이었어요.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Okay, I'll bring it back on time. Okay, I'll bring it back on time. Very good.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이제 도서관에 가서 영어로 책도 빌리고 반납일도 확인할 수 있겠죠? 도서관 책은 약속한 날짜에 꼭 반납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Guys, can you remember this week's topic? 이번 한 주 우리가 배우기 시작한 topic 기억하나요? What was it? 맞아요. 바로 using technology, 기술 혹은 기계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주제하고 연결된 표현들을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자, 과연 그럼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우게 될지 shall we find out? 알아볼까요?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1. Using technology. Tuesday. Making a video. I know what to say when making a video.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지금 학생들이 무엇을 열심히 작업 중이에요. They are working on a something. 그쵸? 지금 무엇을 작업하는 것 같나요? 아, 여기 보니까 학교 방송실에서 영상을 지금 열심히 작업하는 것 같아요. 어떤 영상을 지금 작업 중일까요? Can you see the screen? 지금 스크린에 보이는 거 보이나요? Our school festival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자, 학교 축제에 관한 영상을 지금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 festival이라는 단어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축제라는 뜻이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Festival. Festival. Good. 자, 이 영상을 열심히 지금 작업 중인데 어떤 작업을 할까요? 맞아요. 이렇게 영상들을 편집을 하겠죠. 자, 우리 편집하다 라는 단어도 읽어볼게요. Edit. Edit. Great. 자, 이렇게 영상을 열심히 편집하면서 배경음악도 넣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을 넣으면서 우리 자막도 넣게 되죠. 우리 자막을 넣으면 영상이 조금 더 재미있게 보이겠죠? 우리 자막이라는 단어도 읽어봅시다. Subtitles. Subtitles. Great. 자, 이렇게 배운 세 가지 단어들 잘 기억하면서 today's dialogue 함께 들어봐요.
2: I'm making a vlog about our school festival.
1: You should edit it a little. It needs some background music.
2: Good idea. I just added music and subtitles.
1: That looks much better.
0: Welcome back, everyon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It's focus on time. 중요한 표현들을 배울 시간이고요. 여러분도 focus, 집중할 시간이죠?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making a about our school festival 이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I'm making a about 요 부분이 오늘 핵심 표현입니다. 자, 주어. 우리 비동사, 우리 비동사는 세 종류로 볼 수 있어요. am, are, is, 그리고 making, 그리고 무엇을 만드는지에 대한 명사인 단어, 그 다음에 about을 넣게 되면 누구누구는 무엇에 대해 무엇을 만들고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빈칸을 채워볼까요? 나는 우리 학교 축제에 대해 브이로그를 만들고 있어.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브이로그입니다. 영어로 해도 vlog인데요. 여러분은 브이로그가 무슨 뜻인지 아나요? 바로 video log라는 건데요. 하루 일지 같은 혹은 하루의 특정한 행사를 영상으로 찍은 것을 vlog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shall we read? 읽어볼까요? I'm making a vlog about our school festival. 한 번 더. I'm making a vlog about our school festival. Great!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볼게요. 그녀는 그녀 자신에 대해 영화를 만들고 있어. 자,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영화죠. 자, 영화는 영어로 어떤 단어였나요? 맞아요. movie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녀는 그녀 자신에 대해 영화를 만들고 있어. She is making a movie about herself. She is making a movie about herself. Great. 우리 두 번째 표현 배워볼게요. It needs some. 자, 여러분, 여기서 need라는 단어 선생님이랑 다른 강의에서 많이 나왔죠? 어떤 뜻이죠? 맞아요.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자, it needs 그리고 명사가 들어가면 그것은 무엇무엇이 혹은 뭐뭐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문장 볼까요? 그것은 배경음악이 좀 필요해입니다. 자, 여기서 좀이라는 단어는 약간의 이런 의미라서 영어 단어 some이 들어갔고요. 우리가 써야 되는 단어는 배경음악입니다. 자, 여러분, 배경음악은 어떤 단어일까요? 두 단어로 우리가 쓸수 있어요. 바로 background music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게요. 그것은 배경음악이 좀 필요해. It needs some background music. It needs some background music. Well done.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볼게요. 그것은 더 좋은 제목이 필요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더 좋은이라는 단어는 better 이고요. 우리가 써야 되는, 빈칸에 써야 되는 단어는 제목입니다. 혹시 알까요? 제목이 영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바로 title입니다. 읽어볼게요. 그것은 더 좋은 제목이 필요해. It needs a better title. It needs a better title. Good.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I just music and subtitles. 자, 여러분, 우리 subtitles는 선생님이랑 단어 배울 때 나왔던 거죠?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자막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부분은 주어, 그 다음에 just, 그 다음에 과거 동사를 쓰게 되면 누구누구는 방금 혹은 이제 막 무엇을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문장 볼게요. 나는 방금 음악이랑 자막을 추가했어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추가했어입니다. 무엇을 추가하다? 무엇을 넣다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요.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는 add를 쓸 건데요. 과거 동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add 뒤에 ed를 넣어서 added를 사용합니다. Let's read. 나는 방금 음악이랑 자막을 추가했어. I just added music and subtitles. I just added music and subtitles. Next, 다음 문장 볼까요? 그는 방금 짧은 영상을 올렸어입니다. 자, 영상을 어디 이렇게 올리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한국어로도 가끔 쓰는 단어예요. 업로드했다라는 단어 알까요? 그게 바로 또 영어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uploaded라는 단어를 사용할게요. Let's read. He just uploaded a short video. He just uploaded a short video. Great work,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Let's chant along with me. Are you ready? Hit the music, please. I'm making a vlog about our school festival. I'm making a vlog about our school festival. It needs some background music. It needs some background music. I just added music and subtitles. I just added music and subtitles. Good job, everyone! All right, guys, it's build up time. Let's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자, today's dialogue를 한번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as our picture.

teacher 오늘의 그림이었죠. 오늘은 이두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축제를 열었는데 영상을 찍었어요. 그 영상을 편집하고 작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Let's start.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I'm making about our school festival. 자,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단어 기억하나요? 맞아, 우리 영상으로 이제 쭉 무엇을 찍은 것을 이제 vlog라고 하죠. 자, 선생님처럼 vlog라고 발음해도 되고 아니면 vlog라고 발음해도 됩니다. 우리는 한번더 읽어볼게요. I'm making a vlog about our school festival. I'm making a vlog about our school festival. 자, 나는 우리 학교 축제에 관해 브이로그를 만드는 중이야 라는 문장이었죠? 다음 문장 볼게요. You should edit it a little. 아, 너 약간 수정을 하면 좋겠어 라고 이제 남학생이 조언을 해줍니다. 자, 다음 문장 볼까요? It needs some. 이것이 좀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맞아요. 바로 background music입니다. 아, 이 영상은 배경음악이 좀 필요해 라는 문장이죠? 자, 우리 you부터 같이 쭉 읽어볼게요. You should edit it a little. It needs some background music. Good. 자, 다음 볼까요? Good idea. 좋은 생각인데, I just added. 나는 이제 막 이것을 추가했어라고 합니다. 이 여자아이가 추가한 부분이 어떤 것이었죠? 맞아, 바로 music and subtitles. 나는 이제 막 음악이랑 자막을 추가했어라는 문장이죠. 우리 처음부터 good부터 읽어볼게요. Good idea. I just added music and subtitles.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특수효과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special effects. special effects. 자, 이 단어를 넣어 볼까요? I just added special effects. 자, 나는 이제 막 특수효과를 추가했어라는 문장이죠. 자, 우리 남학생의 답변 보고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looks much better. 어떤 뜻이죠? 이제 더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는 문장입니다. 한번 더. That looks much better. That looks much better. Very good,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영상하고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중에서도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자, 오늘 이렇게 배웠던 표현들을 영어로 한번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새로운 강의로 또 만나도록 해요. See you later, guys!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All in One 채팅연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선생님이 이제 올 시간이 되니까 막 설레고 그랬다고? 쌤도 우리 친구들 볼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아주 신나고 재미있게 영어 공부할 준비됐어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그렇지요. Today is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Tuesday.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무슨 공부하는 날이죠? 그렇지요. 읽기 공부하는 날이지? 근데 어떤 주제였더라? 우리 친구들 어제 선생님이 이번 주에 주제 소개시켜줬는데 뭐였는지 기억나요? 한번 보러 갈까? Week 7. My day. My day. My day가 무슨 뜻이었어? My는 나의란 뜻이었죠? Day는 날. 그러니까 my day에서 나의 하루라는 뜻이었죠? 오늘은 재밌는 뭔가 지문이 나올 것 같아. 나의 하루에 대해서 지문이 나올 것 같지요? 우리 친구들 기대되나요? 쌤은 너무 기대되는데? 자, 그럼 어제 배운 단어들 우리 한번 review, 복습해봅시다. 자, 아침이 영어로 뭐였어? 맞아, 우리 친구 훌륭해요. Morning이었지요? 한번 해볼까요? Morning, morning. 마치 막 속에서 태양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Morning, morning. Okay. 그 다음에 정오, 낮 12시는 영어로 힌트, 바라바람, 이거 뭐였지? 맞습니다. Noon, noon. 길게 하는 눈이야. Noon. Noon. 좋아요. 그 다음에 오후는 뭐야, 얘들아? 오후는 noon이 지난 후잖아? 그래서 afternoon 되겠습니다. Afternoon. Afternoon. 한번 해보세요. 시작. Afternoon. 따라라. Afternoon. 따라라. 이거 기억해야 돼. 우리는 가장 멋진 인간 피아노. 자, 저녁은 영어로 뭐였어? 그렇지. Evening이었죠? Evening. Evening, okay, evening, no, no, no, evening, evening, okay. 그 다음 밤은 뭐였어? 그치요, night, night. 기억나지,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상력을 펼쳐볼 시간을 가져볼게요. Before you read, 우리 지금 이거 방학 계획표인가요, 우리 친구들? 이 뭐라고 지금 적혀있는지 한번 봅시다. 방학 계획표는 뭐 vacation plan 또는 holiday schedule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in the morning, 아침에 뭐하고 있는 것 같아? 아, 양치하네요. I brush my teeth. In the morning, I brush my teeth. 그 다음에는 보자. 점심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얘들아 그릇에 음식이 없다? 다이어트 중인가? 뭐 공기를 먹고 있나 봐. 뭐 anyways, I eat lunch at no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At noon, I eat lunch. 공기 먹는 것도 뭐 괜찮죠, 그쵸? 자, 그 다음엔 뭐 하고 있어, 얘들아? 두 명의 친구가 놀고 있네. 친구랑 놀고 있어. 언제, 어떤 시간대일까, 이게? 그렇죠, 오후 시간대인 것 같아. 그래서 in the afternoon, I play with my friends.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자. 저녁 먹는 것 같아. 이번에는 진짜 밥을 먹는 것 같은데, 그쵸? 자, in the evening, I eat dinner.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밤은 영어로 뭐였더라? 그쵸? Night였죠? Night에는 뭐예요? Nighty night. 밤에

0: 잠을 자자. At night, I go to bed가 되겠습니다. 어우, 알차다, 그쵸? 자, 그렇다 하면 오늘의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1: This is my day. In the morning, I wake up at 7 o'clock. At noon, I eat a sandwich for lunch. In the afternoon, I play soccer. In the evening, I do my homework. At night, I get ready for bed.
0: 잘 들어봤어요. 선생님이랑 나의 하루에 대해서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갈게요. Oh, this is my day. This is my day. 이것이 나의 하루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읽어볼까? 다라라라. 이 음으로 시작. This is my day. This is my day.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것이 나의 하루예요. 라고 딱 소개를 하고 나의 하루에 대해서 짜자자자자작 얘기를 해줄 것 같지, 그쵸? 자, 두 번째 문장은요. In the morning, I wake up at 7 o'clock. 어우, 무슨 뜻일까? Morning은 우리가 알아요. 무슨 뜻이었지? 아침이란 뜻이었어. In the morning, 아침에는 I wake up. Wake up은 일어나다란 뜻이야. I wake up at 7 o'clock. 나 몇 시에 일어난대? 7 o'clock. 7시 때 딱 일어난대요. 이 o'clock이 들어가면 그 정각이란 뜻이야. 7시 10분도 아니고 7시 1분도 아니고 딱 7시 정각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o'clock이 무슨 뜻이라고? 정각이란 뜻이에요. 자, I wake up at 7 o'clock. 나는 7시에 일어나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In the morning, I wake up at 7 o'clock. 7 o'clock. 7 o'clock.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문장 가볼까? 자, 다음 문장은 At noon, I eat a sandwich for lunch. 나왔어요. Noon이 뭐였더라? 얘들아, 눈, 눈, 눈? No. 자, 12시 정오 시간을 딱 noon이라 그랬지요. At noon, 자, 12시에 뭐 한대요? I eat a sandwich. 나는 샌드위치를 먹어요. 뭘, 왜 먹는데요? 점심시간이라서. 자, 나는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먹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처음부터 선생님이 읽어보자. At noon, I eat a sandwich for lunch. 친구들 혼자 해봐야지. 시작! At noon, I eat a sandwich for lunch. Lunch. 잘했어. 조금 긴데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Waiting. 자, 그 다음은요.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오후에는요. I play soccer. 어우, 이거 뭘까. 우리 친구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쵸? 자, 우리 특히 남자친구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요. In the afternoon. 오후에는요. 나는 축구를 해요. 라는 뜻입니다. In the afternoon. I play soccer. 자,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In the afternoon, I play soccer. 좋아요. Play soccer 하면은 축구를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축구 맨날 이렇게 땀 흘리면서 하는 친구들 있죠?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는 In the evening. Evening이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저녁, 밤이란 뜻이었죠? 이제 해가 이제 막 지려고 할 때쯤인 한 6시에서 8시? In the evening, I do my homework. 자, 저녁 시간, 밤 시간 때 뭐 한대요? 그렇죠. 숙제를 한대요. 우리 친구들 잘해. In the evening, I do my homework. 그렇죠. Homework 하면 숙제라는 뜻이거든. 그쵸? 우리 친구들 힘내서 숙제하세요. 저녁에. 자, 그 다음에는 At night, I get ready for bed 나왔어요. At night. Night는 뭐야? Nighty night. 잠자는 시간. 바로 밤이란 뜻이죠. 야간, 밤이죠. At night. 자, 밤엔 뭐 한대요? I get ready. Get ready 하면 몸을 준비하다라는 뜻이거든. 뭘 준비한대요? For bed. 잠에 드는 것을 준비한대요. 뭐 양치도 하고 뭐 파자마 뭐 잠옷도 입고 이러는 시간이겠죠? 자, 한번 해보자. 시작. At night. I get ready for bed. 하고 있었어? 우리 친구들 잘 따라.

0: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렇다면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선생님이랑 한번 풀어봅시다. Number one. What time do I wake up in the morning? 이거 무슨 뜻이냐면 나는 몇 시에 일어나니에요? 귀엽다요. 3, 2, 1 지문에서 확인해 볼까? 빠밤. 찾아봐, 찾아봐, 찾아봐. 누가 먼저 찾나? In the morning, I wake up at 뭐래요? 뭐라고 적혀 있어? At 7 o'clock라고 했죠. O'clock하면 정시란 뜻이었어. 자, 7시 딱 정각 7시에 일어난대요.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7 o'clock. 7 o'clock. 2번 가볼까요? 2번요. What do I eat for lunch? 나는 점심으로 무엇을 먹니? Pizza, rice, sandwich. 귀에 딱 들어오는 뭔가가 있을 텐데. 3, 2, 1 지문에서 확인해볼까? 누가 먼저 찾나? 그렇지. I eat a sandwich for lunch. 라고 여기 있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C, sandwich가 되겠습니다. 맛있겠다, 그쵸? 꼬르르륵. 자, 3번 볼게요. What do I do in the afternoon? Afternoon가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오후라는 시간이었죠. 나는 오후에 무엇을 할까요? 라고 했어요. 아까 선생님이 막 땀 흘리면서 하는 그거 뭐라 그랬어? 자, play soccer, do homework, sleep, 뭐였지요? 자, 지문에서 확인해볼까? 3, 2, 1, 찾았어요? In the afternoon, I play soccer. 자,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Homework요? No, no, no. Play soccer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선생님이랑 문제 풀어보니까 이해가 쏙쏙 잘 됐어요? 잘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This is my day. In the morning, I wake up at 7 o'clock. At noon, I eat a sandwich for lunch. In the afternoon, I play soccer. In the evening, I do my homework. At night, I get ready for bed.
0: Yedera, 잘 들어봤어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헤어지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쵸?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다시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Okay? 자, 첫 번째 문장은요. This is my day. 무슨 뜻이었어? 이것이 나의 하루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해. This is my day. 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In the morning, I wake up at 7 o'clock 였어요. In the morning, 아침에 나는 몇 시에 일어나요? 7시, 정시 7시에 일어나요. 정각 7시. O'clock,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잘해. In the morning, I wake up at 7 o'clock. O'clock. 기억하세요. 7 o'clock. 아니요. 7 o'clock. 우아하게 살짝 올려줘. 7 o'clock. Okay? At noon, I eat a sandwich for lunch. Noon은 정오, 12시였죠? 12시에 나는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먹어요. At noon, 친구들 잘해. At noon, I eat a sandwich for lunch. 잘했어요. 그 다음에는 오후에는 In the afternoon, I play soccer. 오후에는 나는 축구를 해요. 친구들 잘해. In the afternoon, I play soccer. 잘했어요. 그 다음에는 In the evening, I do my homework. 밤에는, 저녁에는 나는 숙제를 해요. 친구들 잘해. In the evening, I do my homework. 마지막, at night, I get ready for bed. 밤에는 잘 준비를 해요. 친구들 잘해. At night, I get ready for bed. 자, 오늘 어땠어요? 선생님이랑 쭉 한번 다시 읽어보니까 이해가 쏙쏙 됐죠? 오늘도 너무 고생했어 우리 친구들. 행복한 하루 보내고 선생님이랑 내일 또 봐요. Bye bye. Butterfly.

나는 그레이스. 요즘 내가 듣는 강의에 나오는 선생님 영어 이름도 그레이스라는 거야. 세상에 예쁘고 똑똑한 그레이스가 나 말고도 또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은 그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해. Grace is a teacher. 다음에 주어로 she가 나오는 경우에는 teach에 es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가 헷갈리는 거야. 뭐가 맞지? 도와줘! Hello everyone! 초등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 벌써 13강이에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레이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합시다. 13강 주격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배운다고 나와 있네요. 자, 인칭 대명사.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가 있죠. 인칭. 우리가 1인칭, 2인칭, 3인칭, 그리고 수에 따라서 단수, 복수를 나누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럼 인칭 대명사란 무엇인가? 사람, 동물, 사물 등을 대신해서 쓰는 것이 대명사, 인칭 대명사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주격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었죠. 주격 인칭 대명사는요, 주어 자리에 사람, 동물, 사물 등을 대신해서 쓰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배웠던 인칭 그리고 단수 복수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인칭, 단수, 1인칭이면서 한 명인 나. 나는 할 때는 영어로 I였습니다. 복수, 내가 포함된 둘 이상은 우리는 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그렇죠, we였습니다. 2인칭, 내가 아닌 내 앞에 너, 그런데 단수예요. 너는 영어로 you. 그러면 2인칭 너가 포함된 복수는 우리가 너희들이라고 하고 영어 단어는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그대로 you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개를 외우기 너무 머리 아플까봐 너라는 단어는 너는, 너희들은 둘 다 you로 같은 단어예요. 너무 고마운 단어죠? 3인칭, 그는, 그녀는, 그것은 영어로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렇죠. He, she, it. 그리고 그 3인칭들이 둘 이상일 때는 우리가 그들은 또는 그것들은 이라고 하면서 they라고 불러줬습니다. 자, 그런데 나, 너, 그가 아니라 나는, 너는, 그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주격 인칭 대명사라는 것은 는을 붙이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격 인칭 대명사, 방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뭐은, 뭐뭐는, 뭐뭐이, 뭐뭐이, 뭐뭐가가 붙습니다. 자, 해석 볼게요. 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해석 전에 Koalas are small. They eat eucalyptus leaves. 자, 코알라들은 작다. 여기 점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코알라들은 작다. 자, 코알라라는 동물 알죠? 그런데 여러 마리인가 봐요. S가 붙었네요. 그럼 비동사 are. are이 붙죠? 복수니까요. 복수 주어니까. Koalas are small. 자,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오면 뭐뭐하다,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했는데 small이 작은 이라는 뜻이니까 코알라들은 작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koalas라고 시작하지 않고 주어가 뭐예요? 그렇죠, they입니다. they. 자, 아까 우리가 표에서 봤을 때 they라는 단어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렇죠, 3인칭 복수에 그들은 또는 그것들은을 우리가 they라고 하기로 했었죠. 그럼 이 they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앞에 문장에서 koalas를 they라고 바꿔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배울 주격 인칭 대명사예요. 선생님, 근데 그냥 koalas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대신해서 쓰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코알라스는 그래도 짧은 편이지만 우리가 배운 명사, 사물, 동물 등의 이름은 짓기 나름이에요. 정말 길고 복잡한 이름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매번 koalas are small, koalas are, koalas

라고 반복하기 너무 복잡하고 기니까 그것을 대신해 줄수 있는 짧은 말을 정해보자 라고 하면서 대명사, 인칭 대명사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주어 자리에 오는 인칭 대명사를 우리가 주격 인칭 대명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첫 문장에서 Koalas are small 이라는 문장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에서는 Koalas를 they 라는 인칭 대명사로 바꾸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y eat eucalyptus leaves 하면 그들은, 선생님이 은는 이 가로 해석한다고 했었죠. 그들은 유칼립투스 잎들을 먹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었을까요? 그러면 우리 셀프 체크를 통해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고 문장을 해석하세요. 첫 번째, Mr. Ford is a professor. 자, Mr.은요, 남자에게 붙는 말입니다. 남자의 직급 또는 남자의 성 앞에 Mr.라는 말을 붙이면 아, 성별이 남자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뒤에 she 또는 he 중에서 고를 때 어떤 인칭 대명사를 고르면 될까요? 그렇죠. 그는이라는 뜻인 he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오는 동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게 동사죠? 그렇죠. teaches가 동사가 되겠죠. 주어가 she, he, 무엇이 왔든 간에 동사에는 s가 붙어줬겠죠. 근데 우리가 s나 es를 붙이는 경우도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자, 동사 원형이 어떤 거죠? 그렇죠. teach까지가 동사 원형이죠. 그런데 끝에가 ch인 경우에는 우리가 es를 붙인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래서 he가 3인칭 단수 주어니까 동사 원형에 s나 es를 붙여주는데 ch로 끝나는 teach라는 단어는 es를 붙인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he teaches physics라고 읽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해석 한번 해볼까요? 포드 씨는 교수이다. 그는 물리학을 가르친다. 그래서 Mr. Ford를 두 번째 문장에서는 주격 인칭 대명사 뭘로 바꿨나요? 그렇죠. He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Mr. Ford is a professor. Mr. Ford teaches physics 하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문법은 우리가 말이나 글을 짧게 쓸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규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격 인칭 대명사라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Mary and I do the task together. 자, 주어 한번 확인해 볼게요. Mary가 주어일까요? 어디까지라고요? 그렇죠. Mary and I까지가 주어네요. 그러면 몇 명인가요? Mary and I. 두 명이죠. 그래서 do라고 동사 원형을 사용해 줬습니다. 원래 do에 s나 es가 붙어야 된다고 하면 어떤 게 와야 맞을까요? dos일까요? does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o로 끝나는 단어는 그 뒤에 es를 붙여준다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do라는 동사 원형을 사용한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Mary and I do the task together.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에서 이 주어를 대신하는 주격 인칭 대명사를 고르려고 합니다. She가 맞을까요? We가 맞을까요? 그렇죠. Mary 혼자가 주어가 아니었죠. Mary and I. 내가 포함된 복수였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라는 뜻을 가진 we였습니다. We work hard. 자, 그럼 골랐으니까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Mary와 나는 그 일을 함께 한다. task, 일이란 뜻이고요. together, 함께.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자, B. 주어에 따른 동사 변화입니다. 우리 동사 배웠었죠? 동사.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죠? 자, 비동사 배웠습니다. 비동사.

그리고 그렇죠. 일반 동사. 선생님, 조동사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일반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도 있었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주어에 따라서 동사도 달라진다 기억할 텐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Sania is from India. 자, Sania is 사람 이름이겠죠? 그 다음에 is라는 비동사 나왔습니다. Sania is. 왜냐? 나와 너를 제외한 3인칭 단수 주어니까요. 자, is from. 이것도 우리가 배웠던 전치사네요. 비동사 플러스 from은 뭐뭐 출신, 어디어디 출신이다. 어디어디에서 오다라는 뜻을 갖는다고 했었죠. 그리고 India. 인도라는 나라 이름이니까 첫 글자가 대문자로 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비동사가 있으니까 뭐뭐이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것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죠. 한 문장에 우리가 배운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오네요. Sania is from India. Sania는 인도 출신이다. 그 다음에 she가 왔네요. 그럼 이 she라는 주격 인칭 대명사는 앞 문장에서 누구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Sania. Sania를 두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해서 부르는 주격 인칭 대명사로 she를 적었네요. She likes soccer. 이렇게 그녀는 축구를 좋아한다. 자, 이 문장에서 동사는 어디 있죠? 그렇죠. likes가 동사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 동사 변화를 제대로 얘기해보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비동사의 현재형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빈칸으로 가져오려다가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할것 같아서 그냥 바로 보여주기로 했어요.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 현재형 달라지셨죠? I가 주어일 때는 am이라는 비동사와만 어울린다고 했었고, you 또는 복수 주어일 때는 are. 그리고 그 외의 단수 주어는 is를 쓴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외의 단수 주어 Sania에는 is라는 비동사가 사용됐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의 동사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그리고 3인칭 단수가 아닌 주어일 때 동사가 다르게 쓰였습니다. 일단 이 문장에서 동사 원형은 뭐죠, 여러분? 그렇죠. like가 동사 원형입니다. es가 붙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동사 원형이 like여서 원래 끝에가 e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s가 붙었는데, 자,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는 우리가 동사 원형에 s 혹은 es를 붙인다고 했었죠. she의 경우 주어가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s가 붙었어요. 그렇죠? 3인칭 단수가 아닌 주어. 이걸 제외한 모든 주어는 동사 원형을 사용해 준다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self check. 자, 문제 안 읽고 바로 넘어갈게요. 1번. The Sahara is a large desert. 그 다음에 it is 또는 they are 중에서 골라야 해요. 아, it, they 두 개의 인칭 대명사에 따라서 지금 비동사도 다르게 오고 있어요. 그렇죠? It is, they are. 이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주격 인칭 대명사가 와야 할까? 앞에 문장을 봐야 하죠. 앞에 문장에서 주어. 그쵸? The Sahara가 주어가 되겠네요. Sahara는 큰 사막이다. 그러면 두 번째에서 그것은 이라고 와야 자연스러울까요? 그것들은 이라고 해야 자연스러울까요? 저 Sahara는 하나 이름입니다. 단수이기 때문에 It is in Africa라고 선택을 해줘야 맞겠네요. 그래서 해석은 사하라는 큰 사막이다. 그것은 아프리카에 있다. 자, It is in Africa. in이라는 전치사, 비동사와 전치사가 만났을 때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Sahara, It is라고 선택을 해야 맞고, it이라는 주격 인칭 대명사가 와야 맞다는 거. 두 번째. They built a bridge. 자, 해석해 보면 뭐죠? 그들은 다리를 지었다.

두 번째, 두개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They connect 또는 it connects two islands. 자, 뭐가 올지는 모르지만 동사를 보니까 connect예요, 그렇죠? 동사 원형은 이제 그 주어에 따라서 s가 붙을지 안 붙을지는 정해야 되겠지만 connect가 연결한다는 뜻이죠. 뭘 연결해요? Two islands, 두 개의 섬을 연결하는 게 day일까요? bridge일까요? 우리가 의미도 해석을 해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다리를 만들었다. 다리를 지었다. 두 개의 섬을 연결하는 건 뭐예요? 다리죠. 그러면 그럴 때는 day라고 와야 맞을까요? it이라고 와야 맞을까요? 그렇죠. bridge. 지금 단수잖아요. bridges도 아닙니다. 그럴 때는 it connects라고 해야 맞겠죠. 이 다리를 지은 사람들이 두 개의 섬을 연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t connects two islands.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들은 다리를 지었다. 그것은 두 섬들을 연결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C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일을 나타내는 it. 자, 인칭 대명사, 주격 인칭 대명사 중에서 우리가 it 볼수 있었는데요. 앞서 언급된 일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한번 봅시다. They run to school. It makes them strong. 자, they run to school. 그들은 학교에 뛰어간다. run, 동사 원형.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로 쓰였네요. 우리가 어떨 때 일반 동사 현재 시제를 쓴다고 했었죠? 그렇죠. 우리 정기적, 반복적인 일에 일반 동사 현재 시제를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학교에 갈 때마다 뛰어서 가나 봐요. 매번. 그래서 동사 원형, 일반 동사 현재 시제를 써준 것 같네요. It makes them strong. 자, 여기서 이 it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든다. 그렇죠. 학교에 뛰어가는 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든다. 근데 앞서 언급된 일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이미 첫 번째 문장에서 그들은 학교에 뛰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또 다시 학교에 뛰어가는 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든다라고 하기엔 너무 기니까 그냥 it이라고 줄여서 그것이라고 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편리하죠? 그래서 인칭 대명사 it은요, 단수인 사물이나 동물을 대신하는 역할도 하지만 앞서 언급된 특정 상황을 대신하는 역할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밑줄 친 it이 가리키는 것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1번. They clean the park every day. 주어. They. 그들은 청소합니다. 공원을 매일. 그 다음에 이제 it이 오네요. It is not easy. 그것은, 우리가 배웠던 부정도 나오네요. Not. It is not easy. 그것은 쉽지 않다. 그럼 쉽지 않다라는 게 그들이 쉽지 않다라는 걸까요? 그렇죠. 매일 공원을 청소하는 그 일, 앞에서 언급됐던 특정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들은 매일 그 공원을 청소한다. 그것은 쉽지 않다. 그 앞선 일을 얘기하는 it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두 번째. He found a puppy on the street. It was alone. 첫 번째 보겠습니다. He found. Found는 find라는 찾다의 과거형인데요. 우리 step up 본문에서 다시 한번 뜻을 설명해 줄 거예요. He found a puppy on the street. 자, 그는 거리에서 퍼피, 강아지를 발견했다. It was alone. 그것은 혼자였다. 또는 외로웠다. 근데 이 it이 앞선 상황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사물이나 동물을 대신하는 것 같아요. 사물, 동물, 사람. 그렇죠. 이번에는 자, 거리에서 발견한 퍼피를 얘기하는 it이겠죠. 주격, 인칭, 대명사로서의 it. 그러면 그는 길에서 강아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혼자였다. 이 그것이 바로 발견된 강아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한번 D로 넘어가 볼게요. 비인칭 주어 it. 아까는 주격 인칭 대명사라고 해놓고 이번에는 비인칭 주어요? 자, 비인칭 주어로 사용되는 it은요. 가리키는 대상이 없어요.
그냥 주어 역할만 합니다. 예문

0: 표현으로 바로 만나볼게요. It is mostly sunny and hot in deserts. 사막에서는 대부분 맑고 덥다. 자, 여기서 it, 그것은이라는 말 전혀 없죠. 자, 이럴 때는요. It, 문장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꼭 있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 비인칭 주어 it이 사용되냐면, 시간, 날짜, 요일, 계절, 날씨, 거리, 명암 등을 말할 때, 우리가 it을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 역할만 하도록 두는 것을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시간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몇 시야? What time is it? 했을 때 대답을 Time is 5:30 라고 해도 되지만 그럴 때 Time is 5:30에서 주어가 뭐예요? Time이죠. 근데 주어는 주인공이 되는 말이라고 했는데 시간이라는 단어가 더 궁금해요? 아니면 5시 반이라는 내용이 더 궁금해요? 저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몇 시인데 5시 반이라는 내용이 더 궁금하죠. 그러니까 문장이 되려면 주어 동사가 필요하긴 한데 일단 it이라는 걸로 그냥 주어 자리를 너가 대신해줘, 차지해줘 라고 규칙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it은요, 가리키는 대상이 없고 주어 역할만 한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문장을 해석하다 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연습해 볼게요. 밑줄 친 it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It is 5:30 now. 자, 그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지금 5시 30분이다라는 매끄러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동사도 필요한데 동사가 있으려면 또 주어가 있어야 하니까 그래, it 너가 주어 자리를 그냥 채우기만 해줘 라는 거예요. 두 번째, It is our class timetable. 이때는 그것은 우리의 수업 시간표이다. 이지만 그것 어떤 거를 딱 보고 한다기보다는 비인칭 주어 it으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예문을 통해서 아, it이 뭔가 특정 대상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아닐 때도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내용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view.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it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주격 인칭 대명사이고, 어떨 때는 비인칭 주어라고 해서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it이 가리키는 대상이 있으면 o, 없으면 x로 한번 표시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They clean the park every day. 그들은 매일 공원을 청소한다. It is not easy. 그것은 쉽지 않다. 자, 그것이 it, 가리키는 대상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렇죠? 뭘 가리키죠? 그들은 아니고, 그들이 매일 공원을 청소하는 것, 그 앞선 상황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오라고 표시해 줄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It is 5:30 now.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거죠. 지금은 5시 30분이다. 그런데 이때 it은 가리키는 대상이 없습니다. 주어의 역할만 해주고 있죠. 그래서 X. 세 번째, The Sahara is a large desert. It is in Africa. 자, 사하라는 큰 사막이다. 그것은 아프리카에 있다. 그것이 뜻하는 거? Sahara. 가리키는 대상이 확실히 있습니다. 오. 4번. It is mostly sunny and hot in deserts. 아, 우리가 비인칭 주어 it 사용하는 경우 말풍선으로 봤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여기 보면 sunny and hot. 뭘 나타내는 단어죠? 날씨를 나타내는 단어죠. 뭐 시간, 날씨, 계절, 거리 등을 나타낼 때 비인칭 주어 it을 사용한다고 했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it은 가리키는 대상이 없이 주어 역할만 한다는 거알수 있겠네요. X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더 많은 연습은 workbook으로 넘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workbook 10쪽입니다. A부터 시작할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1번. 사막에서는 대부분 맑고 덥다. 날씨를 나타내고 있어요. It is, they are 중에서 뭐요? 그렇죠. It is. It is mostly sunny and hot in deserts. 2번. 그들은 단지 며칠 만에 집을 인쇄할 수 있다. 주어가 그들은 은느니가가 붙는 것이 주격 인칭 대명사라고 했었죠. 그들이니까 뭐예요? 너무 쉽죠. 그쵸. They. 내가 포함되지 않은 복수. They print a house in just a few days. 자, 3번. 당신이 껌을 씹을 때더 많은 혈액이 당신의 뇌로 간다. 누가? 그쵸. 당신이 주어잖아요. 그러면 when I, you 중에 when you chew gum, more blood goes to your brain. Blood 다음에 goes, es가 붙었네요. Blood, 혈액은 셀수 없는 명사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그는 길에서 강아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혼자였다. 좀 찍어줄게요. He found a puppy on the street. It, they 중에. 그쵸. Was alone. 혼자였던 것은? 그것은이죠. 그래서 it. 그리고 5번. Marianne, 나는 그 일을 함께 한다. 우리는 열심히 일한다. 바로 고를 수 있겠네요. She 아니고 we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B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그들은 다리를 지었다. 그것은 두 섬들을 연결한다. They built a bridge. 다리를 얘기해야 되겠죠. It connect에 s 붙나요? 그렇죠. It이니까 s 붙어야 되죠. It connects. 심지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도 그들은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Even when 저 날씨 말하니까 It is rainy or snowy. They don't stop working. 그래서 비인칭 주어 is이 사용되었습니다. 3번. Ford는 교수이다. 그는 물리학을 가르친다. Mr. Ford 앞에 나왔는데 두 번째 인칭 대명사는 Mr. He. He 그다음에 teach의 3인칭 단수니까 ES 붙어야죠. He teaches physics. 4번. 그들은 뛰어서 학교에 간다. 그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든다. 그들은이니까 they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들은 뛰어서 run, S 안 붙습니다. They run to school. 그것이 it. 자, 여기서 그것은 뭘 말하죠? 뛰어서 학교에 가는 앞선 상황을 나타내죠. It make가 아니라 S 붙어야 됩니다. It makes them strong. 이렇게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격 인칭 대명사 첫 시간이었어요. 많이 어려운 건 없었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죠? 네,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레이스의 고민을 해결해 주러 가야죠. Today's quiz 어떤 거였죠? Grace is a teacher. 자, 두 번째 문장. She라는 주격 인칭 대명사 사용했고, teach 또는 teaches English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야 하죠. 자, 오늘 배운 내용 꼭 복습해 주시고요. 정답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ye, everyone!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그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저는 박세규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화요일이기 때문에 일상 영어를 해볼 건데요. 제가 요즘에 사실 뭐 약간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 네.
0: 다이어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1: 아니, 살이 쪽 빠졌어요.
0: 아, 지금 이게 정말 잘 안 돼요. 이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아. 그런데 이 다이어트 중에
1: 예.
0: 절대 보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1: 뭐죠?
0: 그 소셜미디어에 보면 영상들이 흔히 말해서 먹방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1: 그거 보면은 정말
0: 아, 저는
1: 견디기 어렵죠.
0: 많이 먹는 걸 보면은 배고파진다 이게 아니고요.
1: 네.
0: 뭔가를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배가 고파지는데
1: 맞아요.
0: 제가 사실은 음식 다 잘 먹는데요.
1: 네.
0: 그 뭐라 그러죠? 그 막 너무 시큼한 그 생선 이렇게 삭힌다고 했나요? 삭힌다고 하는 거?
1: 아.
0: 그걸 먹지도 못하는데요. 예.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거랑 이렇게 막 삼합이라고 하죠. 무슨 고기랑 해서 먹는
1: 맞아요.
0: 거고.
1: 맞아요. 삼겹살이랑.
0: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침이 막 나와서.
1: 어머, 어머.
0: 아, 그래서 진짜 다이어트의 하나의 그 고비였습니다. 그때.
1: 야, 그 못 먹는 것도 먹고 싶게 만드는.
0: 그렇습니다.
1: 아.
0: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이어트 중 보면 안 되는 것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올 것 같아요.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거의 그냥 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그쵸.
0: 이건 다이어트 전에도 그랬어요.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1: 아.
0: 그러니까 친구도 약간 같은 지금 라인인 거예요.
1: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는 뭐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0: 맞습니다. 에. 근데 같이 그 다이어트 하다가 같이 영상, 먹는 영상 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1: 그렇죠.
0: 네, 큰일 납니다.
1: 절대 안 됩니다. Alright. 자, 좋습니다. 그럼 과연 다이어트를 얼만큼이나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보러 갈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너무 배고프게 만드네.
2: 스토마크 에이크?
1: No. Hungry.
2: 아.
1: Yeah, this 먹방. You know? Yeah, 요리 �ooking movie.
2: Cooking videos.
1: Video. Video make me hungry. Yeah. Starving.
2: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I agree with you.
1: Yeah.
2: But they're so satisfying.
1: Oh, satisfying.
2: Hungry but still.
1: Oh, so fun.
2: I love them.
1: Yeah.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거야.
2: Diet. We need a diet.
1: I have to lose weight but failed. Look this video and
2: That's the reason.
1: Yeah, fail. Diet fail.
2: That's it.
1: Eh?
2: I'm cooking ramyun.
1: Huh?
2: That's it. I'm cooking ramyun.
1: Ramyun?
2: I can't resist.
1: No,
2: it looks so delicious.
1: I have to lose weight.
2: I'm cooking ramyun.
1: Ramyun? 맛있겠다. 두 개 끓여! 맛있겠다.
0: 네. 여기가 지금도 아파요.
1: 아, 그쵸.
0: 아, 이게 침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1: 아, 정말 이 먹방은. 정말 이 식욕을 엄청 돋궈서.
0: 이게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건데요.
1: 네.
0: 또 만족도 됐다가
1: 맞아요.
0: 또 배고팠다가 이게 위험하더라고요.
1: 그래서 저는 사실 다이어트 때 오히려 먹방을 봤어요. 그러면 조금 대리 만족이 되더라고요.
0: 대리 만족.
1: 네.
0: 실제로 해외에서도 먹방이라는 거를 은근히 많이 보거든요.
1: 그렇죠.
0: 자, 일단 오늘 또 재밌는 표현들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0: free, but they're so satisfying.
1: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0: That's it. I'm cooking ramyun.
2: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네.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 문장부터 가볼게요. 아,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하면서 뭐 친구들끼리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3: 그럼 뭘 만드는 영상인 건 거죠?
2: 아, 날 배고프게 만드는 거.
3: 아, 날 배고프게 만드는 거. 아니, 난 요리를 하는 영상인 줄 알고.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배고프게.
2: Right.
3: So 배고프다는 hungry니까 hungry.
2: 네. Okay. These cooking videos가 make me 날 만들어요. 어떻게 네. 만들어요?
3: 배고프게.
2: Hungry하게. 정답. 맞습니다.
3: Yes.
2: There you go. 자, hungry 간단하지만 hungry 이러면 안 되겠죠. 뭐 hungry 정신 이거는 너무 리을이죠, 그렇죠?
3: 맞아요.
2: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음할 때 입 모양 모으고 r 사운드를 제대로 하려면 입 모양 모으고 혀를 당겨줘야 됩니다. So r이기 때문에 리가 아니라 re, re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두 번 해볼게요. Hungry, hungry,
3: hungry, hungry.
2: 좋습니다. 자, 그리고 hungry 정도가 아니라 진짜 진짜 배고플 때 혹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hungry보다
3: 나 배고파 죽겠어 할 때 그거 I'm starving.
2: 오.
3: 알죠? 근데 starve예요?
2: 네.
3: 그러면 star
2: 안 되면서 왜 물어봤어요?
3: 아니 그렇게 starving은 많이 들어봤는데 기본형을 제가 헷갈리네요.
2: 자, starve 비슷합니다. 그냥 starving이 맞아요.
3: 아, 그래요?
2: 자, 왜 그러냐면 starve는 굶주리다라는 동사예요.
3: 아.
2: Right. 뭐 굶다 굶주리다라는 동사. 거기에서 ing가 이 대신에 ing가 들어가면서 네네. 형용사화가 되는 거예요. So either you say I'm hungry. I'm very hungry or you could also say I'm starving.
3: Starving.
2: 의미는 같아요, basically. Okay? So 이거는 나 지금 굶주리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날 hungry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3: 네.
2: 이거 제가 그대로 품사만 가져와 볼게요. Starve, make someone, 그 다음에 형용사. 보세요. 목적어가 me고요.
3: Me.
2: 형용사는?
3: Hungry.
2: Hungry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 사람을 어떤 상태로 만든다라고 할 때 make someone 형용사
3: 그러네요.
2: 쓰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문법을 처음 배울 때 네. make라는 동사가 나오면요. Make me love you.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만 쓰는 줄 아시거든요.
3: 예.
2: 그게 이제 1단계예요. Make someone do something.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지만 그냥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2단계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상태로 만든다라고 한 거죠. 자, 예를 들어 이거 보세요. 날 슬프게 좀 하지 마. 이거 날 슬프게 만들지 마거든요.
3: Don't make me sad.
2: 그렇죠. Don't make me sad.
3: Yeah.
2: 이렇게.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우리 뭐 예를 들어 둘째 딸이 어린
3: 네.
2: 둘째 딸이 따님이 아 그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3: 맞아요.
2: 나의 남편분한테 얘기한다고 상상해 보면 어떡해요?
3: She makes me happy.
2: 우리라고 해보면 과거로.
3: She makes us happy.
2: 그렇죠. She makes us happy. 이거는 현재형으로 쓰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고요. Made us라고 쓰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뭐 과거에 뭐 예를 들어 재롱을 부렸다든가.
3: 맞아요.
2: Alright. So 중요한 거는 make 목적어 쓰고 동사 원형도 되지만 형용사를 바로 넣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3: 네.
2: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on't make me sad.
3: Don't make me sad.
2: She made us happy.
3: She made us happy.
2: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뭐 먹방이라고 쓰지 않고 요리 영상이라고 했잖아요.
3: 네.
2: 그렇죠? 이 cooking videos 저는요 요리 영상 어떤 걸 본 게 하나 있어요.
3: 뭐요?
2: 이 소고기를 가지고. 이 ASMR 있죠?
3: 아,
2: 삭삭삭삭삭삭 썰면서
3: 써는 소리.
2: 양념 막 하면서 구우면서 그게
3: 맛있겠다.
2: 저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Right, right. 자, 침이 약간 오죠? 가보겠습니다.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3: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2: 네, 그런데 자, 볼게요.
3: 응?
2: 아, 뭐 동의는 하는데 대신에 또 배고프게 만들긴 하는데 엄청 또 만족스럽잖아.
3: 그러니까.
2: 네, 그게 대리만족이죠.
3: 바로 대리만족.
2: Yes.
3: I agree, but they are so 만족스러워. 네. 만족스럽다가 그거거든요.
2: 만족스러운 거.
3: 근데 이게 또 품사가 satisfying.
2: 동사가 항상 그 친구가 말썽이에요.
3: Satisfy.
2: Okay.
3: Yeah.
2: 자, 여러분들, 만족하다, 뭐, 만족하는 이 단어 아예 모르셔도 괜찮아요. 네. 우리 계속 배워갈 거니까요. 그쵸? 자, 지금, 슬기 씨는 satisfy를 썼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다른 품사로 썼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I agree, but they're so satisfied. 정답?
3: 아!
2: ing가 들어갔습니다.
3: 네.
2: 자, 이거는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 네.
2: satisfy 시킨다라고 하는 거 사실 동사예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한번 다시 써보세요. please.
3: 아까 그거 쓰면 되죠?
2: 네,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주세요.
3: 아, 그게 동사군요. satisfy. 요렇게.
2: 맞습니다. ing만 안 붙인 거예요.
3: 네.
2: So 이게 satisfy. 누군가를 satisfy 시키는 것은 만족시키다라는 동사입니다.
3: 네.
2: So 예를 들어서 그 뭐 어떤 영상이 있었는데 it satisfied me. 이런 식으로 동사고요. 거기에 ing를 붙이면 만족시키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So 여기서는 satisfying 이라는 형용사가 됐고 여기 비동사랑 같이 나온 거 보니까 확실하게 형용사죠. 그렇죠?
3: 그러네요.
2: Okay. So oh, they're so satisfying 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they가 뭐겠어요?
3: 데이?
2: 사람들인가요?
3: 아니요, 쿠킹 비디오스.
2: 맞아요.
3: 예.
2: 쿠킹 비디오스를 데이로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왜냐면 데이는 사람도 얘기하지만 어떤 것도 되거든요.
3: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들이 엄청 satisfying 하잖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satisfying도 아니라 so satisfying, right? 그래서 형용사 앞에 so 붙이면 어떤 느낌이요?
3: 너무, 완전.
2: 너무는 좀 넘어갔다라는 느낌이고요. 에이. 과하다는 느낌이고요. 엄청, 완전, 아주, 아주. 긍정적인 느낌입니다. Right? So 뒤에 형용사라면서 간단하게 입형작 해볼 겁니다.
3: 네.
2: 자, 혹시 날씨가 엄청 습할 때 있잖아요.
3: 네.
2: 습한 게 형용사로 뭔지 아세요?
3: Humid.
2: Humid. H-U-M-I-D.
3: Yes. Right?
2: 보통 여름 시즌에 제가 많이 써먹는 단어인데
3: 네.
2: 엄청 습한이라고 하면 그럼 그냥 humid이 아니라
3: so humid.
2: 그렇죠. 복잡한 거는 뭐죠? 아마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복잡한.
3: Complicated. Complicated.
2: Complicated. 그러면 엄청 복잡한 그러면
3: so complicated.
2: So complicated. 자 이제 문장 들어갑니다.
3: 네.
2: 오늘을 주어로 하세요. 오늘 엄청 습해. 오늘 엄청 습해.
3: Today is so humid.
2: 그렇죠. Today is so humid.
3: Mm-hmm.
2: 자, 그 질문은 엄청 복잡했어. 그 질문이 뭐야?
3: The question
2: 과거로
3: was so complicated.
2: 그렇죠. The question was so complicated.
3: Uh-huh.
2: So 하나 들어간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강조를 해줍니다. 그렇죠?
3: 그러게요.
2: Alright. Mm-hmm.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Today is so humid.
3: Today is so humid.
2: The question was so complicated.
3: The question was so complicated.
2: That's right. 자, 그리고 앞부분에 인정은 좀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I agre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gree하는 게 뭐예요?
3: 동의하다.
2: 동의하다. 자, 그럼 교재에 이거 같이 한번 써주기. 동의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물론 don't나 doesn't 써도 되겠지만 다른 게 있죠.
3: Disagree. 예, disagree. 앞에 dis 붙여주면 되는 거 같아요.
2: 오케이, 정답.
3: 같은데요.
2: 맞습니다.
3: Yes.
2: 학창 시절에 굉장히 또 어휘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3: 아유, 열심히 또 공부했어요.
2: I like that. 네.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ll,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3: I agree, but they are so satisfying.
2: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4: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2: Mm-hmm. 네. 자, 다음 문장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3: 네.
2: 제가 그 미국에서 고등학교 시절에요. 저랑 항상 몸매가 둘이 같이 가던 친구가 있었어요.
3: 아, 원래 친구들은 또 그렇게 비슷하게 어울려 가요.
2: 제3자가 보면 한 사람인 줄 알아요.
3: 그래요?
2: 그 정도로 비슷하게 좀 쪘다가 조금 빠졌다 막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3: 도플갱어 스타일.
2: 그 친구랑 짐을 가면 그게 문제예요. 짐을 갔다 오는 길에 피자집을 같이 들려요. 근데 들어가다가 서로 원하는 거예요. 말하는 말 먼저 말 꺼내기를. 죄책감 덜 느끼게.
3: 그렇죠.
2: 그러면 피자 어때?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아이스크림 어때? 그래서 항상 망했습니다.
3: 학교 다닐 때

0: 다 똑같나 봐요.
1: 그래요.
0: 저도 친구랑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1: 아, 미국도 똑같습니다.
0: 예, that's why. 그게 이유야.
1: 아, 그게 이유야.
0: 그게 이유야. 그게 왠지야. We always, our diet.
1: 네.
0: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를
1: 실패하는 거.
0: 실패하는 이유야.
1: Yes.
0: 오. 그러면은 여기가 항상 실패하는 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we always fail.
1: 오, 오케이.
0: Okay. Yeah.
1: F-A-I-L, okay? So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0: 네.
1: 정답? 맞습니다.
0: Oh.
1: 실패하다, 낙제하다. 뭔가를 망하게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사실 이거는 our diets fail 이라고 해도 돼. 우리 다이어트들이 fail하는 이유야 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fail 해버렸다. 우리는 그거를 실망시킨 거야.
0: 그렇죠.
1: 이런 느낌으로 썼고요.
0: 예.
1: fail, 혹시 명사 아세요? 이상하게 실패하다는 아는데 명사 형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0: 실패.
1: 오늘 기회에 실패.
0: 이거 뭐냐면
1: failer?
0: No, no, no.
1: No.
0: 실패도 똑같아요. Fail.
1: Fail.
0: 깜짝 놀랐죠.
1: 아니,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활용할 때도 있긴 한데 이 실패란 일반적인 명사로는요.
0: Failure.
1: Failure. 혹시 영화에서 I'm a failure.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0: 근데 저는 조금은 좀 생소한데요.
1: 자책하는 영상 같은 게 나올 때,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막 이럴 때 있거든요.
0: Failure.
1: 그럴 때 이 단어를 또 쓰기도 합니다.
0: 아.
1: 오케이. 자, 이거는 꼭 기본, 항상 여러분들 동사, 명사, 형용사 형태 있잖아요.
0: 네.
1: 같이 알아두시면 너 진짜 언젠가는 써먹게 됩니다.
0: 당연하죠. 문장 만들 때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죠.
1: 그럼요.
0: 네.
1: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처음에 출발할 때 that's why 라고 했어요.
0: 네.
1: 그때 why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0: 그쵸.
1: 이유라고 했습니다.
0: 그래서
1: 그게 바로 이유야. 어떤 이유야? 뭐뭐뭐뭐뭐뭐라는 이유야.
0: 네.
1: 그게 이유야.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이유야.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이유가 나왔을 때 아유 그거지.
0: 아,
1: 이런 느낌입니다.
0: 바로 그거야.
1: That's right. So that's why 평소문 그래서 평소문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 뭐 EBS 왕초보 영어를 보면 영어가 많이 든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0: 감사해요.
1: 아, 감사합니다. 미리 그게 얘기가 나왔을 때 슬기
0: 네.
1: 씨가 여러분이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일단은 얘를 넣어야겠죠.
0: 그죠. That's why
1: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본다.
0: People watch this program.
1: 그렇죠.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Okay. So how about this?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본인이
0: 네.
1: 그게 뭔가 사람들한테 매력을 끌고 잘해주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0: 오.
1: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막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0: 오.
1: So 인기가 많은 거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야.
0: That's why you were so popular.
1: 그렇죠. That's why you're so popular. Because you're so nice, but you don't even realize that.
0: 네.
1: 스스로 알지도 못해요. 이런 느낌. Alright.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 정도 끊으면 되겠죠. 결국에는 이것도요. 평서문을 어순대로 얼마나 잘 구성하느냐. 그리고 that's why랑 자연스럽게 어떻게 블렌딩을 시키느냐입니다.
0: 네.
1: 자, 한번 연기해 볼게요.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0: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1: Oh, that's why you're so popular.
0: That's why you're so popular.
1: Alright. 자, 그리고 하나만 복습할게요. 여러분들. That's why는 뭐랑 바꿔도 되겠어요. 저번에 나왔습니다.
0: 아하, that's the reason.
1: That's the
0: reason.
1: 자, 이유라는 단어, 그렇죠.
0: Yes.
1: That's the reason. 이렇게 쓰고 평소문을 써도 괜찮습니다.
0: 물론,
1: that's the reason 같은 경우는 조금 더 formal해요. 격식이기는
0: 네,
1: 해요.
0: 이게...
1: 근데 이게 왜냐면 더 짧잖아요. 더
0: 그쵸?
1: 쉽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거 많이 쓰긴 하지만 이걸 쓴다고 해서 너무 격식이거나 어색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0: 네.
1: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0: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1: 자, 이랬을 때 역시 결론은
0: 어떻게 되죠?
1: 없어.
0: 뭐 먹으러 가나요?
1: 아이고. 나 라면 끓인다.
0: 아,
1: 그리고 또 물어보죠.
0: 네.
1: 너 먹을 거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또.
0: 두 개 하나 해.
1: 이어지죠.
0: 그렇죠.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That's it. I am 라면. 그러면은 나는 I am, 근데 끓인다? 이거 왠지 의역 같아요. 예. 그래서 I am, 나 라면 만든다.

0: I am making ramyeon.
1: Okay. That's it. I'm making ramyeon.
0: 왜냐면 여기 I am boiling 해버리면 나 끓는다가 되잖아요.
1: 아, 끓인다는 맞는데 라면은 그냥 물 넣고 끓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프도 넣고 해야 되잖아요.
0: 아,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1: 좀 신기하죠. 한국, 예. 우리말에서는 끓인다에 이미 요리의 느낌이 다 들어간
0: 다것 있는데.
1: 같아요. 라면이랑 뭔가 끓이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친구가 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실제로 우리말로도 완전히 따지고 보면 그냥 물을 넣고 끓인다? 그럼 뭐 스프 안 넣어? 이럴 수도 있는데.
0: 그렇죠.
1: 예,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Alright, 자, making을 썼는데 일단 이거 맞고요.
0: 네.
1: 오늘 다른 거 가져왔습니다. 그냥 cooking으로
0: 쿠킹.
1: 썼습니다. 자, I'm cooking 라면이라고 했는데요. cook이 뭐죠?
0: cook은 요리하다.
1: 맞아요. 네. cook 요리하다. 자, 그런데 아 그러면 아무거나 다 cook 쓰고 make 해도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difference 얘기한 적이 있었죠. Do you remember?
0: 뭐죠?
1: 오케이. 자, 네. make는 훨씬 더 포괄적이에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어, 나 샐러드 만들었어. 뭐 샌드위치 만들었어. 나 라면 만들었어. 뭐 삼계탕 만들었어.
0: Yes.
1: 우리도 다 그렇게 쓰죠? 그래서 make는 다 됩니다. 근데 cook 같은 경우에는
0: 네.
1: 불로 막 뒤지고 볶고 끓이고 하는 요리들을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0: 아, 맞아, 맞아.
1: 열이 가해지지 않은 굉장히 좀 심플한 거 있죠?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샐러드라든가 어, 나 오늘 샐러드를 쿡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샌드위치도 쿡했다고 안 하고 그냥 make를 씁니다.
0: Make sandwich.
1: So 만약에 if you're confused between the two, 두 개 중에 헷갈리면 그냥 이것을
0: make를 써야 되겠네요.
1: 되는
0: 네.
1: 오케이? 자, 그리고 보세요. 앞부분에 추임새가 하나 들어갔어요. 뭐라 그랬죠?
0: That's it.
1: That's it인데 제가 해석으로 뭐라고 써놨나요?
0: 못 참겠다.
1: 맞아요. That's it이라는 건 바로 그거야 라는 뜻도 됩니다. Oh, 네. That's it. Okay? 아니면 뭐 상대방이 굉장히 뭔가를 잘 맞췄어요.
0: 그래서 네.
1: 아, 바로 그거지. That's it 가능하지만 그런 뜻 말고도요. 더 이상은 안 된다. 나 못 참겠다. 거기까지다. 진짜 거기까지예요. That's it. Right? 그렇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0: 네.
1: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convenience store 갔거나 supermarket 갔을 때 물어본단 말이에요.
0: 네.
1: That's it? 그것 뭐 다예요?
0: 다예요?
1: 더 이상 안 사요? 그런 의미로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안 된다 보다 못 참는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0: 아, 좋아요.
1: Let me show you the sentences here. 자, 읽어주세요.
0: 네, that's it. Go to bed.
1: Right. 이거 좀 강하죠?
0: 네.
1: 네, 잠자리 들어. 이제 그만 갖고 놀아. 아이한테 뭐 장난감 얘기를 할 때
0: 네.
1: 좀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Hey, that's it. Go to bed.
0: 오.
1: 거기까지.
0: 거기까지야?
1: 못 참아. 그렇죠. 그런 느낌.
0: 그리고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1: 그렇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위협적으로 굴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내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하다가 이 사람이 그 선을 넘은 거죠.
0: 그쵸.
1: 그래서 hey,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0: 오.
1: 이러면은 나 거기까지 못 참아요. 나 경찰 부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결국에는 이 that's it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억양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 상황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0: Okay?
1: So 우리가 그 느낌 살려서 한번 읽어볼게요. That's it. Go to bed.
0: That's it. Go to bed.
1: Right.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0: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1: 자, 우리 더 이상 못 참아요. 배고파요.
0: 네.
1: 갈게요. That's it. I'm cooking ramen.
0: That's it. Oh, I'm cooking ramen.
1: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이따 트레이닝 할게요.
2: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it. I'm cooking ramen. That's it. I'm cooking ramen.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0: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1: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0: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1: 그렇죠.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0: 주세요.
3: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2: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0: fine.
1: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0: That's it. I'm cooking ramyun. That's it. I'm cooking ramyun.
2: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요. 볼까요?
2: 네, 첫 번째는 make someone, 그 다음에 형용사, 네. right?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Mm-hmm. 목소리 키워주셔야 돼요.
3: Yes.
2: 걔는, 그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우리를이고요, 과거입니다.
3: She made us happy.
2: She made us happy. You make me happy.
3: Yeah,
2: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3: 맞아요.
2: 자, 다음은요. 날 슬프게 만들지 마.
3: Don't make me sad.
2: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3: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2: 그렇죠.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자, 같이 읽어볼게요. She made us happy. Don't make me sad.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Alright, 다음은요?
3: 네?
2: That's why, 뭐뭐뭐. 이거 하실 때 꼭 이런 식으로 가주세요. That's why, 뭐뭐뭐.
3: Yeah.
2: 이런 느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기 많은 거야.
3: That's why you are so popular.
2: 그렇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우리의 다이어트들을 실패하는 거야.
3: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2: 그렇죠. 세 번째.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거야.
3: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2: Alright. 읽어볼게요. That's why you are so popular.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어우, 좋습니다.
3: Yeah.
2: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3: 주세요.
4: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5: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4: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5: That's it. I'm cooking ramyun.
2: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7: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6: Yeah,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
7: Yeah, that's it. I'm cooking ramyun.
6: Ramyun?
7: I need to eat it now. Sorry.
6: No.
2: Oh, good job, you guys.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이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워라는 문장이었죠? This exam is much more difficult.
2: There you go.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 That's why 평서문 사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3: 네.
2: 그래서 영어가 재밌는 거야. 그렇죠. 이유가 바로 전에 나왔나 봐요. 그래서
3: 예.
2: 그래서 영어가 재밌는 거야를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네, 입영작할 때 무조건 소리 내주시고 큰 소리로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3: 네.
2: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레이디. 오, 얘들아. 오늘 내가 세계 지도를 보는데,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잠깐만. 왜 이렇게 이가 아프지?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단걸 요즘 좀 많이 먹었더니, 내가 초콜릿 먹고, 사탕 먹고, 그 다음에 단 주스 먹고, 별로 안 먹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너무 아프다. 마이티!

made my teeth black. 오랜만에 잘 맞게 말한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요? Many sugar. 많은 설탕 맞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영문법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저 선생님의 역할이 있죠. 우리 대충 레이디를요. 우리 완벽한 레이디로 만들어 줄 거예요. 영어 아주 잘하는 레이디로 만들어 주기 위해 오늘 배워야 할 문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 뭐예요? 수량 형용사입니다. many가 있고요. much가 있고요. a lot of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선생님, 저희 형용사는 배웠잖아요. 앞에 수량 형용사가 나왔네요. 자, 수량, 개수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양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또는 적은, 뭐, 일부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수량 형용사입니다. many, 많은이란 뜻이에요. much도 많은이란 뜻이고요. a lot of도 많은이란 뜻이거든요. 아니,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많아요? 왜 그러냐? 바로, 이 many, much, a lot of를 쓰는 데가 다양하거든요. 자, 언제 써야 되는지 우리 오늘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수량 형용사란 무엇이냐? 바로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다라는 거죠. 수나 양을 나타내. 어떤 뜻으로 쓰이는데요? 약간의 또는 뭐 몇몇의 일부의 이렇게 뜻으로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some이나 any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Many, much, a lot of. 우리 앞에서 봤죠? 자, 이런 것들은 무슨 뜻이다? 뭐뭐가? 많은, 많은, 뭐뭐뭐 할때 쓰이는 거다. 자, 그런데, 선생님,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도대체 언제 써야 돼요? 자, 그건요, 바로, 명사가, 뒤에 나오는 명사가 셀수 있느냐 또는 없느냐에 따라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students라는 게 있어요. 셀수 있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학생들 셀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많은 학생들을 내가 나타내고 싶을 때는 앞에 뭘 써주느냐? 바로 many라는 거를 써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much는 언제 쓰는 거예요? much는 언제 쓰냐면 바로 셀수 없는 명사가 나올 때는 much를 써주는 거예요. sugar 같은 거는요, 셀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러면 선생님, 제가 보니까 이 some이나 any, many, much, a lot of 이런 것들은 보니까 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 이 기억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뒤에 나오는 이 명사가 셀수 있는 건지, 셀수 없는 건지를 파악하는 게 그게 문제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셀수 없는 명사는 뭐가 있어요? 자, 이게 궁금할 거예요. 셀수 없는 명사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셀수 없는 명사 중에 그첫 번째는요, 여러분, 고유명사라는 거예요. 자, 고유명사라는 거는 바로 사람의 이름이나, 그쵸? 사람의 이름이나 그 다음에 지역의 이름이 있어요. 자, 지역 서울 또는 코리아 이런 지역의 이름들을 우리는 셀수 없어요. 아니 선생님, 제가 보니까 주변에 제 친구 이름도 김보미라는 이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김보미 세 명이니까 이거 사람 이름 셀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자, 물론 김보미라는 이름은 많아요. 그쵸? 하지만 나를 나타내는 이 김보미는 몇 명이에요?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 같은 이름은 많지만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셀수 없는 명사로 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나타내는 것 오직 내 존재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 이름, 지역 이름은 내가 이렇게 복수로 셀수 없다. 우리가 명사의 복수형은 어떻게 해요? S나 ES를 붙여서 표현하는데, 셀수 없는 명사는요, S나 ES 붙여요, 못 붙여요? 못 붙여요. 단수로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양이 계속 바뀌어요. 모양이나 형태가 계속 바뀌어요. 자, 모양과 형태가 바뀐다라는 거는,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일정하지 않아요. 이런 거를 보통 우리는 뭐 물질 명사 좀 어려운 말로 하기는 하는데, 자, 모양과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물. 자, 물이 있어요. 물. 자, 물은요, 내가 물컵에 담았을 때 물이 다르고요. 주전자에 담았을 때또 물이 달라요. 자, 그걸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가 없죠.
자, 물, 이러한 액체 다루고요.

기체. 여러분 셀수 있어요? 우리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셀수 없죠? 자, 그리고 또 보통 기체, 액체 같은 거셀수 없고요. 고체 중에는요, 어떤 걸셀수 없냐면 아주 작은 알갱이. 뭐가 있을까요? 고체 중에? 설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소금. 그렇죠. 자, 이러한 것들 우리 셀수 없답니다. 모양과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요. 자, 그 중에서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돈셀수 있어요? 돈? 자, 돈. 자, 돈이 굉장히, 우리 친구들 생각할 때, 이거 돈,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지폐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동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셀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money라는 거는요, 셀수 없는 거에 속해요. 왜 그러느냐? 바로, 돈은요, 나라마다 그 모양이 다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딱 돈이라고 했을 때, 지폐도 돈이고요, 동전도 돈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딱 하나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어떤 돈의 일정한 모양이나 형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도 자꾸 변하게 되죠. 돈의 가치가. 그래서 돈은 모양이나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서 우리가 셀수 없는 명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추상명사 같은 건데요. 뭐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자, 만질 수도 없는 이러한 명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정. 여러분, 우정 눈에 보입니까? 자, 우정 한 개. 너랑 나랑은 우정 한 개만큼 친해.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죠? 자, 그리고 사랑.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요? 엄마, 나, 아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사랑 세 개만큼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 사랑 셀수 없어요. 그리고 또, 무엇도 셀수 없을까요? 뭐, 우정이나 사랑이나, 뷰티, 아름다움 셀수 없어요. 아름다움. 자, 선생님, 선생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선생님, 아름다움 세 개, 뷰티 세 개, 쓰리 뷰티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름다움 뭐, 몇 개만큼 아름다워요. 하지 않죠. 어색하죠. 그래서, 이렇게 셀수 없는 명사가 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좀 헷갈려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우리는 돈으로 무엇을 살수 없다라고, 무엇을 셀수 없다라고, 선생님이 만들어 봤냐면, 돈으로 버터, 치즈, 소금빵을 셀수 없다. 자, 원래는 살수 없다가 좀더 문장에 어울리는데 돈으로 여러분 뭐를 버터 치즈 소금빵. 자, 그러면은 버터 치즈 소금빵이에요. 자, 여기 있는 건다셀수 없는 거예요. 버터 치즈 소금빵. 자, 버터도 셀수 없고요. 치즈도 셀수 없고요. 소금도 셀수 없고요. 빵도 셀수 없어요. 그리고 돈도 셀수 없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쉽게 외우도록 돈으로 뭘살수 없다? 버터, 치즈, 소금빵은 살수 없다. 자, 이렇게 좀 외우면은 나중에, 머니 맞아. 셀수 없지. 이런 것들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many와 a lot of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She visited many countries in Europe. 유럽 가고 싶다. 그쵸? 자, she visited. 그녀는 방문했어요. 주어, 동사. 어디를 방문했느냐? many countries. 자, country라는 거는 나라인데, 이 나라들 할 때, 셀수 있죠. 한 나라 몇 개, 나라 세 개, 나라 네개 여행했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라들 셀수 있어요. 그래서 I 원래 country는 Y로 끝나는데 Y를 I로 바꾸고 ES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countries 셀수 있는 명사를 우리가 꾸며줄 때 수량형용사 뭐 붙인다? many 붙여준다. 그래서 많은 또는 여러라는 뜻으로 셀수 있는 복수명사 앞에 씁니다. 명사 우리 앞에서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형용사의 역할. 그러면 셀수 있는 복수명사 뭐 있어요? Many apples. 그렇죠. 사과 하나, 둘, 셋, 넷셀수 있고요. Many toys. 그렇죠. 우리 toys 뭐예요? 장난감 하나, 둘, 셋, 넷셀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many 대신 같이 쓸수 있는 게 있어요. A lot of 많은. Lots of. 이것도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이 써놨네요. Many, 그리고 a lot of 또는 lots of.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쉬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수량 형용사와 그것이 꾸며주는 명사에 유의해서 우리 한번 해석해 볼 건데요. 수량 형용사 한번 찾아볼게요. He read. 근데 여기서는 he read라고 읽어요? 아니요. He read라고 읽어야겠죠. 왜냐면 이게 만약에 현재형이라면 어떻게 써줘야 돼요? S 붙여야 돼요. 자, 그런데 S가 안 붙었네? 그렇다면 이거는 과거형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He read a lot of books about the universe. 자, 여기까지 봤을 때 그는 뭐 했어요?
읽었어요. A lot of. 오, 이게 바로 무엇이다? 수량 형용사. A lot of는요,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나오든지 셀수 없는 명사가 나오든지 여러분 상관없어요. 나는 상관없어. 난다 붙일 수 있거든. A lot of books. 어떤 책이냐면 많은 책이다. 어떤 많은 책이냐면 about the universe. 우주에 관한 많은 책을 읽었다라는 거죠. 앞에 이 read가 아니라 뭐라고 읽어준다? read. read. red. 과거형 red라고 읽어준다. 형태는 똑같아요. 자, 두 번째 볼게요. There are. 아이고, there are 나오면 뭐뭐가 있다라는 거라고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때요? 한열번 반복하니까, 아, 이제 선생님이 설명 안 해도, 아, 그래, 먼저 저게 뭐뭐가 있다라는 거 알겠다라는 거 나오죠. 자, many pine trees on the island. 뭐가 있냐면, 많은 pine trees. 자, tree 나무예요. 자, 그런데 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복수명사 만들 때뭐 붙인다? S 붙여서 아, 파인 트리 소나무죠. 그래서 많은 소나무들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전치사 다음에 누구 나온다? 명사 나온다 그랬죠. 명사 나올 때까지 같이 묶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거 어떻게 설명해요? On the island, 섬에. 그래서 섬에 그 섬에는 많은 소나무들이 있다. 그래서 many, a lot of, lots of 붙여줄 수 있다. 근데 a lot of하고 lots of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다 붙을 수 있다. 깍두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다음 much, a lot of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much 언제 붙이느냐? They don't spend much time together. 그들은요, 뭐 하지 않는다. Don't spend 보내지 않아요. 무엇을? much time,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much는요, 뒤에 time, 끄며주는데요. 자, 여기 있는 time이 뭐다? 우리 time, 눈에 보입니까?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이 time 뭐예요? 여러분들, 셀수 없어요. 셀수 없는 거 앞에는 much를 붙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y don't spend much time together.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써요. 그러면 여기 셀수 없는 명사 우리가 기억하는 거 있었죠. 돈으로 무엇을 살수 없다. 무엇을 셀수 없다. 돈으로 버터치즈 뭐예요? 버터치즈 소금빵. 버터치즈 소금빵 여러분 셀수 없습니다. 자, much는 주로 부정문과 의문문에 쓰여요. 부정문 여기 봐봐요. Don't, not이 쓰였네요.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 물어보는 거에도 쓰이고요. 긍정문에는 주로 뭐가 많이 쓰인다? A lot of 또는 Lots of를 주로 쓴다. 같이 알아두세요. 문제 볼게요. 자, 여기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She drinks. 그녀는 마신다. 뭘 마시느냐? A lot of water. water 셀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water 셀수 없어서 a lot of 붙었어요. a lot of는 뒤에 뭐 새든지 말든지 어떤 명사든 상관없다라고 했죠. 자, 어디서 끊을까요? 전치사의 절친 누구예요? 명사 나올 때까지 묶어. in the morning. 아침에. 그쵸? 오전에. 오전에 많은 물을 마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They didn't have, 여기 not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부정문이네. 자, 부정문인 거 우리 한번 지금 보고 갑니다. They didn't have,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쵸?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Much money then. 그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셀수 없는 명사니까 much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문에서 주로 누구를 많이 붙인다? much 많이 붙인다. 그래서 여기 much 어떻게 해석한다? 그들은 그때 then이라는 과거의 특정 시점 나타내주는 거 나오고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과거니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many 그리고 much 우리 잠깐 아까 셀수 없는 명사 뭐가 있는지까지 같이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표를 정리해 볼게요. 자, many, much, a lot of 또는 lots of는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many는 뒤에 셀수 있는 명사 복수형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many teeth 여러분 치아 여러 개 있죠. 그쵸? 그 다음에 much는요. 셀수 없는 명사. 그래서 단수 형태로 쓰이는 거예요. much money. 자, 위에서 우리가 복수 형태로 쓰일 때 s나 이건 이죠. s나 뭘 붙인다? es 붙인다라고 했었죠.
그다음 a lot of는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셀수 있든지 셀수 없든지 다쓸수 있다. 자, 표로 정리하니까 좀더 간단하죠? 이표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독해 지문에서 자, 이러한 수량 형용사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량 형용사 어떤 거 있었죠? Many, much, a lot of 이런 것들이 있었죠. 어떻게, 언제 쓰이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In the 1800s, 1800년도 말하는 거죠. In Europe, 유럽에서 자 시간도 나오고 연도도 나오고 그리고 장소 나왔네요. Some people had black teeth. 자 그럼 여기서 people 사람들인데요. Some people 일부의 사람들이래요. 우리 가장 처음에 우리 수량 형용사 중에 약간의 또는 몇몇의 이러한 뜻을 나타내는 것 중에 some과 any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바로 some이 나왔습니다. 주로 긍정문에서 나와요. 그래서 일부의 또는 몇몇의 이런 뜻을 가진 수량 형용사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는 잘 배우지 않았는데 다음 강에서 some과 any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Some people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명사. 자, 몇몇의 사람들은요, had는 뭐예요? have의 과거예요. 가졌어요. 뭘 가졌어요? 무엇 가졌는데? 나 목적어 필요하죠? Black teeth. 오! teeth 뭐야? 여러분 치아죠? 이렇게 여러 개의 치아가 있는데 어떤 치아? black. 색깔을 지금 말해주는 형용사죠. 그래서 black teeth. 지금 teeth 꾸며주는 거예요. 오! 검은 치아를 가졌대요? 뭔가 희한해. 해적인가? 해적들 보면 이빨 막 새까맣잖아요. 자, 뭐지? 자, 그런데 they didn't hide them. 그들은요, hide라는 거는 숨기다라는 건데요. 무엇을 숨겨요? 그런 black teeth를 숨기지 않았어요. Instead라는 단어, 뭐뭐 대신에라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숨기지 않았대요. 그럼 대신에 뭐 했겠어요? 드러내놓고 다녔나 봐요. They were proud. Proud는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그러면 이빨이 까만데요. 이 까만 치아를 다 드러내놓고 다녔대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대요. 그들은 were proud, 자랑스러워했어요. This was. 자, 그럼 여기 있는 this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숨기지 않고 자랑스러워한 걸 말하죠. 자, 그런데 이 자랑스러워한 건요, this was because it showed they could eat 뭐뭐뭐 sugar 이렇게 합니다. Because라는 거는 뭐뭐 때문에라는 거니까 이 뒤에 이유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읽어볼게요. It showed. 자, 여기 it 주어. showed 뭐예요? 보여준다라는 거죠. 도대체 뭘 보여주는데? 도대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보여줬어요. They, 사람들이요. could라는 건 can의 과거죠. 할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They could eat 뭐뭐뭐 sugar라는 거죠. 자, 이빨이 까매지는 건왜 까매질까요? 이빨이 뭐 썩거나 안 좋아지겠죠. 자, 그런데 이건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 블랙 티스트를 막 드러내놓고 다닌다라는 거는 그들이 무엇을 먹을 수 있었다? 바로 많은 설탕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Back then 이거 많이 쓰여요. 어떤 이야기를 나타낼 때 back then 그때 그 당시에 이런 말이거든요. 자, Only rich people. rich는 부유한이라는 형용사예요. 부유한 사람들. 오직 부유한 사람들만요. 여기까지 주어져. rich people이요. could buy sugar. 뭐할수 있었어요? 바로 설탕을 살수 있었어요. 오직 부유한 사람들만 설탕을 살수 있었어요. Too much sugar made their teeth go bad and turn black. 이거 선생님 뭔가 좀 길어요. 잘 볼게요. Too much sugar라는 거는 지나치게 much 뭐예요? 많은 설탕. 자, much가 셀수 없는 뒤에 sugar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주어 여기다. 그 다음에 made 동사. 오, 선생님 made라는 거 나오면요 뒤에 뒤쪽에 좀 뭔가가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만들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Their teeth 그들의 치아를 go bad 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mad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made 다음에 어떻게 라는 게 나와요. go bad.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turn black. 어떻게 만들어요? 아, 까맣게 만들어요. 아, 그럼 여기

0: 여기서 우리가 주어와 동사가 나왔고요. 자, 메이드라는 것 뒤에 무엇을? 그들의 티스를 나왔어요. 자, 어떻게 하게 만든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게 만든다? Go bad 하게 만든다. 두 번째 어떻게 하게 만든다? And 여기 있으니까 바로 turn black, 까맣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 문장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아, 그렇죠. 얘 지나치게 지금 뭐예요? 설탕. 지나친 설탕은요, 당연히 그 이빨을 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까맣게 만들어요. It sounds strange. 그건요, 근데 이상하게 들려요. But it actually, 그건 사실상 showed, 보여줘요. They were rich. 뭐하다? 그들이 부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부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빨이 까매도 이거를 막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왜냐면 이 이빨 까만 거 자체가 뭐다? 나는 돈이 많아가지고 난 부자라서 바로 이 비싼 설탕을 사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빨 까만 게곧 뭐다? 내가 부자임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자,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골라보라고 합니다. Any가 있고요, many가 있고, a lot of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빈칸. They could eat 무슨 sugar? Sugar 어때요? 지금 셀수 있어요? 없어요? 셀수 없어요. 셀수 없는데 내가 많은 설탕이라는 뜻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many 써야 될까? much 써야 될까? a lot of 써야 될까?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any. 자, 셀수 없는 명사 나왔다. 그러면 셀수 없는 명사. 셀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쓸수 있는 거다 누구였어요? 우리 a lot of 또는 lots of 있었어요. 그 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 much 있었는데 much는 주로 부정문이라고 했죠. 자, 여기는 much 없네. 그래서 정답은 일단 a lot of가 되는데요. 앞에 있는 any 한번 볼게요. any는 뭐 약간의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any는 보통 부정문에 많이 쓰여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많은 sugar라고 그런 뜻의 단어를 넣어 주어야 하니까 a lot of 들어가면 되겠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때, 이거 요약하는 거 조금 어렵죠?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연도와 장소 나왔었죠? 인디, in the 1800 in Europe. 유럽이라는 장소에서 이때 시간 나왔었어요. Black teeth, 검은 치아. Black이라는 형용사가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앞에서 배웠던 거다, 그쵸? 여기까지 주어예요. Were a sign. Sign이라는 거는 뭘게요? 뭘까요? Sign이라는 거는 어떤 표시 그리고 상징을 말합니다. 검은 치아가 말해주는 게 있었죠. 우리가 글에서 문맥상 드러나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검은 치아. 검은 치아는 곧 뭐의 상징이었어요? 나 돈이 좀 많아. 돈 많아서 나뭐살수 있어? 나 슈거 살수 있어. 나 설탕 사서 먹을 수 있어. 요거죠. 그래서 검은 치아는요,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of가 나옵니다. of가 나오면 이거 소위 뭐뭐의라고 우리 해석해 주면 돼요. 뭐의 상징이었어요? richness,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어요. rich는 부유한이라는 형용사거든요. 근데 여기에 ness 보통 이런 게 붙으면요, 명사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풍요로움의 뭐다? 부유함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because 다음에는 이유가 나온다 그랬죠? 뒤에 이유 나옵니다. 아니, 이게 왜 부의 상징이에요? 자, 볼게요. sugar, 설탕은 was 뭐 했어요? 그리고 only people with a lot of 뭐 could eat it. 자, 그럼 여기 볼게요. sugar가 뭐 했어요? 비쌌겠죠. 그쵸? sugar가 매우 비쌌어요. 설탕은 비쌌기 때문에 오직 어떤 사람만 설탕을 살수 있었다. 부유한, 돈이 많은 사람만 설탕을 살수 있었어요. 그래서 곧 내가 이빨이 썩었다, 이빨이 까맣다라는 거는, 내가 이 비싼 설탕을 많이 먹어서 이가 썩은 거야. 그러니까, 난 자랑스럽게 내가 돈이 많은 걸 보여줘야지 하고 검은색 이빨을 드러냈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요게 비싸다라는 거. 자, 비싼이라는 형용사가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비싼이라는 거는 1번, 2번, 3번 중에 뭘까요? cheap이라는 거는 싼, 가격이 저렴한, 싼, popular, 인기가 많은이라는 거죠. 자, 인기 있는 또는 인기가 많은. 세 번째, expensive는 뭐예요? 이게 바로 비싼이에요. 그렇죠. 설탕이 비쌌어요. 그리고 오직 어떤 사람들만 살수 있냐면 with 다음에 a lot of 많은 뭐 많은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돈에 해당하는 거 뭐예요? Time, friends, money 여기에서 money 해당이겠죠?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could eat it, 그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Because는요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어 동사가 필요해요. 자, sugar was 뭐였고요? 그리고 only people. 자, 지금 절이 두 개가 나온 거야. 주어 동사, 첫 번째 절의 주어 동사, 그리고 또 only people, 두 번째 절의 주어와 동사가 나왔다. 그래서 절이 두 개구나. 이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러니까 비싼 expensive하고 money 들어간 거 3번이 되겠죠. 자, 요약하는 문장에서 우리가 왜 이걸 어렵게 생각하냐면 이 요약했을 때 글, 지문에 있는 이 단어와 조금 같은 뜻의 또 다른 단어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거 뭐였지? 무슨 내용이었지? 하고 좀 당황스러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단어, 새로운 단어 나오면 그거 같이 외워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제 풀 때도 우리가 이러한 새롭게 나온 단어들 같이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 수량 형용사 첫 번째 시간 가져봤는데요. 화면에서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배운 수량 형용사 many, much, a lot of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다 많은이라는 뜻인데 뒤에 셀수 있는 명사, 복수 명사가 오는 거는 many, 그리고 뒤에 셀수 없는 명사, 단수로 오는 건 much, 그리고 둘다 가능한 건 누구였다? a lot of 또는 lots of가 있었다. 같이 기억해 두세요. 네, 친구들, 수량 형용사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때요? 기억하기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많이 여러분들이 독해에서 보고, 이게 맞아. 이런 뜻이었지. 그리고 이거 뒤에 누가 오는 게 맞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요, 또 다른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See you next time.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 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 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 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4: Hello, 여러분과 기초 영문법 공부를 함께할 유진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마지막 워크북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유닛 17에서 18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열공도장 챌린지 정답입니다. 조금 어려웠는데요. 바로 정답은 set라는 동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We learned. 우리는 배웠다라는 주절의 시제는 과거 시제이지만 해가 서쪽으로 진다는요. 네, 변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실, 불변의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에 맞춰서 set 뒤에 s를 쓰면 됐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는 바로 will과 be going to를 사용해서 미래 시제 의문문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냥 문장이 아니고 여러분, 의문문이요. 의문문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힘내서 A번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 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는 거예요. 1번에 보니까 he is going to, be going to 뒤에는 뭘 써줘야 되죠? 동사 원형. 그래서 he is going to leave soon. 그는 곧 떠날 것이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요. going to가 나와 있네요. 그럼 앞에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they라는 주어에 맞춰서 are 써주면 되겠죠. They are going to borrow my books. 그들은 나의 책을 빌릴 것이다. 3번은요. she will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비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래서 she will be 14 years old next year. 그녀는 내년에 14살이 될 것이다. 자, 4번입니다. I 다음에요. am이 나왔고요. 비동사 뒤에 going, not going. 뭐가 답이 될까요? be going to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not을 붙입니다. 그래서 not이 먼저 나온 not going to를 골라줘야겠죠. I am not going to keep a diary. 나는 일기를 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우리 5번으로 가볼게요. 린다는 우리를 초대할 것이다. will 다음에 동사원형 invite가 되겠죠. 자, 6번은요. 토니는 나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우리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will과 not이 축약된 won't를 골라줘야겠죠. not give, not이 혼자 쓸 순 없어요. 앞에 어떤 동사가 나오던가 아니면 조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올바른 건 won't가 되겠죠. 자, 7번입니다. they will이 나옵니다. ask not ask. 뭐가 될까요? 네, 바로 부정문은 will 다음에 not을 쓴다. not ask가 되겠죠. They will not ask me that question. 그들은 나에게 그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 8번입니다. 질문이네요. Are you going to가 들어가 있죠. to clean. 그래서 are you going to clean your room? 너는 너의 방을 청소할 거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B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괄호 안에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1번. 루시는 오늘 밤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칸이 딱 두 칸인 걸 보니 우리 조동사 will을 이용해주면 되겠는데요. will, not을 축약해서 won't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Lucy won't, 그 다음에 동사 원형 sing. 그러면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 되죠. 자, 2번에 내가 설거지를 할 것이다. 우리가 설거지를 하다를 wash the dishes라고 하는데요. 칸이 좀 많아요. 그럼 be going to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I am going to. 나는 할 것이다. 무엇을요? 설거지를 동사 원형 wash 그대로 써주면 되죠. 자, 3번은요. 질문이에요. 너는 저녁을 집에서 먹을 거니? 자, 그러면은 are you going to? 라고 질문할 수 있겠다. 그쵸? 한번 써볼게요. Are you? 너는 going to. 할 것이니 무엇을 저 먹을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to 뒤에 eat 동사 원형으로 쓰면 are you going to eat dinner at home? 집에서 저녁을 먹을 거니 라는 질문이 되죠. 자, 4번 한번 볼게요. 나는 부산에 있을 것이다. 칸 두 칸이다. 조동사 will을 쓰면 되겠네요. I will 그리고 be 비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 I will be in 부산. 나는 부산에 있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는 서점에 갈 것이다. go, 가다 라는 동사 원형 있네요. 이것도 will이랑 함께 쓰면 he will go to the bookstore. 자, 6번은요. 오늘 오후에는 날씨가 좋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 6번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별표 치고 여러분 유심히 잘 봐주세요. 일단 칸이 굉장히 많아요. be going to를 쓰면 됩니다. 비동사를 먼저 쓸 텐데 주어 the weather에 맞춰서 쓰면요. is가 되겠죠. 자, is the weather, 그 다음에 going to까지 한번 씁니다. 자, 그리고 nice라는 형용사가 나오는데요. 그냥 nice만 쓰려고 봤더니 하나하나 더 남고 사실 nice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to 뒤에 동사가 쓰여야 되기 때문에 nice만 바로 쓸 수 없어요. 어떤 동사를 추가할까? 우리 이렇게 주어가 어떤 상태이다, 어떤 형용사의 상태이다라고 묘사할 때 무슨 동사로 주어와 형용사를 연결해주죠? 비동사. 그러면 우리 비동사를 원형으로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를 씁니다. Is the weather going to be nice? 그러면 날씨가 좋을까?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번에도 happy라는 형용사 나와 있으니까 비동사랑 같이 쓰면 되겠네요. 자, 부정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동사 위례 부정문으로 써볼게요. 자, 네.

will. 그 다음에 not을 쓰죠. 그리고 비동사 쓰면 they will not be happy. 그들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8번 한번 볼까요? 케이크를 조금 더 먹을래? 나에게 권유를 합니다. 자, 이때에도 우리 조동사 will로 의문문을 시작해 볼게요. Will you? 그 다음에 동사원형 have를 그대로 쓰면 Will you have some more cake? 케이크를 좀더 먹을래?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1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will은 be going to로, be going to는 will로 바꿔서 써라 라고 하네요. 자, 1번 볼게요. We will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be going to로 바꾸면요. We are. 그쵸? 주어에 맞춰서 비동사 are로 써주고요. going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은 그대로 go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는 베이커리에 갈 것이다. 자, 2번은요. She is not going to. 자, 이거를요. 우리가 will을 활용해서 부정문으로 만들어주면요. will not을 축약하면 won't가 되죠. She won't. 그리고 go 그대로 동사 원형 나와 있네요. She won't go shopping. 그녀는 쇼핑을 가지 않을 것이다. 자, 3번은요. They are going to play basketball 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그대로 우리가 will로 쓰면요. 부정문 아니고 긍정문이니까 will 하나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동사원형. They will play basketball after school. 그들은 방과 후에 농구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4번 한번 가볼게요. Matt will not study math. 자, 매트는요. 수학을 공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이거를 우리 be going to 부정문으로 쓰면요. Matt is not going to. 줄여서 isn't 라고 쓸수 있겠네요. Matt isn't going to study math. 매트는 수학 공부를 하지 않을 것이다 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은요. It will snow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는요. 눈이 온대요. be going to로 쓰면 It is going to. 그 다음에 snow라는 동사 원형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눈이 올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 10번 마무리하고 D로 넘어가 볼까요? 괄호 안에 지시대로 문장을 바꿔 쓰는 겁니다. 지시가 다 다양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 번씩 볼게요. 자, 1번은 일단 부정문으로 쓰는 겁니다. I will call him. 그러면 I will과 not을 뒤에 붙여줘야겠죠. 자, I will not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will과 not을 축약해서 I won't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I will not call him. 나는 그에게 전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자, 2번은 의문문으로 쓰는 건데요. 우리 의문문은 어떻게 쓰죠? will의 의문문. 조동사 will을 이렇게 문장 앞으로 보내면 돼요. 그래서 will they 그들은 Join our club. 우리의 클럽에 가입을 할까?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He is there on time. 그는 제 시간에 그곳에 왔다인데 미래 시제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he 하고 will로 써볼까요? He will be there. 그는 그곳에 제 시간에 있을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is라는 동사를 우리가 비동사, 원형으로 바꿔준 거예요. 네. 자,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She invites a lot of people.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다. 현재형인데 미래시제로 바꾸는 겁니다. 이때도 우리 will로 써볼게요. She will invite. 그녀는 초대할 것입니다.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을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은요. be going to를 이용해서 써라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that 하고 비동사 뭘 써줄까요? is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that 아빠는 is going to 자, 그 다음에 동사 makes의 원형을 써야겠습니다. that is going to make lunch 아빠는 점심을 만들어 줄 겁니다. for us 우리를 위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때에도 be going to를 이용하라라고 하네요. 주어가 he입니다. 그럼 비동사 뭘 써주죠? is. 그래서 he is going
to. 자, 그 다음에 goes라는 동사를 원형으로 쓰면 go가 되겠죠. He is going to go to the airport. 그는요, 공항으로 갈 것이다. 자, 7번입니다. I wear a seatbelt. 나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위를 이용하여 미래 시제로 바꾸면요, I 다음에 위를 추가하면 되겠죠. I will wear a seatbelt. 네, wear가 보통 입다란 뜻인데 여기서 seatbelt와 쓰이면 안전벨트를 착용하다라는 뜻이 돼요. 자, 8번입니다. Yesterday, 어제라는 시간 부사를 tomorrow로 바꿔서 쓰래요. 그러면요, 시제를 우리가 tomorrow에 맞춰서 미래 시제로 바꾸면 돼요. 위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I will, 그리고 wrote라는 동사를 원형으로 바꿔줘야겠죠. I will write a letter. 나는 편지를 쓸 것이다. 누구에게? To her, 그녀에게 언제? 내일. Tomorrow. 자, 마지막 9번 한번 보겠습니다. Tony came to my birthday party last Sunday. 자, 과거형 문장이에요. 지난주 일요일에 내 생일 파티에 왔다. 근데 last를 뭐로 바꾼다? This.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에 올 것이다. 미래 시제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토니는요, 우리 will을 활용해 볼게요. came의 동사 원형 come이 되겠죠. Tony will come to my birthday party. 토니는 내 생일 파티에 올 것입니다. 언제요? 이번 주 일요일에까지 this로 바꾸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will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be going to를 활용해서 적어도 충분히 알맞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닛 17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유닛 18로 넘어왔습니다. 시제의 일치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A번,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베토벤은 1827년에 죽었다. 과거 시제로 써야 되죠? died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속담입니다. No news is good news. 무슨 뜻이냐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속담이에요. 속담은 현재 시제로 쓴다. 자, 3번은요.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이다. 어때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is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지구는 둥글다. 그쵸? 이것도 불변의 진리. 현재 시제 is가 되겠고요. 5번에 Koreans know. 한국인들은 안다. 무엇을 안다? 독도가 한국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것도 어떤 사실이기 때문에 belongs. 현재 시제로 써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6번 보겠습니다. 물은요, 언데요? 언제? 섭씨 0도에서. 그러면 이것도 변하지 않는 어떤 과학적 사실이죠. Water freezes. 현재형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7번의 경주는요, the capital, 수도입니다. 신라 왕조의 수도. 자, 그러면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과거에 경주는 신라 왕조의 수도였다. was가 돼야겠죠. 경주 was. 자, 8번 보겠습니다. The plane, 비행기는요, at the airport,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In 10 minutes. In 10 minutes 무슨 뜻이에요? 10분 뒤에, 10분 후에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미래 시제로 우리가 써줘야 되는데, 지금 고를 수 있는 답이 arrived, 과거형 동사, 그리고 is arriving, 현재 진행시제밖에 없어요. 답은 뭘까요? 바로 is arriving이 됩니다. 자, 이거 8번 별표 한번 쳐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도착하다와 같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이면 충분히 현재 시제, 현재 진행 시제로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좀 예외적인 동사였죠. is arriving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9번의 폴은요, go shopping with Jane on Tuesday. 화요일에 제인과 쇼핑을 갈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 있습니다. will을 골라줘야 됩니다. is going to be가 안 되는 이유는 going to까지만 쓰면 되는데 비동사가 같이 나와 있잖아요. be를 쓰면은 be고 동사가 두개 나오니까 이상하죠? 답은 will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은요. Jake is about. 자, be about 무슨 표시예요? 무슨 표현이에요? 막 무엇을 하려고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제이크는 덕수궁으로
막 가려고 한다. Be about to

go가 되겠습니다. to 다음에 동사 원형의 형태. 자, B로 한번 가볼게요. 문장이 바르게 쓰였으면 O, 틀렸으면 X 표시해 보겠습니다. 1번에 he is busy now. 그는 지금 바쁘다. 어때요? 현재 시제로 올바르게 쓰인 문장입니다. 2번은 속담이에요. Every dog has his day.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라는 속담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누구에게나 좋은 날이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속담이니까 현재 시제로 맞게 잘 쓰인 문장이죠. 3번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은 breaks out. 현재 시제로 쓰였죠. 과거 있었던 역사적인 일은요. 과거 시제로 써야 된다. 틀린 문장. 4번은 킹 세종,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했다. invent, 현재 시제로 나와 있는데요. 네,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은 과거 시제로 써야겠죠. 틀린 문장 되겠습니다. 자, 5번은요. 20 and 10 made 30. 무슨 뜻이냐면 20 더하기 10은 30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거죠. 20 더하기 10은 30이다. 그렇기 때문에 made라는 과거형 동사가 아닌 현재 동사로 나와야겠습니다. 그래서 1, 2번만 맞고 3, 4, 5는 틀렸다. 자, 다음 문장 이어서 가볼게요. The sun is larger than the moon. 태양은 달보다 크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올바르게 쓰인 문장. 자, 7번은요. Rosa is about to visit her uncle's house soon. 로사는요, 지금 누구를 방문하려고 그러죠? 삼촌의 집을 막 방문하려고 한다. be about to 다음에 동사 원형 형태 알맞게 쓰였습니다. 자, 8번은요. tomorrow afternoon 내일 오후에 있을 미래의 일인데요.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leave 떠나다 출발하다와 같은 동사들은요. 현재 진행 시제로 미래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죠. He is leaving for Europe tomorrow afternoon. 올바른 문장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It was raining now. 자, now, 지금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는 것은 현재 시제, 현재 진행시제로 써줘야 되는데, was, 과거 진행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It is raining이 돼야겠죠? 틀린 문장. 자, 10번 보겠습니다. She will do her homework yesterday. 그녀는 그녀의 숙제를 할 것이다. 근데 언제요? Yesterday. 어제가 나와요. 자, 이거는 틀린 문장이죠. 만약에 미래 시제로 쓰고 싶으면 yesterday를 지워주거나 아니면요, yesterday에 맞춰서 동사를요, 과거형으로 바꿔주거나 둘중 하나를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빈칸에 알맞은 동사를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골라 써보겠습니다. 동사는요, 한 번씩만 사용할 것. 자, 1번. My sister learned. 나의 여동생은 배웠습니다. 뭐라고요? The sun, 해가 east, 동쪽에서 뜬다는 것을 배웠죠.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일반적인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뜨다, rise라는 동사를요. 현재 시제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The sun이라는 주어에 맞춰서 s 붙여줍니다. 자, 2번은 나는 몰랐어요. I didn't know. 무엇을? Alexander Graham Bell. 이 벨이라는 사람은요. 전화기를 발명했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과거 있었던 일. 자, invent, 발명하다라는 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줄게요. Alexander Graham Bell invented the telephone. 자, 3번입니다.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학교까지 every day, 매일 버스를 탄다. 자, 매일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 습관입니다. 습관은요? 우리 현재 시제로 쓰죠. 그렇기 때문에 take a bus, 버스를 타다를 현재 시제에 맞춰서 takes a bus라고 써야겠죠. 왜냐하면 주어가 he잖아요. 3인칭 단수주어에 맞춰서 s 붙인다. 자, 4번 가보겠습니다. My grandfather always said, 나의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인생은 짧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속담입니다. 인생은 짧다. 속담은요, 우리 현재 시제로 써주죠. 비동사를 활용해서 is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I found
found가 찾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알아내다, 알다, 알게 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I found 나는 알았다 무엇을요? The Gulf War 걸프 전쟁이 청

1991년에 일어났다는 것을. 자, 일어난 거는 과거의 역사적인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breakout을요. 과거형으로 쓰면 broke ou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found the gopher broke out이 되겠죠. 자, 이어서 우리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told me.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뭐라고요? 2 and 2, 2 더하기 2는 4가 된다는 것을. 자, 이때 우리 make라는 동사를 써주면 되겠는데요. 2 and 2. 예전에 우리 비슷한 예문 봤던 것 같은데, 단수 취급합니다. 하나의 계산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산식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make 뒤에 s를 붙인다. 2 and 2 makes 4. 이것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죠. 2 더하기 2는 4라는 거. 그래서 현재 시제로 써주는 겁니다. 자, 7번입니다. 나는 in 3 years. 자, 3년 뒤입니다. 나는 3년 뒤에 a nice car. 좋은 차를 살 거야 라고 쓰면 되겠죠. 자, buy, 사다라는 동사를 우리 미래 시제로 써주겠습니다. will과 같이 써볼까요? I will buy. 또는요, be going to로 쓰면 I am going to buy a nice car. 이렇게 써도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그는요, 4 hours ago, 4시간 전에 pool, 수영장에서 뭘 했을까?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겠죠. 자, swim, 수영하다를 4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형으로 써줍니다. He swam. 자, 9번은요, 그녀는 last Sunday,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던 과거 일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all her money, 그녀의 모든 돈을 어떻게 했을까? 다 썼대요. 그럼 쓰다, 돈을 쓰다, 우리 spend money라고 하는데, spend의 과거형은 spent가 돼요. 그래서 she spent all her money. 그녀는 그녀의 모든 돈을 썼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Next week, 다음 주에 있을 미래의 일이네요. 톰은요, 런던으로 갑니다. 언제? 다음 주에. 자, 그러면 우리 go, 가다를 미래 시제로 써주면요. will이랑 같이 쓰면 되겠죠. Tom will go to London. will 말고도 만약에 be going to를 쓰면요. Tom is going to go to London.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 D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동사의 시제를 바르게 고쳐보는 겁니다. 지금 시제가 다 틀린 문장들이에요. 자, 1번. I have a fever yesterday. Yesterday라고 하면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나는 열이 났다라는 문장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have는요, 과거형이 어떻게 될까요? ha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 had라고 동사를 바꿔주는 거죠. I had a fever. Had a fever, 열이 났다란 뜻입니다. I had a fever yesterday. 나는 어제 열이 났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She paints my room tomorrow. 자, 내일 있을 일인데, paint, 현재 시제로 쓰였죠. 우리 will을 활용해서 과거가 아니고 미래로 바꿔주겠습니다. 미래 시제로. 자, she 다음에 will을 쓰면 되겠다. 그쵸?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paint. She will paint my room. 그녀는 내 방을 페인트 칠할 겁니다. 언제요? 내일, tomorrow. 자, 3번에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영국의 극작가입니다. 이분은 옛날에, 오래전에 many plays, 많은 희곡들을 썼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rite라는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볼게요. 자, 윌리엄 셰익스피어.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은, 자, 우리 write는 과거형 어떻게 쓸까요? 네, wrote가 되겠습니다. wrote. wrote, 그는 썼습니다. 무엇을요? 많은 희곡들을, many plays. 네. 자,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I see Henry 2 weeks later. 2 weeks later이라고 하면은 언제 있을 일인가요? 2주 뒤에라는 뜻이요. 나는 헨리를 2주 뒤에 만난다. 미래 시제로 바꿔서 써볼게요. 이번에는 be going to를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 I 다음에 be 동사 am going to. 그 다음에요. see Henry 2 weeks later. 나는 2주 뒤에 헨리를 볼 것이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어서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we start

0: at 9 tomorrow morning. 우리는 내일 아침 9시에 시작을 할 것이다. 미래 시제로 바꿔줘야겠죠? will을 써볼게요. We will, 그 다음에 동사 원형 start. At 9 tomorrow morning. 우리는 내일 아침 9시에 시작할 것이다. 미래 시제로 바꿔줬습니다. 자, 6번에 사과는 우리의 건강에 좋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apples are good for our health. 사과는 우리의 건강에 좋다. 현재 시제 문장. 자, 7번은요, now, 지금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제 또는 현재 진행 시제로 바꿔주면 되겠는데요. 현재 시제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 read 뒤에 s를 붙이면 되겠죠. 주어에 맞춰서 she reads a book now. 그녀는 지금 책을 읽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John Lennon은요, dies in 1980. 198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형 동사로 바꿔야겠죠. John Lennon, 그 다음에 died. 그러면 죽었다라는 동사가 돼요. 언제요? In 1980, 1980년에. 자, 우리 여기까지 유닛 18 문제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본 교재 랩업 부분을 통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 복습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미래 시제 쓰임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그리고 be, going to 동사 원형의 형태로 오늘 문제 풀어봤는데요. 자, 과거 시제와 함께 쓰이는 부사구들. last, ago, 지난, 뭐뭐 전에란 표현이죠. 그리고 그 외의 부사구들도 한번 체크하면서 아, 이런 것들은 과거 시제와 함께 쓰이는구나라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미래 시제와 함께 쓰이는 부사구들도 있습니다. 이것들도 참고해서 이러한 부사구들은 미래 시제와 함께 써야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마저 복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열공 도장 챌린지 바로 여러분이 will과 be going to를 사용해서 미래 시제 의문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열공 도장 챌린지 꼭 참여해 주시면 선생님이 열공 도장 쾅 찍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실전 테스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 꼭 풀어 오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해마다 1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벌쏘임 사고.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7월부터 9월까지는 1년 중 벌쏘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피해 사고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요. 벌쏘임 사고는 예방과 더불어 사고 이후 대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벌쏘임 사고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첫째, 벌집을 건드렸다면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둘째, 벌에게 쏘였다면 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긁어내듯 제거합니다. 셋째, 벌에 쏘인 상처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고 얼음 주머니 등을 이용해 진정시킵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 요법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벌쏘임 사고 후 무증상 시에도 1시간 이내로 병원에 방문합니다.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한 벌쏘임 사고 대처 요령. 꼭 기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올인원 중학영어 292강 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화요일날은 우리가 월요일날 배웠던 내용을 읽기로 반복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어제 우리 이제 가정법 공부했기 때문에 가정법을 활용해서 자, 오늘 구문 분석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복기까지 하는 그런 과정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할 내용과 순서는 먼저 구문 분석하고 해석 연습한 다음에 자, 그 내용들 그대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정리하시면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정의 개념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if절의 내용이 가정 상황이냐 아니면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단순 조건의 상황이냐를 동사를 통해서 표시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if절이 지금 문장 끝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now가 보여요. 근데 now와 호응을 하는 시제는 현재 시제거든요.

나와 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죠? 자, if 절이, 자, 이제 뭐다? 가정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에 적용을 받고 있으면 이것은 지금 실현이 가능한 조건인가요? 아니요. 실현이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그녀는 현재 그 동네를 잘 모르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자, 어떤 조건을 부여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녀가 그 이웃 동네 지역을 알고 있다면 이런 얘기인데, 자, 요거는 지금 실현 가능성이 없는 조건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고, 요 부분은 당연히 MT가 되겠습니다. 자, 주절은 어디에 되어 있나요? 바로 she가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동사는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가정법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알고 있다면 앞으로 뭐뭐 할 텐데, 앞으로 뭐뭐 해야 될 텐데, 앞으로 뭐뭐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뭐뭐 할지도 모르는데, 물론 가정 자체가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would를 쓰든 should를 쓰든 could를 쓰든 might를 쓰든 네 가지 모두 다 실현 가능성이 제로인 것은 맞지만, 자, 그래도 그 안에서의, 자, 실현 가능성을 would부터 might까지 이렇게 우리가 나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would를 썼기 때문에 would는 실현 가능성이 그나마 그 안에서, 자, 가정법 안에서 제일 높은 거예요. 자, 그 지역을 만약에 잘 안다면 추천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추천할 텐데, 장소를. 자, 그 마지막에 나온 to 부정사는 어때요? 요건 바로 앞에 있는 place를 수식하는 ma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동사와 목적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그녀가 이 동네를 잘, 만약에 하나라도 잘 안다면 방문할 장소를 추천할 텐데, 에이, 동네를 잘 모르니까 추천 못해 라고 하는 한 가지의 팩트를 가정의 법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문 분석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여기에 would를 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다른 조동사를 썼을 때 어떤 뉘앙스인지를 따져보면요. 여기에 제가 이제 might를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might는 가능성이 낮은 거잖아요. 뭐뭐일지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 동네를 만약에 그 사람이 잘 알면 방문할 장소를 추천해 줄지도 모르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낮지만 그 안에서도, 낮은 가능성 안에서도 우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트까지의 실현 가능성이, 자, 순서대로 그렇게, 자, 나타나진다.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말입니다. 자, 이 문장 여러분들, 포인트는 가정법의 룰을 여러분들 적용하시는 것인데요. 적용하셔서 한번 이 문장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자, she would recommend. recommend가 추천하다죠. a place to visi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문할 장소를 추천해 줄 텐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건은요, if she knew the neighborhood now.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네이버는 이웃에 사는 사람을 말해요. 이웃 사람을 말하고요. 자, neighborhood는, 자, 이웃 동네 지역을 표시하는 단어다. 이렇게 두 가지도 구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1번에 여러분들 가정법의 현재를, 가정법의 과거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정법 과거를 다시 한번 적용해 봤는데요. 자, 조금 더 어제 배운 내용들이 정리가 좀 잘 되고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요거 지문 안에서 제가 뽑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If there's ginseng inside. 자, 안쪽에 말이죠. 진생이라고 하는 거는 인삼이죠, 인삼. 자, 인삼을 ginseng이라고 하는데요. 자, there is는 뭐뭐가 있다니까. 만약에 안쪽에, 여기는 이제 닭의 안쪽을 말하는 걸 거예요. 안쪽에 인삼이 있다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동사를 썼어요. 그럼 이거는
가정법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가정법이 아니에요. 이건 conditional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단순 조건의 현재고요. 만약에 진생이 있으면 it is called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 지금 동사인데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뭐뭐라고 불리운다. 그럼 뒤쪽에 삼계탕은 당연히 보호가 되겠죠. 아, 그래서 인삼이 들어 있으면 닭을 갖다 우리가 삶는데 그 배 안에다가 뭘 막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 내부에 인삼이 있으면 삼계탕이라고 불리우지만 똑같아요. 뒤쪽 구조도 no 진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삼이 없으면 그것이 뭐라고 불려요? 주어 동사에 마찬가지로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백숙이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그 저도 사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재밌는 그런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아, 똑같이 물에다 끓이는 거 어떤 건 백숙이라고 그러고 어떤 건 삼계탕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삼의 유무로 이렇게 구분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자 그런 지문 안 했어요. 지금 뽑아온 건데요. 매우 흥미로웠던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어때요? 이거는 가정이 아니죠? 있으면 뭐라고 부르고 없으면 뭐라고 부르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가정의 법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없죠. 직설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설법이 사용됐을 때는 여러분도 굳이 여기에다가 뭐 would, should 뭐 이런 거 쓸, will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문맥에 맞춰서 미래 시점이 필요하면 미래로 쓰고 미래 시점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현재로 써도 그건 상관없어요. 자, 전혀 이상 없이 자연스럽죠? 자, 그러시면 먼저 구문분석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사들이 맨 앞에 자 but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동사의 보어로 구성된 동일한 시스템이 자 but 앞뒤에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이 문장도 자 복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If there's ginseng inside, 만약에 인삼이 있으면 it is called 삼계탕 이렇게 돼 있죠? 네. But if there's no ginseng, 자 진생이 없으면 it's called it is called 백숙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그 원어민들 만나서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되게 실용적인 그런 문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렇게 복기 마무리 짓고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입니다. 3번 어떻습니까? 자, 이번에는 if절이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부모님들이 전화하고요. 우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if는 항상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접속사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 if를 드려봤어요. 자, if는 부사절의 접속사로 쓰일 수 있지만 명사절에도 쓰일 수 있죠. 자, check가 타동사예요. 자, 그럼 타동사 이하에 목적어가 와야 되잖아요. 자,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if다. 자, 그땐 뜻이 뭐죠?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뭐인지 아닌지에 명사절 접속사로 if가 쓰였는데 그 안에 가정법이냐 단순 조건이냐를 논할 이유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명사절에 사용된 if 이하에는 단순 조건이냐 가정이냐를 아예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자 그런 직설법 시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점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자 요게 요 if를 제가 좀 집어넣어 봤어요. 자, 요 전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한 덩어리로 지금 묶여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전화한대잖아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점검해 보기 위해서 전화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자, 요 맨 뒤에 아이는 자, 바로 MD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정리를 하고 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바로 뭐뭐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자, if는 이제 접속사니까 당연히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올 텐데요. 자, 그들의 아이들이 어때요? have attended. 출석을 해 왔는가? 자, attend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딴 거보다도 타동사가 먼저 생각나야 된다 그랬죠? 을룰로 번역되진 않지만 자, 그래서 classes라고 하는 목적어가 등장했어요. 그들의 아이들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돼요? 수업에 참여를 계속 잘 해왔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때요? 여기는 지금 done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have까지가 중복 생략된 거예요. 그들의 아이들이 have done, 행하다죠? 행하여 왔는지 현재까지 뭐를요? their coursework가 되겠습니다. 자, coursework는 일종의 숙제 정도로 보시면 돼요. homework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학과의 그런 과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 요거는 과제 정도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계속 잘 해왔는지, 숙제를 잘 해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뭐뭐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이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3번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if 다음에는 무조건 단순 조건이나 혹은 가정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명사절의 if는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복기 한번 해보셔야죠. 자, some parents call us. 우리에게 전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 to check if 뭐뭐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뭘 점검하는 거죠? 자, their children have attended classes and done their coursework.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3번도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네 번째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바로 if 다음에 현재 동사가 나왔고요. 뒤쪽에 지금 will이 나와 있어요. 아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뭐 그냥 단순 조건인 거죠, 지금. 자,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손을 씻는다면 이런 얘기예요. 뭘 가지고? With this handwash입니다. Handwash는 여러분들 손 세차를 말하기도 해요. 손을 가지고 자, wash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손을 닦는 것도 handwash라고 해요. 자, 그리고 손 닦는 물건 있죠? Handwash product를 줄여서 handwash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손 세정제 정도로 번역할 거예요. 손 세정제를 가지고 손을 닦으시면 어떻게 돼요? 당신의 손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부드러워질 거예요. 끝. 자, 뭐뭐 한다라고 하더라도, even if는 만일 뭐뭐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예요. 자, put on은요, 여러분들, 착용하다. 몸에 뭔가를 갖다 착용하고 입다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핸드크림을 입는다는 얘기는 뭐죠? 바르다로 번역하실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put on은 해석이 다양하게 될수 있으니까, 자, 그 점도 여러분들, 입다로만 하지 마시고 기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신이 핸드크림을 바르지 않더라도 손이 부드러울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어때요? 반대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세정제로 손을 닦지 않으면 소프트하지 않을 것이고, 닦으면 소프트할 것이고, 두 가지 가능성이 여기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법적으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 상황을 현재 동사로 이렇게 if절에 표시를 한 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요 정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잘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요 문장도 자, 이렇게 저희가 구문 분석 먼저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복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wash your hands, 뭘 가지고요? 자, with this hand wash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만약에 씻으시면요, 어떻게 되나요? Your hands will be soft. 부드러워질 거래요. 자,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even if you don't put on hand cream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됐죠? 자, 이래서 여러분들 단순 조건의 현재 자, 문장 하나 다시 한번 좀 보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니까 자, now라고 하는 현재 시점이 나와 있는데 동사가 과거로 쓰여져 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실현이 불가능한 자, 희망 상황이다. 내가 사전을 만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요거는 지금 M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빌려줄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액면상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과거를 기준으로 한 미래 시점이기 때문에 would를 썼지만 실제로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 앞으로 뭐뭐 할 텐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그 가능성에 따라서 would를 쓰기도 하고 could, might, should까지 여러분들 써보실 수 있겠어요. lend는 빌려주는 것이고요.
자, 그러므로 목적어가 왔고 그 다음에는 MD 이렇게 연결되는 문장이

0: 되겠네요. 자, 가정법의 과거. 자, 문장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 보셨습니다. 좀 더 깔끔해졌죠? 자, 이렇게 구문 분석하시면 되고요. 자, 이 문장 여러분들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If I had a dictionary now, I would lend it to you.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었어요. 자,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우신 문장들 다시 한번 자,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네요.
1: She would recommend a place to visit if she knew the neighborhood now. If there is ginseng inside, it is called samgyetang. But if there is no ginseng, it is called baekseuk.

0: Some parents call us to check if their children have attended classes and done their coursework. If you wash your hands with this hand wash, your hands will be soft even if you don't put on hand cream. If I had a dictionary now, I would lend it to you.
1: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제 배우셨던 가정법, 그 다음에 단순 조건의 현재, 자, 다섯 문장으로 연습을 좀 해보셨어요. 자, 좀 더 여러분들 확실하게 정리가 잘 되고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필요한 복습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강의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놔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5: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논픽션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난 강의에도 우리 재밌는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은 그런 논픽션 비문학 책을 만나보았는데 오늘도 그런 유사한 책을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What Makes a Rainbow? 하, 우리 추억 속에, 우리 친구들은 추억이 아닐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비가 온 다음에 하늘을 보니까 무지개가 있어. 그런데 무지개를 쫓아가 본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무지개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지개의 정체는 무엇인지, 왜 우리는 무지개를 잡을 수 없는 것일까요? 자, 그리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Be Made Of, Be Made From, Be Made With의 차이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에 조금 더 초점 맞춰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음원을 들어보고 책을 펼쳐서 글을 읽어볼까요?
1: What Makes a Rainbow? By Debbie Villardi. Chapter 1. Rainbows. A rainbow is a curved line of colors in the sky. Most rainbows happen after rain. Sunlight hits water drops at an angle. Beautiful colors appear. Chapter 2. Light. Light moves as a wave from the sun. It hits objects on Earth. The objects absorb some of the light. They reflect the rest of it. Light comes in different wavelengths. These are the colors that people see. Different objects absorb different wavelengths of light. People do not see the light an object absorbs. People see the light that is reflected. For example, a leaf is green. The leaf reflects the wavelength people see as green. Sunlight is made of white light. It appears colorless, but it contains wavelengths of all colors.
0: What makes a rainbow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무지개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것이죠.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 Rainbows, 무지개입니다. A rainbow is a curved line of colors in the sky 라고 되어 있네요. 무지개라는 것은 is a curved line.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Curve라는 것은 우리가 제가 이거를 curve 해볼게. 오, 휘어집니다. 휘어지지 않죠. 네, 그래서 curve라는 것은 구부리다 라는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curved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부러진이라고 하면 되겠죠. 무지개라는 것은 구부러진 선입니다. 혹은 띠라고 할 수 있겠죠. Of colors in the sky. 하늘에 있는 색의 구부러진 선이나 띠 같은 것이 됩니다. Most rainbows happen after rain. 대부분의 무지개들은 happen이라고 하면 발생하다, 일어난다, 생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무지개들은 생깁니다. 언제 생기냐면 after rain,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생기게 됩니다. Sunlight hits water drops at an angle. Sunlight, 햇빛이 hits, 탕 때리게 됩니다. 햇빛이 이렇게 쫙 내리쬐는다라는 것이겠죠. 햇빛이 쫙 때리게 됩니다. 무엇을 때리냐면 water drops. water drop이라고 해서 물방울이 되겠죠. 물방울을 at an angle, 어떤 특정한 각도로 때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햇빛이 하늘에서 쭉 내리쬐는데 물방울이 공기 중에 둥둥 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들어가고 이렇게도 들어가고 어떤 각도로 물방울을 쏘고 물방울을 탁 때린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요. Beautiful colors of appear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방금 봤던 angle 이라는 것은 제가 말로 설명드렸었죠. 각도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beautiful colors. 그 다음에 이렇게 물방울을 탁 때리고 나니까 햇빛이요. beautiful colors. 아름다운 색깔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색깔이 appear.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Chapter 2. Light. 이제 빛입니다. Light moves as a wave from the sun 이라고 되어 있네요. 빛은 움직입니다. 이동합니다. As a wave from the sun. 태양으로부터, 해로부터 이런 파장, 물결로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 눈에는 사실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는 이런 물결이 보이진 않죠. 바다에 가면은 파도는 물결이 치지만 혹은 우리가 물에 돌을 이렇게 퐁당 빠뜨리면 이 물결이라는 게 보이지만 빛이 물결을 이루면서 나에게 오고 있다. 혹은 아, 제가 예를 들어서 아, 오늘 햇빛이 참 좋다. 아, 이 빛의 물결을 봐. 이 물결이 눈에 실제로 보이진 않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결로서 우리에게 온다. 물결로서 빛이 이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t hits objects on earth. it hits 그것은 이 빛들은 때립니다. objects 물체를 때리겠죠. 물체요. on earth 지구에 있는 물체를 때리게 됩니다. 그죠? 빛이 쫙 내리쬐는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물체에도 그 빛이 도달한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The objects absorb some of the light. The objects, 이 물체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absorb. absorb는 바로 흡수하다가 되겠죠. 흡수하게 됩니다. some of the light. 이 빛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에 빛이 쫙 내리쬐게 되면 이 리모컨이 어떠한 빛을 흡수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일도 생기냐면 they reflect. 그리고 저기 있는 the objects를 대신하는 게 바로 지금 아래줄에 있는 they가 되겠죠.

0: 그래서 이 물체들은 reflect는 무엇이냐면 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빛이 쫙 내리쬐고, 그리고 이 물체가 어떤 빛은 흡수한 반면에 이 어떠한 빛의 종류들은 반사를 튕겨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반사하게 됩니다. The rest of it. 나머지 빛들을 다 튕겨낸다. 반사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무지개가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형성되는 그 과정이나 원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한번 보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1. Rainbows. A rainbow is a curved line of colors in the sky. Most rainbows happen after rain. Sunlight hits water drops at an angle. Beautiful colors appear. Chapter 2. Light. Light moves as a wave from the sun. It hits objects on Earth. The objects absorb some of the light. They reflect the rest of it.
0: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Light comes in different wavelength라고 되어 있네요. 빛은 오게 됩니다. 어떻게 오냐면 in different wavelength. 다른 wavelength. wavelength라는 것은 바로 파장이 됩니다. 파장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빛이 이루고 있는 이런 물결 무늬의 그런 파장, 이런 움직임을 의미하게 되겠죠. These are the colors that people see. 이런 것들이 are the colors, 색깔이 됩니다. 사람들이 볼수 있는 색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 안에 있는 이 색들, 우리 사람들이 볼수 있는 모든 색깔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도 보면 책 표지에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이런 색깔들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Different objects absorb different wavelength of light. 그래서 다른 물체들은, objects 하면 물체죠. 다른 물체들은 absorb는 흡수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물체들을 흡수합니다.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들은 이런 빛을 흡수하고 이런 빛을 반사하고 튕겨내고, 그리고 어떤 물체들은 아까 전에 또 다른 물체가 흡수한 것을 반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물체들이 흡수하는 빛들이 다르고 그다음에 반사하는 그런 빛도 다르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것이죠. 넘어가 볼까요? People do not see the light an object absorbs. 자, 예를 들어서 people do not see the light an object absorb라고 되어 있네요. 사람들은 do not see the light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an object absorbs 어떤 물체가 흡수한 그 빛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People see the light that is reflected. 사람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봅니다. The light 빛을 보는데요. That is reflected. 반사된 빛을 본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제 앞에 케이크 있고요. 피자가 있고요. 불고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중에 두 가지를 흡수해 보겠습니다. 제가 불고기와 케이크를 흡수합니다. 제가 불고기와 케이크를 흡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피자를 반사,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친구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물론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단순히 제가, 맛있다. 다 먹고 나서, 나뭐 먹을게? 라고 질문한다면, 제가 이미 흡수했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피자, 즉, 제가 반사한, 제가 거부한 그 음식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특정한 색깔의 빛은, 특정한 파장의 빛은 흡수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흡수한 빛 이외의 반사한 빛들은 이제 우리 눈으로 들어온 거겠죠. 왜? 그 물체 안에 안 들어갔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검정색인 이유는, 혹은 여기 있는 이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제 여기는, 노란색을 반사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흡수하고, 노란색을 반사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이게 노란색으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이런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운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배우는 즐거움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For example, a leaf is green. 예를 들자면, 나뭇잎은 초록색이에요. The leaf reflects the wavelength people see as green. 이 나뭇잎은 reflects, 반사합니다. 무엇을 반사하냐면, the wavelength, 파장을 반사하는데요. People see as green. Green, 사람들이 보는, 초록색으로 보는 파장을 반사하는 것이겠죠. 즉, 초록색의 파장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게 나뭇잎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나뭇잎은 초록색 파장을 흡수하지 않고 튕겨낸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튕겨낸 이 초록색이 어디 가는가? 우리 눈으로. 공기 중에 막 있겠죠. 그게 우리 눈으로 들어와.

0: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게 아, 초록색이구나.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넘어가 볼까요? Sunlight is made of white light. 햇빛은 is made of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흰색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흰 빛이죠. It appears colorless. 흰색 빛인데 그러나 햇빛은 나타납니다. 뭐로 나타나냐면 colorless. colorless라고 하면은 바로 무색의 color이라는 것이 색이고요. less는 없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없는 아무 색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But it contains wavelength of all colors. 하지만 그 햇빛은 contains, contain은 포함하다,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햇빛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wavelength, 파장들을 가지고 있죠. of all colors, 모든 색의 파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색의 그 빛이 다 섞이면 햇빛처럼 햇빛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투명색이죠. 투명같이 흰색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만 무색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무색처럼 보인다. 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보면 Sunlight is made of white light이라고 되어 있죠. 햇빛은 흰색빛, white light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be made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뭐뭐로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총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세 가지를 전치사에 약간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be made of, be made from, be made with의 차이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비슷비슷합니다만은 사용되는 그런 상황이 약간씩은 다 다릅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 table is made of wood. 자, 예를 들어 여기에 탁자가 있습니다. 탁자가 톡톡톡 두드려보니까 콩콩콩 나무 소리가 나요. 딱 보기에도 나무예요. 그러면 The table is made of wood. 탁자는 나무로 되어 있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가 되겠죠. of라는 것은 어떤 구성품, 그 부분을 의미합니다. 부분. 어떤 물체가 있는데 거기 일부분을 의미하는 그런 핵심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그 원래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여기에 보면 이런 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자에 보니까 이게 또 소리 들리시죠? 나무로 되어 있죠. 그러면 아, 이 의자의 일부분이 바로 이 나무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거의 일부분이 어떤 소재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나무라는 것이 어떻게 변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일부분으로 쓰이고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be made of라는 것은 물질의 원래의 형태나 성질을 유지하는 그런 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the table is made of wood라는 것은 아, 테이블이 있는데 여전히 거기에 나무라는 것이 변형이 되지 않고 그냥 나무를 자르기만 해서 나무라는 그 원래의 성질은 그대로 있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paper is made from wood라고 하면은 종이는 나무로 되어 있다. 나무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그럼 종이는 우리가 종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이건 나무인가? 이건 종이인데. 그래서 원래의 성질을 잃은 것이 바로 be made from입니다. from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약간 거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그 처음 시작 지점부터 즉 원래 시작은 나무였지만 최종 종착지인 종이가 되기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는 것. 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물질의 원래의 형태나 성질이 좀 변했다. 거리가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cake is made with flour, sugar, and eggs라고 돼 있죠. with라는 것은 가지고 제가 제 손에 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래서 케이크는 뭐로 만들어져 있냐면 재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것은 바로 재료들을 여러 가지를 나열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케이크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밀가루랑 그다음에 flour 하면 밀가루죠. 밀가루와 설탕이랑 그다음에 달걀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쓸 때는 be made with 뭔가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럴 때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of랑 from 그리고 with까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유사하지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오늘 배운 내용을 일단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ight comes in different wavelengths. These are the colors that people see. Different objects absorb different wavelengths of light. People do not see the light an object absorbs. People see the light that is reflected. For example, a leaf is green. The leaf reflects the wavelength people see as green.

0: Sunlight is made of white light. It appears colorless, but it contains wavelengths of all colors.
1: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이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2: Curve. Curve. A rainbow is a curved line of colors in the sky. Absorb. Absorb. The objects absorb some of the light. Reflect. Reflect. They reflect the rest of it. Colorless. Colorless. It appears colorless. Contain. Contain. But it contains wavelengths of all colors.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는데요. 오늘은 less라는 표현입니다. less라는 것은 뭐뭐가 없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less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두 개의 단어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방금 아까 전에 그 책에서 나왔던 그 표현입니다. colorless가 되겠죠. color이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 색입니다. 색이 less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olorless라고 하면은 색이 없는 바로 무색의라는 표현이 될 것이고요. speechless에서 speech는 말입니다. 말, 연설이라는 것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speech, 말이 없는 이라는 의미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peechless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이렇게 막 말을 하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말문이 꽉 막힌, 말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 의미로는 말문이 막힌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이렇게 less라는 것은 없는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일상에서 이걸 본다, 아, 이런 의미구나 참고해서 단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기까지 하겠죠. 여기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자, 세계 속의 이야기, 가능하면 그 중에 하나는 한국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국의 경제, 그리고 시리아의 심각한 전쟁 상황과 경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투데이즈 토픽스, 그 두 가지 토픽 가운데 첫 이야기는 한국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South Korea's economy shrank in 2020. shrink라는 단어의 과거형인데요. 한국 경제가 2020년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줄어들었습니다. 경제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조금 보편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위축되었습니다.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특히 경제 얘기가 나오면 거의 100% 수치가 나옵니다. 숫자에 조금 유념하시고요. 내용을 들어보시죠.
1: South Korea's economy shrank in 2020. South Korea's central bank says the country's economy shrank in 2020. The country's gross domestic product last year contracted 1% from 2019,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1998.
2: South Korea's economy

0: The economy shrank in 2020. South Korea's central bank says the country's economy shrank in 2020. The country's gross domestic product last year contracted 1% from 2019,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1998.
1: Tell 들어보셨습니까? 숫자가 나오니까 조금 더 집중력이 올라갔을 것 같긴 한데요. 오늘도 뉴스 키워드 그 첫 시간입니다. 어떤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2: Shrink.
0: Shrink.
2: Gross domestic product.
0: Gross domestic product.
2: Contract.
0: Contract.
2: Financial crisis.
0: Financial crisis.
1: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뉴스 키워드의 첫 단어는 shrink란 단어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다 혹은 경기가 위축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shrink. 자, 두 번째 단어는 GDP라고 우리가 흔히 줄여서 얘기하는 gross domestic product라고 하는 국내 총 생산이 되겠고요. contract. 이때 contract이라고 하는 것은 줄어들다 혹은 경기가 위축되다. 앞에 나왔던 shrink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financial crisis, financial crisis, 금융 위기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South Korea's central bank says, 일단 central bank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 되겠죠. 뭐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이름의 은행이긴 합니다만, 자,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에 따르면 the country's economy shrank in 202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shrink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줄어들었다라고 하지 말고요. 국가 경제가 2020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혹은 역성장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전 세계 주요 경제 모두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단 하나 중국만이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마이너스 성장인데 상당히 양호한 수준에 해당합니다. The country's gross domestic product last year. 자, 한국의 작년 GDP가 contracted 1% from 2019. 경제에서 숫자가 나오면 항상 비교되는 그 기준선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 대비 2020년 1%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경기가 그만큼 위축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contract이라는 단어와 shrink라는 단어는 이 문맥에서는 똑같은 단어로 쓰였거든요. 영어에서는 특히 기사를 쓸 때 의미는 같지만 다른 단어를 자꾸 씁니다. 반복적인 단어를 피하는 경향이 있죠.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복을 계속하는 게 맞겠죠. 예를 들면 언론에서 대통령을 언급할 때 맨 처음에는 South Korea's president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누구누구누구 한국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고 미스터 누구라고 나오면 누구 씨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영어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South Korea's president 아니면 뭐 미스터 누구, president 누구. 그렇지만 우리말로는 똑같이 누구 대통령이라고 번역하는 것처럼 영어로는 항상 단어를 바꾼다라는 거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1998, 1998년 금융위기 이래로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즉 23년 만인가요? 22년 만이군요. 22년 만에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을 작년에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2: South Korea's economy shrank in 2020. South Korea's central bank says the country's economy shrank in 2020. The country's gross domestic product last year contracted 1% from 2019,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1998.
0: South Korea's economy shrank in 2020. South Korea's central bank says the country's economy shrank in 2020. The country's gross domestic product last year contracted 1% from 2019,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1998.
1: 자, 오늘의 두 번째 토픽입니다. Syria in economic crisis. 경제 위기에 빠진 시리아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0: Syria in economic crisis. After 10 years of civil war, Syria's economy is in tatters. The United Nations estimates 4 in 5 people in Syria now live below the poverty line.
1: Syria in economic crisis. After 10 years of civil war, Syria's economy is in tatters. The United Nations estimates 4 in 5 people in Syria now live below the poverty line.
2: 잘 들어보셨습니까? 같은 경제 얘기라고 하더라도 외국 얘기인데다가 단어 수준이 조금 더 어려워졌죠? 아마 듣기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 키워드가 있는 거죠. 어떤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0: Civil war.
1: Civil war.
0: In tatters.
1: In tatters.
0: Estimate.
1: Estimate.
0: The poverty line.
1: The poverty line.
2: 자, 오늘 뉴스 키워드의 첫 단어 바로 civil war가 되겠군요. Civil war, 내전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In tatters. Tatters라고 하는 것이 넝마, 누더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in tatters라고 하면 너덜너덜해진 혹은 누더기가 된 이란 의미로 쓰게 되는 거죠. In tatters. Estimate, 역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추산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The poverty line.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빈곤선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면 after 10 years of civil war. 마치 10년이군요. 10년간의 내전 이후에 Syria's economy is in tatters. In tatters. 직역을 하자면 시리아의 경제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넝마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경제와는 어울리지 않은 표현이죠. 시리아의 경제가 파탄 지경에 놓였습니다. In tatters. 일단 이 표현은 사실 듣기 어렵죠. 조금 전에 청취를 들으셨을 때 두 번을 들으셨습니다만 아마 캐치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영어 단어 표현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자, 10년간의 내전 이후에 경제가 부흥되었을까요? 아니면 망가졌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뒤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고요. 청취할 때는 사실 이런 유추하는 훈련을 조금 해보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in crisis란 말로 보시면 되겠고요. The United Nations estimates. 자, 동사어 쓰니까 mate라고 발음을 하는 거고요. 명사어 쓰면 estimates 이렇게 쓰겠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according to estimates from the United Nations. 즉, UN의 추산에 따르면 4 in 5 people in Syria. 이때 중요한 게 in이란 말이죠. 우리가 몇 퍼센트를 얘기할 때 물론 퍼센트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몇 명의 몇 명꼴로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A in B를 쓰거나 A out of B.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4 in 5. 다른 말로 하면 4 out of 5 people이니까요. 시리아 주민의 80%가 now live below the poverty line.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빈곤선 이하의 삶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The poverty line이라고 하는 것이 빈곤선입니다. 미국에서 1960년대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빠, 엄마, 자녀 둘 먹고만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결정했어요. 즉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먹고는 산다. 그리고 매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거기다가 이제 곱셈을 해준 건데요. 그러니까 이 빈곤선 밑으로 산다는 얘기는 먹고 사는 게 안 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즉 live in poverty, 빈곤한 삶을 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전치사가 되겠군요. Live blank the poverty line이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쓰는데요. Live below the poverty line이라고 하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다.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생활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Live on the poverty line은 딱 거기 선에 걸려있는 거죠. 먹고만 사는 겁니다. 대신 뭐 다른 문화활동을 하거나 물건을 구입할 만한 형편은 안 되는 거죠. Live above the poverty line이라고 하면 그때는 빈곤선 위에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타서 먹고 사는 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돈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live below, live on, live above the poverty line. 이 표현은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빈곤선은 나라마다 수준이 다릅니다. 국제 빈곤선은 하루에 $1.9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죠. 자, 어쨌든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0: Syria in economic crisis. After 10 years of civil war, Syria's economy is in tatters. The United Nations estimates 4 in 5 people in Syria now live below the poverty line.
1: Syria in economic crisis. After 10 years of civil war, Syria's economy is in tatters. The United Nations estimates 4 in 5 people in Syria now live below the poverty line.
2: 오늘의 표현 그리고 패턴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요 패턴은 꼭 아셔야 됩니다. 경제 얘기할 때 그게 수출이 되었든 아니면 수입이 되었든 GDP가 되었든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요. 증감의 동사가 나타나면 항상 숫자가 두 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나 올랐는데 얼마나 떨어졌는데 라고 하는 변동폭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얼마가 되었는데 최종 수치가 나옵니다. 자, 얼마가 올랐다 혹은 얼마가 떨어졌다라는 변동폭 앞에는 전치사 by를 쓰거나 쓰지 않고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최종 얼마까지 올랐다 혹은 떨어졌다라고 하는 최종치가 나올 때는 무조건 전치사 to를 쓰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요 내용을 가기 전에 대표적인 동사를 조금 살펴볼게요. 증가하다, 오르다,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시다시피 rise, increase, grow, 그리고 뭐 go up 이런 표현도 있겠고요. 반면에 감소하다, 떨어지다라고 할 때, 하락하다라고 할 때는 fall, drop, decline, slide 이런 표현을 주로 씁니다. 물론 shrink란 단어 쓸 수 있겠고요. 경제에선 contract이란 말도 쓸 수 있겠죠. 급등하다라고 할 때는 soar, surge, skyrocket 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고요. 요 표현을 모르게 되면 rise dramatically, exponentially 이렇게 부사를 뒤에 붙여 쓰셔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급등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면 부사를 쓰지 않습니다. 급락하다, 폭락하다라고 할 땐 plunge, plummet, nosedive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죠.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The stock market plunged, plummeted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요 네 종류의 동사는 좀 분명하게 알아두시면 경제뿐만 아니라 뉴스 기사를 듣고 읽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한국 수출은 6천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16%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긴 걸 어떻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South Korea's exports blank 16% from a year earlier. 여기서 끊어도 되겠고요. blank 600 billion US dollars last y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이 그 전년도 대비 16%가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군요. 어떤 동사를 써야 될까요? 그리고 그 작년에 6천억 달러까지 늘어난 거죠. 네, 이걸 기록한 거니까요. 자, 이럴 때 가장 많이 쓰는 패턴 그리고 단어는 이겁니다. South Korea's exports rose by 혹은 rose 16% from a year earlier. rose를 쓰면 되겠군요. 최종치가 to 600 billion US dollars last year.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만약에 한국 수출이 전년도 대비 10%가 감소해 6천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면 rose가 아니고 declined, fell, dropped 이런 단어를 쓰고 by 얼마, to 얼마 이렇게 쓰면 정말 완벽한 형태의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증감폭의 동사 그리고 by 변동폭, to 최종치 이 표현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시죠.
0: South Korea's exports rose by 16% from a year earlier to 600 billion US dollars last year.
1: South Korea's exports rose by 16% from a year earlier to 600 billion US dollars last year.
2: 자, 오늘 파트 Being an Anchor Yourself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볼 내용은 Syria in Economic Crisis. 앞에 나와 있던 그 헤드라인을 고산이 가져와 봤는데요.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 전쟁의 참상을 겪고 있는 시리아 경제는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는데요. 실업률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역시 좀 유례 없게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또 같이 해보면 의외로 할만합니다. 자, 전쟁의 참상을 겪고 있는 이 내용은 그냥 잠시 후에 보시고요.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경기 침체라고 할 때 economic recession이란 말을 씁니다.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할 때는 fall into a recession이나 그냥 recession, 그냥 침체라고 하는 개념이라면 관사를 쓰지 않고요. 또한 차례라는 느낌으로

0: 경우라면 지금처럼 or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all into economic recession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이럴 때 극심한 침체, 과연 어떤 형용사를 쓰면 좋을까요? 명사 앞에 어떤 형용사가 올까? 이런 단어의 조합 같은 것이 참 중요한데요. 전쟁의 참상을 겪고 있는 이라고 할 때 war torn, 전쟁으로 갈기갈기 찢긴 시리아는 is now in a blank economic recession. 만약에 이 내용이 없으면 is now in an economic recession. 경기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어떠한 형용사가 들어갈까요?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A deep recession도 가능하겠고요. Massive recession, 어마어마한 규모도 가능하겠죠. Severe recession, 가능하고요. Painful recession, 그리고 crippling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Cripple이라는 단어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망가뜨리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군사 쿠데타로 도시 기능이 마비됐다 라고 할 때도 The military coup crippled the entire city.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이런 조합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War-torn Syria is now in a deep economic recession.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실업률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라고 되어 있군요. 일단 실업률을 알아야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unemployment 요 한 단어로 쓰시거나 rate을 쓰실 경우에는 관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The unemployment rate 혹은 the jobless rat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실업률. 유례 없는, 전례 없는, 초유예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조금 어렵지만 항상 쓰는 표현이 unprecedented입니다. precedent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unprecedented, 판례가 없는, 즉 유례가 없는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an unemployment is unprecedented. 실업률이 유례 없다라고 쓰면 뭔가 좀 허전해요. 어떤 유례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보다는 an unemployment is blank a record low 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역대 최저점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는 표현이 조금 더 어울릴 텐데요. 이때 들어가는 단어는 그렇죠. An unemployment is at a record low를 쓰면 되겠습니다. 역대 최고점을 찍다라고 할 때 hit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Hit a record high. 저점을 찍을 때는 hit a record low. 근데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할 때는 be at a record high나 be at a record low란 말을 쓰면 되니까요.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합니다.
1: War-torn Syria is now in a deep economic recession, and unemployment is at a record low.
2: War-torn Syria is now in a deep economic recession, and unemployment is at a record low.

0: 자, 오늘도 다양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표현들 today's expressions에서 정리해 봅니다.
1: In tatters.
2: In tatters.
1: The poverty line.
2: The poverty line.
1: Fall into a recession.
2: Fall into a recession.
1: Hit a record high.
2: Hit a record high.
1: Hit a record low.
2: Hit a record low.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MP3와 스크립트 다운 가능하고요. 다시 보기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오늘은 28강 의문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비동사 의문문이랑 일반 동사 의문문은 배웠었죠. Are you hungry? 너 배고파? 그리고 답변은요, 응, 배고파. Yes, I am. 혹은, 아니, 배고프지 않아. No, I'm not.

이렇게 답변하는 거. 혹은 일반 동사 의문문은요. Do you like pizza? 너 피자 좋아해? 이에 대한 답변도요. 응, 나 피자 좋아해. Yes, I do. 또는 아니, 나 피자 좋아하지 않아? No, I don't. 와 같이 답변하는 의문문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응, 아니로 답변하는 질문만 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너 이름이 뭐야? 라고 할 때.

으로 답하는 질문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답변이 필요한 그런 질문을 할 때는 의문사를 활용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의문사는 무엇이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Who, 누구, when, 언제, where, 어디에, what, 무엇, how, 어떻게, why, 왜, which, 어느 것, 이런 친구들이 바로 의문사입니다. 그리고요, 의문사 의문문을 만드는 거 알아볼 텐데요. 의문사는 문장의 제일 앞에 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의문문에다가 맨 앞에 의문사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비동사의 의문사 의문문부터 보겠습니다. 비동사의 의문문은 비동사 주어의 형태로 썼죠. 그런데 비동사의 의문사 의문문은 그 앞에 의문사를 붙여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Who are those tall boys? 자, 여기서 의문사는 who가 쓰였고요. 비동사는 are, 그리고 주어는 those tall boys가 되겠습니다. 저키큰 남자아이들은 누구니?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What is your favorite food? 이번에는 의문사 what을 썼고요. 비동사 자리에는 is, 주어는 your favorite food가 쓰였어요. 즉, 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니?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또요, When is her birthday? 이번에는 그녀의 생일은 언제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Where were you last night? 너는 어젯밤에 어디에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Why is the singer so popular? 그 가수는 왜 그렇게 인기가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예, 아니오로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Who are those tall boys? 저키큰 남자아이들은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They are my classmates. 그들은 내반 친구들이야. 와 같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줘야 됩니다. What is your favorite food? 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야? 무엇인지 물어봤으니까 무엇인지 답변해줘야죠. It's pizza. 피자야. 또요. When is her birthday? 그녀의 생일은 언제야? 그러면 답변도 언제인지 말해줘야 돼요. It's June 10th. 6월 10일이야. Where were you last night? 너 어젯밤에 어디에 있었어? 어디에 있었는지를 물어봤으면 장소에 대한 답변이 와야 됩니다. I was at home. 나 집에 있었어. 또요. Why is the singer so popular? 그 가수는 왜 그렇게 인기가 있니?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이유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유를 답해줘야겠죠? She has a beautiful voice.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인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의 의문사 의문문은 비동사 주어 앞에다가 의문사를 붙여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빈칸에 알맞은 의문사를 쓰라고 합니다. 우리 맥락을 통해서 어떤 의문사가 들어가면 좋을지 채워볼게요. 1번, blank is the kid by the tree. 자, 비동사 is가 보이고요. 주어는 the kid인데요. 자, the kid는 3인칭 단수 주어라서 is를 써준 거, 요거까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미를 통해서 어떤 의문사를 쓰면 좋을지 생각을 해볼까요? 나무 옆에 있는 아이는 누구니? 요렇게 써주면 되겠죠. 요 뒤에 있는 by the tree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꾸며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인 the kid를 꾸며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니? 라고 할때쓸수 있는 의문사 who를 채워주면 되겠어요. Who is the kid by the tree? 나무 옆에 있는 아이는 누구니? 2번, blank. Is the summer vacation? 자, 이번에는요, 여름방학이 주어예요. The summer vacation. 그리고 비동사 is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문사를 쓰면 좋을까요? 여름방학은 언제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언제라고 할때 쓰는 의문사는 바로 when이 되겠습니다. When is the summer vacation? 여름방학은 언제니? 3번, blank is your hobby.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 라고 해야 되겠죠. is 비동사 뒤에 주어 your hobby를 적어줬고요. 무엇이니? 라고 물어볼 때 의문사는 what을 쓰면 되겠습니다. What is your hobby?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 4번, blank are my notebook and eraser.
자, 이번에는 비동사 are 쓰고요.

부엌 자리에는 my notebook and eraser. 내 공책과 지우개가 왔습니다. 내 공책과 지우개 어디에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어디에? Where. Where 의문사 써주면 완성입니다. Where are my notebook and eraser? 다음 5번. Blank, are you so sleepy today? 이번에는 비동사는 are, 그 다음에 주어는 you가 쓰였습니다. 너는 오늘 왜 그렇게 졸리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왜 그렇게 졸려? 왜에 해당하는 의문사는 why가 되겠습니다. Why are you so sleepy today? 이렇게요. 다음 6번입니다. Blank was the class president last semester. 이번에는 비동사 과거형 was가 나왔고요. 주어 자리에 the class president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학급 반장이라는 뜻이에요. 즉, 지난 학기에 학급 반장이 누구였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누구에 해당하는 의문사 who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Who was the class president last semester? 지난 학기에 학급 반장이 누구였니? 다음 7번이요. Blank is our next math exam. 우리의 다음 수학 시험은 뭐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요? 언제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언제라고 할 때는 의문사 when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When, 그 다음 비동사 is 적어주고 our next math exam 이분이 주어가 되겠죠. 8번 blank is this eraser so expensive? 자, 이번에는 의문사, 비동사, 그 다음 주어 this eraser이 나왔어요. 이 지우개는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왜? Why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Why is this eraser so expensive? 9번. Blank. Are your goals in life? 자, 이번에는요. 비동사, 그 다음 주어 your goals in life가 나왔어요. 그죠? In life는 역시 your goals를 꾸며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삶에서의 너의 목표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삶에서의 너의 목표들은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무엇이니? What? What are your goals in life?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blank is a baseball stadium. 자, 동사는 is 비동사 나왔고요. 주어는 the baseball stadium, 야구장입니다. 야구장은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Where is the baseball stadium? 11번, blank, were they late for school yesterday? 자, 이번에는요, 비동사 과거형 were를 썼고, 그 다음 주어 자리에는 they가 왔습니다. 그들은 어제 학교에 왜 늦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왜 늦었니? Why? 라고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Why were they late for school yesterday? 12번, blank, Are the most popular students in your class? 자, 비동사 are 쓰였고요. 주어는 the most popular students in your class는 마찬가지로 the most popular students를 꾸며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의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들은 누구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누구니? 뭐라고 써야 돼요? Who are the most popular students in your class? 요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의문사 채워보는 연습 한번 해봤고요. 이제 빈칸에 알맞은 의문사와 비동사를 쓰세요. 이번에는 의문사만 쓰는 게 아니고 비동사까지 같이 쓰라고 합니다. 비동사는 항상 주어에 맞춰서 써야 되니까 주어도 찾는 연습 해볼게요. 자, 우리 주어진 말이 who 하고 what이 있거든요. who랑 what 중에서 알맞은 표현 활용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blank your favorite singer. 너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주어예요. 자, 그러면 너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무엇이야? 라고 하진 않겠죠. 누구야? 라고 해야 될 테니까 who를 써줄 거고요. 주어가 단수예요. 그러니까 is를 쓰면 되겠습니다. Who is your favorite singer? 너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니? 2번, blank your favorite food. 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이번엔 주어입니다. 음식이 주어니까 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누구야? 라고 하면 좀 어색하죠? 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야? 라고 해야 될 건데요. 그 뒤에 중요한 게 when you were young 이라고 했습니다. 즉, 너가 어렸을 때라고 했으니까
동사를 과거형으로 적어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what 써주고 비동사의 과거형을 써줄 거예요. 이때 주어가 your favorite food, 단수명사니까 was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What was your favorite

When you were young, 너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는 음식 뭐였어? 라는 문장입니다. 3번, blank, the price of these boots. 자, 이번에는 the price of these boots가 주어입니다. of these boots가 the price를 꾸며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츠들의 가격, 가격이 주어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누구야? 라고 하기엔 좀 어색하죠? 가격이 얼마야? 라할때 what을 써주면 됩니다. 가격이 어떻게 돼? 그래서 what is the price of these boots? 이렇게 써주면 돼요. 지금 주어는 the price예요. the price 단수 명사이니까 is를 써주면 됩니다. 4번 blank your partner at the dance last weekend. 자, 이번에는요. your partner 너의 파트너가 주어인데요. 파트너를 꾸며주는 말이 역시 뒤에 at the danc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ast weekend라고 했으니까 지난 주말이에요. 자, 지난 주말은 과거죠. 그러니까 동사 과거형으로 써줘야 되겠습니다. 너의 파트너. 근데 댄스 파티에서의 파트너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파트너는 무엇이 언니가 아니라 누구였니라고 해야 되겠어요. Who를 써줄 거고요. 과거형으로 Who was your partner at the dance last weekend?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주어가 단수명사라서 비동사 was를 써준 거 챙겨두세요. 지난 주말에 댄스 파티에서 너의 파트너는 누구였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다음 5번 blank the subway station. 자, 주어가요. 지하철역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when, where, why 중에서 알맞은 의문사를 쓸 건데요. 지하철역은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where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단수명사니까 비동사 is를 써서 where is the subway station? 이렇게 쓰면 지하철역은 어디니?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6번 blank the rainy season in Korea. the rainy season 하면 장마철이거든요. 즉 한국에서의 장마철, 장마철이 주어입니다. The rainy season. 자, S 따로 붙어 있지 않죠? 단수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비동사는 뭘 써줘요? is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장마철은 언제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when을 사용해서 when is the rainy season in Korea?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blank. bees always busy. 자, 요번에 주어는 bees, 벌들이에요. 벌들, s가 붙었어요. 복수명사죠. 그러니까 비동사는 r을 적어줘야 되겠고요. 벌들은 왜 항상 바쁘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우리 where이랑 when 한 번씩 적어줬고요. 7번은 why를 쓰면 되겠어요. why are bees always busy? 요렇게 쓰면 되겠죠. 벌들은 왜 항상 바쁘니? 그 다음 8번. blank the seats for my family. 이번에는 the seats, 좌석이 주어입니다. 근데 좌석을 꾸며주는 말또 이렇게 for my family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한 좌석이래요. 자, 좌석, the seats. s가 붙어 있으니까 복수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비동사는 r 적어줘야 되겠죠. 우리 가족을 위한 좌석은 어디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where를 활용해서 Where are the seats for my family?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이에요. 다음 9번 blank the teacher angry yesterday. 자, 이번에는 주어가요. the teacher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 주어에는 비동사 못 써줘야 돼요. is를 쓰는데 근데 주의할 거, yesterday니까 과거형을 써야겠다, 그죠? was를 써야겠습니다. 그럼 의문사만 찾으면 되겠네요. 선생님은 어제 왜 화가 나셨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왜? why를 넣어서 why was the teacher angry yesterday?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10번 blank you born 대답을 봤더니 in 2004, 2004년에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언제 태어났니? 이렇게 물어봤겠죠. 언제라고 할 때는 의문사 when을 써주고요. 주어가 you이기 때문에 are 또는 were를 쓸 건데요. 2004년 과거니까 were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when were you born? 너 언제 태어났어? in 2004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다음 C 가겠습니다. 주어진 단어와 표현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이번에는 순서 배열 문제거든요. 우리 의문사를 활용한 비동사 의문문 어떻게 쓴다고요? 의문사를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비동사 적어주고 주어가 그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이 어순을 기억하면서 문제 들어가 볼게요. 1번. 자, 의문사 뭐가 있어요? Where 보인다, 그죠? 그 다음 비동사는요? Were. 아, 의문사, 비동사, 주어, 어순으로 쓰면 되니까 Where were you born? 이렇게 채우면 되겠습니다. 쉽다, 그죠? 너는 어디에서 태어났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이번에는 의문사 who가 보이고요. 비동사는요? is가 보이죠? Who is? 그 다음 주어, that girl 채워주면 완성이에요. Who is that girl in the red dress? 빨간 드레스를 입은 저 소녀는 누구니? 누구니? 라고 할때 who 써주면 돼요. 3번 의문사부터 찾아볼까요? 의문사는 why. 그 다음 비동사는요? are. 그리고 주어는 you가 되겠습니다. Why are you home alone? 이렇게 채우면 완성이에요. 너는 왜 집에 혼자 있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4번 의문사는 뭐예요? 자, 의문사는 여기 what이죠? What. 그 다음에 비동사는요? is이고요. 그 다음 주어는 the matter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요 의문사, 비동사, 주어, 어순만 알면 너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What is the matter with her? 이라고 하면 그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니? 이런 문장이에요. 다음 5번. 자, 역시 의문사부터 찾아볼까요? 의문사는 why. why이고요. 비동사는요? is가 있죠. why 비동사, 그 다음 주어는 your brother 써줘서 why is your brother so different from you? 너의 형은 왜 너와 그렇게 다르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6번. 자, 의문사는 when. 비동사는 are. 주어는 you. 어떻게요? When are you proud of your students?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죠. 너는 언제 너의 학생들이 자랑스럽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7번. 이번엔 의문사가 뭐예요? Why가 되겠네요. 그 다음 비동사는 are. 주어는 prices입니다. Why are prices so high these days? 이렇게 채우면 돼요. 가격들이 요즘에 왜 그렇게 높아? 그러니까 물가가 왜 이렇게 높아?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다음 8번. 의문사부터 역시 찾아볼까요? 의문사는 who. 그 다음 비동사는요? is죠. 마지막으로 주어 어순으로 채우면 완성이에요. Who is the most creative student in your class? Creativ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창의적인 이런 뜻이에요. 즉, 너희 반에서 누가 가장 창의적인 학생이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의문사, 비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이 유형은 쉽게 푸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D로 넘어갈게요. 주어진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시오. 자, 우리 대화를 완성하라고 했는데 질문을 채워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시 의문사, 그 다음에 비동사, 그 다음에 주어. 이 어순을 기억하면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요, A가 뭐라고 질문을 했더니 대답을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Mr. Fields is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Your math teacher, 너의 수학 선생님을 포함해서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너의 수학 선생님은 누구시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누구라고 할때 필요한 의문사는 뭐예요? Who가 되겠어요. Who. 그리고 주어는 your math teacher일 건데요. 너의 수학 선생님은 한 명,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 is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대답할 때 is라고 했잖아요. 요것도 힌트로 삼을 수가 있겠죠. Who is 그 뒤에 your math teacher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o is your math teacher? 너의 수학 선생님은 누구시니? Mr. Fields is. Mr. Fields가 나의 수학 선생님이야. 이렇게 답변해주면 돼요. 그 다음 2번. A가요, 뭐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봤더니 because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he often sleeps in class. 그녀는 자주 수업 시간에 자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질문은 뭐라고 했을까요? 왜 her nickname, 그녀의 별명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왜 그녀의 별명은 sleepy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왜라고 할 때는 어떤 의문사를 쓰죠? Why. Why를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어는 그녀의 별명. Her nickname은 단수명사니까 is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Why?

is. 그 다음에 her nickname이라고 적어주고 sleepy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이죠. Why is her nickname sleepy? 왜 그녀의 별명이 sleepy니?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 3번 A가 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In the school play라고 했습니다. 자, play는요, 우리가 놀다라는 동사의 뜻으로도 많이 알고 있지만, 연극 혹은 극이라는 명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즉, in the school play라고 하면은 학교 연극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대답을 봤더니, I was the hero's partner이라고 했어요. The hero. Hero는 영웅이란 뜻도 있지만, 남자 주인공 이런 뜻도 있거든요. 즉, 나는 남자 주인공의 파트너였어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뭐라고 했을까요? Your role, 너의 역할을 활용하라고 했으니까요. 학교 연극에서 너의 역할은 무엇이었니?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무엇에 해당하는 의문사는 what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답을 힌트 삼으라 했죠. I was the hero's partner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학교 연극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사의 과거형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주어가 your role, 너의 역할이니까 was를 써서요. 자, 단수 명사에 맞는 비동사 과거형 was를 써주고, 그 다음 주어 your role까지 적어서 문장 만들어주면, What was your role in the school play?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너의 역할은 무엇이었니? 어디서? 학교 연극에서. 이런 문장이에요. 4번입니다. A가요,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B가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There is a big spider on my seat. 내 자리에 커다란 거미가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면 질문을 뭐라고 했을까요? matter, 문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라고 했으니까요. 뭐가 문제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무엇이 문제야? 무엇이라고 할 때는 what을 쓸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 the matter을 쓸 건데 s 따로 붙어 있지 않죠? 단수 명사니까 비동사 is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what is, 그 다음 주어, the matter. 까지 적어주면 완성이에요. What is the matter? 이거는 정말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뭐가 문제야? 무슨 일 있어? 라고 할 때, What's the matter? 뭐가 문제야? What is the matter? 이렇게 쓰니까 꼭 알아두세요. 다음 5번. A가 뭐라고 질문을 했더니, B, because라고 답변을 합니다. 왜냐하면, he is very smart. 그는 매우 똑똑하기 때문이야. 자, 때문이야라고 답변을 했으니까 질문은 뭐라고 했겠어요? 왜? 라고 질문을 했겠죠. 의문사 why를 활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why 써줄 거고요. 그 다음 질문 뭐라고 할지 우리 의미부터 파악해 볼까요? you, 너, 그 다음 proud of Jeffrey. Jeffrey에 대해 자랑스러운 이라고 하는 표현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왜 Jeffrey를 자랑스러워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you니까 주어는 you가 되겠죠. you가 주어니까 비동사 못 써줘야 돼요? are을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 you 적어주고요. proud of Jeffrey 그 뒤에다가 쭉 적어주면 완성입니다. Why are you proud of Jeffrey? 무슨 뜻이라고요? 너는 왜 Jeffrey를 자랑스러워하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대답에 because가 있으면 너무 쉽죠, 여러분? 뭐 이게 때문이야?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질문할 때 의문사는 why를 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이요. blank most popular. 자, 이번에는 주어진 단어가 soccer, 축구입니다. 축구를 사용해서 빈칸 채워보라고 하는데요. 대답을 한번 볼까요? It is most popular in South America. In South America 라면서 장소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미에서 가장 인기가 있어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소에 대한 답변이 나왔으니까 질문할 때는 어떤 의문사를 써주면 좋을까요? 어디에서 라고 하는 where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where 적어줄 거고요. soccer 활용해야 되는데요. 축구는 s 따로 붙어 있지 않죠? 그쵸? soccer 얘는 단수, 3인칭 단수니까 where is 요렇게 적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soccer 써주고
그 뒤에 most popular 쭉 적어주세요.

주면 완성입니다. Where is soccer most popular? 자, 무슨 뜻이에요? 축구는 어디에서 가장 인기가 있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할 때는 반드시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의문사가 들어있는 의문문에 대해서는 예, 아니요 라고 답변하지 않고요. 구체적인 답변이 와야 됩니다. 축구는 어디에서 가장 인기가 있어? 라고 물었는데 응, 아니? 이렇게 답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줬어요? 남미에서 가장 인기가 있어. 어디에서 인기가 있는지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동사의 의문사, 의문문 전부 다 배워봤는데요. Today's quiz 한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의문사를 쓰세요. 빈칸에 어떤 의문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뒤에는 Is your birthday?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B가 뭐라고 답변하고 있죠? It's September 23rd, 9월 23일이야 라고 시간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떤 의문사를 써야 되는지 정답을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핵심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각각의 의문사들의 뜻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비동사의 의문사 의문문 어순입니다. 어순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문사가 제일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를 써주고요. 마지막에 주어 그리고 나머지 부분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의문사, 비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비동사의 의문사 의문문을 배워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일반 동사의 의문사 의문문도 배워봐야 되겠죠? 이 의문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실제로 외국인과 대화할 때 혹은 영어로 말을 할 때 다양하게 상대방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부분 꼭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 스스로 꼭 복습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1: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3: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꿈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2: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네.
1: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2: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2: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2부 있지?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능 영어자 생각을 함께할 저는 이상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네, 선생님이 많은 친구들 이제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를 많이 보거든요.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아. 졸린 눈을 부벼가면서 꾸벅꾸벅 졸아도 자지는 않는 그런 친구들의 정신이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왜 이렇게 이 친구들을 기특하게 여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감정이입이 되기도 해. 아, 나도 저때 저랬는데 진짜 힘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이렇게 기특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찾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도 이게 쉽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과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뭘로? 그렇지. 빈칸 추론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화하는 김에, 야, 빈칸 추론, 그리고 영어 공부, 일종의 우리가 갓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루틴을 만드는 것처럼 루틴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 오늘부터 한번 내가 그냥 요지 찾기 문제지만, 주장 찾기 문제지만, 얘가 핵심 내용이 뭐고, 그리고 만약에 빈칸 문제로 만든다면 어떤 문제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한 번씩 정말 가끔씩이라도 루틴으로 한번 만들면서 해보시면 이게 습관이 되면 빈칸 추론 엄청나게 쉽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인사말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갓생을 위해서 Who you become, 여러분들이 누가 되는지는요 It's written in your habits,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쓰여집니다. 내가 누가 되는지 내 습관이 그걸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봤을 때는 뭐 그게 정말 뻔한 얘기, 교과서적인 그런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하루를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

가느냐?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며칠이 되면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오늘 한번 또 힘차게 빈칸 주로 시작할 텐데, 야, 역시 근거 찾고. 정답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답을 지우는 거 역시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오답 지워봤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지운 거 선생님이랑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4번부터 볼 텐데, 24번도 역시 앞부분에서 소재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빈칸의 위치도 봐야 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크리틱스에 관련된 이야기야. 크리틱이 전 시간에도 나왔었는데? 맞아. 비평가입니다. 그 비평가들 중에서도 어떤 입장에서? formalist의 관점으로요. formalist의 form이 뭐예요? 형태. 그죠? 그러면 formalist는 형식주의자입니다. 형식주의자의 관점에서 뭔가를 하는 그 비평가를 이야기하는 게 되겠고, 빈칸의 위치를 보니까 도입부에 있습니다. Such a reader라는 게 주어예요, 주어. Such a reader가 그러면 그러한 독자? 우린 지금까지 비평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갑자기 또 독자도 나오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 독자가 바로 뭐래요? 이것에 의해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고 이해를 만들어갈 수 있고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 독자에 대한 설명이 후 이하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앞부분에서 이 독자가 어떤 독자일까? 어떤 독자기에 그러한 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The critic, 비평가, wants to write about literature. 아, 문학에 대해서 글을 쓰고자 하는 비평가입니다. 그치, 문학 비평가? 이런 사람들 문학에 대해서 글을 읽고 비평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관점에서? formalist perspective로요. 즉, 형식주의자 관점으로요. 형식주의자 관점이 뭔지 잘 몰라도 돼요. 뒤에 분명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한 비평가는요. must first be a close and careful reader. 뭐가 돼야 돼요? 먼저, 우선, be a reader가 돼야 된대요. 어? 독자가 돼야 된대요. 생각해보면, 비평가도 책을 읽어야 비평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비평을 하기 전에 읽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이러한 자세로 읽어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비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책을 읽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A close and careful reader. 면밀하면서도 주의 깊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또 읽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죠. 면밀하고도 주의 깊게 읽는데, 근데 who examines all the elements of a text individually. 자, who에 대한 설명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설이 examines라는 동사와 questions라는 동사 두 개의 동사가 and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 이 독자, 비평가이자 이 독자인 사람은 모든 구성 요소들, 근데 글을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보는 거야. 꼼꼼하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and questions,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뭘 질문하지? How they come together? 그들이, 그것들이, 그 요소들이 어떻게 한데 모여지는지에 질문을 하는 거야. 한데 모여져서 뭘 하는데? To create a work of art. 예술 작품을 어떻게 해서 만드는지. 한데 모여져서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다 살펴보고, 오, 이 구성 요소들이, 아, 이렇게 모여져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구나를 면밀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우리가 봤던 such a reader라는 이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요? 형식주의적인 관점으로 비평을 하는, 문학 작품을 비평하는 비평가가 되겠습니다. 같은 대상이에요.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형식주의적인 관점이요. 형식주의자. 형식주의적인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뭐 하는 거? 아, 비평하는 겁니다. 비평하는 비평가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먼저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면밀하고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데, 모든 그 글의 구성 요소를 고려해서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이 각각 모여져서 어떻게 작품을 구성하는지. 이두 가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글의 구성 요소를 감안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작품을 잘 한데 이루어서 만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봐요.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깊게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되겠죠? 자,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첫 번째 이 문장을 면밀하게 봤던 걸 후회하지 않길 바라죠. 그죠? 그 뒷부분에서 이거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이 쭉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빈칸 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독자, 어떤 독자요? Who respect the autonomy of a work? 어? autonomy라는 단어를 새롭게 썼습니다. 작품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독자는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이렇게 읽는 게 작품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거죠. 작품의 자율성이라는 게 뭐야? 그 작품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구성 요소들이 각각 어떻게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지 이걸 바로 작품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형식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작품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그 관점으로 비평을 하는 게 바로 형식주의적인 관점에서의 비평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독자들은요, achieve an understanding of it. 그 작품에 대한 이해를 달성할 수 있어요. 작품을 잘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글의 구성 요소를 잘 면밀하게 봐서 걔네들이 어떻게 작품을 구성하는지 자율적으로 어떻게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함으로써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이 내용이 비슷하게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새로운 내용이 더 추가가 되나?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nstead of examining historical periods of author biologies or lyric style. 자, 뭐를 검토하는 것 대신에 무언가를 하는 것 대신에라는 게 이런 거 하지 않고 라는 뜻이 되겠죠. 뭐 하는 것 대신에요? 역사적인 기간을 검토하고 작가의 전기를 검토하고 문학적인 유형, 문학적인 양식을 검토하는 것 대신에 이거 안 하고 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뭘까? 그 문학의 역사적인 배경? 그걸 쓴 작가의 배경? 작가의 전기니까. 그리고 문학적인 유형? 이거는 뭐야? 그 작품 자체가 아니라 그 외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것들 대신에 예를 들면 그 비평가는요, will approach a text. 그 글을, 그 작품에 접근을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요? With assumption that 이하라는 가정, 추정으로요. 어떤 가정? That 이하라는. 또 and that 이하라는 추정으로요. 자, 그러면 that 이하라는 전제 가정으로 라는 뜻이니까 that과 that은 이 assumption에 대한 설명을 하는 동격절의 뜻이 되겠습니다. 볼게요. 자, it is a self-contained entity. 얘가 자족의라는 뜻이요. 안에 스스로가 채우는 실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자족의 그런 실체, 자족의 하나의 실체로서 그 작품이 스스로 다 채우고 있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 안에서 내용을 다 담고 있다. 구성 요소들이 그 자체로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이 critics는요. 이 비평가들은 is looking for, 찾고 있다고요. The governing principles, 지배적인 원칙들을요. 뭐 하는 지배적인 원칙이야? Allow the text to reveal itself. 그 작품이 자체로 스스로 드러내게 가능하게 하는, 드러내게 하는 그런 지배적인 원칙들, 원리들을 찾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뭐니? 작품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만으로 작품을 평가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게 아니라, 즉 내적인 요소들이 되겠죠. 무엇이 아니라? 외적 요소가 아니라. 자,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서 보는 것 같아요. 뒤에 내용을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the correspondence between 뭐와 뭐 사이에서의 일치 혹은 관련성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관련성이 되겠죠.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볼게요. James Joyce라는 이 작가의 단편 소설인 Arabi라는 이 작품에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등장인물들과 뭐의 관련성? The people he knew personally. 그 작가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련성은 maybe interesting,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흥미로울 수 있죠. 작가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인물들을 쓴 거지? 라고 흥미로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for the formalist,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형식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형식주의자들에 있어서 they are less relevant, 그들은 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것들이라는 게 바로 뭐겠어요? 이러한 관련성이 되겠죠. 작품 속의 인물과 작가가 알고 있는 그 배경, 원래 실제로 알고 있는 그 인물들 사이의 관련성, 이 관련성은
덜

의미가 있고 덜 관련이 있고 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 하는 데 있어? Understanding how the story creates meaning. 어떻게 그 이야기, 그 작품이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덜 관련성이 있대요. 그럼 얘는 관련성이 떨어지고 라는 이야기예요. 앞에 있는 거. 그죠?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 이 관련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are other kinds of information that the story contains within itself. 그 이야기, 그 내부, 그 자체 안에 있는 그 이야기가 포함하고 있는 다른 종류의 정보보다 얘가 덜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얘가 더 관련성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이 안에 within itself, 그 작품 그 자체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보, 그 구성 요소들이 각각 어떻게 작품들을 구성하고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게 바로 형식주의적인 관점에서의 비평가들이 문학을 분석하는 과정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독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독자들, 즉 형식주의적인 관점으로 비평하라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자율성을 존중하는데, 작품의 자율성을 존중하는데 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작품 그 자체, 그 안에 있는 정보에 집중함으로써 이런 의미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inside가 나왔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both inside and outside it. 그 작품의 안과 밖 모두에 스스로를 놓음으로써 자신을 안과 밖, 작품 안에만 아니라 작품 밖에 외적인 요소는 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outside라는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Finding a middle ground. 자, 중간지대를 찾는데요. Between it and the world. 세계라는 건 외부 세계가 되겠죠. 작품이 아닌. 작품과 그리고 그 외부 세계의 중간지대를 찾아내는 거야. 어떤 중간지점, 절충지점을 찾아내는 거야. 관련 없죠. 자, searching for historical realities. 벌써 이상한 거 알겠죠? 역사적인 사실은 외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Looking inside it. 그 작품의 내부를 보므로써요. 뭐가 아니라 not outside it. 그 작품의 외부 혹은 beyond it. 그 작품을 넘어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작품 내부를 바라봄으로써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원래 우리가 나의 법비를 쓸 때 A가 아니라 B입니다. 라고 쓸 때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B예요. 나의 A가 아니라 이렇게도 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Looking inside it 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부에서 내부를 바라봄으로써 내부에서 찾아봄으로써 그걸 알 수 있지 외부 혹은 그거를 넘어서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으로 정답은 몇 번?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저 5번 볼까요? Exploring its character's cultural relevance. 문화적인 연관성도 역시 외적인 요소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5번도 역시 out. 그래서 이렇게 out이 되는, out을 되게 만드는, 정답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도 한번 탐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5번 갈까요, 그러면? 네, 좋아요. 25번. 자, 25번은 많이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얘는 굉장히 좀 쉬운 편에 속했던 문제입니다. 자, 빈칸의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빈칸 위치 마지막에 있죠? 자, 봤더니 유머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이 문장 자체만 되게 길잖아. 한번 읽어봐봐. 자, 유머를 만들어내는 사람은요. 유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뭐야? 웃기려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유머를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은 is putting ideas into. 자, put A into B예요. A를 B에 놓다 라는 뜻입니다. 아이디어, 그 재미있는 유머가 있는 그 아이디어를 사람들의 머릿속 안에다가 집어넣는데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뭘 위해서요? For the pleasure those ideas will bring. 그러한 아이디어가 가져올 수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요. 무엇이 아니라 not to provide blank information.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구조도 어떤 구조야?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나레이 법비를 B예요. 뭐가 아니라? 나레이, A가 아니라. 이런 구조를 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어떠한 정보. 근데 그 정보가 유머랑 관련이 없는 정보가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됐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봤을 때 뭐에 대해서 찾아야 되겠어? 빈칸에 보니까 유머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야 되겠고 유머가 유머로서의 유머를 보여주는 유머를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유머를 주는 재미있게 어떤 정보를 그런 유머를 유머러스하게 주는 그런 정보로서의 기능이 아닌 정보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특징이 아닌 거. 이러면 안 돼, 유머로서의 정보.

오는 이걸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 낫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앞에 내용 빠르게 보면서, 자,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래, 맞아,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 질문이었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자, 유머는요, involves, 포함합니다. Not just but. 여러분들, not only but이 올수오는 많은 경우에 생략되죠.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죠. 근데 이 only 대신에 여기 있는 just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뭣도 올 수 있냐면 merely. 그리고 simply. 얘도 올 수 있습니다. 얘가 전부 다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라는 표현이에요. A가 아니라 B, 이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이런 뜻입니다. 자, 유머는요. 뭘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일탈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뭣도 인지적인 일탈도 포함합니다. 둘 다를 포함하는데 사실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 사람은 시인일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이기도 합니다. 이랬을 때 시인이라는 정보보다는 운동선수이기도 해요. 이렇게 뒤에 있는 정보를 좀 더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ot only A, but also B에서는 물론 둘 다 그렇다, 그럴 수 있다 이런 뜻이겠지만 B 부분의 정보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이야기하는 건 바로 뭐에 관련된 내용이 관련될 내용이 높아요. 확률이. Current disengagement 확률이 높죠. Disengagement 여러분들 일탈이란 뜻입니다. 인지적인 일탈. 인지적인 부분에서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무슨 이야기 좀 더 볼게요.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이란 뜻입니다. Something is funny. 자, 이제 드디어 유머러스한 게 나와요. 자, 무언가가 재미있는 한 We are for the moment. 우리는 잠시 동안 not concerned with 어디에 관심이 없어요. Whether it is real or fictional. True or false. 그것이 실제인지 혹은 가상인지 허구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거짓인지와 거짓인지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잠깐 동안은. 뭔가 되게 재미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야, 진짜야? 이렇게 안 하고 야, 진짠지 아닌지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 혹은 허구적인 건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웃기면 웃는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게 정보,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이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휴머로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정보가 좀 나와줬죠? 그죠? 어떤 정보가 아니에요? 야, 이게 진짜냐, 거짓이냐? 아니면 이게 사실적인 거니? 혹은 허구적인 거니?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고 그러고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This is why. 여러분, this is why가 나오면 그래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we give considerable leeway. leeway라는 게 여지예요. 우리는 상당한 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상당한 여지를 누구에게 줘요? 사람들에게 줍니다. 어떤 사람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여지를 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애가 진짠지 거짓인지 그런 정보 확인, 이게 거짓 정보인지 그런 거를 신경 쓰지 않고 정보에 어떤 굉장히 많은 큰 여지를 준다는 얘기죠. 그죠? 네, 범위를. 자, if they are getting extra laugh, 그들이 추가적인 웃음을 얻으려고 할 때, 막 추가적인 웃음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으면 그 웃음을 얻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추가적인 웃음을 얻으려고 해요. 뭐 함으로써? By exaggerating, 과장함으로써. 혹은 아니면 by making up, 만들므로써. 꾸며내는 거예요. 거짓말로 꾸며내는 거야. 자, 그러면 추가적인 웃음을 어떻게 만들어낸다? 상황의 어리석음을 과장해서 그걸 굉장히 부풀려서 한다거나 아니면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냥 꾸며가지고 없는 내용을 꾸며서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그럴 때 어떻게? 야, 너 이거 거짓말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얘기했죠. 자, we are happy to. 우리는 기꺼이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기꺼이 그들에게 부여합니다. 줍니다. 그들에게 뭘 줘요? 코믹 라이센스를 준대요. 자, 희극의 라이센스, 허가증을 준다는 얘기예요. 희극의 어떤 희극적인 허가, 허용을 해주고요. 일종의 이것은 시적인 허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어떤 파격적인 걸 준다는 얘기예요. 그 범위, 범주로 그 정보가 옳은지 그른지 그런 거랑 크게 상관없이 그냥 그래, 그렇게 해 라는 많은 라이센스, 허용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자, 이 문장이 약간 구조가 까다롭게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어떤 누군가는 이 바로 주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Listening to a funny story.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이 사람이 who tries to correct the teller. 말하는 그
유머를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올바르게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듣다가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야 그거 아니지 않아?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말하면서요? No, 야야야, 그거 아니잖아. He didn't spill the spaghetti on the keyboard and the monitor.

선생님 보기에, 아, 얘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야, 그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옆에 있는 얘가, 야, 상미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야? 신경 쓰지 않는다. 뭐를요? 그 정보가 맞는지, 그른지, 사실인지, 허구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은 허용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머를 만들어내는 사람은요, 사실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넣는 거예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뭘 위해서 넣는 거야? 즐거움을 위해서 넣는 거지. 이게 옳은 정보인지 맞는 정보인지 그 정보에 뭐? 정확한 정보, 정확도 혹은 사실성, 사실적인 정보를 위해서 넣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떤 단어가 적절해? 그렇지, 바로 나오잖아. Accurate. 1번 단어가 가장 적절하죠. 정확한 정보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야. 재밌는 게 목적이지. 이런 의미예요. 자, detail, 세부적인, useful, 유용한, additional, 추가적인. 요거 뭐예요? alternative. 그치. 얘는 부가적인, 대안적인 이란 뜻입니다. 대안적인. 부가적인이 additional이고, 대안적인. alternative. 대안이라는 명사도 있고요. 대안이라 대책이라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가끔가다 좀 쉬운 문제도 해줘야 뒤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할 맛이 나죠. 그죠? 다음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26번 가볼게요. 자, 뉴스에 관련된 건데, 특히 어떤 뉴스에 관련된 거야? 뉴스는 뉴스인데, 여기 텔레비전 상으로 나오는 뉴스래요. 텔레비전으로 방송이 되는 형태로서의 뉴스. TV에서 이제 뉴스 같은 거 나오잖아. 그런 뉴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뉴스는요, is constituted. constituted가 구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is constituted라고 얘기했으니 구성이 됩니다. 자, not only but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정보의 무게는 어디에서 실린다? 뒷부분에 실린다. 그래서 빈칸이 온 겁니다. 그래서 빈칸의 내용은 뒤에서 아마 뒷받침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By its choice of topics and stories. It's라는 건 바로 그 뉴스, TV의 형식으로, TV로 방송이 되는 그런 뉴스의 형식이 되겠죠. 그 뉴스가 선택하는 주제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되겠죠. 그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뉴스가 뭘로 구성이 되냐, 이렇게 얘기했잖아. 뉴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우리가 컨텐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컨텐츠, 그 내용. 주제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야? 주제나 이야기는 아니겠지. 내용은 아닐 거란 얘기야. 다른 거란 이야기야.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뉴스에 관련된 이야기야. 물론 TV로 방영이 되는 뉴스지만, 그죠? TV 형식으로 나오는 그런 뉴스겠지만, 이 뉴스는 뭘로 구성이 된다? 그래, 여기 있는 주제. 뭐 아니면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빈칸으로 구성이 된다. 요걸 찾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presentational style. 벌써 나오지 않아요? presentation이 뭐야? 표현이야, 표현. 그죠? 그러면 표현 양식, 표현 방식은 have been subject to. 자, 뭐뭐 하기 쉬운이란 뜻입니다. 뭐뭐에 영향을 받는 이란 뜻이에요. 뒤에 것에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attention. tension이 뭐야? 긴장, 긴장 관계. 자, 그럼 뭐와 뭐가 팽팽하다라는 얘기야. 그죠? 뭐와 뭐가 이렇게 팽팽하게 긴장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와 뭐 사이에 긴장의 영향을 받아왔어요? informational education purpose.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교육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나 아니면 교육적인 그런 목적. 이게 바로 컨텐츠 아니에요? 정보를 제공하는 게, 혹은 교육적인 게, 유익한 게, 뉴스의 목적일 수 있잖아. 그지?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것과 and the need to engage us entertainingly. entertain이란 단어가 즐겁게 하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를 즐겁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engage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흥미롭게 사람들을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끌어들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흥미롭게 우리를 즐겁게 끌어들일 필요성. 다시 말하면 유익한 정보성에 갖고 있는 정보로서의 유익함 정도 건과 유익성과 그리고 밑에는 뭐야? 즐거움의 오락성이 되겠죠? 선생님, 이건 임의로 써놓은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잖아요. 쉽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봤을 때 너무 정보만 전달하고 딱딱하면 어때?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를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재미있게 할수 있을 만한 어떤 오락적인 부분? 오락성이라고는 좀 그런가? 그냥 즐거움? 즐거움을 좀줄수 있는 그럴 필요성. 이두 가지 사이에서의 팽팽한 긴장이 있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사실은 뉴스가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래야 시청률도 많이 나오고, 그죠? 그래야 또 입지가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두 사이에 이런 표현 방식에 있어서의 두 가지가 팽팽하게 영향을 받아왔다. 긴장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Why current affairs programs? Current affairs는 여러분들, 현재 있는 일이에요. 현재 나타나는 일이 뭐야? 시사죠, 시사. 그죠? 그러니까 시사 프로그램들은요, are often serious in tone. tone에 있어서, 어조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고수하죠? The rules of balance. 균형이라는 그런 규칙들을 고수하면서 심각한 어조로 흔히 시사 프로그램들은 보여집니다. 시사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진지하고, 그리고 진지한 어조로 균형이라는 규칙을 잘 맞추려고 해요. 뭐한 곳으로 치우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더 대중적인 프로그램들은요, adopt a friendly, 친근하면서 lighter, 더 가볍고, and 가벼운 그런 idiom, 어떤 방송을 할수 있는 그런 방송의 표현들, 그죠? 그런 표현들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idiom 안에서는요, 이게 원래 표현, 어떤 표현들, 관용구라는 뜻도 있고요.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표현들 안에서는 we are invited to, 우리한테 조금 더 친근하고 가벼운 표현들이니까, 우리, 보통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청을 받습니다. 초청을 받아요. 뭐 하라고? 생각해보라는 초청을 받게 돼요. 무엇을? The impact of particular news ite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verage person in the street. 자, 그냥 거리에서 만나는 average person, 일반적인 사람, 평균적인 사람,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의 시선으로, 그런 관점으로 특정한 뉴스 기사에 대한 영향을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 심각한 기사를 어렵게 표현하면 보통 사람은 잘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랑 실생활이랑 관련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만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특정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 이런 경제 상황이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혹은 우리 가족이 어떤 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더 대중적인 프로그램들의 표현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표현 방법이요. 그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Indeed, 실제로요, contemporary news, 현대 뉴스는요, 현대 뉴스의 구성은, 현대 뉴스의 구성입니다. 뉴스는요, has come to rely on, 어디에 의존이 되어 왔어요? Increased use of faster editing tempos, 더 빠른 편집 속도, 아주 빠르게 편집해. 빠르게 탁탁탁하게 사람들의 그 눈을 아이캐칭할 수 있게끔 빠르게 가고요. 그리고 flasher라고 하면 화려한이라는 뜻입니다. 화려한 표현적인 그런 양식들. 근데 이것들은 뭘 포함해요? Including the use of logos, 로고도. 그러니까 되게 시각적인 요소들을 많이 이용하겠죠. 로고나 아니면 사운드 비트, 그리고 rapid visual cuts, 빠르게 움직이는 그 시각적인 그 방송용 편집, 그리고 the star quality of news reader, 뉴스를 읽는 사람의 star quality, 스타성. 뉴스를 읽는 사람이 뭐야? 오늘의 소식은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의 그 스타성, 잘생기고 예쁘고 화려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더 화려한 전달 방식, 그리고 더 빠르게 편집을 하는 이런 속도들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뉴스들은요. 그러니까 뭐야? 주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것을 굉장히 많이 의존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화려한 방식. 사람들을 끌수 있는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Popular format, 대중적인 그런 포맷은요, can be said to, 뭐할 거라고 말해줘요? 뭐할 거라고 여겨집니까? To enhance understanding by engaging an audience. 청중들, 즉 그걸 보는 시청자들, 이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대중들, 이런 그 청중들을 끌어들일 거라고, 즉그 사람들을 잘 관여하게끔 만듦으로써 이해를 향상시킬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뉴스에 좀 관심, 여기 뒤에 나오죠? 그죠? 그 사람들에게 좀더 이해를 할수 있게끔, 잘 보여줄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 audience는 바로 어떤 audience예요? Unwilling to endure. 견디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willing은 기꺼이 뭐뭐하는 이란 뜻이고, unwilling은 꺼려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견뎌내고 싶지 않대. 뭐를? The longer verbal orientation of older news formats. 오래된 아주 구식의 뉴스의 포맷에 장황한 아주 긴그 말의 방향성을 견디고 싶어 하지 않아. 옛날에는 다 그냥 정말 딱딱하게 긴 말도
긴 말로 어려운 말들로 막 뉴스를 전달했단 말이야. 그런 걸 견뎌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끌어들이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끌어들이면서 이해를 하게끔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요, they gradually work. They arguably work. 그들은 틀림없이 또 어떤 작용도 하게 돼요? To reduce understanding. 동시에 또 이해를 줄이는 그런 그런 효과를 갖게 될 겁니다. 뭐함으로써? By failing to provide the structure context for news event. 이 뉴스 사건들, 뉴스 이벤트들의 구조적인 그런 맥락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그러니까 맥락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화려하고 빠르고 이렇게만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한계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그렇지. 표현 방식이 쉽게, 화려하게, 빠르게 독자들 혹은 시청자들이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흥미를 끌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어떻게 함으로써? 자, 5번부터 보겠습니다. Verbal and visual idioms. 언어에라는 단어가 verbal, 이란 말의 언어에라는 뜻이에요. 언어에, 그리고 시각적인 idiom, 표현 방식, 그죠? 이런 관용구, 이런 표현, 이런 것들과 혹은 전달하는 방식. 이게 전부 다 뭐야? 표현 방식 아니야?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표현을, 편집 같은 걸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련된 내용이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표현 방식으로서도 역시 뉴스는 전달이 된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내용뿐만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관련 없는 선택지들, 이렇게 한번 지어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전통적인 어떤 그 전시를 하는 그런 기술, 전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술들과 coordination, 조화를 이룬다, 혹은 조정을 한다, 이런 뜻인데 관련 없죠. 옛날 방식과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 없었어요. 즉각적이면서도 완전한 coverage라고 하면 보도라는 뜻이에요. 최신 뉴스를 즉각적이면서도 완전하게, 전적으로 전면을 다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 없었고. educational, 교육에 관련된 내용만은 아니죠. long lasting news standard,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뉴스의 기준. 이랑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뭔가 시각적이고 그리고 빠른 템포의 이런 표현 방식들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끌어들인다. 일반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죠? 자, 이제 27번 가보겠습니다. 27번은 첫 문장의 빈칸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첫 문장 빈칸이네요. 그죠? 나머지 내용들이 이를 다 향해 있을 거고, 많이 어려운 내용은 별로 아닐 거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선택지를 보시면 단 하나의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문장을 먼저 가볼게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 Archaeologist. 맞아요. Archaeology, archaeologist. 고고학자, 고고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When examining the archaeological record, 고고학적인 기록물을 검토할 때, 살펴볼 때. 자, 근데 이것이 누구에 대한 고고학적인 기록이에요? Of human culture. 인간 문화에 대한 고고학적인 기록을 살펴볼 때. One has to consider. 이때 여러분들 이 one이 나오면 그냥 우리,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을 one이라고 부른 거야. 우리는요, has to consider. 생각해야만 합니다. 뭐를요? That it is vastly blank. 그것이, 그것이라는 건 바로 archaeological record가 되겠죠. 고고학적인 기록이 vastly, 굉장히, 매우, 어떻다라는 걸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고학적인 기록이에요. 이게 고고학적인 기록의 특징이 되겠죠. 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의 성격이 바로 고고학적인 기록이 갖고 있는 어떤 면? 측면? 양상?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볼게요. Many aspects of human culture. 인간 문화의 많은 부분들이 have what archaeologists describe as low archaeological visibility. 고고학자들이 기술을 한대요. 많은 인간 문화의 많은 측면들을 뭐라고 기술해요? low, 낮은 archaeological, 고고학적인 visibility, 가시성이라고 부른대요. 즉, 가시성이 어때? 높지 않다라는 얘기야. 가시성이라는 게 뭐야? 봐도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무언가가 보여지는 것. 그것이 굉장히 낮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조금 더 의미를 볼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They are difficult to identify archaeologically. 그것들은요, 즉, 그것이라는 건 바로 인간 문화의 많은 양상들이 되겠죠? 많은 양상들이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고고학적으로는 식별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뭔가를 알아보기가 되게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예요? 식별하기 힘든. 식별이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 일단 특징 하나 잡았습니다.

계속 갈게요. Archaeologists tend to focus on tangible. 여러분, tangible이 뭐예요? 선생님이 이거 외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Tangible, tangible, 막 발음하면서 탱글, 탱글, 탱글. 탱글, 탱글은 뭐야? 예, 우리가 뭐 이렇게 그볼 같은 거, 공 같은 거 이렇게 만졌을 때 탱글, 탱글. 아주 단단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만질 수 있는 유형의라는 뜻입니다. 유형의. 형태가 있는이라는 뜻이야. 그럼 형태가 없는은 뭐야? 그럼 그거 뭐하러 알아야 돼요? 나와요. 그치? Tangible. 그리고 intangible. in을 붙입니다. in이라는 부정적인 접두어를 붙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고고학자들은요, 어디에 초점을 둬요? 그치? 눈에 보이는 유형의 그런 측면들, 문화의 유형적인 측면들에 초점을 둔대요. 왜? 당연히 인간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물 같은 거에 초점을 두겠죠? 혹은 물질과 같은 그런 문화의 물질적인 측면, 유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둡니다. 자, 그런 것들은 바로 어떤 것들인데요. 다루어질 수도 있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뭐가 있는데? 도구, 음식, 구조물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건축 같은 거, 구조물, 그죠? 그리고 음식이라는 것도 옛날 거 막 남아가지고 이렇게 막 곡물 같은 거 그런 거 남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게 어때? 딱 보이는, 진짜 딱 봐도 직관적이게 뭔지, 어떤 건지 아니까 이해하기 쉽고 연구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많은 고고학자는 어디에 초점을 둬요? Tangible, 유형의 것에 초점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Reconstructing intangible aspects of culture. 그런데 이 문화의 무형의 측면을 재구성하는 것은, 다시 만들어내는 것은 It's more difficult, 사실 더 어려워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뭐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지고 있었던 의식 혹은 어떤 관점, 철학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재구성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하죠? Requiring that one draw more inferences from the tangible. 자, 눈에 보이는 이런 유형의 것으로부터 더 많은 inferences. Inference가 뭐예요? 그렇지, 추론이에요. 더 많은 추론을 해야 된다는 걸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딱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지. 근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 추론을 통해서 알아야 intangible한 그들의 문화라든가 그들의 어떤 중요한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됐죠? 네, 보겠습니다. It is relatively easily, for example. Easy,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뭐가 상대적으로 더 쉬워요? is은 형식상의 가주어 is이 되겠고, for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to 부정사 이하가 내용상의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뭐 하는 게 더 쉬워요? 고고학자들이 식별하고 그리고 추론을 해내는 건, 추론을 이끌어내는 게 더 쉬워요. 뭐에 대해서? About technology and diet from stone, tools and food remains. 석기, 돌로 만든 도구죠. 석기나 아니면 food remains, 음식의 유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곡물. 옛날에 뭐 이집트 뭐 이런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데 보면 어떤 곡물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음식의 유물로부터의 기술, 그리고 diet, 식습관 이런 것들을 추론하고 확인하는 것이 사실은 고고학자들한테는 더 쉽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에요 라는 얘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걸로 하니까 쉬운 일이라는 얘기죠. 근데 using the same kinds of physical remains, 똑같은 이런 도구나 아니면 이 식품, 유물을 가지고 동일한 그런 그 물리적인 유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뭐하기 위해서? To draw inferences about social systems and what people were thinking about. 사회적인 체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런 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니? intangible한 거죠. 즉, tangible한 걸로 intangible한 것들을 추론해내는 것, 추론해내기 위해서 이걸 tangible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물리적인 그런 장치를 사용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무형의 것에서 추론하는 게 더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무형의 것, 식별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뭐야? Intangible, 무형의 것. 더 어렵다. 그쵸? 자, 고고학자들은요, do it. 하기는 해요, 그걸. 그죠? 그걸 하기는 하지만, but there are necessarily more inferences.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더 추론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뭐랑 관련된 추론이 더 필요해요? In getting to, get to,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어디로부터 도달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디에 도달해요? Making interpretations about belief systems. belief system이 신념 체계죠. 신념 체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에 해석하는 것에 도달하는 것과 관련된 더 많은 추론이 필연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추론해가지고 이게 뭘까 해석하는데 사실 더 많은 추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뭘로부터? From physical remains recognized as trash. trash라는 건 쓸모없는, useless한 거죠.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물리적인 유물로부터 봤을 때 이거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왜 있을까? 그걸로 막 자꾸 해석을 해가지고 추론을 해야 우리가 무형의 것, 인텐저블한 것들, 시스템 같은 것들 왜 이 사람들이 이걸 사용했을까? 아 이게 중요했으니까 이런 걸 사용했나? 이렇게 추론을 해서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떻다는 얘기야? 그치 쉽지 않고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빈칸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뭘 할 때 고학적인 기록물 인간의 문화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추론하고자 할 때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그것이 매우 어떻다라는 거? 어렵다라는 거. 그죠? 그것이 매우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것이 어렵고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Outdated가 뭐야? 구식의? 구식의 방식이야? 아니지. Factual. 사실에 입각한 사실적인 게 아니죠. 오히려. 추론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에 입각한 거라고 거리가 보기 어려워요. Incomplete이 뭐예요? Complete 여러분들 완전한 이란 뜻이에요. Incomplete은 불완전한 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유물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추론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Organized 체계적인 Detailed 세부적인 이란 뜻이에요. 역시 관련이 없죠. 그죠? 그래서 3번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지금 보세요. 첫 문장에 빈칸이 있었고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야. 우리가 유행의 것들은 문화에 대한 어떤 남아있는 그냥 물리적인 유형의 것들은 보고 쉽게 추론할 수 있지. 그런데 무형의 것들을 추론하기가 진짜 어려워. 그래서 막 추론에 추론에 해석에 해석을 거듭해야지. 이런 내용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매우 어떻다? 완전하지는 않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추론을 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추론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 문장은 뒤의 내용에서 많은 부분에서 뒷받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8번 가보겠습니다. 와, 얘도 역시 첫 문장에 빈칸이 있습니다. 지금 빈칸이 긴 걸로 봐서는 선택지가 좀 길려나? 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어를 보세요. Even as, 심지어 뭐뭐로서 뭐요? Monday이라는 표현이 밑에 주석에 나왔던데 평범한 보통의 라는 뜻으로 나왔더라고요. 평범한 행동, 조차도 라는 뜻이죠. 뭐처럼요? As네요. 뭐만큼 평범한 행동, 조차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Watching TV, TV를 보는 것처럼 평범한 행동, 보통 행동, 조차도요. 자, 이러한 평범한 행동, TV와 같은 실제 조언은 물론 예이긴 하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아마 예를 생각해야 더 평범한 행동이라고 딱 와닿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TV를 보는 것. 비디오를 보는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 TV를 보는 게 뭘 의미한다, 뭘 시사한다 라고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TV 시청에 밑줄을 걷습니다. 자, TV 시청하는 것과 같은 이런 평범한 행동이 may away, maybe away 어떤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방식이요. 그러면 TV 시청이 가지고 오는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일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투이야 하는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건 바로 뭐야? Watching TV. TV 시청이 가져오는 결과, 효과 이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은 사실 TV를 켜서 보는 사람들보다는 스마트폰 같은 것들, 태블릿을 이용해서 많이 보죠. 그죠? 그 같은 거라고 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실험이 나와요. 실험이 나오면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빈칸 추론 처음 도입부에 한 3시간에 걸쳐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실험이 시사하는 결론이 뭐냐고 물어봤죠. 그죠? 결론이 진짜 중요해요. 결론 부분이 어딨어? 쭉 가보시면 어디 나와? 여기 나오지? 연구자들은 결론을 내렸대요. 데디아라고. 이 부분이 결론 핵심이에요. 이 부분만 사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읽었어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선택지가 긴 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택지가 길어서 여러분 오히려 답이 안 되는 이상한 애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오답이 쉽게 지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하면 끝이 없어. 그러니까 아 이거 분명히
정답이 안 되는 오답들이 진짜 많이 있을 거야. 쉽게 지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선생님도 긴장을 하면 옛날에 아, 시간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되면 잘 읽히는 그 지문도 사실 안 읽히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엄청 쉬워.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해석이 안 됐나 몰라. 머리에 안 들어왔나 몰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요소가 사실은 영어든 국어든 굉장히 강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나한테 전혀 득이 될게 아니야. 볼게요. 자, even as 뭐만큼 뭐뭐한 이런 뜻이죠. TV 시청만큼 mundane, 보통의 평범한 그런 행동도 maybe a way, 어떤 방식이 될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투하는 그런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V 시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결과 부분에 우리는 주목하겠다. 자, to test this idea. 이러한 그런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서요. 이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죠. 소피아라는 사람과 스티븐이라는 사람이요. gave participant, 참여자들에게 준대요. 뭐를요? false feedback. 잘못된 거짓 피드백을 준대요. 뭐에 대한? about their task performance. 그들의 시험 성적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주는 거야. 시험 성적? 너잘 봤어. 잘본 애한테. 야, 너못 봤어.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짓 정보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sit it 앉혔어요. Each one 각각의 학생, 각각의 참여자들을요. 학생이라고는 안 했죠. 그죠? 각각의 참여자들을 in front of TV set, TV 앞에 앉혀서 and to watch a video, 비디오 영상을 보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as the part of the study, 그 연구의 다음 단계, 다음 부분이었어요. 라는 얘기예요. 다음 부분으로서 실험의 일환이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뭐야? 일단은 거짓으로 결과를 알려줬어요. 어떤 결과? 시험의 결과를 알려줬어요. 잘본 애한테 못 봤다고 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 TV를 시청하겠어. TV가 아니라 영상이라고 할까? TV셋에 앉아서 비디오를 본 거니까 TV 시청이라고 하지 뭐. 그죠? 자, 근데 TV 시청의 결과니까 이 연구가 갖고 있는 최종 결론이 뭘까? 이걸 보시면 되겠고. 이걸 딱 생각하면 중간 부분의 과정은 너무 꼼꼼하게 읽을 필요 없고, 점핑해서 어디로 가도 된다고, 빠르게 빠르게 읽고, 결론으로 가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자, when the video came on. 비디오가 나왔어요. 비디오가 이제 상영이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근데 이 비디오가 뭘 보여주면서? Showing nature scenes with a musical soundtrack. 음악 사운드트랙과 함께 자연경관을 보여주는 비디오가 상영이 됐어요. 쭉 나오는 거야. 그랬을 때, the experimenter. 그 실험자들. 이 실험자. 그죠? 둘 중에 누군지 모르겠어. 실험자가 exclaim 소리를 쳤어요. 뭐라고? That this was a wrong video. 아, 이거 잘못된 비디오잖아. 이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그리고서는 소리를 치고 and went. 갔어요. Supposedly to get the correct one. 제대로 된 것을 아마도 가져가기 위해서 나갔겠죠. 그죠? 자, 뭐한 채로요? Leaving the participant alone. 그 참가자는 혼자 남겨둔 채로. 근데 뭐 하면서? 비디오는 재생이 되고 있는데 참가자는 혼자 남겨놓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이 참가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죠. 있겠어, 얘. TV 시청을 하고 있겠지. 그런데 그 TV 시청을 하는 것에 최종 결론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 이겁니다. 자, 이제 거의 가까이 왔어요. The participant who had received failed feedback, failure feedback. 실패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은요. 근데 이거 거짓이지. 그죠? 만약에 시험에 통과했는데 합격했는데 너 불합격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실패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은요. Watch the video much longer. 훨씬 더 오랫동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패한 애들은 longer. 더 오랫동안 시청했다는 거알수 있어요. 누구보다 than those who thought they had succeeded.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애들보다요. 그러면 아마도 성공한 사람들은 아마도 여기를 봤을 때더 짧게 영상을 시청했다라는 거알수 있죠. TV 시청을 했다는 거알수 있죠. 자, 그럼 시사하는 바, 그래, 결론 좀 확실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자, researchers concluded that. 그 연구자들은요, that 이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Distraction through video, TV, television viewing. TV 시청을 통해서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는 거, 분산시키는 것이 원래는 뭐야? 아, 실패했어. 아, 통과 못했어. 이렇게 막 복잡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러다가 뭘 보는 거야? TV를 보면서 그 생각이 사라지죠. 조금은 더 분산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V 시청을 통해서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can effectively, 효과적으로 relieve, 편안하게 했대요. 완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뭐를요? The discomfort. discomfort가 뭐야?

불편함이지? 불편함을 완화시켰다니까 불편함이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불편함은 왜 불편해? 어떤 것과 관련된 불편함이야? Associated with painful failures. 그렇지. 고통스러운 그 실패와 관련된. 혹은 mismatches between the self and self-guise. 자아와 자아 안내에 관련된 안내 지침 사이에서의 불일치. 이게 무슨 얘기일까? 나, 나다움의 나와. 그리고 자아 안내. 아, 나는 그러면 열심히 했으니까 시험에 통과할 거야 라고 하는 자아에 대한 그 안내, 안내 지침. 그 사이에 불일치야. 잘 받는 줄 알았는데 실패한 거야. 열심히 했는데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오는 불편함이 있겠지. 그죠? 근데 이런 불편함을 완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실패한 애들은 더 오랫동안 봤다. 그럼 이더 오랫동안 본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을 생각해 볼수 있어? TV 시청이 뭐로서 역할을 했다? 불편을 완화시켰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이 TV 시청을 뭐라고 이야기했어? Distraction이라고 이야기했죠. 왜 Distraction이라고 얘기했어? 자신의 실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 자연경관을 이렇게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distractions, 이렇게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불편함을 내리게 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In contrast, 반면에, 반면이니까 누가 나오겠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되겠죠. 그죠? 자, 성공한 참가자는요, had little wish. 거의 바라지 않았어요. To be distracted. 주의가 산만해지는 거, 주의가 분산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From their self-related thoughts. 자신과 관련된 그런 생각으로부터 분산되기, 주의력이 분산되기 원치 않았어요. 나 성공했어. 아, 나 잘했어. 이런 생각과 분리되기를 원치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불편한 상황일 때, 불편한 상황, 불편한 그런 심적인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Distraction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TV 시청과 같은 평범한 행동조차도 일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할수 있다? 불편한 상황을 좀 잊어버리게 할수 있다. 예, 불편한 상황으로부터 주의가 분산되게 할수 있다. 이 내용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Distraction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주의 분산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자기의식, 자각을 벗어날 수 있다. 자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때요? 고통스러운 자각이 뭐야? 어떡해. 못 봤어.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distraction 이런 게 바로 TV viewing이 되겠고, 그 다음 painful self-awareness가 이런 불편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네, 완화시킨다. 그러니까 escape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여기 지금 아주 잘 위에 있는 본문에 있는 표현들이 아주 잘 선택돼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현이 되고 있어. 다른 표현들로. 그죠? 그래서 정답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1번부터 3, 4,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불편한 커멘트들을 무시해버린대요. 근데 이 커멘트는 누구로부터 오는 커멘트야? 가까운 동료로부터 친구가, 야, 너왜 그래? 이렇게 불편한 말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그런 이야기 안 나왔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불편한 커멘트 관련 없습니다. 자, receive constructive feedback from the media. 미디어로부터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는다? 여기서 미디어라는 거 TV인가요? TV로부터 여러분들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참 좋단다. 유익한 그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런 피드백 없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given task. 주어진 과업에 대해서 their divided attention. 그들의 분산된 그런 집중을 다시 집중하게 했어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분산시켰다가 다시 집중시키는 거 없었잖아요. 그죠? 자, engage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참여하게 했죠? In intense self-reflection. 강렬한 자기 반성? 아, 나는 왜 이렇지? 다음엔 잘해야지. 이런 반성 있었어요? 아니, 없었어. 그러니까 얘도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없는 거 이렇게 지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 28번까지 총 5문제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한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문제를 푼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들이 어떻게 다시 패러프레이징이 됐는지, 다른 표현들로 바꿔줬고, 그 표현들을 내가 어떻게 잘 찾아냈는지, 그리고 관련 없는 것들은 어떻게 잘 솎아냈는지, 없앴는지, 요게 여러분들이 잘 해냈기 때문에 진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똑똑복카 나갑니다. 자, engage라는 단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요. 참여하다, 주의 관심을 끌다. 우리 그 26번 질문에서는 주의 관심을 끌다, 끌어들이다. 요런 의미로 쓰였었죠. 자, engagement라고 하면 약속이나 관여, 참여, 약혼이라는 뜻도 됩니다. disengagement라는

단어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유머에서 어떤 실질적인 일탈, 그리고 인지적인 일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일탈이라는 단어, 이탈이라는 단어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탈이라는 disengagement라는 단어도 어디요? 그치,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engage도 나오고, disengagement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왔으니까 요거 정말 꼭꼭꼭 챙겨야 되겠다라는 동기를 가지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 오늘도 정말 잘 해내셨습니다. 최고예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잘할 거예요. 선생님이 또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0: 그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저는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화요일이기 때문에 일상 영어를 해볼 건데요. 제가 요즘에 사실 뭐 약간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 네.
0: 다이어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1: 아니, 살이 쪽 빠졌어요.
0: 아, 지금 이게 정말 잘 안 돼요. 이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1: 아.
0: 그런데 이 다이어트 중에
1: 예.
0: 절대 보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1: 뭐죠?
0: 그 소셜미디어에 보면 영상들이 흔히 말해서 먹방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1: 그거 보면은 정말
0: 아, 저는
1: 견디기 어렵죠.
0: 많이 먹는 걸 보면은 배고파진다 이게 아니고요.
1: 네.
0: 뭔가를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배가 고파지는데
1: 맞아요.
0: 제가 사실은 음식 다 잘 먹는데요.
1: 네.
0: 그 뭐라 그러죠? 그 막 너무 시큼한 그 생선 이렇게 삭힌다고
1: 생선?
0: 했나요? 삭힌다고 하는 거?
1: 아.
0: 그걸 먹지도 못하는데요. 예.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거랑 이렇게 막 삼합이라고 하죠. 무슨 고기랑 해서 먹는 거고.
1: 맞아요. 삼겹살이랑.
0: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침이 막 나와서.
1: 어머, 어머.
0: 아, 그래서 진짜 다이어트의 하나의 그 고비였습니다. 그때.
1: 야, 그 못 먹는 것도 먹고 싶게
0: 그렇습니다.
1: 만드는. 그렇습니다.
0: 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이어트 중 보면 안 되는 것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올 것 같아요.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거의 그냥 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그쵸.
0: 이건 다이어트 전에도 그랬어요.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도 약간 같은 지금 라인인 거예요.
1: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는 뭐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0: 맞습니다. 근데 같이 그 다이어트 하다가 같이 영상, 먹는 영상 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큰일
1: 그렇죠.
0: 납니다.
1: 절대 안 됩니다.
0: Alright.
1: 자, 좋습니다. 그럼 과연 다이어트를 얼만큼이나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보러 갈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아우,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너무 배고프게 만드네. 아우,
2: You have stomach ache?
1: No, no, no. Hungry.
2: 아하.
1: Yeah, this 먹방. You know? Yeah, 요리, cooking movie.
2: Cooking videos.
1: Video. Cooking video make me hungry. Yeah, 아우, starving.
2: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I agree with you,
1: Yeah.
2: but they're so satisfying.
1: Oh,
2: Hungry,
1: satisfying.
2: but still.
1: Oh,
2: Yeah,
1: so
2: I love them.
1: fun. Yeah.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거야.
2: Diet.
1: Diet.
2: We need a diet.
1: I have to lose weight, but failed. Look this video and
2: Ah, that's the
1: so
2: reason.
1: yeah, fail. Diet fail.
2: That's it.
1: Eh?
2: I'm cooking ramen.
1: Huh?
2: That's it. I'm cooking ramen.
1: Ramen?
2: I can't resist. It looks so
1: No, I have
2: delicious.
1: to lose weight.
2: I'm cooking ramen.
1: 라면? 맛있겠다. 두개 끓여.
0: 네. 여기가 지금도 아파요.
1: 아, 그쵸.
0: 아, 이게 침이 너무 나오다
1: 아,
0: 보니까.
1: 정말 이 먹방은 정말 이 식욕을 엄청 돋궈서.
0: 이게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건데요.
1: 예. 네.
0: 또 만족도 됐다가 또
1: 맞아요.
0: 배고팠다가 이게 위험하더라고요.
1: 그래서 저는 사실 다이어트 때 오히려 먹방을 봤어요. 그러면 조금 대리 만족이
0: 대리
1: 되더라고요.
0: 만족. 실제로 해외에서도 먹방이라는 거를 은근히 많이 보거든요.
1: 그쵸.
0: Alright. 자, 일단 오늘 또 재밌는 표현들 많이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4: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3: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4: That's it. I'm cooking ramyeo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 문장부터 가볼게요. 아,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하면서 뭐 친구들끼리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1: 그럼 뭘 만드는 영상인 거죠?
0: 아, 날 배고프게 만드는 거.
1: 아, 날 배고프게 만드는 거. 아니, 난 요리를 하는 영상인 줄 알고.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배고프게.
0: Right.
1: So, 배고프다는 hungry니까 hungry.
0: 네. Okay. These cooking videos가 make me 날 만들어요. 어떻게
1: 네,
0: 만들어요?
1: 배고프게.
0: hungry하게.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자, hungry 간단하지만 hungry 이러면 안 되겠죠. 뭐 hungry 정신 이거는 너무 리을이죠, 그렇죠?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음할 때입 모양 모으고 r 사운드를 제대로 하려면 입 모양 모으고 혀를 당겨줘야 됩니다. So r이기 때문에 리가 아니라 re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두번 해볼게요. hungry.
1: hungry.
0: 좋습니다. 자, 그리고 hungry 정도가 아니라 진짜 진짜 배고플 때 혹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hungry보다
1: 나
0: 더
1: 배고파
0: 강력.
1: 죽겠어 할 때,
0: 오.
1: 그거 I'm starving.
0: 우.
1: 알죠? 근데 starve예요? 그러면 star
0: 안 되면서 왜 물어봤어요?
1: 아니 그렇게 starving은 많이 들어봤는데 기본형을 제가 헷갈리네요.
0: 자, starve 비슷합니다. 그냥 starving이 맞아요.
1: 아, 그래요?
0: 자, 왜 그러냐면 starve는 굶주리다라는 동사예요.
1: 아.
0: Right. 뭐 굶다, 굶주리다라는 동사. 거기에서 ing가 이 대신에 ing가 들어가면서
1: 네네.
0: 형용사화가 되는 거예요. So either you say I'm hungry. I'm very hungry. Or you could also say I'm starving.
1: Starving.
0: 의미는 같아요, basically. Okay? So 이거는 굶주 나 지금 굶주리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날 hungry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1: 네.
0: 이거 제가 그대로 품사만 가져와 볼게요. Starve make someone 그 다음에 형용사. 보세요. 목적어가 me고요.
1: Me.
0: 형용사는
1: hungry.
0: hungry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 사람을 어떤 상태로 만든다라고 할 때 make someone 형용사
1: 그러네요.
0: 쓰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문법을 처음 배울 때 네. make라는 동사가 나오면요. make me love you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만 쓰는 줄 아시거든요.
1: 예.
0: 그게 이제 1단계예요. make someone do something.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지만 그냥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2단계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상태로 만든다라고 한 거죠. 자, 예를 들어 이거 보세요. 날 슬프게 좀 하지 마. 이거 날 슬프게 만들지 마거든요.
1: Don't make me sad.
0: 그렇죠. Don't make me sad.
1: Yeah.
0: 이렇게.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0: 왔어. 우리 뭐 예를 들어 둘째 딸이 어린 둘째 딸이 따님이 아 그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라고 내
1: 맞아요.
0: 남편분한테 얘기한다고 상상해 보면 어떡해요?
1: She makes me
0: 우리라고 해보면
1: happy.
0: 과거로
1: She makes us
0: 그렇죠. She
1: happy.
0: makes us happy. 이거는 현재형으로 쓰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고요. made us라고 쓰면 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뭐 과거에 뭐 예를 들어 재롱을 부렸다든가 something like that. Alright.
1: 맞아요.
0: So 중요한 거는 make 목적어 쓰고 동사 원형도 되지만 형용사를 바로 넣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1: 네.
0: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on't make me sad.
1: Don't make me sad.
0: She made us
1: She
0: happy.
1: made us happy.
0: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뭐 먹방이라고 쓰지 않고 요리 영상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렇죠? 이 cooking videos 저는요. 요리 영상 어떤 걸본게 하나 있어요.
1: 뭐요?
0: 이 소고기를
1: 오.
0: 가지고 이 ASMR 있죠?
1: 아,
0: 삭삭삭삭삭삭 설면서
1: 써는 소리.
0: 양념 막 하면서 구우면서 그게 저는
1: 맛있겠다.
0: 정말 힘들더라고요. Right, right.
1: 오.
0: 자, 침이 약간 오죠?
1: 에.
0: 가보겠습니다.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1: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0: 네, 그런데 자, 볼게요.
1: 응?
0: 아, 뭐 동의는 하는데 대신에 또 배고프게 만들긴 하는데 엄청 또 만족스럽잖아.
1: 그러니까
0: 네,
1: 그게 바로
0: 대리만족이죠.
1: 대리만족.
0: Yes.
1: I agree, but they are so 만족스러워. 예. 만족스럽다가 그거거든요.
0: 만족스러운 거.
1: 근데 이게 또 품사가
0: 품사가 항상 그 친구가 말썽이에요.
1: satisfy.
0: 오케이.
1: Yeah.
0: 자, 여러분들, 만족하다, 뭐, 만족하는 이 단어 아예 모르셔도 괜찮아요. 우리 계속
1: 네.
0: 배워갈 거니까요. 그쵸? 자, 지금, 슬기 씨는 satisfy를 썼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다른 품사로 썼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I agree, but they're so satisfied. 정답? 아, ing가 들어갔습니다. 자,
1: 네.
0: 이거는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satisfy 시킨다라고 하는 거 사실 동사예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한번 다시 써보세요,
1: 아까
0: please.
1: 그거 쓰면 되죠?
0: 네,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 주세요.
1: 아, 그게 동사군요. satisfy. 요렇게.
0: 맞습니다. ing만 안 붙인 거예요.
1: 네.
0: So 이게 satisfy 누군가를 satisfy 시키는 것은 만족시키다라는 동사입니다.
1: 네.
0: So 예를 들어서 그뭐 어떤 영상이 있었는데 it satisfied me 이런 식으로 동사고요. 거기에 ing를 붙이면 만족시키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1: 아.
0: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satisfying 이라는 형용사가 됐고 여기 비동사랑 같이 나온 거 보니까 확실하게 형용사죠. 그렇죠?
1: 그러네요.
0: Okay, so, oh, they're so satisfying 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데이가 뭐겠어요?
1: 데이?
0: 사람들인가요?
1: 아니요, cooking videos.
0: 맞아요.
1: 예.
0: cooking videos를 데이로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왜냐면 데이는 사람도 얘기하지만 어떤 것도 되거든요. 그렇기
1: 그쵸.
0: 때문에 그 영상들이 엄청 satisfying 하잖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satisfying도 아니라 so satisfying, right? 그래서 형용사 앞에 so 붙이면 어떤 느낌이요?
1: 너무 완전.
0: 너무는 좀 넘어갔다라는 느낌이고요.
1: 에.
0: 과하다는 느낌이고요. 엄청, 완전, 아주
1: 아주.
0: 긍정적인 느낌입니다.
1: 에.
0: Alright? So 뒤에 형용사라서 간단하게 입영작 해볼 겁니다.
1: 네.
0: 자, 혹시 날씨가 엄청 습할 때 있잖아요.
1: 네.
0: 습한 게 형용사로 뭔줄 아세요?
1: Humid.
0: Humid.
1: Yes.
0: HUMID. Right? 보통 여름 시즌에 제가 많이 써먹는 단어인데
1: 네.
0: 엄청 습한이라고 하면 그냥 humid이 아니라
1: So humid.
0: 그렇죠. 복잡한 거는 뭐죠? 아마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복잡한.
1: Complicated.
0: TED.
1: Complicated.
0: Complicated. 그러면 엄청 복잡한 그러면.
1: So complicated.
0: So complicated. 자, 이제 문장 들어갑니다.
1: 네.
0: 오늘을 주어로 하세요. 오늘 엄청 습해. 아, 오늘
1: 오.
0: 엄청 습해.
1: Today is so humid.
0: 그렇죠. Today is so humid.
1: 음흠.
0: 자, 그 질문은 엄청 복잡했어. 그 질문이 뭐야? The
1: The question
0: 과거로
1: was
0: was.
1: so complicated.
0: 그렇죠. The question was so complicated.
1: 아하.
0: So 하나 들어간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강조를 해줍니다. 그렇죠?
1: 그러게요.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Today is so humid.
1: Today is so humid.
0: The question was so complicated.
1: The question was so complicated.
0: That's right. 자, 그리고 앞부분에 인정은 좀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I agre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gree 하는 게 뭐예요?
1: 동의하다.
0: 동의하다.

0: 자, 그럼 교재에 이거 같이 한번 써주기. 동의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물론 don't나 doesn't 써도 되겠지만 다른 게 있죠.
1: Disagree. 예. Disagree. 앞에 dis 붙여주면 되는 것
0: 오케이, 정답.
1: 같은데요.
0: 맞습니다.
1: Yes.
0: 학창 시절에 굉장히 또 어휘 공부 많이 하신 분이네요.
1: 아유, 열심히 또
0: I like
1: 공부했어요.
0: that. 알라이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ll,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1: I agree, but they are so satisfying.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0: 자, 다음 문장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1: 네.
0: 제가 그 미국에서 고등학교 시절에요. 저랑 항상 모험매가 둘이 같이 가던 친구가 있었어요.
1: 아, 원래 친구들은 또 그렇게 비슷하게 어울려 가요.
0: 제3자가 보면 한 사람인 줄 알아요.
1: 그래요?
0: 그 정도로 비슷하게 좀 쪘다가 조금 빠졌다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1: 도플갱어 스타일.
0: 하, 그 친구랑 짐을 가면 그게 문제예요. 짐을
1: 예.
0: 갔다 오는 길에 피자집을 같이 들려요.
1: 아.
0: 근데 들어가다가 서로 원하는 거예요.
1: 네.
0: 먼저 말 꺼내기를. 죄책감 덜 느끼게.
1: 그쵸.
0: 그러면 피자 어때?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아이스크림 어때? 그래서 항상 망했습니다.
1: 학교 다닐 때다 똑같나
0: 아,
1: 봐요.
0: 그래요?
1: 저도 친구랑 그런 추억이
0: 아,
1: 있거든요.
0: 미국도 똑같습니다.
1: 예, that's why. 그게 이유야.
0: 아, 그게 이유야.
1: 그게 왠지야. We always our diet.
0: 네.
1: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를
0: 실패하는 거죠.
1: 실패하는 이유야.
0: Yes.
1: 오, 그러면은 여기가 항상 실패하는 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we always fail.
0: 오, 오케이.
1: Yeah.
0: FAIL, 오케이. So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1: 네.
0: 정답 맞습니다.
1: 오.
0: 실패하다, 낙제하다, 뭔가를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1: 그쵸.
0: 사실 이거는 our diets fail이라고 해도 돼. 우리 다이어트들이 fail하는 이유야 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fail 해버렸다. 우리는 그거를 실망시킨 거야. 막
1: 그렇죠.
0: 이런 느낌으로 썼고요.
1: 예.
0: fail 혹시 명사 아세요? 이상하게 실패하다는 아는데 명사 형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 실패.
0: 기회에 실패.
1: 이거 뭐냐면,
0: failer?
1: no.
0: No?
1: 실패도 똑같아요. fail.
0: fail. fail?
1: 깜짝 놀랐죠.
0: 아니,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활용할 때도 있긴 한데, 이 실패란 일반적인 명사로는요.
1: Failure?
0: failure. 혹시 영화에서 I'm a failure.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 근데 저는 좀 조금은 좀 생소한데요.
0: 자책하는 영상 같은 게 나올 때,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막 이럴 때
1: I'm
0: 있거든요.
1: failure.
0: 그럴 때이 단어를 또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1: 아.
0: 자, 이거는 꼭 기본, 항상 여러분들 동사, 명사, 형용사 형태 있잖아요.
1: 네.
0: 같이 알아두시면 너 진짜 언젠가는 써먹게 됩니다.
1: 당연하죠. 문장 만들 때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죠.
0: 그럼요.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처음에 출발할 때 that's why라고 했어요.
1: 네.
0: 그때 why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1: 그쵸.
0: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유야. 어떤 이유야? 뭐뭐뭐뭐뭐뭐라는 이유야.
1: 네.
0: 그게 이유야.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1: 실패하는
0: 이유야.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이유가 나왔을 때 아유, 그거지. 이런 느낌입니다.
1: 바로 그거야.
0: That's right. So that's why 평소문 그래서 평소문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 뭐, EBS 왕초보 영어를 보면 영어가 많이 든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1: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미리 그 얘기가 나왔을 때,
1: 네.
0: 슬기 씨가 여러분이,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일단은 예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1: 그죠. That's why
0: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본다.
1: people watch this program.
0: 그렇죠.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Okay? So, how about this?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1: 네.
0: 그게 뭔가 사람들한테 매력을 끌고 잘해주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 오.
0: 그런 얘기를 막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So 인기가 많은 거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야.
1: That's why you were so popular.
0: 그렇죠. That's why you're so popular. Because you're so nice. But you don't even realize that.
1: 네.
0: 스스로 알지도 못해.

0: 이런 느낌. 어. Alright.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음흠. 여기에 이렇게 이 정도 끊으면 되겠죠. 결국에는 이것도요. 평소문을 어순대로 얼마나 잘 구성하느냐. 그리고 that's why랑 자연스럽게 어떻게 블렌딩을 시키느냐입니다.
1: 네.
0: 자, 한번 연기해볼게요.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1: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0: Oh, that's why you're so popular.
1: That's why you're so popular.
0: Alright. 자, 그리고 하나만 복습할게요, 여러분들. That's why는 뭐랑 바꿔도 되겠어요? 저번에 나왔습니다.
1: 아하, that's the reason.
0: That's the
1: reason. Reason.
0: 자, 이유라는 단어. 그렇죠.
1: Yes.
0: That's the reason. 이렇게 쓰고 평소문을 써도 괜찮습니다. 물론, that's the reason 같은 경우는 조금 더 formal해요. 격식이기는
1: 네,
0: 해요. 근데 이게 왜냐면 더 짧잖아요. 더
1: 그쵸?
0: 쉽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거 많이 쓰긴 하지만 이걸 쓴다고 해서 너무 격식이거나 어색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1: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0: 자, 이랬을 때 역시 결론은
1: 어떻게 되죠?
0: 없어.
1: 뭐 먹으러 가나요?
0: 아유, 나 라면 끓인다. 그럼 이제 또 물어보죠.
1: 네.
0: 너 먹을 거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또.
1: 두 개 하나 해.
0: 이어지죠.
1: 그렇죠.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That's it. I am 라면. 그러면은 나는 I am 근데 끓인다. 이거 왠지 의역 같아요. 예. 그래서 I am 나 라면 만든다.
0: 오.
1: I am making 라면.
0: Okay. That's it. I'm making 라면.
1: 왜냐면 여기 I am boiling 해버리면 나 끓는다가 되잖아요.
0: 아, 끓인다는 맞는데 라면은 그냥 물 넣고 끓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프도 넣고 해야 되잖아요.
1: 아,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0: 좀 신기하죠. 한국, 네. 우리 말에서는 끓인다에 이미 요리의 느낌이 다 들어간
1: 다
0: 것
1: 있는데.
0: 같아요. 다 있는데. 라면이랑 뭔가 끓이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친구가 된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말로도 완전히 따지고 보면 그냥 물을 넣고 끓인다? 그럼 뭐 스프 안 넣어? 이럴 수도 있는데.
1: 그렇죠.
0: 예,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Alright, 자, making을 썼는데 일단 이거 맞고요.
1: 네.
0: 오늘 다른 거 가져왔습니다. 그냥 cooking으로
1: 쿠킹.
0: 썼습니다. 자, I'm cooking 라면이라고 했는데요. cook이 뭐죠?
1: cook은 요리하다.
0: 맞아요.
1: 네.
0: cook 요리하다. 자, 그런데 아 그러면 아무거나 다 cook 쓰고 make 해도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difference 얘기한 적이 있었죠. Do you remember?
1: 뭐죠?
0: 오케이. 자, 네. make는 훨씬 더 포괄적이에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나 샐러드 만들었어. 뭐 샌드위치 만들었어. 나 라면 만들었어. 뭐 삼계탕 만들었어.
1: Yes.
0: 우리도 다 그렇게 쓰죠? 그래서 make는 다 됩니다. 근데 cook 같은 경우에는
1: 네.
0: 불로 막 뒤지고 볶고 끓이고 하는 요리들을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1: 아, 맞아, 맞아.
0: 열이 가해지지 않은 굉장히 좀 심플한 거 있죠?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샐러드라든가 나 오늘 샐러드를 쿡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샌드위치도 쿡했다고 안 하고 그냥 make를 써요.
1: Make sandwich.
0: So 만약에 if you're confused between the two, 두 개 중에 헷갈리면 그냥 이거
1: make를 써야 되겠네요.
0: 해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보세요. 앞부분에 추임새가 하나 들어갔어요. 뭐라 그랬죠?
1: That's it.
0: That's it인데 제가 해석으로 뭐라고 써놨나요?
1: 못 참겠다.
0: 맞아요. That's it이라는 건 바로 그거야 라는 뜻도 됩니다. Oh,
1: 네.
0: That's it. Okay? 아니면 뭐 상대방이 굉장히 뭔가를 잘 맞췄어요.
1: 그래서 네.
0: 아, 바로 그거지. That's it. 가능하지만 그런 뜻 말고도요. 더 이상은 안 된다. 나 못 참겠다. 거기까지다. 진짜 거기까지예요. That's it. Right? 그렇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1: 네.
0: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convenience store 갔거나 supermarket 갔을 때 물어본단 말이에요.
1: 네.
0: That's it? 그것 뭐 다예요?
1: 다예요?
0: 더 이상 안 사요? 그런 의미로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안 된다 보다 못 참는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1: 아, 좋아요.
0: Let me just show you the sentences here. 자, 읽어주세요.
1: 네, that's it. Go to bed.
0: Right. 이거 좀 강하죠?
1: 네.
0: 네, 잠자리 들어. 이제 그만 갖고 놀아. 아이한테 뭐 장난감 얘기를 할 때
1: 네.
0: 좀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Hey, that's it. Go to bed.
1: 오,
0: 거기까지.
1: 거기까지야.
0: 못 참아. 그렇죠. 그런 느낌.
1: 그리고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0: 그렇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위협적으로 굴어요.
1: 그쵸.
0: 그래서 내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하다가 이 사람이 그 선을 넘은 거죠.
1: 그쵸.
0: 그래서 hey,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1: 오.
0: 이러면은 나 거기까지 못 참아요. 나 경찰 부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결국에는 이 that's it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억양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 상황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So, 우리가 그 느낌 살려서 한번 읽어볼게요. That's it. Go to bed.
0: That's it. Go to bed.
1: Right.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0: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1: 자, 우리 더 이상 못 참아요. 배고파요.
0: 네.
1: 갈게요. That's it. I'm cooking ramen.

0: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it. I'm cooking ramyun. That's it. I'm cooking ramyun.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2: 네.
1: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2: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1: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2: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1: 그렇죠.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2: 주세요.
3: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0: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3: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0: That's it. I'm cooking ramyun. That's it. I'm cooking ramyun.
1: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make someone, 그 다음에 형용사. 네. Right?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셔야 돼요.
2: Yes.
1: 걔는, 그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우리이고요. 과거입니다.
2: She made us happy.
1: She made us happy. You make me happy.
2: Yeah,
1: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2: 맞아요.
1: 자, 다음은요. 날 슬프게 만들지 마.
2: Don't make me sad.
1: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2: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1: 그렇죠.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자, 같이 읽어볼게요. She made us happy. Don't make me sad.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Alright, 다음은요?
2: 네?
1: Oh, that's why 뭐뭐뭐. 이거 하실 때 꼭 이런 식으로 가주세요. Oh, that's why 뭐뭐뭐.
2: Yeah.
1: 이런 느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기 많은 거야.
2: That's why you were so popular.
1: 그렇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우리의 다이어트들을 실패하는 거야.
2: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1: 그렇죠. 세 번째.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거야.
2: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1: Alright. 읽어볼게요. That's why you are so popular.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Oh, 좋습니다.
2: Yeah.
1: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4: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5: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4: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5: That's it. I'm cooking ramyun.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6: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2: Yeah,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
6: Yeah, that's it. I'm cooking ramyun.
2: Ramyun?
6: I need to eat it now. Sorry.
2: No, no.
1: Oh, good job, you guys.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이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워 라는 문장이었죠? This exam is much more difficult.
1: There you go.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 That's why 평서문 사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2: 네.
1: 그래서 영어가 재밌는 거야. 그렇죠. 이유가 바로 전에 나왔나 봐요. 그래서
2: 예.
1: 그래서 영어가 재밌는 거야를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

0: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이병작 할 때 무조건 소리 내주시고 큰 소리로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1: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just act like somebody is your friend. 누군가가 내 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면 서먹함을 없애는데 breaking the ice 하는데 가장 쉽더라고요.
1: True that.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When I'm meeting new people, I obviously deal with nervousness and not knowing what to talk about. And I usually start with, hi, my name is blah, blah, blah. What's your name?
1: When I'm meeting new people.
0: When I'm meeting new people.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라는 형태인데 이것도 다양하게 좀 바꿔볼 수 있어요. When I'm meeting someone new. 아니면 when I'm meeting someone. 제가 자주 쓰는 저도 습관이 여러 가지 okay.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eeting somebody for the first time. Hmm? 자주
1: And
0: 쓰는 표현.
1: I just say when I'm meeting a person.
0: When I'm meeting someone. Yeah, meeting a person for the first time. 다양한 형태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날 때 뭘 느낀다고요?
1: She says, I obviously deal with nervousness and not knowing what to talk about.
0: 네, 저는 당연히 누구나 그런 거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런 초조함을 느낄 테니까 하면서 그런 의미를 넣어서 obviously라고 했습니다. Obviously, 저는 당연히 deal with
1: nervousness.
0: 네.
1: Nervousness.
0: 당연히 초조함 느끼고 and not knowing what to talk about.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지, 즉 not knowing what to say.
1: Yeah.
0: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이 deal with가 재미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처럼 쓰면 그냥 experience.
1: Experience. Yeah.
0: I go through that.
1: That state.
0: Yeah.
1: Right.
0: 그런 상태를 그런 경험을 느낀다라는 건데요. 보통 또 다른 형태에서의 deal with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I'll deal with it.
1: Right. I'll deal with it. But in this case, we use it a lot, especially when we say something like, you know, I'm dealing with depression or some type of, you know, maybe sickness 네. or like a state of mind.
0: 경험하고 있다.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건데 긍정적이지는 않은 형태로 많이 쓰이죠.
1: Yeah.
0: Deal with a lot of stress. Deal with a lot of bad clients.
1: Yeah, you wouldn't say I'm dealing with so much happiness these days.
0: 네. happiness, 행복이라든지 좋은 쪽은 deal with라는 느낌으로는 많이 안 쓰고 그래서
1: yeah.
0: 그 다시 정리하자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해결하는 것도 deal with라고 하고 여기서는 그냥 겪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줄 볼까요?
1: Yes. She says, "And I usually start with, "Hi, my name is blah blah blah. What's your name?"
0: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면 저도 당연히 여러분처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통 I usually start with 이것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을 시작합니다. Hi, my name is blah blah blah. 저는 뭐뭐뭐라고 하는데 What's your name?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에서는 영어권에서는 보통 Hi, my name is 뭐뭐뭐 What's your name? 할 때 보통 악수를 청하죠.
1: Oh, right.
0: Hi, what's your name?
1: Hi, what's your name? I'm Megan.
0: You're Megan?
1: Yes.
0: Okay, I have another friend whose name is Megan. 이렇게
1: oh.
0: 손을 잡은 채로 계속 이야기를
1: 할 때가 많아요. You didn't tell me your
0: name. I'm 현우.
1: okay.
0: 그리고 start with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표현을 소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start by saying도 많이 씁니다. Okay.
1: Grea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You know, the standard small talk questions. But to break the ice, I just kind of have to act like they're my friend and I'll crack some kind of joke that I normally would only crack with my friends.
1: You know, the standard small talk questions.
0: What's small talk?
1: So small talk are things that are not too deep, more surfacey, like about your hobbies, you know, maybe where you go to school, things you like to do, favorite color,
0: 네.
1: very light topics.
0: 네, 너무 깊지 않은 거, 그리고 surface라고 했는데 이제
1: yeah,
0: 표면적인
1: surface.
0: 거,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를 그런 대화를 small talk라고 말하죠. Small이니까.
1: It's small. It's different in every country, though.
0: Of course.
1: Yeah.
0: 그래서 사실 small talk가 한국어로도 사전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냥 스몰 토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신변 잡기에 관한 대화 아니면 뭐 그냥 중요하지 않은 가벼운 대화 이렇게 되는데 가벼운 거를 말합니다. Small talk like What did you do yesterday?
1: Yeah.
0: Did you watch the game yesterday?
1: Something
0: 어제
1: like
0: 그
1: that.
0: 스포츠 경기 봤어. 주말에 이거 한다는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What is life? 이런 거 말고.
1: No, it's not 네. anything like that. Or even for us, we're still a bit sensitive about asking our age.
0: 아, 그렇죠.
1: yeah.
0: 맞아요. 한국에서는 사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 학번이세요? 이런 것들이 다 스몰 토크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1: Oh, but not for us.
0: 네, 미국에서는 스몰 토크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1: especially to a lady. Yeah. Don't ask her age.

0: 정말 친해진
1: It's not
0: 다음에
1: safe.
0: It is not safe. 안전하지 않죠. 그래서 그 small talk가 그 개념이고 보통은 small talk에 hyphen이 있진 않아요.
1: Mm-hmm.
0: It's small talk.
1: Yeah.
0: So a boss can say no more small talk.
1: Yeah.
0: Just get back to work.
1: Yes.
0: 할 수 있는데 그 여기서는 small talk를 형용사처럼 hyphen을 연결해서 가벼운 그런 standard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가벼운 질문들.
1: Questions.
0: 네.
1: Yes.
0: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일 하는지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breaking the ice 하기 위해서 나눈다는 내용입니다.
1: And next Jordan says, but to break the ice, I just kind of have to act like they're my friend.
0: 네, 요소가 굉장히 많네요.
1: Mm-hmm.
0: 그런데 break the ice 하기 위해서는 mm-hmm. 처음 만났을 때의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I just kind of have to act like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I just 그냥 뭐뭐 하면 된다. Kind of 여기서는 빼도 괜찮겠죠?
1: Yeah.
0: 의미가 크진 않아요. Have to mm-hmm. 해야 합니다. Act like 뭐뭐처럼 행동하는 거.
1: Mm-hmm.
0: They're my friend mm-hmm. 아니면 I'm their friend.
1: Mm-hmm.
0: 그 사람이 제 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1: mm-hmm.
0: have to가 있기 때문에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1: Mm-hmm.
0: 그런데 이런 문맥에서는 I just have to do it this way.
1: Yeah, she just has to do it that way. It works for her.
0: 네,
1: Something that works for her.
0: 그렇죠. 그래서 right. 번역을 행동하면 돼요로 해봤습니다.
1: Right.
0: 그렇게 하면 돼요. You just have to push it.
1: Yeah.
0: 밀면 열려요.
1: Yeah, 네. you just have to do this. Right? Yeah. It's kind of simple.
0: 그래서 해야 되는 거 have to를 정말로 해야 하다 의무적으로
1: no.
0: 번역을 하실지 아니면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쪽으로 yeah. 번역하실지는 문맥을 보시면 되고요. 다음 줄.
1: She says something else that she does. And I'll crack some kind of joke that I normally would only crack with my friends.
0: 농담을 하다 영어로.
1: Crack a joke. Crack a joke.
0: Crack a joke. 보통 crack 하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뜻이 어떤 벽에 there's a crack in the wall, 벽에 금이가 있는 거.
1: Or you crack something open 네. if you want to use it, you know, like a verb.
0: 네, 깨서 여는 거죠.
1: Mm-hmm.
0: 그래서
1: like you crack open eggs.
0: 네, 계란을 달걀을 깨서 딱 이렇게 요리할 때
1: mm-hmm.
0: 그걸 crack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과자 중에도 cracker가 있잖아요.
1: Oh yeah, crackers.
0: 크래커가 oh. 먹으면 깨지잖아요.
1: yeah.
0: 소리가 crack 소리가
1: it
0: 나요.
1: It goes like And
0: 그래서
1: it cracks apart.
0: 예,
1: yeah.
0: 쪼개지죠. 그래서 크래커라고 부르는 거죠.
1: Yeah, because 네. it cracks apart and you bite it, it cracks
0: 네.
1: in your mouth.
0: 네, 쪼개지는 모양 때문에.
1: Mm-hmm.
0: 그래서 I'll crack a joke 하면은 농담을 이렇게 달걀을 열듯이 이렇게 깨서 보여주는 느낌일까요? 그래서 농담을 해요.
1: Yeah, I don't know why we call them why we say cracking jokes, but we also for joke we'll call them wise cracks.
0: Wise cracks.
1: I don't want your wise cracks
0: 아, 농담.
1: right now. Wise cracks. For jokes.
0: 네, crack a joke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농담을 그냥 wise cracks라고 mm-hmm.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만 I normally would only crack with my friends. 친구들하고만 할 농담을 처음 만난 사람과 break the ice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1: Nice. Let's look at the last part.
2: And usually, as long as it's not too crazy, that can break the ice and they feel more comfortable around you and you around them.
1: And usually, as long as it's not too crazy, that can break the ice.
0: 네, 그리고 보통 too crazy 하지만 아니면 mm-hmm. as long as it's not too crazy,
1: right.
0: too far-fetched,
1: yeah.
0: 너무 지나친 정도만 아니면 not too over the board,
1: over the top,
0: over the top,
1: yeah.
0: not yeah, overboard or over the top mm-hmm. 하면 하는 것만 아니면 that can break the ice.
1: Yeah. Especially the jokes.
0: 네, 없앨 수 있습니다.
1: mm-hmm.
0: 그리고
1: And lastly, she says, and they feel more comfortable around you and you around them.
0: They feel more comfortable around you. 그들이 당신 옆에서, 주위에서 더 편하게 느껴지고, you around them, 여기에도 you feel more comfortable.
1: comfortable.
0: Feel more comfortable 생략을 해서 mm-hmm. you feel more comfortable around them. 이렇게 앞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들을 mm-hmm. 빼는 경우 많죠. You around them.
1: Hmm. All right. Great. How about we review and take a look at her clip? Once again.
2: Meeting new people can be difficult, but I find it's easiest to break the ice when you just act like somebody is your friend. When I'm meeting new people, I obviously deal with nervousness and not knowing what to talk about. And I usually start with, hi, my name is blah, blah, blah. What's your name? You know, the standard small talk questions. But to break the ice, I just kind of have to act like they're my friend and I'll crack some kind of joke that

0: I normally would only crack with my friends, and usually, as long as it's not too crazy, that can break the ice and they feel more comfortable around you and you around them.
1: 오늘 핵심 패턴으로 복습 간단하게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act like one is. act like 누군가가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다. 그 다음으로 as long as it is not too 형용사를 쓰게 되면은 너무 뭐뭐하지만 않으면이라는 패턴이 됩니다. 이 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많은 팝송들을 보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요들을 보면요, 사랑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가사들이 그 상처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문장, 굉장히 명문장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The scars of your love remind me of us. 한번 더 읽어볼게요. The scars of your love remind me of us.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은요, 세계적인 스타죠.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이라는, 이것 또한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그 노래에서 나왔던 가사가 되겠습니다. 그 뜻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집중해 볼 만한 문법적인 포인트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Remind me of us라는 요 하나의 역시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펴볼 것 바로 전치사 of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전치사 of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뜻, 무엇 무엇의라는 뜻이 아닌 다른 맥락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었는데요. 바로 이 표현도 그렇죠. 자, 먼저 뜻부터 볼게요. A reminds B of C라고 하면요, A가 B로 하여금 C를 생각나게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A를 보면 B는 C를 떠올리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뜻 안에서 of의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뜻, 무엇 무엇의 라는 맥락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어거지로 뭐 이렇게 의의 뜻이 녹아들어가져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에서 of가 언제나 무엇 무엇의 라는 뜻으로만 활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과 같이 동사와 함께 관용적인 표현 안에서 전체에서 of가 쓰인 경우에는요, of의 뜻과는 조금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럴 때는 약간 우리가 하나의 덩어리로서 이것을 외워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시면서 이 표현이 활용된 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나와 있죠. This song always reminds me of my mother. This song, 이 노래는요, always, 항상 reminds me, 나로 하여금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뭘 떠올리게 하냐면 of my mother, 나의 어머니를 떠오르게 한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사실 of의 뜻이 우리말 해석 안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저는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어쨌거나 of는 무엇 무엇의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으니까, 아, 이 노래가 항상 나로 하여금 우리 어머니의 뭔가 이미지를, 우리 어머니의 이미지를, 우리 어머니의 뭐 말하자면은 그 목소리를 떠오르게 한다.

나라는 조금의 덧붙인 의미를 이제 스스로 부여함으로써 of가 여기 들어가는 게 말이 되게끔 스스로를 설득시킨 그런 이제 학습 방법을 저는 곧잘 활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이 문장을 이렇게 외워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조금 어렵다. 뭐 없는 말을 내가 덧붙여서 이걸 어떻게 외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죠. A reminds B of C를 있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외워주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 두 가지 옵션을 다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짧아졌죠? 문장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Pink roses remind me of my dog. 자, pink roses. 분홍색 장미들이죠. 그것이 remind me.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생각나는 겁니까? Of my dog. 여기 of 빼먹으시면 안 돼요. 우리말 해석이 안 들어간다고 이거 빼먹어버리면 문장 자체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해서 나의 강아지. 이 분홍색 장미들을 보면요. 내가, 나의 강아지가, 내 반려견이 떠올라요. 라는 그런 문장이 완성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이 활용된 문장 두개 살펴봤고요. 오늘의 문장으로 그럼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과연, Rolling in the Deep에서 아델이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걸까요? 차근차근 읽어보자면 이렇게 되죠. The scars of your love. 여기 of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뜻, 무엇무엇의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너의 사랑의 그 상처들이, 너의 사랑의 그 상처들이 remind me, 나로 하여금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뭘 떠오르게 하는 겁니까? Of us, 우리를요. 라는 의미로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아, 네가 날 떠남으로써 나에게 상처를 남겼는데 그 상처들이 자꾸 우리의 그 좋았던 때를 떠오르게 해.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힘들어. 네가 보고 싶어. 네가 그리워. 정도의 의미로서 받아들여 줄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생각해 보시면서 문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부터 보도록 하죠. 그의 화풍을 보면 피카소가 떠올라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뭘 보면 뭐가 생각나요. 참고로 근데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만든다고 했을 때그 보다라는 동사 see 같은 거는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표현만 활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의 화풍. 화풍은 또 되게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His painting style. 우리나라 말로도 스타일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이거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His painting style. 그가 그림을 그리는 그 스타일은요, 떠오르게 하는 거죠. Reminds, reminds. 떠오르게 해요. 그래놓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 떠오르게 하는지가 먼저입니다. Me. 나로 하여금 떠오르게.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Me가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뭘 떠오르게 하는지 of를 붙여서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죠. Of Picasso. Of Picasso.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쵸? 우리나라 말에서 그의 화풍을 보면 피카소가 떠올라요. 분명 보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영어에서는 see, 뭐, look, watch 이런 동사 아무것도 쓰이지 않았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서 자, 이 문장 두 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His painting style reminds me of Picasso. 한번 더. 시작. His painting style reminds me of Picasso. 좋아요. 다음 문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타코를 보면 멕시코로 여행 갔던 것이 떠올라요. 자, 여기서 보면, 보면이라는 거, 동사 see, watch, look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 말할 수 있다는 거 앞에서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어려운 건 뭐냐면요. 멕시코로 여행 갔던 것, 이건 또 어떻게 말하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같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타코를 보면 떠오른다는 거, 그냥 타코가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 tacos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tacos 넣어주시고 그게 나로 하여금 떠오르게끔 만드는 거니까 remind me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of 넣는 거 잊지 말아줘야 되죠. 그리고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멕시코로 여행 갔던 것. 이거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My trip to Mexico.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하죠. My trip, 내 여행이에요. 근데 그내 여행이 어디를 갔던 여행인 거예요? To Mexico, 멕시코로 갔던 여행인 거죠. 이게 of 뒤에 이렇게 위치해 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acos remind me of my trip to Mexico. 한번 더. 시작. Tacos remind me
of my trip to Mexico.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요, 전치사 of가 사용된 표현을 한번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과 함께 해서 전치사 of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 무엇의라는 뜻 말고도 이런 상황에서 쓰일 수 있다는 예시들을 보여드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전치사 of 볼 때, 아, 이게 여러 가지 뜻으로도 쓰일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다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Grammar Inside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0: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표현 제가 설명해 드리는 동안 오늘 한 cat, cow 하고 계세요. 알겠죠? 오늘의 영어 표현, tired. 그리고 tired of의 차이점이에요. tired. 지치다. 힘들다. 이런 뜻이죠. I'm so tired. 나 너무 지쳤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tired 뒤에 of를 붙이게 됩니다. 그런 건 무슨 뜻일까요? 지겹다는 뜻입니다. 지긋지긋하고 넌덜머리 난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do a couple cat cows if you're not tired of it from last time 그랬어요. 캣 카우 자세를 몇 번 한번 하세요. 저번 시간에 많이 해서 지겹지만 않으시다면 이런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제가 breathe in again to come back. 그 다음에 you're not tired already, are you? 이랬어요. 벌써 힘드신 거 아니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tired하고 tired of 차이점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보러 가요.
1: You fell asleep in the kitchen. How tired were you?
2: Dead tired.
1: It was really funny though.
2: Yeah, I thought it was funny too.
0: 네, 첫 번째 대화 봤어요.
1: You fell asleep in the kitchen.
0: 너 그거 알아? You fell asleep. 너 잠들었어. 부엌에서. In the kitchen. 부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친구가. 그랬더니. 그리고
1: How tired were you?
0: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얼마나 피곤했던 거야? 이러지. How tired. 오늘의 표현 여기 나왔죠. How tired were you? 이러니까 dead tired 이럽니다. 정말 죽을 만큼. 정말 너무 피곤해서 죽는 줄 알았어. dead tired.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1: it was really funny though
0: 이럽니다. 근데 진짜 웃겼어. 뒤에 though를 붙여서 it was really funny though 이러니까 그런데 진짜 웃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1: Yeah, I thought it was funny too.
0: 나도 내가 진짜 웃긴 것 같더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대화였고요. 두 번째 대화도 보러 가요.
3: I want to move out of this apartment.
4: Why?
3: It's so far away from my workplace. I'm tired of two-hour bus rides every day.
4: Oh man, that must be tiring.
0: 두 번째 대화 봤어요.
1: I want to move out. 나 이사하고 싶어. Move out. 이사 가고 싶어. Move in. 이사 오고 싶어. 이런 뜻입니다.
3: I want to move out of this apartment.
0: 여기서 이 아파트에서 나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Why? 물어보죠. 왜?
3: It's so far away from my workplace. 이랍니다. It's so far away.
0: 너무 멀대요. 어디서?
3: From my workplace.
0: 나의 근무지에서, 직장에서 너무 멀대요. It's so far from my work. 이렇게 되고 workplace라고 해도 돼요.
3: I'm tired of.
0: 오늘의 표현 나왔죠. 나 너무 지겨워. 나 너무 좀 지긋지긋해. I'm tired of two-hour bus rides every day. 두 시간이 걸린대요. 버스 타고.
3: Two-hour bus rides.
0: 두 시간짜리 버스 라이드. 그게 two-hour bus ride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걸 매일매일 한다는 게 너무너무 지쳐. 이러니까. 지겨워. 이러니까.
3: Oh, man. That must be tiring 이럽니다.
0: 정말 that must be tiring. Tiring 여기서 보너스. 정말 힘든 일이겠구나. That must be tiring. 그러니까 정말 힘듦을 요구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 개의 대화 이렇게 다 살펴봤고요. Tired, tired of 차이점 아시겠죠? 마무리 할게요.
5: So we did a cat variation and got to squeeze and stretch our waist. Good. Next time, we will be doing the tiger pose. Okay? Excited? Good.
0: 오늘 우리 고양이 자세 변형해봤어요. 그래서 허리를 여기는 스퀴즈하고 여기는 스트레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랑이 자세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어 표현 tired 그리고 tired of 차이점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of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조금 굉장히 많이 나죠? 힘들고 지치다 그리고 지겹다라는 표현 좀 다르잖아요. 그죠? 잘 써먹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I will see you so soon. Bye. Have the best day ever.

0: welcome back to 매일 10분 영어. 진아킴의 Google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이번 이야기 궁금하시죠? 저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내 귀에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gether.
1: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a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Because there are those who continue the tradition, the long time is remembered.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0: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셨어요? 자, 과연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어떤 것들일까요? The first one is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반복하여 냉동 건조된 감자를 만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 내용이 쭉 이어지거든요. 고개를 쫙 제가 발췌해서 이 부분만 떼어봤어요.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which is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아만타니의 밤은요, 낮보다 더 louder, 시끄럽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또 이어져서 어떻게 우리 귀에 들리게 되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2.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0: 네, 거의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는 딕테이션이었네요. 그쵸? 잘 캐치하셨겠죠? Alright, then let's find out the meaning of the first sentence, that is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a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자, 이것은요, 잉카의 저장 방법으로 감자를 말리고, 얼리고, frozen이죠? 얼리고, 그 다음에 mashed, 으깨고, 말리고, 반복하여 냉동 건조된 감자를 만듭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문장이 좀 길었어요. 이해 되셨겠죠? 오케이, 두 번째 리스닝 센텐스 주세요.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아만타니의 밤은요, 낮보다 더 시끄럽습니다. 화면과 매치하면서 보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쓰였고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번엔 아시죠? 자막 보면서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안 들렸던 부분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봅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a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Because there are those who continue the tradition, the long time

0: repeated to make frozen, frozen 아니고 여기서 울림이 있어야 돼요. frozen, dried가 아니라 d sound와 r sound 만나 있을 때 j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되죠. So dried potato 갑니다. Google listening 1. Repeat it to make frozen dried potato. 길죠? 그래도 천천히 하세요. Google listening 2. Repeat it to make frozen dried potato. Okay, well done. Google listening 3. Repeat it to make frozen dried potato. There you go.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a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y potato. 한 번 더.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a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Excellent. And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역시 깁니다. 자, 그러면 눈에, 한눈에 팍팍팍 들어오는 기능어 뽑아보세요. The, in, is, the. 그쵸? 나머지가 내용어입니다. The night. The night. 이게 아니라 the night in Amantani. 강세주고요. is louder. 근데 드 발음이 안 들리죠. 우어라는 모음 사이에 드 사운드가 꼈어요. 역시 트 사운드처럼 이 강몸과 양몸 사이에 드 사운드 역시 R 소리에 가깝게 들리게 되는 현상이죠. So louder, 틀린 발음이 아니라 원어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자체가 louder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Okay, Google listening 2.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3.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One more time.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2.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0: Okay,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is is Inca's blank. 첫 번째 빈칸, storing method. 보관하는 방법, 기법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잉카의 저장 방법인데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느냐 쭉 이어지죠. Where potato, 감자가 얼려지고 또 으깨어지고 말려지는, 건조되어지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저장 기법인데요. 뭐 하기 위한? To make frozen dried potato. 즉, 얼어서 건조되어진 감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저장 기법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역시 화면을 보면서 이 내용을 캐치하신다면 충분히 더 이해할 수 있겠죠? Okay. Because there are blank blank 이어집니다. 야, 여기는 those who continue the tradition. That means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빈칸. 자, 여기는 the long time 했어요. 이 말은 오랜 시간이 is remembered. 기억되어집니다. The night in Amantani, Amantani의 밤은요, is blank than the day. 밤은 낮보다 어떠하다? Louder. 자, 더 시끄럽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 louder는 loud, louder, 그리고 loudest. 이렇게 변한다는 것까지 눈여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a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Because there are those who continue the tradition, the long time is remembered. The the night in Amantani.

0: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All right, so we are going to work. We are going to the office and we're going to learn some English. 자, 요새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닐 때 이 영어 때문에 머리 아프죠. So I'm going to just relieve that headache. I'm going to make that headache go away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some really useful expressions. Now, we have a main dialogue. Let's see what's happening today.
1: 브라운 씨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0: What a pleasant surprise, Mr. Brown.
1: 아, 이렇게 직접 만나게 돼요. 반갑습니다.
0: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1: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0: Just a minute.
1: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보니 기쁘네요.
0: Likewise, I'm happy to see you. All right, well, let's see our whole dialogue in full. Alrighty, so let's look over that dialogue one more time. So this, we have Ms. Lee and Mr. Brown. So the situation today is,
1: 이게 조금 인사는 인사지만 조금 좀 뭔가 상황이 좀 처음에 만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뭐 전화 통화는 했는데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 introduction이
0: it's a little bit different. Okay, so let's check it out. Ms. Lee says, "Oh, what a pleasant surprise, Mr. Brown."
1: 자, 브라운 씨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0: So if you say something is a pleasant surprise,
1: 그거는 정말 뭐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surprise는 놀라운 거지만
0: it's a pleasant surprise 그러니까 아주 반가운 거죠. Right. Okay. So it's a surprise but it's a good surprise. So Mr. Brown says
1: 자,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0: So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This is it. It's great to finally meet you in person. It's great to, it's nice to, all the same thing.
1: 아주 행복합니다. 뭐 반갑습니다. 그런 뜻이죠.
0: To finally, 드디어,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To finally meet you in person.
1: 그러니까 얘기하고 뭐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직접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직접은 여기에서는 어떤 표현일까요?
0: In person. So this is our key phrase for today. So if you do or see or meet someone in person, it means
1: 정말 실제로 아니면은 직접 만나는 거지요.
0: It's great to finally meet you in person. And so Miss Lee says, likewise, I'm happy to see you.
1: 자, 저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예요. 직접 보니까 기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likewise라는 거는
0: it's another way of saying yes, me too.
1: 그런 뜻입니다.
0: 네, me too. Same thing. Likewise, I'm happy to see you.
1: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반복해도 아주 좋아요. 뭐, oh, I'm happy to see you. What a pleasant surprise. No, no, no, no, no, no. Wow.
0: 네, 그런 느낌이죠. So, let's look at that whole dialogue again. Oh, what a pleasant surprise, Mr. Brown. And Mr. Brown says, oh, it's great to finally meet you in person. Likewise, I'm happy to see you.
1: Okay, 아주 좋은 introduction이에요.
0: Let's look at some key sentence patterns or phrases in detail.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Vehicle versus automobile. Vehicle versus automobile. Today,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vehicle 그리고 automobile입니다. 둘 다 차량 아닌가요? Let's find out the difference. 자, 첫 번째 단어는요, vehicle입니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여기 중간에 있는 H는 그냥 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V, 그 다음에 바로 I로 가시면 돼요. Vehicle. Vehicle. 좀 더 빨리요. Vehicle. Vehicle. 이거는 많이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Okay, vehicle 같은 경우는 차량을 포함한 운송, 이동 수단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을 운반하는 차량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vehicle is a big umbrella term that includes all sorts of transportation, whether it's a car, a bus, an airplane, a train, and it is used to transport goods and people.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id you drive this vehicle? This vehicle has 8 wheels. They are unloading goods from the vehicle. Vehicle. 탈 것. Vehicl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Did you drive this vehicle? 이 차량을 내가 운전했어? Did you drive this vehicle? Did you drive this vehicle? Okay, so in the case of this particular situation, 여기에서는 차량이라고 썼어요. So it could be a car, it could be a truck, it could be a bus. However, vehicle can also include other means of transportation, like a train or an airplane, okay?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is vehicle has 8 wheels. This vehicle has 8 wheels. 네, 8 wheels 가진 차량은 뭐 트럭이겠죠? 이 차량은 바퀴가 8개야. This vehicle has 8 wheels.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y are unloading goods from the vehicle. 자, 여기서도 vehicle은 뭔가 차량일 수도 있지만 비행기일 수도 있고 기차일 수도 있고 뭔가 카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hey are unloading goods from the vehicle. 그들은 차량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어. 이런 말입니다. 문장 살짝 길지만 어렵진 않아요.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y are unloading goods from the vehicle. They are unloading goods from the vehicle. 다음 단어는 automobile. 네, automobile. 이 단어도 꽤 어렵죠? 오케이,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auto, T를 강하게 할 필요 없어요. 미국식 발음으로는 auto. Auto. 약간 가벼운 D 발음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Auto, 그 다음에 mobile. Automobile. Automobile. Very good. Okay. Automobile 같은 경우는 vehicle의 한 종류인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vehicle가 개념이 더 크고 그 안에 automobile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자동차를 지칭합니다. 물론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car라는 단어도 사용하긴 하지만 vehicle도 정말 vehicle 말고 automobile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automobile industry라고도 하잖아요.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Did you drive this automobile? Is this automobile insured?
automobile, 자동차, automobil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이건 새로 나온 전기 자동차야. 네, 자동차를 car 대신 automobile 썼는데요. 여기서는 뜻은 똑같지만 automobile은 좀 더 formal한 느낌이죠.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하지만 vehicle하고 다르게 automobile은 뭐 비행기, 아니면 배 이런 거는 포함된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땅에서 바퀴 가지고 달리는 거를 automobile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Did you drive this automobile? 이 자동차를 내가 운전한 거야? Did you drive this automobile? So again, an automobile is a vehicle that goes on ground, goes on land, and it usually has wheels,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Is this automobile insured? 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거야? Is this automobile insured? 좋아요.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Is this automobile insured? Is this automobile insured?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vehicle. Vehicle은 그냥 탈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So it includes cars, trucks, boats, trains, even airplanes, right? Anything that transports people or goods. 그리고 automobile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So something that travels on land with wheels, such as cars, trucks, etc. Okay? 네, vehicle, automobile.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Did you drive this vehicle? Did you drive this vehicle? Did you drive this vehicle? Did you drive this vehicle? Did you drive this vehicle?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Today, 오늘은 vehicle하고 automobile 배워봤습니다. Okay, don't forget to review and practice and make your own sentences. Of course, you can also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and all of the videos are available for free.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의 어떤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영어로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고마움의 감정,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이런 말들이죠. 자, 오늘은 미안함의 감정입니다. 이 미안함의 감정을 약간 부정적인 감정에 넣어야 되나, 긍정적인 감정에 넣어야 되나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다음 주에 할 감정들은 막 노여움, 화남, 뭐 이렇게 실망감 이런 거거든요. 이제 미안함이란 게 사실 뭐 안 좋은 감정이라기보다 이제 미안하니까 뭐 고마워서 미안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뭔가 좀 내가 잘못해서 미안할 수도 있고 미안하다는 말도 정말 우리가 최대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온다면요. 그래서 좋은 감정에 넣었어요. 네, 이해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sorry라는 단어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양한 상황 이제 조금 봐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말 미안하다. 많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우리도 앞에 붙이는 게 여러 가지죠. 그럼 영어도 딱 하나만 붙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가장 많이 붙이는 말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I'm sorry. 미안하다. I'm so sorry. 강세가 어디 들어가요? sorry보다는 so에 살짝 강세 주는 게 낫겠죠? I'm so sorry. 아니라 I'm so sorry. I'm so sorry. 보다 힘을 살짝 주는 거예요.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잘 들어보세요.
1: I am so sorry for. I am so sorry for.
0: 제가 여기 for를 쓴 이유는 그 뒤에 뭔가 나와야 됩니다. I'm so sorry에서 끝나면 미안하다 끝나는 건데 I'm so sorry for something 해서 뒤에 명사 형태가 뭐가 나오겠죠. 자, 요거 말고 really도 많이 쓰죠. I'm really sorry. 이것도 힘을 주면서 살짝 끌어주는 거예요. I'm really sorry for being late. I'm really sorry for being late. 그죠? 약간 많이 미안하다. 들어보세요.
1: I am really sorry for. I am really sorry for.
0: 의미상의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우리도 뭐 정말 미안하다, 많이 미안하다 차이가 뭐냐 그러면 별 차이 없잖아요. 자, 요거를요 terribly라고도 씁니다. terribly, I'm terribly sorry. 이것도 상당히 많이 미안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비슷한 말인데 요 버전이 여러 개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m terribly sorry for being late. 늦어서 너무너무너무 죄송합니다. terribly, terribly. 요거 힘을 여다 주시고 I am terribly sorry for 뭐뭐뭐. 자, 들어볼게요.
1: I am terribly sorry for. I am terribly sorry for.
0: 늦었는데 다음에 또 늦었네? 그러니까 또 늦어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두 개 다 들어갔네요. 오케이. 그러면 정말 너무 뭐 이게 우리말에서 사실 두 가지 다 쓰는 게 부호체 쓰긴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terribly 하나만 줘도 요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어감이 가장 강하게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늦어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m terribly sorry for being late. Again, 또 지난번에 늦어서 이번엔 정말 안 늦는다고 했는데 또 늦었네. 이때는 정말 정말 미안하죠. I'm terribly sorry for being late again. 양쪽 다 강세. Late again. 이렇게요. 자, 들어보세요.
1: I am terribly sorry for being late again. I am terribly sorry for being late again.
0: 자, 하나씩 보죠. 요거만 갖고는 딱딱 어떤 영어 표현인지 생각이 안 나니까 아예 결과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 apologize for. 자, sorry만 쓸 건지 여러분이 apologize까지 확장할 건지 자 저는 후자 쪽이 좋다고 봅니다. thank you 할 때도 thank you만 안 쓰고 appreciate이라는 동사로 풀어 썼잖아요. 그렇죠? 그거 고맙다는 얘기할 때 마찬가지예요. apologize 이거는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말인데 거기다가 for 붙여서 뒤에 대상을 쓰시면 됩니다. I apologize for being late. 늦어서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런 얘기죠. I apologize for being late. 강세 여기다 주셔야 돼요. Apologize 이렇게. Apologize 들어볼게요.
1: I apologize for. I apologize for.
0: 오케이. 다른 버전이 하나 있습니다. I apologize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자, 이건 약간 더 포멀해요. 포멀이 뭡니까? 약간 더 격식 있게 들려요. accept란 건 받아주세요. apologies. 요것의 명사형이죠. apologies. Please accept my apologies. 저의 죄송한 마음을 받아주세요. for 다음에 미안한 행위나 대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being late. 뭐 이런 식으로. 저 뒤에 뭔가 좀 포멀한 게 나오긴 나옵니다. 자, 요거 들어볼게요.
1: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0: 이따 요거 갖고 문장의 영작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미안함을 표현하다. 자, 표현 동사가 이제 하나 있긴 있거든요. 감정 표현 동사 이 친구 많이 씁니다. express. 표현하는 거죠. Express. Expression 하면 감정을 표현하는 뭔가의 어떤 표현을 또 express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xpression, 표현 자체란 뜻인데 express 자체가 동사로 썼을 때 뭔가 말로 표현하다. Express my apologies.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ologies. 그러면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좀 할게요. 이런 얘기죠. 미안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죠. Express my apologies. 들어보세요.
1: Express my apologies. Express my apologies.
0: 자, 그러면 이걸 갖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 중간에 거. 막판에 변경사항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자, 이걸 약간 포멀하게 간다면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the last minute changes. For the last minute changes. Change일 수도 있고 changes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뭐 회의 장소도 바뀌었네. 예. 보니까 한 시간 미루려 하다 보니까 우리 그 회의 그 미팅장이 회의실이 또 예약이 돼 있어요. 그럼 다른 데로 옮겼어. 그럼 장소도 바뀌었고 시간도 바뀌었고 그럼 changes죠. 하나면 그냥 change 해도 되는데 last minute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막판이에요. 마지막 분이라고 하는 요 직역하면 그런데 요 뜻이 막판이라는 뜻입니다. 막판에 뭔가 변경하면 사람들이 혼란이 왔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뭐 업무를 보다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많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the last minute changes. 들어볼게요.
1: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the last minute changes.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the last minute changes.
0: Very good. 자, 이거는 미안함의 경쟁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쓸 수 있는 간단한 말들입니다. My bad. My bad. 소유격의 강세를 웬만해서 안 주는데 저건 그냥 딱 저렇게 쓰기 때문에 My bad. My bad. 이렇게 안 합니다. My에 힘을 줘요. My bad. 제 잘못이에요. 미안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My bad. 들어보세요.
1: My bad. My bad.
0: 내 잘못이었다는 뭐 fault라는 단어도 있어요. 미안함을 표현할 때 아유 제 잘못입니다. I'm so sorry. I'm terribly sorry. It was my fault. It was my fault. 자, fault의 강세를 살짝 줘도 되는데 나의 잘못이라는 걸 강조한다는 의미로 소유격에서는 웬만해선 강세를 잘 안 주는데 이런 경우는 소유격에 강세를 주기도 합니다. It was my fault. It was my fault. 제 잘못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들어보세요.
1: It was my fault. It was my fault.
0: 자,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다. 아, 요 양해란 단어가 우리나라에 있듯이 영어에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실례합니다 할 때 뭐 하세요? Excuse me 하죠? 그 동사입니다. 이게 양해예요. 그래서 Please excuse me for 하면 뭐에 대해서 약간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아, 제가 먼저 좀 일어나야 돼서요. 일단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럴 때 Please excuse me for 다음에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ing 동명사가 나오든가 명사가 나오든가. 들어보세요.
1: Please excuse me for Please excuse me for
0: 자, 문장으로 갑니다. Please excuse me for 먼저 일어나야 해서 having to leave early. Leave early 하면 먼저 떠나는 거고 having to 뭐뭐 해야 된다는 거니까 먼저 제가 좀 일어나야 돼서 죄송합니다. 이거 그대로 외워서 쓰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먼저 일어날 때 쓰세요. Please excuse me for having to leave early. Please excuse me for having to leave early. 이거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제가 좀 일찍 일어나야 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들어볼게요.
1: Please excuse me for having to leave early. Please excuse me for having to leave early.
0: 강세는 excuse me 뒤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미안함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었었죠. 첫째, 너무너무너무 미안하다 할 때 I'm terribly sorry for.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 들어보세요.
1: I am terribly sorry for. I am terribly sorry for.
0: 이것도 죄송합니다. 포멀하게 할 때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같은 뜻이지만 버전이 좀 다릅니다. 포멀한 버전 들어보세요.
1: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0: 양해는 excuse였었죠. Please excuse me for. 이것도 미안함의 감정을 표현할 때 들어보세요.
1: Please excuse me for. Please excuse me for.
0: 좋습니다. 이번 주는 좋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마움의 감정, 미안함의 감정 정리가 됐고 자 계속 이 좋은 감정들 하나씩 정리를 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방송 놓치시거나 복습 원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저희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하시고요.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퍽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저희 방송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에게 좀 잘 되라고 어떻게 보면 기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 Good luck 이라는 표현 잘 아시죠? 그거 이외에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Good luck 하고 나서 with 어떠한 일, 그럼 그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면접 잘 보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Good luck with event 요걸 가지고 면접 잘 보고 오세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린 항상 행운을 빌어요. Good luck 요렇게만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Good luck with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떻게 이 핵심 패턴이 만들어졌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Good luc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가 붙었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행운을 빌어요. 어떤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땐 전치사가 바로 wish이 붙어요. 그래서 good luck with event 해서 어떤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Good luck with 무엇으로 여러분이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 상대방에게 행운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Good luck with 무엇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 면접 잘 보고 오세요. 면접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Good luck 이라고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면접을 넣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접이라는 거는 그쵸? Interview 혹은 job interview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면접 잘 보고 오세요. 면접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한 번만 더. 시작!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면접 잘 보고 오세요. 면접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저 수술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수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이렇게 이제 상대방에게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대개 수술이라는 명사는 바로 surgery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good luck with your surger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수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이런 응원의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Good luck with your surgery. 한 번만 더. 시작! Good luck with your surger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수술 잘 됐으면 좋겠어요. 혹은 수술 잘 받고 오세요. 라는 얘기들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는 시험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죠. 시험 잘 보고 오렴. 시험 잘 보고 오세요. 시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응원의 표현들. 그렇죠? Examine 혹은 test를 넣어서요. Good luck with your exam.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험 잘 보고 오세요. 라는 응원의 메시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Good luck with your exam. 한 번만 더. 시작! Good luck with your exam. 해서 시험 잘 보고 오세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출장 잘 다녀오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장은 되게 그렇죠. 바로 business tri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trip.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출장 잘 다녀오세요. 출장 그거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trip.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trip. 한 번만 더. 시작!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trip. 해서 여러분 출장 잘 다녀오세요. 출장 잘 마치고 오세요. 이런 얘기들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trip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일을 응원하는 방법 그렇죠? Good luck 뒤에 여러분 응원할 일, 이벤트 이런 얘기들을 넣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Good luck with your surgery. Good luck with your surgery. Good luck with your exam. Good luck with your exam.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trip.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trip.
0: 면접 잘 보고 오세요 라는 표현으로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정말 잘 되는 길을 정말 기원하는 거예요. 아, 정말 잘 됐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제가 기원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원하겠다라고 여러분이 조금 더 강조를 할 때는요, wish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I wish you good luc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정말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표현을 I wish you good luck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또 똑같이 그렇죠, with 무엇을 얘기를 하면은 그 일이 잘 되길 정말로 제가 두 손 모아서 기원할게요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I wish you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면접 잘 보고 오길 제가 정말 기원할게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 I wish you good luck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wish you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한 번만 더. 시작. I wish you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라고 해서 I wish you good luck 이라는 표현도 같이 한번 여러분이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I wish you good luck을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험 잘 보고 오세요 라는 표현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떻게요? Good luck with your exam 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딱 집에 딱 나서면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시험 잘 보고 오길 좀 기원해줘 라고 여러분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당신이 정말 어떤 일이 잘 되기를 제가 두 손 모아 기원할게요 라는 거를 그렇죠? I wish you good luck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잘 되길 기원해줘요 라고 얘기를 할 땐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바로 wish me good luc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혹은 여기처럼 wish me luc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잘 되기를 기원해주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wish me luck 혹은 wish me good luck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잘 되기를 좀 기원해줘요 라고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표현이 돼요. 그럼 그 뒤엔 똑같겠죠? 그래서 wish me luck with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떤 일이 잘 되기를 좀 기원해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제가 시험 잘 보고 오길 조금 기원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wish me luck with the exam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wish me good luck with the exam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ish me luck with the exam. 한 번만 더. 시작. Wish me luck with the exam.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wish me luck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고 I wish you luck 혹은 I wish you good luck 이런 것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뭔가 응원을 해주고 뭔가 잘 되기를 이제 희망을 하는 거였습니다.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So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everything's going well and wonderful with you.
1: 모든 것들이 다 잘 돌아간다라는 느낌으로 실제로 마음가짐을 먹으면은요, 그렇게 일이 잘 풀려갑니다. 아, 어떻게 뭐 딱 봤을 때도 아, 이거는 약간 좀 안 좋은 일이 그럴 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역시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Right. 자, 그럼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What's waiting for us? Today's mission.
2: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Did you give it a go?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이 해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직접 해볼 때의 생각에 두뇌의 메커니즘이 바뀌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거죠. 요리도 해봐야 아 이게 이때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지 가만히 있고 옆에서 보면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눈으로만 뭐 하는 것은 that's not enough.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The smallest deed is better than the greatest intention. 그렇죠?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위대한 의도보다 낫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열심히 멋진 생각을 해도 그냥 해보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해보는 사람이 최고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의 포인트는 뭐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네. 어디에서 못 못해? 라는 얘기인데요. 아까 나왔던 표현이 앞으로 10년 후에 너 어디에서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되게 길지만 출발점은 where 아니겠어요? 뭐는 what이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자주 하는 행동 혹은 앞으로 뭔가가 이뤄질 것 같다라고 할 때는 where will you 쓸 수 있지만 where do you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에 그러한 장소를 보여주고 싶으시면 where do you가 좋습니다.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면 where can you 어디에서 뭐 할 수 있을까요? 너도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의 can you겠죠? 그러니까 do you를 쓰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거나 그 동작을 많이 해봤거나 자 설명이 긴 것 같지만 사실 예문 몇 가지만 보면 그걸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 앞에 나왔던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real practice time with you. 자, with 4 examples. 벚꽃은 어디로 보통 구경을 가나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can을 쓰시면 되고요. 보통 그렇게 하나요? 사람들이? 이런 식의 느낌이면 do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where do you? 그 다음에 see죠. 보다가 그 다음에 벚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cherry blossoms라고 합니다. cherry blossoms. Where do you see cherry blossoms? cherry blossoms에 현혹돼서 이 전체 문장을 날리지 마세요. 얘만 외워야 되겠다.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거는 뒤에 뭐 천 가지, 만 가지가 와도 다 바꿀 수 있잖아요. Where do you see?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이런 뜻이죠. 자, 점심 먹으러 어디로 가요? 그러면 where do you go? 되게 간단하죠. 예, for lunch. 점심을 먹을 목적으로. 물론 이걸 바꿔서요. Where do you have lunch? 어디에서 점심을 드시나요? 이것도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딱 변함없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내가 외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면 you get nervous, okay? There are no correct answers. 정말 undisputed correct answers, 아주 반론의 여지가 없는 정답이 딱 하나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요. 여러 가지 섞어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 하나를 이 근처에 보여주고 있구나. 온라인 쇼핑 주로 여러분 어디서 하시나요? 그래서 where do you 쇼핑이 뭐지? 샵을 쓰시면 돼요. Where do you shop online? 아시겠죠? Where do you shop online? 자, 이때요. 중요한 게 on 다음에 line을 붙였어도 되고요. on 다음에 line을 띄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섞여서 쓰기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용법이 바뀔지 나중에는 뭐 좀 지나고 나면 알겠죠. 10년, 20년 후에. 그래서 실제로 이걸 띄어서 부사처럼 쓰는 사람도 있고 every하고 day를 띄어서 쓰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everyday 붙였으면 형용사처럼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말이 부담스러우시면 online 한 번만 쓰세요. Where do you shop online? 약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보관하다? keep이죠. Where do you keep your medicine? 예,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 혹은 뭐 건조하고 아주 그렇죠. 예, 통풍이 잘 되는 곳 아니면 냉소 그렇죠. 뭔가 건냉한 곳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가겠습니다. 벚꽃은 어디 가서 볼 수 있나요? Your turn. 그렇죠. Where do you see cherry blossoms? 됐죠? 점심 먹으러 어디로 가요? Your turn. 네, where do you go for lunch? 자, 온라인 쇼핑은 어디서 하시나요? 자, your turn. 그렇죠. Where do you shop online? 요즘에는 모바일 쇼핑을 많이 하시죠, 그죠? 네, 좋습니다. 약은 어디에 보관하나요? Your turn. 자, 네, where do you keep your medicine? 그래서 뒤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연결해서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Step 2. 10년 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where 하나 쓰시면 돼요. 10년 후에 너가 어디 있을 거라 생각해? 뭐 하면서 그걸 축약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Where do you see? 어떻게 쉽죠? 너 자신을, yourself, in 10 years from now. 지금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너가 무엇을 하면서 어디서 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써요. Where do you see yourself? 그렇죠? In 10 years from now.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보통 장을 보러 어디로 가죠? 라고 할 때 Where do you go? 되게 쉽잖아요. Where do you usually 하나 집어넣어도 되고요. Where do you usually go? 그렇죠? 네, 그 다음에 for shopping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go 다음에 가니까 go shopping 하는데 어떤 shopping이에요? 장을 본다. 식료품이라고 할 때 grocery라고 씁니다. 그래서 Where do you usually go shopping? Go grocery shopping. 발음은 두 가지예요. Grocery 하셔도 되고요. Grocery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발음이 두 가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근처 어디에서 유기견을 입양합니까? Where do you 입양하다? Adopt 쓰시면 돼요. A-D-O-P-T. 기릴은 그 다음에 고양이니까요. 아니면 기릴은 개군요. 그래서 예, stray dogs라고 합니다. Stray dogs. 그 다음에 around here까지 쓰시면 되겠어요. 장면 떠올리시면서 하시고요. 부담되시면 딱 한 문장만 지금부터 두 번 반복합니다.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누나 물어봅니다. 야, 너 10년 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어디서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물론 뭐 뒤에 I don't know, well 이렇게 봐도 되지만 대답을요 10년 후에 말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발상 자체를 바꾸면 영어로도 여러분 재밌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가볼까요? 그렇죠? So where do you see yourself? 10 years from now. 물론 이때 in을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10 years from now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in 10 years까지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할까요? 10년 후 알려줄게. I'll let you know in 10 years. I'll let you know in 10 years. 좋습니다.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So until I see you agai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But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ebs.co.kr 오셔서 많이 한번 마음을 남겨주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Okay, keep it up. Bye.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

자,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2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장.

0: Hey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50분 영어. It's Jackie. Go go! Let's s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Jenna Kim. 자, 과연 이번 시간의 이야기는 또 어떻게 이어질까요?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게 듣는 부분이 있다면 원어민의 그 발음이 이 사전식 발음과 다르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집중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Take a listen.
1: It's because of the party held at the only house that has electricity. People who hold the past, facing the present. They are innocent, but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The world they live in, this is Lake Titicaca.
0: 네, 여러분 잘 보고 잘 들어보셨겠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 point. First one is facing the present. 현재를 마주하는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지금 이 순간을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보내고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가 좀 길긴 했는데 문장 속에서 또 어떻게 들리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People who hold the past facing the present. People who hold the past facing the present.
2: 2.
3: They are innocent, but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They are innocent. But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0: 잘 들리셨어요? Alright, then let's find out the meaning of the first sentence. That is, people who hold the past facing the present. 과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인데 뒤에 쉼표 facing the present 했으니까 과거를 붙잡고 현재를 마주하는 사람들. 이렇게 의미 파악하시고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4: They are innocent, but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0: 그들은 순수하지만요, 이 순간을 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보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자막 보면서 아, 나 귀에 잘 안 들렸어요. 이런 부분 있죠, 여러분? 자, 눈으로 확인하면서 왜 안 들렸는지, 어떻게 쓰인 단어인지, 그것이 어떻게 들리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It's because of the party held at the only house that has electricity. People who hold the past, facing the present. They are innocent, but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The world they live in, this is Lake Titicaca.
0: 알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facing the present. 여러분, facing 아니고 sing, 앞으로 내뱉는 느낌으로 옆으로 벌리시지 마시고 입을 움직이실 때 facing, sing 이렇게 하셔야 돼요. sing이라고 가끔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0: facing the present. Present. 아시죠? 자, Google Listening 1. Facing the present. Okay, Google Listening 2. Facing the present.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3. Facing the present.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People who hold the past facing the present. One more time. People who hold the past facing the present.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wow, 길어요.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자, spending is p. 자, p가 아니라 p,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spending. 그리고 this very moment, 다 강세 있는 내용어들이죠. More passionately로 들리지 않고 발음하지 않고 passionately, passionately. Passion 이란 단어에 A-T-E-L-Y 붙어서 passionately 라고 하죠. 강세 앞에 주시면 되고요. That anyone 이렇게 발음해보시기 바랍니다. Google Listening 1.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네, 좀 기니까 천천히 따라와주세요. Google Listening 2.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되세요? 자, 그럼 조금 미스하셨다면 문장 속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Give it a shot. They are innocent, but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One more time. They are innocent, but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Excellent.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 과연 영국식 발음은 북미권 발음과 어떻게 다를지 함께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People who hold the past facing the present. People who hold the past facing the present. 2. They are innocent, but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They are innocent, but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0: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t's because of the party. 파티 때문이에요. 이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파티 때문인데 파티가요. 빈칸 빈칸 이어지죠. 여기 빈칸에 held라는 동사가 들어갔는데 이 동사는 hold, held, held 이렇게 변화하는 동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빈칸 볼게요. At the only house that has electricity 라고 했습니다. 즉, 전기가 들어오는 유일한 집에서 파티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People who hold the past facing the present. 자, 과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facing the present 했으니까 현재를 맞이하면서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현재를 마주하면서 과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Okay? They are innocent. 그들은 정말 순진합니다. 숭고합니다. But spending blank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라고 했죠.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this very moment, 바로 이 순간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 순간을 네 정말 더 열정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이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The world they live in. 자, 세상은 세상인데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This is Lake Titicaca 라고 하면서 이곳이 바로 어디다? Titicaca 호수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전체 이야기 모두 이해되셨다면 이제 100% 도전해보세요.
2: It's because of the party held at the only house that has electricity. People who hold the past, facing the present. They are innocent, but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The world they live in. This is Lake Titicaca.
0: Giving 내용어 구분하는 연습부터 하시면 억양도 캐치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듣기 실력도 네,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매번 문장 나올 때마다 구분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Until then,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bye.

0: Welcom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As I always say, I like to have a good time learning something. 그래서 우리 출근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I think that would be just so much fun. And of course, 뭐 business 영어 그렇게 하면은 조금 좀 부담스럽고 어렵게 생각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렵고 막 부담스럽고 이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All right, so we have a main dialogue for you. So let's go ahead and check that out first.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부서의 사라입니다. Hello, I'm Sarah from the marketing department.
1: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피터입니다.
2: Nice to meet you. I'm Peter.
0: 피터 씨, 당신에 대해 그동안 많이 들었어요.
1: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0: All right, think about it. Let's go check it out. All right, here is our main dialogue again. Let's go over it line by line. Sarah says, Hello, I'm Sarah from the marketing department.
1: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부서에서 사라입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From 뭐뭐.
0: Okay, 자,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많이 아시죠? Right? You know how to say that. Oh, I'm from Korea.
1: 근데 이 business 영어에서도 from을 굉장히 많이 써요. 간단하게.
0: So, I'm from the marketing department. I'm from the sales department. I'm from, department가 많죠. Service department. I'm from accounting.
1: 네, 그래서 from 뭐뭐 department. 이 pattern이 아주 핵심 pattern입니다.
0: Pattern입니다. All right, I'm Sarah from the marketing department. So Peter says, nice to meet you. I'm Peter. Okay,
1: 다 아시겠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Peter이고, 여기에서 어떻게 영어로 할까요? 피처 씨, 당신에 대해 그동안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right? 얘기 많이 들었어요.
0: 영어로. Here you go. I've heard a lot about you. So, I've heard a lot about you.
1: That's it.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정말 여기에서는 꼭 영어, 비즈니스 영어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누구를 소개시켜줄 때 아니면 누구를 이렇게 만났을 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런 말 많이 하죠.
0: I've heard a lot about you. Okay, so that is our key sentence for today. So we've got a pattern and a sentence. So here we go. This is the dialogue for today. Sarah says, Hello, I'm Sarah from the marketing department.
1: Nice to meet you. I'm Peter.
0: And Sarah says, I've heard a lot about you, Peter.
1: 얘기 많이 들었어요.
0: All right, good. Now, let's take a look at some of these key points in detail. Here we go. Alright, so here is our key pattern.
1: 아주 간단하게 영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쉽다고 그래서 뭐 무시하면 안 돼요.
0: It's just an easier way. Alright, so from plus name of department. So for example, I'm Peter from the sales department. I'm Peter from the accounting department. I'm Peter from human resources department.
1: 자, 이 department만 딱 거기에다 붙이면은 아주 간단하게 돼요.
0: So, you can say, oh, my name is Peter. I'm from 뭐뭐뭐 department.
1: 아니면은 I'm Kristen from 한 문장으로 할 수도 있고요.
0: So, this is a really great pattern that you should know if you are working at the company. Alrighty. So, here's the next one. I'm Kristen from Human Resources.
1: 잠깐만요. 선생님, department가 여기가 없네요. Okay.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slight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Fog versus mist. Fog versus mis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fog 그리고 mist. 네, 첫 번째 단어는 fog. 이거는 발음을 F 발음으로 하셔야죠. 그래서 pog라고 하시면 안 되고 입술이 붙으면 안 돼요. fog. 그리고 G 발음을 명확히 잘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 O 발음, 이거는 입술이 동그래지면 안 되고요. 이게 턱이 내려가는 느낌으로 fog. fog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모음이 살짝 길면 더 좋고요. fog, fog, 오케이? 너무 짧게 하면 약간 욕처럼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단어는 발음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fog, 이거는 빡빡하고 자욱하게 깔려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짙은 안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날씨 관련돼서는 뭔가 짙은 안개가 앞에 있으면 fog라고 합니다.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view was blocked by fog. The fog began to lift. The car accident was caused by dense fog. Fog, 안개, fog.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view was blocked by fog. 시야가 안개로 가려졌어. 네, 시야는 the view was blocked. 가려졌어. 네, 무엇으로? 안개로. By fog. The view was blocked by fog. 같이요? The view was blocked by fog. Oh, the view was blocked by fog. That's why I'm late. The view was blocked by fog. Okay,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fog began to lift.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어.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어. The fog began to lift. The fog began to lift. 네, 날씨에 대해서 fog를 얘기할 때는 앞에 the 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the snow, the rain, the wind 똑같아요. 개념이. The fog began to lift. 마지막으로 the car accident was caused by dense fog. 네, fog 자체가 짙은 안개이지만 근데 거기서 더 강하게 말할 때는 dense fog. 이거는 정말 짙은 안개입니다. 그 자동차 사고는 짙은 안개 때문에 일어났어. The car accident was caused by dense fog. 함께 해볼게요. The car accident was caused by dense fog. The car accident was caused by dense fog. fog 이해하셨죠? 다음은 mist로 넘어갈게요. 네, mist는 발음은 mist. 오케이, 여기서 i 발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i 발음 좀 어려워해요. 일단 우리나라 발음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e 하고 e 하고 사이인데요. 입 모양을 잘 보시면서 e 여기 입꼬리가

좀 길어지죠? 예. mist, mist. 이거는 엷은 안개입니다. 자, 땅 주변에 뭔가 촉촉하게 깔린 엷은 안개는 이거는 mist라고 합니다. 그래서 fog는 좀 짙은 안개고, mist는 좀 얇고 엷은 안개입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Everything seems blurry in the mist. The sun will evaporate the mist. She sprayed a mist over her face. 미스트, 엷은 안개, 미스트.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Everything seems blurry in the mist. 안개 속에서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여. 네, 근데 여기서는 뉘앙스가 미스트가 엷은 안개입니다. Everything seems blurry in the mist. 만약에 짙은 안개면 fog가 더 어울리겠죠? Everything seems blurry in the mist. Everything seems blurry in the mist.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sun will evaporate the mist. 네, 태양이 안개를 증발시킬 거야. The sun will evaporate. 증발시킬 거야. 뭐요? The mist. 안개를. 근데 여기서는 되게 엷은, 이게 엷은, 그냥 가벼운 그런 안개입니다. Okay? The sun will evaporate the mist. So little tiny water particles, okay? The sun will evaporate the mist.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She sprayed a mist over her face. 네, 그녀는 얼굴에 미스트를 뿌렸어. 네, 우리나라 말로도 미스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되게 뭔가 엷은 안개처럼 이렇게 물방울이 가볍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막 확 이렇게 나오면 미스트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볍고 편안하고 얇게. But she sprayed a mist over her face. 네,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She sprayed a mist over her face. She sprayed a mist over her face. Great job, everyone. 정리해드릴게요. 네, fog. 이거는 짙은 안개를 뜻합니다. Okay, when you're driving, it's very dangerous to drive in fog, right? 네, 안개 안에서 운전하는 거 얼마나 위험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날씨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 fog를 정말 더 많이 사용합니다. 네, mist 같은 경우는 이거는 되게 엷은 안개로 뜻하고요. 그 날씨뿐만 아니고 뭔가 얼굴에 미스트를 뿌릴 때 뭐 이런 것도 mist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fog 그리고 mist. 네, 짙은 안개, 엷은 안개.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e view was blocked by fog. The view was blocked by fog. The view was blocked by fog. The view was blocked by fog. The view was blocked by fog. Everything seems blurry in the mist. Everything seems blurry in the mist. Everything seems blurry in the mist. Everything seems blurry in the mist. Everything seems blurry in the mist. Well done, everyone! 정말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Remember that reviewing is essential. 네, 복습은 필수입니다. Okay? All right,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for now!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있습니다. EBS 잉글리시. EBS 잉글리시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감정을 영어로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고마움의 감정과 미안함의 감정.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좀 다뤄봤고요. 좋은 감정들을 이번 주에 좀 정리하고 다음 주에 안 좋은 감정들을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오늘도 이거 참 기쁨의 감정. 만족감, 성취감. 아, 이런 거 표현할 때 여러분, 뭐 딱 생각나는 단어들이 뭐 happy 요거밖에 없으면 조금 이런 밋밋하겠죠. 그 감정이란 건 굉장히 좀 다양한데 단어가 최소 네다섯 개 정도씩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기쁨과 만족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뭐 너무나 다 잘 아시겠지만 happy라는 단어를 쓰겠죠.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 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뭐 기쁨의 감정이 happy니까 I feel so happy about 요거야. 뭐 이게 가장 많이 쓰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요거의 다른 버전들을 좀 알아볼게요. 강세를 이제 어디다 주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I feel so happy about 보다는 I feel so happy about 강조를 하는 거니까 너무 기뻐요. 그럴 때 I feel so happy about 여기다 조금 더 힘을 주는 게 어색하지 않고 좋은 억양입니다. 들어보세요.
1: I feel so happy about I feel so happy about
0: 뒤에 뭔가 왜 그런지 이유에 해당하는 게 오겠죠? 자, happy라는 말 말고 기쁘다, 흐뭇하다, 신이 나다 이것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요. 그러면 흐뭇하다는 그것이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I feel so good about. I feel so good about. 뭐에 대해서 너무 흐뭇한 느낌이 들어. 이것도 기쁨이나 만족감의 표현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 so에 힘주고 이것도 feel so good about. 이거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 좀 할게요. 들어보세요.
1: I feel so good about. I feel so good about.
0: 자, happy와 good이 약간 기쁨과 흐뭇한 느낌이라면 신이 나는 감정은 굉장히 지금 이제 막 흥분을 한 거예요. 좋아가지고. 이럴 때 쓰는 표현이 delighted. 요거 꼭 쓰세요, 여러분.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I am so delighted that. that이 나오면 그 뒤에 뭔가 주어동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물론 여기 feel이 와도 되는데 delighted은 주로 be동사랑 많이 씁니다. I am so delighted that. 이렇게. 요거는 feel로 쓰시고 요거는 be동사로 쓰세요. I am so delighted that 다음에는 주어 동사예요. 들어보세요.
1: I am so delighted that I am so delighted that
0: 이것도 so에 강세를 주시는데 제가 여기다 이제 노란색 강세 칠한 건 요 단어가 좀 음절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여기다 주라는 얘기예요. delighted delighted 이렇게요. 자, 요거 갖고 영작합니다. 야, 너 파티에 못 온다더니만 너 올 수 있다며? 야, 네가 파티에 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신이 난다야. 그럴 때 요거를 delight로 표현하고 요거를 파티에 올 수 있다는 걸 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신이 난다. I am so delighted that 다음엔 조동사죠. That you are coming to the party. 현재 진행 시제인데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현재 진행 쓸 수 있다. 요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죠. You are coming to the party. 그죠?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진행 시제지만. I am so delighted that you are coming to the party. I am so delighted that you are coming to the party. 야, 너, 네가 온다니 너무너무 기쁘다야. 이런 식으로. 들어볼까요?
1: I am so delighted that you are coming to the party. I am so delighted that you are coming to the party.
0: 이 자랑스럽다와 자부심을 느끼다 이 감정 두 가지를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쁨의 어떤 만족감의 표현인데 자랑스럽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proud라는 형용사가 있을 것이고 명사 형태가 pride거든요. 이 두 가지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proud 앞에다 so 붙여볼게요. 이것도요. 강조하는 겸해서 I am so proud of something. I am so proud of you.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자, 이것도 강세를 so에 조금 주세요. I am so proud of. I am so proud of 누구누구 이렇게 들어볼게요.
1: I am so proud of. I am so proud of.
0: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사람이 오겠죠. 요 뒤에. 자, 그다음에 자부심은 pride입니다. pride. 그래서 이거는 비동사로 그냥 많이 쓰고 요거는

0: feel pride.
1: 이건 명사 형태로 어떤 자부심을 느낀다. I feel pride in. 어디 어디에 주로 어떤 자부심을 느낀다 해서 in이 주로 많이 옵니다. I feel pride of는 안 와요. I feel pride in my company. 이러면 나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오는 게 좀 다릅니다. 이건 같이 세트로 묶어서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들어볼게요.
2: I feel pride in. I feel pride in.
1: 좋습니다. 자, 이 표현은 아마 부모님들이 자녀분들 아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 너무 잘 봤어. 이번에 무슨 경시대에 통과했어. 너무 자랑스러워. 자, 이럴 때 I am so proud of my son. 이거 많이 쓰세요. I am so proud of my son. 강세. I am so proud of my daughter. 우리 딸이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 I am so proud of my son. 강세 양쪽 주시고 해볼게요.
2: I am so proud of my son. I am so proud of my son.
1: 제3자한테 자녀분들이 자랑스럽다라고 할 때 쓰시고 상대방한테도 많이 쓰세요. I'm so proud of you. 예를 들어 자녀분들한테 직접 얘기할 때 I'm so proud of you. I'm so proud of you. 뭘 했든 간에 칭찬을 해주면 너무너무 좋죠. 그럴 때 칭찬으로도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기쁨과 어떤 만족감, 성취감의 표현들을 일단 좀 만나볼 텐데요. 보람은 어떻게 표현하고 성취감은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한국말은 똑같은데 두 가지 단어가 있어가지고 보람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영어 형용사 하나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뭘까요? 자, 큰 보람을 느끼다. Rewarding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Feel so rewarding. Feel so rewarding. 자, so의 강세를 주셔도 되고 양쪽의 강세를 분산시켜도 상관없습니다. I feel so rewarding. It feels so rewarding. ing가 붙으면 이 주어가 i가 아니라 이제 뭐 어떤 it이라든가 어떤 상황을 주어로 줘야 되긴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문장에서 읽다 볼게요. Rewarding. Rewarding. 이거는 보람이 느껴지는 이란 뜻이죠. 그렇죠? 보람이 느껴지다. Feel so rewarding. 이거 꼭 기억하세요. 강세 여다주시고 들어보세요.
2: Feel so rewarding. Feel so rewarding.
1: Rewarding. Rewarding. 강세 잘 처리하시고. 자, 성취감. 이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sense예요. Sense. Sense가 우리가 sense 있다. 그 sense가 아니라 감정을 영어에선 sense라고 합니다. 그래서 sense of responsibility 하면 책임감이고요. Sense of achievement 하면 뭐예요? 달성이죠, 이게. 성과를 내서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달성을 한 감정. 성취감입니다. Feel a sense of achievement. I feel a sense of achievement. 나 이번에 하프 마라톤 뛰었어. 와, 내가 뭔가 좀 성취한 느낌이야. Feel a sense of achievement. 강세 여다주시고 들어보세요.
2: Feel a sense of achievement. Feel a sense of achievement.
1: 자, 이것과 거의 유사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Accomplishment. 이것도 달성했다, 뭘 이뤘다라는 뜻이죠. So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Accomplishment.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사용되는 빈도가 거의 비슷해서 하나만 골라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골랐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2: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1: 좋습니다. 문장에 넣어볼까요? 이걸 넣어볼까요? 봉사활동 같은 거 하고 나면 너무 보람이 느껴진다. 이럴 때 쓰시면 딱 좋거든요. 봉사활동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거. 봉사활동. Volunteer work까지 붙입니다. Volunteer work. Volunteer work feels so rewarding. ing가 나왔을 때는 주어가 사람이 돼선 안 되고요. 뭐가 사물이나 행동 그런 게 나와야 됩니다. 뭐가 상당히 좀 보람된다라는 느낌으로 I feel rewarding. 안 됩니다. 그렇게는 절대 안 돼요. ing 형태의 형용사는 반드시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나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Volunteer work feels so rewarding. 너무나 보람이 많이 느껴진다. 봉사활동이 feels so rewarding. 자, 들어보세요.
2: Volunteer work feels so rewarding. Volunteer work feels so rewarding.
1: 자, 오늘은요, 기쁨, 만족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신이 나다. 아까 기억나시죠? Delighted. 그죠? I am so delighted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됩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2: I am so delighted that. I am so delighted that.
1: Okay. 자랑스럽다. Proud. I'm so proud of. 사람이 오겠죠? 들어볼게요.
2: I am so proud of. I am so proud of.
1: 보람은요? Rewarding. Feels so rewarding. 다시 한번. Feels so rewarding. 들어볼게요.
2: Feels so rewarding. Feels so rewarding.
1: 자, 오늘은 우리 좋은 감정 중에 기쁨과 만족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상에서 꼭 바로 쓸 수 있는 표현을 되셨으면 좋겠고요.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

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10분 영어를 오픈 단톡방에 검색하면 단톡방 나오니까 들어오실 때 여러분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디에서 뭘 하고 싶으세요? 라고 해서 어디에서 그 장소를 한번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그 특정 행동을 하고 싶은지를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디에서 그 행동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는요, Where do you want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Where do you want to? 동사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 장소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래서 그 어떤 장소에서 그 특정 행동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Where do you want to? 동사라는 패턴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원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want라는 동사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do you want? 원하는 것 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자, 그러면은 그 원하는 것을요, 행동으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원하는 것 자리에 to 동사를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럼 do you want to 동사라고 해서 그 행동을 하길 원하시나요? 그거 하길 원해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그 행동하는 걸 원하시나요? 그 앞에다가 어디서 그걸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뭘 붙여주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where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where do you want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어디에서 그 행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돼서 이 동사 자리에 여러분이 그 특정 행동을 어디에서 하고 싶은지를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 do you want to 동사 하고 싶니? 할래요? 라는 그 질문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어디에서 그 행동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질문은, 그쵸, do you want to? 뒤에 가다, go를 넣어서 do you want to go? 가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앞에다가 어디 가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where 붙여서 where do you want to go? Where do you want to go? 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ere do you want to go? 한 번만 더. 시작. Where do you want to go? 해서 어디 가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그거랑 좀 더 비슷하게 이번에는 어디서 식사를 하고 싶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식 어디로 갈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외식하다라는 거는요, eat 뒤에 out을 붙여서 eat ou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식사를 하는 거는 eat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외식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re do you want to eat out?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어디서 밥 먹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 할 때는 Where do you want to eat?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자, 어디서 외식하고 싶어요? Where do you want to eat out?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ere do you want to eat out? 한 번만 더. 시작. Where do you want to eat out? 해서 어디에서 외식을 하고 싶은지 한 번 더 Where do you want to eat out?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친구와 이제 한번 만남을

0: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서 만날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어디서 만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때 만나다? 그렇죠? meet이라는 동사를 넣어서요. Where do you want to mee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디서 만날래?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here do you want to meet? 한 번만 더. 시작! Where do you want to meet? 해서 언제 만나, 해서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만나고 싶은지 어디서 만날래? 라는 표현 Where do you want to meet?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네 번째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혹시 어디 앉고 싶어?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착석하고 싶은지 어떻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쵸? set이라는 동사 혹은 take a seat라고 해서 어디에 착석하고 싶은지 두 가지의 표현인데 간단하게 sit로 물어봐서요. Where do you want to sit? 해서 어디 앉을래?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Where do you want to sit?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ere do you want to sit? 한 번만 더. 시작! Where do you want to sit? 해서 어디에 앉고 싶어요? 어디 앉을래?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디에서 그 특정 행동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Where do you want to 동사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Do you want to 동사로 뭐뭐 할래요? 라는 표현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었어야 앞에 where까지 붙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서 그 행동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원음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ere do you want to go? Where do you want to go? Where do you want to eat out? Where do you want to eat out? Where do you want to meet? Where do you want to meet? Where do you want to sit? Where do you want to sit?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한번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으로 Where do you want to go? 라는 질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되게 휴가를 떠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어디로 휴가를 좀 떠나고 싶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를 떠나는 거를요, go for vacati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혹시 어디로 휴가 가고 싶으세요? 라고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where do you want to go for vacation?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Go for a vacation. 휴가를 떠나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휴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Where do you want to go for a vacation?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ere do you want to go for a vacation? 한 번만 더. 시작! Where do you want to go for a vacation? 해서 어디로 휴가를 떠나고 싶으신지 한 번 더 물어봤고요.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디에서 외식하고 싶어요? 어디서 외식할래? 라는 질문으로 Where do you want to eat out?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시제를 바꿔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과거로 물어봐서 어디서 외식하고 싶었어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Where do you want to 해서 Where did you want to 동사로 물어보면 과거에 어디에서 그걸 하고 싶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Where did you want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어디에서 외식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ere did you want to eat out?으로 물어보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ere did you want to eat out? 한 번만 더. 시작! Where did you want to eat out? 해서 이번엔 과거로 어디에서 그걸 하고 싶으셨나요? 라는 질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Do you want to 동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거 할래요? 그거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어디에서 그걸 하고 싶으세요? 어디에서 그거 할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렇죠. Where do you want to 동사로 얘기를 해서 어디서 그거 할래요? 라는 질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매일 10분 동안, 그렇죠? 딱 한 문장으로 즐겁고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이죠. 바로 try again의 네, 그런 준비, 네, 이런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펼쳐보기도 하고 배워보기도 하고 내가 아는 건 뭔지 모르는 건 뭔지 확인도 한번 해보고 무조건 앉아서 뭔가 적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여러분을 경직되게 만듭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free your mind, okay? Free your attitude. 자유롭게 태도와 마음가짐을 바꾸시면 예, 그러면 you're gonna fly, fly, fly away with your English. 영어와 함께 쫙 날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let's hit the road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자, 우리말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첫 번째, 예, situation, 어떤 상황에서, in what kind of situation can we use this expression? 쓸 수 있을까요, 이 표현을요? 자, 어떤 이유로 우리 회사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그걸 길게 얘기하면 어떤 이유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싶으신가요? 더 짧게 얘기하면 뭐예요?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으세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왜 뭐뭐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같은 말을 부드럽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영어에서도 똑같이 관심 있다는 표현을 쓰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Why? 되게 interested?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in 쓰시면 돼요. 자, 이걸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더 중요한 건 예를 보면서 we're gonna practice more with simple but really powerful examples. 자, 준비되셨으면 출발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 중에 기본 핵심 부분만 한번 먼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일하는 데 관심 있어? 여행하는 데 관심 있어? 공부하는 데 스쿠버 다이빙해? 뭐뭐에 관심이 있다. 우리말로도 어디어디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푹 빠져야, 그 안에 들어가야 푹 빠질 수 있는 거니까 in이 쓰인다는 거,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interested인데 빨리 하면 interested 이렇게 들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 관심 있어? 그러면 are you interested in, 그 다음에 working 이렇게 쓰시면 돼요. Are you interested 아니면 interested in working? 원어민들은 발음을 두 가지로 하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interested 이렇게도 많이 쓰고요. 더 정확하게 알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다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요. 여기에 work에 왜 ing가 붙었습니까, 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걸 설명을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사가 나올 때에는 ing형인 동명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는 바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송해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까지 바보란 단어를 쓰냐 하면은 그거는 그냥 공식을 외우는 거랑 별 의미가 없는 말을, 숫자를 외우는 거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뭐냐면 우리말로 바꿔보세요. work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일한다죠. 일한다. 당신은 일한다에 관심이

있어? 이상하잖아. 일하는 것. 그래서 것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ing 붙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are you를 보통 구어체에서는 생략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반말 비슷하게 친구들 사이에서 살 때에는 are you 빼고 interested? 관심 있어? interested in working? 일하는 데 관심 있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행하는 데 관심 있어? 이제부터는 쉬워집니다. 앞에 are you 생략하고요. interested in traveling? 쉽죠? 자, 공부하는 데 관심 있어? 한번 해보세요, 먼저. 네, interested in studying? 됐습니다. 발음 주의하세요. study가 이미 이 발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studying이 아니고요. study, 그 다음에 ing이 하나 더 붙여요. 그래서 studying. 이렇게 이 발음이 두 번 연속되는 것처럼 발음하셔야 알아듣습니다. 원어민이요. 자, 맨 마지막에 스쿠버 다이빙에 관심이 있어? 얼마나 쉬워요. interested in scuba diving? 해서 scuba div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자, 관심 있는 대상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in 다음에 동작이면 ing 아니면 그냥 대상을 쓰셔도 되겠죠. 뭐 그 여자분한테 관심 있어? 그러면 interested in h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 가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데, 여행하는데, 공부하는데, 스쿠버 다이빙에. 오케이, your turn. 일하는데. 네, 좋습니다.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됐고요. 여행하는데, your turn. 맞습니다. Interested in traveling? 됐죠? 자, 공부하는데, 사실 공부도 집중해서 하다 보면 공부 자체가 해야 돼! 이러지만 않으면 사실 뭔가 집중할 때 가장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잖아요. 행복 호르몬이, 그죠? 자, 그런 점에서, your turn? 그렇죠. Are you interested in studying? 해서 are you 빼면 됐고요. Scuba diving에 관심 있어? Your turn. 네, interested in scuba diving? 좋습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Coming up, step 2. 어떤 이유로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데 관심 있으세요? 되게 길지만 그냥 포인트는 interested. Why 하나만 붙여보세요. Why are you interested? Why are you interested? 뭐예요? In working, 일하는 데. 근데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for our company. 생각보다 되게 쉽죠. Why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for our company? 쌤, 이거 너무 긴데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Why do you want to work here? 여기서 왜 일하고 싶으세요? Why do you want to work for our company?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왜 혼자 여행하는 데 관심 있죠? Why are you interested in traveling alone? 네, 쉽습니다. 맨 마지막으로요. 왜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데 관심이 있죠? 그러면 why are you interested? 똑같죠? in 뭐죠? 뒤에 studying,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artificial intelligence 줄여서 AI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부분들이 미래에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먼 미래는 사실 아니잖아. 굉장히 먼 미래는. 그런데 다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관심 갖고 한번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핵심 부분 딱 하나만 두 번 반복합니다. Try it again.

어린이,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우리 회사에 어떤 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싶으신가요? 일하는데 관심 있으신가요? 같은 내용이죠. 그랬더니 대답을 뭐라고 해야 예, 그쪽에서 뽑아줄까요? 혹은 그런 느낌이 들까요?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알거든요. 자, 그러면 A, why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for our company?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B의 대답이 뭡니까? I know. I would be proud to work here. 얼마나 멋진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요된 그런 자랑스러움이 아니고 진짜로 남들이 봐도 회사를 들어오기 전에 이 회사는 정말 멋지다. 예, 그래서 같이 나누고 배려해주고 그래서 서로 예, 쉐어한다. 이런 식의 느낌이 강하면 그 회사는 오래 가겠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나왔던 내용 같이 주위에 많이 나눠주세요. 그리고 if you wanna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go. ebs.co.kr 저는 다음 시간에 될 테고요.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영화들 그리고 미드들의 주인공이 경찰이라는 거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아무래도 경찰이 겪는 일들이 재밌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한 그런 영화 미드들이 많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생각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미드나 영화들을 보다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체포하는 장면이고요. 그때 또 빠지지 않는 대사가 있으니 이런 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참고로 이제 그 다음 대사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미란다 원칙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는 The Miranda Warning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Miranda Warning 안에 우리가 공부할 만한 문법 요소가 하나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어 문장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다 이렇게 사용된 거 볼 수가 있죠. 특별히 모르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뭔가 묵비권이라든지 행사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이지는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떤 맥락에서 이 문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되게 되는 걸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포인트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Remain silent. Remain silent. 이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자,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Remain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주면 그 형용사가 묘사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다. 그래서 뭐뭐인 상태로 남아있다. 라는 뜻으로서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갈 수 있는 게요. 이 형용사가 이렇게 remain 다음에 쓰이면 문장 안에서 보호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제가 어렵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사용된 remain이란 동사는 우리가 많이 보는 그 비동사의 쓰임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비동사도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와서 뭐뭐 하다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remain도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서 뭐뭐인 상태이다 라는 의미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remain과 비동사가 비슷하다라는 걸 알면 그러면 이렇게 remain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을 때 해석이 어렵지 않은데 이걸 몰라버리면요. 이건 또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참고해보시면서 다음에 예문들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Please remain calm. 아주 짧죠.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예문 중에서 제일 짧은 것 같아요. 세 단어짜리 문장인데 이거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많은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나 미드들의 주인공이 경찰관이잖아요. 그 경찰관들의 어떤 이야기가 많이 다뤄지는 것만큼 우리가 또 종종 보게 되는 게 비행기 사고 같은 거거든요. 비행기 사고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영화에서는 왜 그렇게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는지. 근데 그런 어떤 막 비행기가 쿵쾅쿵쾅거리면서 난리가 나버리면은 스튜어디스 분들이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Please.

Remain calm. Remain. 이 상태로 있어 달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그걸 형용사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calm, 침착한. 그래서 remain calm이라고 하면은 침착한 상태로 남아주세요. 즉, 침착해주세요라고 해석되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remain 자리에 비동사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셔도 같다는 것도 함께 쉽게 떠올릴 수가 있죠. Please be calm 하면요. 그것도 침착해 주세요라는 뜻이 되거든요. 비동사와 remain이 같은 쓰임을 가지고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Please remain calm. 침착한 상태로 남아주세요. 침착하세요라는 뜻이었고요. 두 번째 예문도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죠. The restaurant will remain open during the renovations. 자, the restaurant. 식당은요, will remain open. open된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업을 할 거라는 거죠. during, 뭐 하는 동안에요? the renovations. 이제 보수공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공사 중에도 식당은 계속 열 겁니다. 영업할 거예요. 라는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remain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걸 몰라버리면 이거 뭐 한다는 거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예문이었어요. 자, 요거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미란다 원칙이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You have the right. 자, 여기서 말하는 right는 오른쪽이 아닙니다. 이게 권리란 뜻이에요. You have the right. 당신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할 권리예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영법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To remain silent. 침묵한 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뜻인 거고, 그게 이제 당신에게는 침묵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와 같이 해석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요런 이유로 이 문장이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는구나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더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로 바뀌게 되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체포되게 되면 요 문장 여러분들 듣게 되실 거란 말이죠. 미란다의 원칙을 우리가 듣게 될 거잖아요.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그때 우리, 아, 그래. 내가 침묵할 권리가 있다는 거구나라는 거 까먹지 말고 기억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면서 문장 몇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고가 난후 그녀는 위중한 상태예요. 라는 문장. 자, 오늘 공부한 거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사고가 난 후니까 after로 시작합니다. After the accident. 사고 난 후예요. 그리고 나서 그녀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해주는 거니까 her condition. 이어서 이래주면 되겠죠? 말해주면 되겠죠? 참고로 이 컨디션이란 단어가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그 컨디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료적으로 봤을 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의 상태를 만날 때는, 말할 때는 우리가 컨디션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 선생님들은 컨디션이란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 나 컨디션이 오늘 안 좋아. 이럴 때는 이제 영어로는 컨디션이란 단어를 잘 쓰지 않으니까 요건 참고를 해보시면서, 자, 그녀의 컨디션이 remains,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critical, 위중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번만 큰 소리로 같이 영어 문장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After the accident, her condition remains critical. 계속해서 그녀의 상태가 critical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맥락으로서 이 문장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 마지막 문장이죠. 다음 문장도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먼저 읽어봅니다. 고객의 무례한 태도에도 매니저는 친절함을 유지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유지했어요 라는 말이 들어왔잖아요. 쌓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remain이란 동사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The manager. 그 매니저가, 자, 친절함을 유지한 거예요. remained friendly. 우리나라 말에서는 친절함이라고 명사 형태의 단어가 쓰였지만, 영어에서는 friendly라는 형용사 그냥 가져다 써주면 되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The manager remained friendly. 그렇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despite 넣었죠? 그리고 나서 명사 구 넣어주면 돼요. The customer's rude behavior.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 manager remained friendly despite the customer's rude behavior.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remain 다음에 형용사가 쓸수 있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다음 시간에도요.

우리가 잘 몰랐지만 형용사가 또 활용될 수 있는 재밌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표현 제가 설명해 드린 동안 호랑이 자세 하고 계세요. 알겠죠? 오늘의 영어 표현 boring 그리고 bored의 차이점입니다. boring 지루하다란 뜻이고요. bored 지루하다란 뜻입니다. 같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뭇 다른데요. boring이라고 하면은 어떤 책이나 영화나 뭐가 됐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내용물이 굉장히 지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bored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0: 사람이 상태가 지금 지루하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 어떻든 내가 지금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give it no time to get bored. 엉덩이가 지루해 할 틈을 주지 마세요. Give it no time to get bored. 이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pose는 절대로 this pose cannot possibly be a boring pose 이랬어요. 이거는 절대 지루한 포즈가 될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보러 가요. I could tell he was boring her so bad. Is he a boring person? He's not the funniest person, but maybe he was nervous. That's too bad. I feel sorry for him.
1: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I could tell. 난알수 있었어. 나는 알수 있었대요. 뭐가?
0: He was boring her so bad. 그가 그녀를 정말 지루하게 하는 것 같았어. To bore. 동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지루하게 만들다. 그래서 he was boring her so bad. So bad라는 표현은요, 너무 나쁘게라는 뜻이 아니고요, 정말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o bad, 정말 많이 지루하는 거, 지하게 하는 거를 알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is he a boring person? 물어봅니다. 그가 원래 평소에 is he a boring person? 이래요. 원래 좀 지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좀 가치 있기야 재미없어?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he's not the funniest person? 막 엄청 재밌는 사람은 아닌데 well, but maybe he was nervous. 그가 좀 긴장한 것 같았어. 이렇게 합니다. But maybe he was more nervous. 뭐 긴장했겠지?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well, that's too bad. 아, 진짜 안 됐다. 이러죠. That's too bad. I feel sorry for him. I feel sorry. 미안하다란 뜻이 아니고요. 조금 안 됐다. 조금 내가 다 마음이 조금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I feel bad or I feel sorry for him.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boring 뜻 아시겠죠? 두 번째 대화 볼게요.
2: You left so early last night at the party. Yeah, I was a little bored and I didn't want to bring the energy down. Were you bored because your friends weren't there? Maybe, or I might have been just tired.
0: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You left so early last night. 어젯밤 너 너무 빨리 갔어. 빨리 떠났어. At the party. 파티에서. 너 너무 빨리 갔대요. 그랬더니 Yeah, I was a little bored. 오늘 표현 나왔죠. 내가 조금 지루했어. 조금 파티는 재밌었을지는 몰라도 I was a little bored. And I didn't want to bring the energy down. 그리고 내가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I didn't want to bring the energy down. 에너지를 다운시키고 싶지 않았어. 내가 거기 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Were you bored? 혹시 너가 지루했니? Because your friends weren't there? 친한 친구들이 거기 없었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루했던 거야? 하고 물어보니까 maybe 뭐 그랬을 수도 있어. Or I might have been just tired. 그냥 피곤했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m bored 이러면 나 지루해. I'm boring 이러면 난 지루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라는 거 알겠죠? 마무리할게요.
3: Are you gonna roar now that we did the tiger pose? Very good. We did the opposite, or we did the tiger pose, but next time we will do the opposite limbs balance. Okay?
0: 오늘 우리 호랑이 자세 같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대 엎드려 균형 잡기 같이 해볼 건데요. 영어 표현 bored 그리고 boring 차이점 했었죠? She,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she's bored. 이러면 쟤 지금 지루해 하고 있었지만, she's boring. 이러면 쟤 원래 지루한 사람이야. 라는 뜻이 되니까 조심스럽게 써야 되겠죠.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 볼 때까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I will see you so soon. Have an amazing day.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요?
1: We're talking about icebreakers this week, or breaking the ice.
0: 네, breaking the ice, 얼음을 깨는 거, 처음 만났을 때 서먹한 관계, 어떤 어색함을 좀 개선을 하고
1: right.
0: 편해지는 것을 breaking the ice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주의 주제는 breaking the ice인데요. 자,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1: Alright, so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ask questions about someone to break the ice.
0: 저는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질문을 해요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물론 someone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거 자체로만 보면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없는 someone else, 그냥 제3자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 문맥상 그 나와 right.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 ask questions about someone to break the ice.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We have Bluins who's from Austria.
0: 네, Bluins 씨인데요. Bluins 씨의 요약 문장 바로 만나볼까요?
1: Okay, Bluins 씨 나와주세요.
2: In order to break the ice when meeting new people, I like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 In order to break the ice when meeting new people, I like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 In order to break the ice when meeting new people, I like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
0: 네,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1: So Bluin said, In order to break the ice when meeting new people, I like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
0: 네.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In order to break the ice.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 when meeting new people,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원래는 when I am meeting new people인데 문장 전체의 주어가 I란 말이에요.
1: Yeah.
0: 문장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길지만 I가 주어이기 때문에 I am을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I like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해요. 이 themselves에 대한 것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원래 사전형으로는 themselves가 기본이죠.
1: That's right, because it's multiple people. But 네. nowadays, it's not.
0: 맞아요. he나 she를 대체하는 용어로 그냥 they가 쓰일 때는 themselves가 또 어색하단 말이에요.
1: Right.
0: 그래서 이제 네, 큰 사전들에서도 이제 themselves가 등재되기 시작했습니다.
1: Yeah.
0: Okay.
1: Perfect.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In order to break the ice when meeting new people, I like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 In order to break the ice when meeting new people, I like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 In order to break the ice when meeting new people, I like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네, 처음 만났을 때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For break the ice type of chatting, sometimes I will ask if they have gone on any vacations, if they ate anything good, or if they have any big plans coming up. Many of you don't know this, but one great way to break the ice with someone is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 Show them you're interested in them. Remember, it's not all about you.
0: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Lucas said,
0: For break the ice type of chatting이라고 했습니다. 대화인데, 수다, 뭐 대화 이런 건데, break the ice type이니까 처음 만났을 때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나누는 대화, conversation을 위해서는 Sometimes I will ask, 가끔 이렇게 묻곤 한답니다. If they have gone on any vacations, 뭐 휴가 여행 다녀온 적 있는지, If they ate anything good, 맛있는 음식 먹은 거 있는지, Or if they have any big plans coming up, 앞으로 coming up이라는 것은 앞으로 큰 계획들이 있는지, moving, getting a new job, or going somewhere for
1: fun. Switching schools.
0: 그런 것들.
1: You never know.
0: 좋아요.
1: So Moxie says,
0: Many of you don't know this.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but one great way to break the ice with someone, 누군가와 서먹함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은 is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 그들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들었던 내용과 똑같은 거죠. Show them you're interested in them. 그들에게 당신이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Remember, it's not all about you.
1: Yeah.
0: 이 표현 여러 가지로 응용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내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1: Yes.
0: 네, right. You're not the most important
1: person. You're not
0: person.
1: the most important. You know, let them talk.
0: 네, yeah. 상대방 이야기도 좀 들어라 이런 이야기죠.
1: All right, great. So those a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we had.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And like always,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0: Exactly.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Bye.
0: 감사합니다.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나무가 이야기를 한다. 막 이렇게 재밌게 말을 합니다. All right. So these two cats are very special. Let's continue reading. Tiger had not lived long. Tiger had not traveled far, so he loved to hear these stories. Oh, tell us another story, he would say. Yes, tell us another story, said the other cats. Please, Tiger begged. Please, please, please, please. But the old, old cat said, Not now, my dears. I get tired. Time for my snooze. And the ship's cat said,
1: Oh, not now, me hearties. I'm off on another swashbuckling adventure. No more stories from me tonight.
0: Tiger sighed. Oh, never mind, he thought. I might hear another story tomorrow at the library. 자, 우리 타이거.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요. 여기에서 이 그 할머니 고양이한테 또 하나 더 들려주세요. Please, please 네 번을 하네요. 근데 할머니 고양이는 아유 피곤하다. 나 좀 자야 돼. 이렇게 말하고 우리 또 여기 파이리트 해적 같은 고양이는 아, 자 오늘은 그만 이렇게 하는데 실망이죠. 우리 타이거. He is disappointed. 아 그러면 내일은 도서관에서 혹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So the next morning, bright and early, Tiger was waiting at the library door. He dozed in a sunny corner inside, and all day long stories crept into his dreams. Tiger was dreaming so happily and dozing so deeply that he didn't notice the librarian putting all the books away. He didn't notice the librarian picking up her bag and getting her keys and locking the door behind her. He didn't notice until it was too late. 네, 그래서 친구들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도서관을 갔는데 He dozed in a sunny corner inside. 여기에서 here is our second word, to doze. 잠깐 잠이 들었는데 Now, he dozed so deeply, 깊은 잠이 들은 거예요, that he didn't notice the librarian putting all the books away. 자, to notice is our third word for today. Notice는 알아채다. 그러니까 너무 잠이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문이 잠겼어요. Okay, 어떻게 되죠? 어머, 갇혀있네요, 고양이가. Tiger. 자,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So he is stuck in the library. 이제 도서관에 갇혀있는 거죠? 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죠? Alright, join me next time as we continue the story of Tiger's Tale. Alright, thanks everyone. See you soon. Bye!
2: Oh,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여러 탈까?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여러분의 위기도
7: 이게 뭐야?
6: 따라옵니다
8: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to build a nest box. Wow, it is ready. Where's the starling?

You're such a good bird. Let's go for a walk, Birdie.

tired of walking.

don't hurry. Chew

0: Cuckoo! Cuckoo! Cuckoo! Cuckoo!
1: Oh.
0: Which one is mine?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링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저와 함께 책을 읽는다면 영어 실력이 스텝 업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What Makes a Rainbow의 바로 그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은 좀 빨리 끝나죠. 두 번에 나눠서 읽고 있습니다. 나도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다니 이런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오늘 무지개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단어, 구, 절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용어와 조금 더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음원으로 먼저 책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Chapter 3. Separating Colors. A glass prism can separate white light into different colors. Light enters a glass prism. The light bends. Each wavelength bends at a different angle. The light exits the prism. Each wavelength appears in a different line. People see bands of separate colors.
2: How a prism works. White sunlight.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violet.
1: Chapter 4. Natural prisms. Drops of water are natural prisms. Some drops hang in the air after a storm. Sunlight bends when it passes through the drops.
2: Rainbows also appear near waterfalls.
1: The light reaches people's eyes. It appears as a rainbow.
2: Sometimes light reflects in the water drop twice. It makes a double rainbow.
0: What makes a rainbow?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Chapter 3. Separating colors. Separating, separate이라고 하면은 분리하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분리하는 것. 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A glass prism can separate white light into different colors가 되어 있네요. A glass prism, 유리로 된 prism. prism이라는 것은 prism 혹은 분광기라고도 하겠죠. 분광기. 그래서 빛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렇게 투명하게 생긴 그런 prism입니다. 여러 가지 prism의 형태가 있는데 뭐 각기둥이나 그런 형태도 많죠. 학교에서 실험 시간에 저도 이런 prism을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로 된 prism은 유리 prism은 can separate,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White light, white light라는 것은 흰색 빛이 되겠죠. 흰빛, 흰빛이라는 것은 백색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흰빛을 into different colors, 다른 빛들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아무 색깔이 없는 그냥 무색의 빛, 즉 백색광일 것 같은데 근데 이걸 prism에 넣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prism에 넣어보니까 여러 가지 색이 촤촤촤촤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Light enters a glass prism. 그래서 빛이 들어갑니다. 입장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서 어디에 입장하냐면 a glass prism, 유리 프리즘에 들어가게 됩니다. The light bends. 그리고 나서 그 prism 안에서 이제 각을 통해서 prism을 빠져나오면서 그 light이, 그 빛이 구부러지다 휘게 됩니다. 이렇게 탁 꺾이게 되겠죠. Each wavelength bends at a different angle. 그래서 각각의 파장은 bends, 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 그리고 모든 색들은 다른 파장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각각의 파장들은 bends, 휩니다. 혹은 구부러지게 됩니다. At a different angle, 다른 각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백색광 들어갈 때는 한 줄기의 빛으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꺾이는 각이 다 다르게 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빛을 이렇게 쭉 분리된 그런 색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넘어가 볼까요? The light exits the prism. 그래서 그 빛이 exit 하면 입장의 반대에 나갑니다. 그렇죠.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빛은 exit,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프리즘을 빠져나가게 되겠죠. Each wavelength, 그래서 각각의 파장들은 appears, 나타나게 됩니다. In a different line, 다른 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선이나 다른 띠

0: 나타나게 되겠죠. People see bands of separate colors. 그래서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Band라는 것은 바로 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갈 때는 하나의 빛으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다 다른 각도로 나오니까 다 다른 선에 다 다른 색이 표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볼수 있습니다. 봅니다. Bands, 띠들을 보겠죠. Of separate colors, 분리된 색의 띠들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기에 특별히 밑줄을 쳐두었는데요. 오늘은 이 문법 용어에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초등학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특히나 중학교에 들어가면 이런 용어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을 미리 조금씩 친해질 수 있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것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책을 읽으면서 아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제가 이름만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단어, 구, 절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라는 것이 무엇이고, 나 단어는 아는데. 그렇죠. 단어는 알수 있죠. 그 다음, 구라는 게 있습니다. 구는 무엇이고, 절은 무엇인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이런 용어들 몰라. 모를 거야. 나는 이해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거부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씩, 내가 이거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거를 구라고 부르는구나.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절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름을 오늘 붙여보면 어떨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단어. 단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단어입니다. Book, run, happy, quickly. 그렇죠? 책. 달리다, happy, 기쁜, 행복한, quickly는 빠르게. 그래서 단어라는 것은 이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고요. 독립적으로 쓰이는, 그리고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 독립적으로 쓸수 있잖아요. book이라고 하면, 책.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으면서, 그리고 의미를 각각 다 가지는 것이 바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어는 마치 우리가 블럭 놀이할 때그 블럭으로 치자면은 그 블럭을 하나하나, 아무것도 연결이 되지 않는 그 하나하나의 블럭들. 그게 바로 단어가 됩니다.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벽돌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어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어 단어를 외운다. 그리고 어휘력이라고 하면 이런 단어들. 그래서 그런 블록들을 많이 알면 아무래도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단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단어는 알겠는데 단어는 또 여러 가지 품사로 분류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단어인데 단어 말고 조금 더큰 개념은 뭘까요? 그게 바로 구입니다. 9는 숫자 9, 8, 9, 10할때그9 아니고요. 9999 비둘기 그99 아니고요. 9는 뭐냐면 이런 게 9입니다. A beautiful garden. Very interesting. A beautiful garden 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정원 혹은 very interesting. 너무 재밌다. 이 사람 저 스크린 속에 저 사람 너무 재밌다. 이런 게 바로 9가 됩니다. 자, 그래서 9라는 것은 최소 두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해야 됩니다. 최소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죠. 주어 혹은 동사 둘 중에 하나가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라는 것은 단어처럼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가지지만 어떤 덩어리로서의 의미는 가지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문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 그럼 뭐 아름다운 정원이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문장은 아니지만 하나의 그냥 의미를 가진 덩어리로는 당연히 이용을 할수 있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절입니다. 자, 아이고, 절을, 아이가 아니고요. 네네, 이절 아니고요. 이 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은 문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절이라는 것은 바로 두개 이상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주어와 동사가 둘다 들어가 있는 것이 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은 홀로 쓰일 수 있는 절이 있고 이걸 우리가 흔히 문장이라 부르고 홀로 문장 어문그절 안에 홀로 쓰이지 못하는 그런 문장도 있습니다. 주어와 동사가 둘다 들어가 있지만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는 그런 문장들도 있거든요. 어딘가에 얹혀 있는 그런 문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The students finished their homework. 학생들은 finished, 끝냈다. 그들의 숙제를 끝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은 끝냈다. 그들의 숙제를. 그러니까 이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죠. 이게 바로 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쓰일 수 있다고 해서 독립절.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문장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최소 두개 이상의 단어로 되어 있고 파란색이 주어이고 빨간색이 동사가 되겠죠. 주어, 동사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 나중에 명사구 이런 거, 독립절 이런 것들을 들으면 명사가 중심이 되는 명사구 이 말의 덩어리이거나 두 단어 이상으로 되어 있거나 근데 주어와 동사가 포함이 안돼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수업을 들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이 레인보우 무지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요. How a prism works. 그래서 프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글자들만 키워 두었습니다. How a prism works. Work라는 것은 바로 작동하다. 그래서 프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이나 원리가 되겠죠. White sunlight. 바로 백색광이 됩니다. 백색광이 쫙 들어오죠. 어디에 들어오냐면 저기 보이시죠? 흰색 이 띠처럼 되어 있는 그 백색광이 쭉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색으로 나뉘냐면 red, 빨간색, orange. 오렌지 색깔, 주황색이 되겠죠. 옐로우, 노란색. 그 다음에 그린, 초록색, 블루, 푸른색, 파란색. 인디고라고 하면 혹시 우리 친구도 아십니까? 인디고라고 하면은 남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올렛이라고 하면은 보라색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보라색은 purple이 아니고 violet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색깔들이 이제 이 프리즘을 통해서 아, 이 백색광 안에 여러 가지 색으로 나뉘어 있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두 다 파장 때문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다 알게 되었죠.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3. Separating Colors. A glass prism can separate white light into different colors. Light enters a glass prism. The light bends. Each wavelength bends at a different angle. The light exits the prism. Each wavelength appears in a different line. People see bands of separate colors.
2: How a prism works. White sunlight.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Violet.
0: 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네요. Chapter 4. Natural prism. 자연적인 프리즘들. 우리가 사실 프리즘 제가 과학 시간에 봤던 거는 인공적인 어떤 공장에서 만들었거나 이렇게 누군가 사람이 만든 그런 프리즘이죠. 당연히 가공이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자연 환경 속에서도 이런 프리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자연적인 프리즘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쉽게요. Drops of water. 아, 물방울들이 are natural prisms가 되어 있네. 물방울들은 자연적인 천년의. 그래서 natural이라고 하면은 자연의 천년의 프리즘들입니다. Some drops, some drops. 그래서 몇몇 물방울들은 hang in the air after a storm. 이런 폭풍 후 뒤에 공기 중에 hang 둥둥 떠다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폭풍이 분 다음에 그다음에 공기 중에 막 아우 습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공기 중에 물방울들이 막 둥둥둥 떠다니는 것입니다. Sunlight bends. 그리고 나서 이 햇빛이 bends 휘게 됩니다. When it passes through the drops. 그래서 언제 이 햇빛이 휘게 되냐면 when it passes. it이라는 것은 저기 앞에 있는 sunlight이 되겠죠. sunlight이 즉 햇빛이 통과할 때 pass through 뭔가를 통해서 지나갈 때 무엇을 통해서 지나가냐 하면 바로 the drops 물방울들을 통해서 지나갈 때 바로 이 햇빛이 굴절된다. 프리즘처럼 휘게 된다라는 것이죠. Rainbows also appear near waterfalls.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친구들이 산속에 놀러 가게 되면 혹은 이렇게 폭포 같은 걸 보게 되면 rainbows. 저기 무지개 있네. 폭포 옆에. 이렇게 막 물이 쫙쫙쫙 떨어지는데 거기 보면 수많은 물방울들이 날리잖아.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날리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서 거기 무지개들이 착 펼쳐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이런 rainbows, 무지개들이 also appear 또한 나타납니다. near waterfalls, 이런 폭포 근처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waterfall이라고 하면은 폭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교해서 cascade라는 거 적어두었는데요. cascade라는 것은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 폭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cascade는 waterfall의 폭포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waterfall이 좀 조금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The light reaches people's eyes. 그래서 그 빛은 reaches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도달하게 됩니다. It appears as a rainbow.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지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Sometimes 때때로 이따금씩 light reflects. 빛은 reflects 반사하게 됩니다. In the 반사가 됩니다. In the water drop twice. 물방울 속에서 두 번 반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it makes a double rainbow. 두 번 반사하게 되니까 it makes a double rainbow. 이중 두 겹의 이런 무지개, 쌍무지개가 되겠죠. 쌍무지개.

0: 움직이게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논픽션도 참 읽을만하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느껴보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4. Natural Prisms. Drops of water are natural prisms. Some drops hang in the air after a storm. Sunlight bends when it passes through the drops.
2: Rainbows also appear near waterfalls.
1: The light reaches people's eyes. It appears as a rainbow.
2: Sometimes light reflects in the water drop twice. It makes a double rainbow.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Bend. Bend. The light bends. Band. Band. People see bands of separate colors. Work. Work. A teacher explained how a prism works. Natural. Natural. Drops of water are natural prisms. Waterfall. Waterfall. Rainbows also appear near waterfall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또한 해보겠는데요. 어휘 확장하는데 오늘은 ent, unt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unt가 붙으면 바로 형용사를 만들어준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아주 흔히 접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표 예시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differ 그리고 depend라는 거에 unt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ent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differ이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동사입니다. depend라는 것은 어딘가에 의존하다. 어우 힘들어. 나는 여기에 의존해. 자, 저는 아주 힘들 때, 피곤할 때, 또 일을 해야 되면 커피에 의존할 때도 있거든요.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아, 그래도 좀 이게 뭔가 refreshing, 상쾌해지고 뭔가 조금 더 정신이 차려지는 네,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기도 하거든요. 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depend라는 것은 어딘가에 의존하다. 기대어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다에 unt를 붙이면은 형용사가 되겠죠. 다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different는 다르다의 형용사 다른이 될 것이고요. depend는 의존하다 어디에 기대어 있는 거기에 ent를 붙이면 dependent. dependent는 의존적인 자꾸만 기대는 자꾸만 어디에 의존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존적인의 반대말은 바로 독립적인 홀로 어딘가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홀로 한다. 그런 어휘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휘력을 좀 더 키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해볼 거예요.
1: 오.
0: 오늘은 버스 하차벨 누르는 걸 깜빡했을 때 라고 해서 기사님과 대화를 해볼 겁니다.
1: 예, 그렇게 또 지나치면은 아유, 또 걸어서 집까지 또 가야 되는데.
0: 예전에는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아, 여기 좀 내려달라. 근데 거기가 정류장이 아니면 원래 안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나라에 따라 여전히 하는 곳도 있긴 할 텐데.
1: 그렇죠.
0: 이게 원래 안 되거든요.
1: 또 완전 옛날에는 이제 버스 안내양이 있어가지고